0: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 볼게요. 8419님, 억지로 영어 공부시켜주는 고마운 모닝 스페셜. Good morning! 하셨어요.
1: Good morning. Thank you for studying with us.
0: Thank you.
1: Yeah, you don't have to if you don't want to.
0: Thank you for saying we forced you to study English, but you're grateful for it.
1: Yes. As well you should be.
0: 자, 이윤아님은요. 연휴 때 경북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줄불놀이와 별신구 탈놀이 보고 왔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Oh, this is right up your alley. You love these traditional
1: I love the mask dance. I think the 별신구 탈놀이 is beautiful.
0: Yeah.
1: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keep celebrating. It'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tradition that could be lost to time if we're not careful.
0: I hope not. Yes, Elle's mom 님이요, 유튜브로 북항이 덕분에 부산이 떠들썩해요. 주변에도 많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북항이가 안전하게 지날 곳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1: We're all hoping for a safe journey back to the ocean.
0: Yes, absolutely. 그리고 2229님은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다고 느꼈던 때가 있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 늦게 접수하셔서 늦게 도착합니다 라고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중으로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영국 사는 친구는 난방이 고장 났는데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거는 이제 보통이었다고 하면서 한국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1: It's so true.
0: So in Korea, yeah.
1: Yeah, in Korea, arriving late is an afternoon.
0: Yeah, yes.
1: In the UK, it's a week or two. It really is that different.
0: 그러니까요. 이채림님, 빠른 배달 문화요. 이건 정말 한국이 최고잖아요. Yeah, absolutely.
1: Yeah, as long as they're safe on the roads. I sometimes worry about those poor drivers. They are rushing about and I do hope that they travel safely.
0: Mm-hmm. 정경희님, 우리나라는 화장실 무료로 갈 수 있어 좋아요. 그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화장실 갔는데 돈을 내서 깜짝 놀랐어요.
1: Yeah.
0: Some toilets, yeah, you have to pay.
1: Exactly. And some cities are better than others. Certainly, certainly you can be stuck in a city where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a public toilet. Whereas here in Seoul, well, if you need to spend a penny, the toilets are 10 a penny.
0: 그러니까요. 자, 8668님은 대한민국 하면은 뭐 뽑자면 많겠지만 저는 한글이요. 글씨체도 깔끔하고 예쁘고 이렇게 저렇게 미묘함이나 섬세한 다름 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세울만 합니다.
1: Yeah, I agree. Hangul is an amazing alphabet, an amazing written language, and it should be celebrated.
0: I agree. 1342님은 사랑하는 우리 딸 소피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2: 축하해!
0: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중학생이 돼서 첫 중간고사도 치르느라 고생이 많다고 전해주세요. 수진쌤, 폴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Oh, thank you and happy, happy birthday, Sophie. Yes. I hope you have a great day.
0: Happy birthday, Sophie.
1: Yes.
0: And well done for taking your very first exam in middle school.
1: Yeah, it can be tough, but you got through it.
0: Yes,
1: and you'll
0: you
1: get through the next one. You can do it.
0: Absolutely. All right, it's time for a song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Groove Armada at the River.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On this Mexican island, raccoons make and play with toys and also sip margaritas.
0: 이 멕시코 섬에서는 라쿤들이 장난감을 만들고 가지고 놀고 마가리타도 한 모금씩 마신다.
1: What a luxurious life.
0: Wow, these are very happy raccoons. 자, 라쿤 여러분 아시죠? 너구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눈 주변에 뚜렷한 검은색 무늬에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고요. 앞발 두 개를 마치 손처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제가 너구리랑 라쿤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1: Never.
0: 어떻게 이러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아 그래요. 오늘 살펴볼 라쿤은 정말 손을 너무나 잘
1: Yeah.
0: 쓰죠.
1: And if you look at them, if you look at close-up video of a raccoon's hands, the way they use them, it's so uncanny. It's like a little human.
0: 맞아요. 자, 최근에 멕시코의 코슈멜 섬에 사는 몸집이 좀 작은 피그미 라쿤 종을 관찰하던 한 연구진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찰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The raccoons regularly beg tourists for the chips or fish them from trash cans. But while observing the raccoons in January, O'Neill noticed one raccoon looking for something else. I saw one of the juveniles run to the trash cans, and instead of going to the normal organics trash cans, where their mama taught them to dig for tortilla chips, she went into the synthetics, O'Neill said. That's when she grabbed the receipt and began to shape it into a ball. Dunking it in water, rolling it on the sand, and crafting it into a toy with which to play. Then she put it on the ground and was just batting it back and forth, O'Neill said. Obviously, she added, it was adorable.
0: 라쿤들은 관광객들에게 정기적으로 토티아 칩을 달라고 조르거나 쓰레기통에서 칩을 찾아내 먹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네시 오니얼은 라쿤들을 관찰하던 중 무리 중한 마리가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린 라쿤 한 마리가 쓰레기통 쪽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엄마가 토티아 칩을 찾으라고 가르쳐 준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아니 글쎄 이 라쿤은 비식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니일은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라쿤은 갑자기 종이 영수증을 집더니 공 모양으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했고, 물에 담그고 모래 위에서 굴러가며 놀수 있는 장난감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니일에 따르면은 이 라쿤은 자기가 만든 공을 땅에 내려놓은 뒤 그저 앞뒤로 치며 놀기만 했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Wow, this was no coincidence. This raccoon really knew what they were doing.
1: Yes, and it obviously learnt it from somewhere.
0: Yes, but it says here they were fishing for something.
1: Yes, not with a rod,
0: No.
1: not with a worm and a hook, no. But to fish is like fishing in the sea or the river. It's trying to find something, trying to get something, and you're not sure where it is. You put your hand into a bin in this case, or a bag, or a box, or whatever it is, and you try to get the thing you want out of it.
0: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손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뭐가 나올까 그냥 찾는 거예요. 손으로 찾는 거. Fishing for something.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이 표현을 많이 쓰냐면 So I really think I did a good job today, don't you, Paul? I mean, I think it was really well explained, and I think I did a good job.
1: What?
0: Yeah, yeah.
1: You want me to say something nice? Are you fishing for compliments?
0: Yes, 이거예요. 자, fishing for compliments라고 하면은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나 되게 잘하지 않았어? 이거 괜찮았지? 이거 정말 좋지? 좀 그러면서 fishing for compliments.
1: Yes.
0: 자, 뭔가를 찾다. fishing for something. So going back to this article, raccoons, they often fish for
1: Chips.
0: chips, tortilla chips. I didn't know that raccoons on this island loved tortilla chips.
1: Well, it's more a case of what gets thrown away very often. Ah. It's the bar snack, and there's a lot of them left over, and so it's an easy snack to get.
0: 아하, 그래요. 자, 이 섬에서만큼은 라쿤들이 토티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1: Yeah, not good for the health, though.
0: 그렇죠. 자, 다음 달락 가볼게요.
1: Over a period of 64 hours, spread out in 8-hour increments, O'Neill witnessed a total of 14 ball-making attempts. The first raccoon's sister also tried making the balls, but initially took the wrong types of material from the trash. If you do it with a paper towel or a napkin, it will fall right apart, O'Neill said. Once the sister had the correct material, a hardier piece of paper, she still failed. That led the first raccoon to snatch one of the failed attempts and fold it properly for her. After watching, the sister raccoon was successfully able to create her own toys. Later, she and her sister used one of the crafted balls to play with, a group of juvenile coatis, a related mammal also endemic to Cozumel. We're looking at some sort of social interaction or social learning that's really fascinating and novel, said Michelle Sidowski, a biologist at Miami University and a co-author of the study.
0: 8시간 단위로 나눠 관찰한 총 64시간에 걸쳐 O'Neill은 총 14차례 공 만들기 시도하는 라쿤들을 목격했는데요. 첫 번째 라쿤의 여동생도 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재료를 쓰레기통에서 주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 타월이나 냅킨으로 시도를 했는데 금방 이 공이 망가지는, 펼쳐지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이 여동생 라쿤이 나중에는 이제 맞는 재료인 더 튼튼한 종이를 구했음에도 공 만들기에 여전히 실패하자 첫 번째 라쿤이 이렇게 실패한 이제 그 동생을 도와주면서 종이를 하나, 그 실패한 시도들 중 하나를 집어들어서 제대로 공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동생 라쿤은 결국은 스스로 이 종이 공을 만드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와 언니는 직접 만든 공 중 하나를 이용해서 코슈멜에 서식하는 친척 포유류인 어린 코아티 무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마이애미대학교 생물학자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셸 시드롭스키는 이번 자신들의 관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참신한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학습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mazing. So they're teaching each other how to make things.
1: Yes, not the coatis though. They only play with the coatis because it's only the raccoons who can learn this way.
0: Yes. 첫 번째 라쿤이 두 번째 이제 동생 라쿤이 계속 실패하는 거를 보고 본인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는 배워 가지고 동생 라쿤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사람 아니죠?
1: Well,
0: 라쿤 맞죠?
1: I think we've underestimated them for a little while.
0: 대단한데요. 자, 64시간 정도의 footage가 있었다고 했는데 they cut it into 8-hour increments.
1: Yes, and here it's just an increment is that period of time or that amount of whatever it is. It could be a measurement of time, of distance, of weight, or whatever it is. But the point is it's all adding up to something.
0: Yeah.
1: It's not just separate increments here and there. Mm. It's 1 plus 2 plus 3 plus 4 plus however increments to get the total.
0: 네, 총 64시간 동안 관찰을 했는데 한 번에 64시간 한 게 아니고요. 8시간씩 나눠서 그래서 그걸 8번 해서 총 64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8시간이라는 단위로 나눴다. They observed these raccoons in 8-hour increments. I-N-C-R-E-M-E-N-T-S. And if something falls apart...
1: Well, it breaks apart. It breaks into pieces.
0: 무너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휴지 같은 걸로 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펼쳐졌겠죠.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로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뭐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 Yeah, but it could have actually fallen apart if it's because it's wetting the paper. And when you wet a napkin,
0: 하네요.
1: it can tear.
0: 맞네요.
1: 네.
0: 왜냐면 물에다가 또 담그기도 하고
1: 네.
0: 첫 번째 그 언니 라쿤이 종이 영수증으로 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에 좀 담갔다가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걸 보고 동생 라쿤이 휴지로 이걸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와해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0: Okay. And what about something that's hardy?
1: Well, it's strong. It's tough. It's it can survive or endure whatever. So this piece of paper, a receipt, is hardier than a tissue.
0: Hardy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이가 더 당연히 휴지보다는 hardy하겠죠.
1: 네.
0: And what about endemic to something?
1: Okay, we don't use this a lot in normal conversation, but you'll see it in science. And okay. if something is endemic to somewhere else, that means it is native to that place. You'll only find it in that place.
0: 그래서 코아티스라고 하는 종이 언급이 됐는데 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코즈멜 섬에 사는 거기에 고유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아티스는 공을 만들진 않았고 같이 놀기만 했어요.
1: 네.
0: All right, and let's move on.
1: The female's mother also tried making balls but failed, the researchers said, seemingly because she was drunk. After slurping the remnants of an abandoned margarita, the mother raccoon staggered off and tried making a ball. But upon failing, the elder raccoon resigned herself to languishing in the warm sand. That was the really exciting part, Sidlowski said, because raccoons are so tactile. Manipulating objects wasn't that big of a shock, but the other one trying to copy the first one, and then the first one taking and sort of redoing it, and then the mother trying it, that's where it gets really exciting.
0: 네, 연구진에 따르면은 이 자매들의 어미 라쿤도 공을 만들려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건 아마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마가리타 칵테일의 남은 양을 후루룩 마신 이 어미 라쿤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이제 그 맞다리 만든 공처럼 본인도 공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위에 언니 라쿤, 그 맞달 라쿤이 결국은 따뜻한 모래 위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한 거죠. 엄마 못 만들어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Sidlowski는 바로 이런 장면이 이번 연구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다고 했는데요. 너구리가 촉각이 매우 발달해서 물건을 다루는 것 자체는 사실 그리 놀랍지 않았다. 라쿤이요. 라쿤이 촉각이 매우 발달해서 물건을 다루는 것 자체는, 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었지만 그거를 다른 라쿤이 따라하고 또 실패했을 때 첫 번째 라쿤이 다시 가르쳐주고 두 번째 라쿤이 다시 배워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어미 라쿤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이런 교류, 이것이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Now, Paul, if you resign yourself to ing, what are you doing?
1: You're giving up. You're sort of saying, okay, I'll do whatever it is I have to do, or I won't do whatever it is I wanted to do, but can't do. Whatever we're saying, okay, I'll just go with the flow.
0: Resign oneself to ing는 체념하고 그냥 뭐뭐 하기로 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딸 라쿤이 엄마를 보니까 술 취했어요. 공 만들려고 하는데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난 그냥 가서 쉬어야겠다.
1: Yeah.
0: So she resigned herself to languishing in the warm sand. Languishing is what?
1: It's the feel of relaxing, lying down and just enjoying oneself doing nothing.
0: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누워서 그냥 쉬어야겠다. 동생이 했을 때는 다시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엄마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1: 네.
0: 흥미로워요. And what's being tactile?
1: Well, it's all about touch. If we're being tactile or someone or something is tactile, they're using touch in whatever way.
0: 네, 촉각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Tactile, T-A-C-T-I-L-E.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please.
1: Which sense is most developed in raccoons? Number one, sight. Number two, hearing. You're not going to make a ball. Number three, touch.
0: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Here's Shakira with Try Everything.

0: Shakira가 불렀습니다. Try Everything. Zootopia 1의 주제곡이었죠. 오늘은 정말 Zootopia에서 지금 막 나왔을 것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을 보이는 라쿤 얘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이렇게 멕시코의 한 섬에 사는 라쿤들이 종이 영수증을 뭉쳐서 공을 만들어 놓는 행동을 보이고 공이라는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을 서로 전수하고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라쿤 좋아하세요?
1: Sure, I mean, I've never really met a raccoon.
0: Okay.
1: I've not had a fight with one, never argued with one. They seem fine to me.
0: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저도 동물원에서 본 게 뭐 다죠, 사실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볼게요.
1: The research published last month in the journal Wild reveals a hitherto unknown cultural practice and how it is learned by the animals. Scientists define culture as information or behaviors transmitted through learning rather than heredity. While tool making and even toy making has been observed in other species, the Wild study represents the first time that raccoons have been recorded engaging in material culture, using and learning from others how to use objects. I've looked at hundreds of hours of raccoons, said Louis Lazur, a biologist and raccoon expert at Concordia Universi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research. But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0: 지난달 학술지 와일드에 게재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적 관행과 동물들이 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문화를 유전이 아닌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나 행동으로 정의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종에서 도구 제작은 물론 장난감 제작 사례까지 관찰된 바가 있지만 와일드에 실린 이번 연구는 라쿤이 물건을 사용하고 다른 개체로부터 사용법을 배우는 등 물질 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이 기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콘코디아 대학교 생물학자이자 라쿤 전문가인 루이스 라즈어는 수백 시간 동안 라쿤을 관찰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new study reveals a hitherto unknown practice.
1: Yes, hitherto. I mean, you might not have heard anything like this before unless you've heard more antiquated English, but it very simply means until now.
0: Yeah.
1: And you'll see it in more formal documents. Again, not in casual conversation, but in the newspaper or in a scientific journal, you might hear or might see hitherto.
0: How do you spell the word?
1: H-I-T-H-E-R-T-O.
0: 이게 지금까지, until now라는 뜻이어서요. This new study reveals a hitherto unknown cultural practice.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적인 관행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Now, what about the word heredity?
1: It's all to do with genetics. We talk about inheriting or inheritance, and that has the same root. It's about what is passed down from parent to child.
0: Heredity는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R-E-D-I-T-Y, 유전에 의해서 어떤 그 알게 된 방식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라쿤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관찰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aking toys is not unheard of in the animal kingdom. In 2010, researchers reported that wild female chimps in Uganda made and played with stick dolls. Dolphins have also been observed making toys out of shells, starfish, and even live pufferfish. The dolphins provoke the pufferfish into inflating into spiky balls before passing them back and forth. Sidlowski thinks the discovery highlights the distinct cultural traits that can form in the animals, which might help to rally support for their protection. Any time that we can prove that there's a society here, there's a culture here, we stand a better chance, hopefully, of finding protection for them, she said.
0: 동물 세계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2010년 연구진은 우간다의 야생 암컷 침팬지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돌고래들도 조개껍질, 불가사리, 심지어 살아있는 보거를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거를 자극해서 가시가 돋친 공 모양으로 부풀게 한 뒤 이를 서로 주고받으며 놀곤 했습니다. 세드랍스키는 이번 라쿤의 공 만들기 행동 발견이 동물들에게서 형성될 수 있는 뚜렷한 문화적인 특성을 부각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 안에 사회가 존재하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lright, if you're provoking a pufferfish, what are you doing?
1: Well, you're trying to make it do something. Mm-hmm. When we're provoking something into doing something else, we're using some action or some speech or whatever it is to make them do whatever that thing is. I like to think of a similar word, poke, to do with provoke. If we poke someone, true. If you keep poking Sue, you go poke, poke, poke, poke, poke.
0: Stop it,
1: she will eventually poke me back or do something worse. She will be provoked into doing something.
0: 자, 자극한다는 뜻이죠. Provoke, 누군가, into doing 무언가. 그래서 provoke A into doing something.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돌고래들이요. 보거를 자극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 상태가 됐을 때 가지고 놀았대요. 이게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은 Dolphins have been observed making toys out of pufferfish. The dolphins provoke the pufferfish into inflating into spiky balls before passing them back and forth. 자, 그 다음에는 You know, hopefully we stand a chance of finding protection for these animals.
1: Yeah, and if we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 there is a possibility we can do it. It's not impossible. If we can stand a chance, it is possible no matter how big or small the possibility is.
0: 뭐뭐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게 바로 we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입니다. So, you know, now that we know that certain animals have cultural traits, we should use this to rally support for these animals.
1: We should.
0: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할게요. The first one is to fall apart.
1: To break into pieces.
0: 네, 무너지다, 와해되다 예문 볼까요?
1: I remember when I first tried to bake scones. They came out of the oven looking great, but just fell apart when I touched them.
0: 처음에 스콘을 만들었던 게 기억나. 오븐에서 나왔을 때 모양이 제법 그럴싸했는데 손을 대는 순간 무너졌어. Fall apart, 무너지다. 다음은요, endemic to 어디 어디.
1: Something that is native to, that belongs to a certain area. You can only find it there.
0: 특정 지역에 고유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문 볼까요?
1: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there are 1,135 insects endemic to Korea as of 2018.
0: 2018년 기준 한국에만 있는 한국의 어떤 이제 고유한 곤충이 1,135종이나 된다고 해.
1: I looked it up last night. There's loads of them.
0: Wow. Okay. Moving on. Resign oneself to ing.
1: To give up to whatever it is. And even if you don't want to do it, you'll just do it in any way.
0: 네. 체념하고 무언가를 하기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When I'm especially tired on the weekend, I choose to resign myself to doing nothing useful rather than struggling to get any work done.
0: 주말에 정말 피곤하면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차라리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보다는 그쪽이 나. 그래서 I choose to resign myself to doing nothing useful. 자, 다음 표현은요. Provoke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1: To get them to do it, to use some kind of method, some kind of a technique, physical, verbal or otherwise, to get them to do that thing.
0: 네, someone이 something을 하도록 부추긴다, 자극한다. 예문 볼게요.
1: I once provoked a swan into biting my thumb. I was only five at the time, but I regret my action.
0: 네, 왜 그러셨을까요?
1: I thought it was bread. I'd been feeding the ducks and it thought my thumb was bread.
0: 한 번은, sorry. 한 번은 내가 백조를 자극해서 내 손가락을 깨물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내 나이는 다섯 살이었고 너무나 후회가 돼.
1: I'm so sorry, swan.
0: 자, 마지막 표현은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
1: There's a possibility. It's possible. It's not impossible.
0: 그래서 이 stand a chance of doing something은요. 뭐뭐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It's similar to have an opportunity or have a chance, but to stand a chance just means there's not much chance, but
1: usually there's not much chance. Yes.
0: But there is a chance of doing something. Okay, what's the example?
1: When The Odyssey came out this summer, many cinema-goers wondered whether they might stand a chance of seeing the movie on film rather than digital.
0: 올 여름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디지털로 보는 거 대신에 영화관에 가서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1: It was hard to get tickets for the film, for the actual film versions.
0: 그러니까 IMAX 버전으로 보기는 힘들었어요.
1: And also the 35mm. There were
0: 그런가요?
1: a couple of film versions, not necessarily in Korea, but in America and elsewhere.
0: Got it.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move on. What's the answer to the quiz?
1: The answer is Sue screwing up a piece of paper into a ball. Number three, touch.
0: 네, 라쿤들은 이 촉감이 정말 발달해 있다고 하고 손가락을 그렇게 잘 써요. 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물에 담가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스틱커피 3271님께 드릴 거고요. 김치토마토 페스토는 이수하님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김아름님이요. 미국에서 여름에 가족 캠핑을 가서 미국 국립공원 텐트장에서 잔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야외 테이블에 있던 초콜릿을 라쿤이 봉지를 뜯어서 다 해치우고 갔더라고요. 라쿤 동물 들으면은 이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냐면은 종이는 맛없거든요. 라쿤도 이거 알아요. 그래서
1: yes.
0: 뜯어서 안에 있는 초콜릿만 먹고 간 거죠.
1: They're very clever. They're very smart little
0: raccoon은
1: creatures.
0: 라쿤은 그게 가능해요. 네.
1: Yeah. Never let them in your house.
0: Oh, yeah, because they'll unwrap everything.
1: Yeah.
0: yeah,
1: they're wild animals. They may look cute, but be careful.
0: 맞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move on with a song. This is Dream On by Nazareth.

0: I couldn't agree more. 정경희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Ah, yeah, and the world knows it.
1: Yeah, the fact that you can get to any clinic pretty yep. much any time of day, yes. you can be seen.
0: 맞아요. 0906님, 한국의 건강검진 문화요. 다른 나라에는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도 따로 없다던데요. Mm. 하셨습니다. It depends on the country, but yeah, I mean, we have the best. Health checkup services here.
1: Yeah, state-of-the-art machines, yeah. very well-educated doctors and nurses, and also my experience, always really caring.
0: Yeah, yeah, yeah. and speedy too. 2363님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Okay.
0: 정이나 눈치, 이런 거는 영어로 표현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이것도 영어 표현이 따로 없나요? 하셨습니다.
1: We don't have anything that's exactly the same, but we say, "Oh, thanks for today."
0: Yeah.
1: Oh, good job.
0: Good job.
1: Oh,
0: yeah.
1: nice work today. There's lots of ways to say it, but like 눈치 and 정, there's no exact translation. There's no one short expression or word that fits.
0: That's right.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수고하셨습니다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없지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또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thanks for today, well, good job 하실 yeah. 수도 있죠.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1: Sure, but every culture is different and every language has its own peculiarities and little traditions.
0: Mm-hmm. Mm-hmm. 그래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Paul.
1: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I'll see you next week.
0: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길담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0: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All of Me by John Legend. Have a great Tuesday,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의 단독 커튼콜, 이른바 솔로보호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휘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지휘자를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런던 필 공연이 끝난 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가 단독으로 무대 앞으로 나가 인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날 지휘자는 윌슨 흥이었는데요. 공연 당일 급하게 투입된 윌슨 흥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8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지휘해본 곡도 있었다고 했지만 그는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솔로 보호가 문제였겠습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악보를 익힌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는 걸 윌슨 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0월 6일 화요일 EBS FM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보런 핸들리가 지휘하는 런던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시향의 부지휘자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지휘자인데요. 홍콩 출신의 젊은 지휘자 윌슨 응의 런던 필테타 지휘 에피소드 전해드렸습니다. 윌슨 응은 20대 초반까지 플루트 연주자였는데요. 자신이 정말 매력을 느끼는 건 독주자의 화려함보다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거대한 에너지와 음악적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지휘자로 방향을 튼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협연자는 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잊기 힘든 런던 필 데뷔 무대가 지휘자의 당일 변경으로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음악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백지윤님, 아이들 태교 때 많이 들었던 위풍당당 행진곡이네요. 집안일 하다가 오 하고 다다다 뛰어와서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와, 태교 때 엘가 위풍당당 많이 들으셨군요, 백지윤님. 집안일 하시다가 이렇게 반갑게 다가와주셔서 음악도 감상해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님, 엘가의 위풍당당 들으면서 출근 마음 자세로 변환하겠습니다. 사흘간의 서울 여행을 어제 마치고 어젯밤에 울산으로 돌아와서 아직 멍합니다. 어제까지는 일산 EBS 가까이 있었어요. 오, 근처까지 오셨군요. 박정님, 반갑습니다. 사흘간 서울 여행 휴가 보내셨나 봐요. 네, 이제 오늘부터 출근하셔야 되니까 엘가의 위풍당당 듣고 위풍당당하게 출근하시죠. 9349님, 요즘은 감기가 다시 절 찾아와도 그냥 즐거워요. 10월은 제게 의미가 있는 달이라서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 시작합니다. 9349님에게 10월은 멋진 달이군요.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감기 어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9349님, 쾌차하십시오. 19세기 중반 딸과 함께 뉴질랜드 외딴 섬으로 오게 된 에이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여성인데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 속의 주인공입니다. 새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이다는 육중한 무게의 피아노를 외딴 섬까지 싣고 옵니다. 그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피아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피아노는 에이다의 내면을 표현하는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영화 피아노 OST 중 The Promise, 마이클 리만이 곡을 쓰고 지휘한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노 OST 중 The Promise, 마이클 니만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렸습니다. 7906님, 오늘도 힘찬 목소리로 에너지를 주시는 정경님, 감사해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옷을 조금 두껍게 입습니다. 목도리도 하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전달하는데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안부와 걱정을 동시에 주시는 7906님 고맙습니다. 안지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늘이 너무 맑네요. 8737님 월요일 같은 화요일 모두가 행복하셨는지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클래식과 함께하니 더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이 뚜렷한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대체 공휴일 잘 쉬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근사

음악,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8737님 함께 하시죠.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인데요.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비발디의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새로운 악기로 편곡한 작품인데요. 이 악기의 특유의 소리만 들어도 아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펜드레츠키, 세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2번 바흐, 네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종교음악인데요. 원래는 사성부 합창을 위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합창을 잉글리시 호르니 대신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베베름 코르푸스, 쾌의 번호 618,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잉글리시 호른, 바이탈 줄리안 프레이의 오르간, 도이치 칸모, 필하모닉의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럼 코르푸스, 큐에 번호 618, 알브레트 마이어의 잉글리시 홀은, 바이타 줄리안 프레이의 오르간, 도이치 카모 피라모닉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20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해석한 작품인데요. 코렐리는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타르티니는 그 코렐리를 존경하며 그의 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다시 코렐리와 타르티니의 음악을 20세기의 바이올린으로 가져왔습니다. 크라이슬러의 타르티니 풍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차카 포이먼의 바이올린, 셰미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형규님의 사연입니다. 푸른 하늘이 드높고 바람도 시원하니 완연한 가을이네요. 이 아름다운 날에 떠오르는 가곡이 있어요. 가을이면 생각나는 노래, 아 가을인가 라는 한국 가곡 듣고 싶어요. 요즘은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질녘 하늘은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사실 그 느낌이 또 충분히 담기질 않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가끔은 멋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곡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박형규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김수경씨 나운영곡 아 가을인가. 베이스 영광철의 목소리입니다.

김수경 씨 나훈영곡 아 가을인가 베이스 영광철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서님, 직장생활 25년 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매일 클래식을 들으면 아침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기분입니다.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명곡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잠시 쉬고 계시는 김진서님, 매일 클래식을 들으면서 충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몰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클래식입니다. 메시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시는 거 어떨까요? 김진서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2부 첫 곡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곡 기회드리고 있습니다.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4대의 이 악기가 서로 경쟁하듯 빠른 음영을 주고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건반 악기처럼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펜데레츠키, 3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2번 바흐, 4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소프라노고 부르는 노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모니카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소이베이지의 노래, 노르웨이 하모니카 연주자 지그문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페터 실바이의 지휘, 노르웨이 방송 교향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지금은 트크로벤의 하모니카, 페터 실바이가 지시하는 노르웨이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하모니카로 듣는 솔베이지의 노래, 계절의 정취를 더하는 듯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그녀의 애달픈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모차르트의 아베베른 코르푸스도 그렇고,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도 그렇고, 원래는 인간의 목소리로 작곡된 곡인데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감상하니 또 색다른 느낌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최인경님, 2번. 오늘도 오전은 정클클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큰데 건강 챙기시고 가을을 즐기시길요. 4682님, 정경의 클래식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까지 보내게 되네요. 하프시코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준들이 대단하신데요. 하프시코드 소리를 딱 알아채시는군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박. 4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실까요? 바흐의 4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바흐작품번호 1065, 톤 크프만과 트리마토트, 그리고 프리데리케 헤렌스트, 데이비드 콜리어의 하프시코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4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바흐작 모로 1065 톤 쿠프만과 트리마토트 프리데리크 에른스트 데이비드 컬리어의 하프시코드 암스테르담 바르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수연님 책 읽으면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커피와 함께하니 천국이네요. 매일 좋은 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프시코드와 커피 근사한데요.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듣는 이 바흐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곡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신세현님. 지금 공개방송 방청 신청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행운을 기대하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이 열립니다. 이번 공개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하는데요.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영, 소프라노 박소영, 피아니스트 정태양, 박영성. 아, 정말 화려하죠.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1부 쿡쿡입니다.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2번 이플레 장조 작모노 120종 1악장 알레그로 하마빌레 공개방송에서 만나게 될 뿐이죠. 김상진의 비올라 그리고 이상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종영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6873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로로 주제곡, 이공우 작곡한 히사이시 조가 직접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6873님, 대학 선배님이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 학습장 가는 중입니다. 매일 선배 부부가 아이들의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밤 줍기 등 체험 학습을 준비합니다. 이웃집 토로로의 삽입곡 부탁해요. 와, 체험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토토라, 이제 이웃집 토토로인데 자꾸 제가 토로로를 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체험 학습장 가면은 흙도 밟을 수 있고 좋죠. 대학 선배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자주 가실 수 있겠는데요. 부럽습니다. 오늘 덕분에 히사이시조가 직접 지휘한 이웃집 토토로 주제곡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해볼까요?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영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휴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보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아니, 안 춥습니까? 아직도 반팔 입고 다니시네요.
1: 아, 긴팔 차에 있어요.
0: 자, 워낙 많은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야외 공연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야외 공연의 매력이 크고 또 이제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야외다 보니까 조금 더 피크닉 오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들도 더 신나는 부분이 있죠.
0: 조금 더 깊게 물어보겠습니다.
1: 네.
0: 저는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네. 제가 야외 연주 갈라 콘서트 할 때 이 앞에 조명이 있잖아요.
1: 네.
0: 조명을 연주하는 데 비칠 때 특히 이제 고음을 낼 때 입을 많이 벌리는데
1: 네.
0: 그때 날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1: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0: 아...
1: 저도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예. 숨 쉴 때 예. 이제 코로 이제 벌레 들어갈 때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악보를 이제 피아노에다가 올려놓잖아요.
0: 예.
1: 근데 바람이 불면
0: 날아가죠.
1: 이 악보가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요즘 태블릿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0: 예.
1: 근데 태블릿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한 세 페이지를 펴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였지만 참 쉽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악보가 날아가는 것만큼 또
1: 네.
0: 예,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1: 야외에서는 악보 날아갈 거 그냥 각오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다 외우고 가셔야 되겠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태영 선생님이 피아노로서 간간이 그 곡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시면서
1: 네.
0: 이 진행해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정말요?
0: 예.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오페라 멋지게 소개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푸친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참 특별한 오페라죠. 이게 푸치니 오페라라고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금광, 광부, 그리고 보안관과 무법자가 등장하는 미국 서부를 무대로 삼은 오페라입니다.
1: 네.
0: 표면만 보면 오페라보다는 서부 영화에 가까운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20세기 초에 이 유럽 음악계에서는 드뷔시가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같은 작품들이 새로운 화성, 정말 아, 이렇게까지 복잡해도 되나 싶은 관현악, 그리고 이제 이전의 베르디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음악 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치니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요. 당시에 새로워지거나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부의 아가씨는 그런 고민이 구체적인 음악으로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비중 아닙니까?
0: 네, 이 서부의 아가씨는 종종 오케스트라가 진짜 주인공인 오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 와.
0: 푸치니의 작품 세계만 해도요. 이전에는 성악 선율이 감정의 중심을 이루고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서부의 아가씨에서는 반대로 오케스트라가 장면의 분위기나 심리 그리고 공간을 먼저 만들어내고 성악이 그 안에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푸치니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음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 시대의 음악이 단순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벨리니 노르마 중에서의 아리아입니다.

0: 제가 이것을 한번 뜯어보면요, 오케스트라가 네, 몇 개의 음표를 연주하지 않죠. 그런데
1: 네.
0: 그 위에서 성악가는 화려한 꾸밈음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0세기 후반 시대에 20세기에 와서는 이것들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0: 조금 더 채워지고 음량적으로도 풍부해지고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멜로디인지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1: 네.
0: 그런 만큼 이 관현악의 규모도 커지고 색채도 정교해지고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의 사용도 확대되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은 아리아를 듣는 오페라보다는 전체적인 사운드, 그것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하는 오페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는 한마디로 오케스트라가 이 성악 솔로 아리아의 서포트 역할이었다면
0: 네.
1: 이제는 두 개가 결합돼서 거의 동등한 비중에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전체적인 그림이 더 큰 비중이다.
0: 그럼요.
1: 아,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다른 오페라와 구별되는 점이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번호 오페라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첫 번째는 합창에 함께하는 이제 거대한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중창이 나오고 아리아가 나와야 한다든지 그런 불문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음악이 장면에서 장면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정말 영화와 같아진 거죠. 그리고 이 오페라 안에서 겔라미크레다라는 존슨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콘서트 무대에서도 많이 불려지기는 하지만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긴 호흡의 음악적 흐름이죠. 그리고 이 푸치니가 마치 바그너의 유도동기처럼 어떤 테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으셨듯이 그 광부들의 노래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테마가 이 사람들의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반복된다든지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소재를 장면과 흐름과 감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형한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오페라 전반부를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0: 그래요?
1: 네, 1850년대 미국 서부 광산 마을이고요. 폴카라는 술집의 주인 민니는 광부들에게 누이이자 연인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자신들의 금을 맡겨놓을 만큼 이 민니를 신뢰하고 있죠. 광산 마을에 도적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예민해진 이 마을의 보안관 잭 랭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0: 네.
1: 보안관이긴 하지만 카드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이때 민니에게 접근하는 딕 존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광부들의 금을 노리고 이 마을에 오게 된 라메레즈라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도적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예.
1: 그런데 민니에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딕 존슨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인공 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0: 민니와 딕 존슨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까지 소개해드렸는데 하지만 곡 딕 존슨의 전체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1: 네, 민니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 이 딕 존슨이 사실 현상수배 중인 도적대의 두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하하.
1: 그때 딕 존슨을 잡으러 온 보안관 잭 랭스가 등장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현상수배 중인 도적대 두목 딕 존슨이 도망을 가려다가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민니가 이 딕 존슨을 숨겨주게 되고 잭 랭스 보안관에게는 그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그런데 보안관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천장에서 떨어진 이 피 한 방울 때문에 딕 존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0: 와, 이 딕 존슨이 체포되려는 순간 민니는 인생을 건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1: 딕 존슨이 체포되려고 할 때 이 민니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지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아, 나랑 포커를 한 판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딕 존슨을 포기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보안관 랭스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가장 창의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사실 와 오페라에서 자 카드 게임을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악으로 표현할까? 저도 이거 학생 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악기 저음에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해드리면 오페라에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효과음을 연주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1: 이 상태에서 둘이서 카드를 두는 그 긴장감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 카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지만 뭐 내가 뭘 냈다. 너는 무엇을 냈구나. 이런 대화들을 막 이런 반주 밑에서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때 아, 오페라에서 이런 식으로 카드 게임의 그 긴장감을 표현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정말 재밌으실 것 같아요.
0: 아,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2막 중 우나 바르티타 아포케르 포커 한 판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바리톤 코네 맥닐의 노래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부친 옆에라 서부의 아가씨 이막중 우나바르티타 아포켈 포크한판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바리톤 코넬 맥닐 프랑코 카포나가 지시하는

0: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허규윤님, 푸치니는 정말 요즘 영화 찍었으면 천만 관객 계속 찍었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태양님 설명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맞습니다. 사실 푸치니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막 불어닥친 그 할리우드의 열풍에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푸치니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OST를 본격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푸치니가 자신이 카메라로 찍어놓은 영상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본인은 그런 다음 장르에 대한 실험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0: 아, 종미롭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베르디의 뒤를 푸치니였다고 하는데, 네, 이런 성향을 보면 솔직히 또 달라요.
1: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다루고 있는 소재들만 봐도, 예,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 어떻게 보면 베르디는 학구적이지 않습니까?
1: 그렇다고 할 수 있죠.
0: 굉장히 아카데믹한데, 네, 이 푸치니는 그야말로 다이나믹의 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예, 이 두 작곡가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자, 다시 서부의 아가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오페라가 푸치니 작품 가운데 특히 영화적 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뭘까요?
1: 네, 이 관현악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포커 장면을 짧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시각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0: 예.
1: 1막에서도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장, 광부들의 움직임, 그리고 떨어지는 피 한 방울, 그리고 두 사람이 포커를 칠 때 그런 심리적인 모습까지 다 음악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특히 이 작품이 완성된 1910년이 영화 음악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부 영화 음악을 연상시킬 만큼 그 결합이 정교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는 쿠르트 바일이나 코른 골트 같은 작곡가들은 실제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카메라처럼 기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넓은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인물의 심리 가까이에 접근하면서 작은 움직임 하나를 극적으로 확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페라가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저는 이 부분도 푸치니의 대단한 능력 같은데, 보통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피아노보다 세밀한 부분을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1: 쉽지 않죠.
0: 예. 그런데 푸치니만큼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피아노보다도 더 디테일한,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의 연출이 가능하다.
1: 사실 푸치니가 교향곡을 정말 멋지게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0: 네, 흥미롭습니다. 좀 전에 민니는 딕 존슨과 목숨을 걸고 보안관 젠 랜스와 한판 도박판을 벌였는데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아까 전 노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1대1의 상황에서요, 마지막 판에서 이 민니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하나 씁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나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 랭스의 시선을 잠시 딴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랭스가 그러면 물 한 잔 필요하냐고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민니가 숨겨두었던 속임수 카드를 몰래 꺼내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 게임에서 이기게 되죠.
0: 밑장 빼기입니까?
1: 맞죠. 그렇죠.
0: 아하.
1: 그 민니의 이 포커 장면이 이 작품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거든요. 민니가 존슨을 살리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를 않아요. 그 카드를 속여서 게임에서 이기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극 속에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살리는 행동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살펴보면 이 작품의 인물들은 선인과 악인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랭스도 단순한 악역이 아니고 질투하면서 폭력적인 인물이지만 사랑과 좌절을 경험하는 인간으로 묘사되고요. 그 푸치니는 그런 랭스에게도 일정한 품위와 또 고통을 동시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배역들은 모두 상처받고 욕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잔혹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0: 인간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1: 네, 패배를 인정한 랜스 보안관이 씁쓸하게 호두막을 떠났지만 광부들은 존슨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온 산을 수색하는 중이죠.
0: 네, 산막 초반에 광부들이 도망친 존슨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멀리서 아아아 아, 아 하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노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존슨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내지르는 환호와 고함에 가까운 그런 음악입니다.
1: 그 장면입니다. 푸친오페라 섭외 아가씨 산막 중 하하하 베이스 실비오 마요니카의 출연자들의 노래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로 만나보시죠.

0: 부친 오페라 서보의 아가씨 3막 중 아하하. 베이스 실비오, 메오니카외 출연자들의 노래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동일님, 이 오페라로 인해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가 만들어졌다 하여도 그럴듯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만. 네, 서부의 아가씨에 푹 빠지셨군요, 이동일님.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푸치니 서부의 아가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서보의 아가씨는 푸치니의 다른 오페라에 비하면 유명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오랫동안 많이 공연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네, 우선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크고 연주 난도가 높고요. 성악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0: 네.
1: 민니와 존슨 역할 역시 상당한 성량과 체력 그리고 넓은 음역을 요구합니다. 특히 민니의 경우에는 푸치니의 다른 오페라들도 사실 비슷한 경향을 많이 띠긴 하는데요. 일단 그 음역이 거의... 네, 완전히 풀로 새옥타브 도까지 내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그냥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뚫고 나오는 그 화려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유명한 아리아가 일단 많은 오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에게 이 성악가 본인이 이것을 설득시키는 그런 흡입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갖춰줘야지 정말 멋있는 작품으로 공연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대음악과 이 후기 낭만주의에 익숙한 청중들은요, 오히려 이 작품의 복잡한 화성 그리고 관현악 연속적인 극 구조가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음악가들 그리고 푸치니의 후배들도 이 서부의 아가씨의 관현악법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푸치니가 그냥 멜로디 감각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가장 잘 활용하는 작곡가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0: 아, 하나 확실한 건 성악가 입장에서 오페라 아리아 하나로 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1: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시그니처 아리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너의 그 아리아도 사실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0: 예.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리스마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푸치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시그니처 아닙니까?
1: 맞아요.
0: 뭐 넬슨 드로마라든가 피제르라마니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1: 맞아요.
0: 아리아를 뽑아내는 걸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인데 또 이런 색채감 있는 그런 표현을 또 해줬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치니가 오히려 특히 민니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멜로디가 있다기보다는 민니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릴 적을 계속 설명하는 식의 음악적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푸치니가 이 작품에도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오페라의 본질 자체가 그 선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푸치니의 선율 중 하나가 이 작품에 담겨 있는데

0: 네, 이 멜로디 자체만으로 정말 이 꿈결 같은 순간을 주잖아요. 이런 멜로디가 그 미국 서부 광산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상상했을 때 저는 푸치니가 기존에 써오던 그런 미적 감각이 전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치니가 좀 작정한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오페라 아리아 한 곡을 가지고서 정말 널리 유명해질 수 있는 곡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 이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곡가다.
0: 맞습니다.
1: 자, 다시 오페라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존슨은 광부들에게 붙잡힙니까?
0: 네, 체포된 존슨이 끌려오고요. 그런데 묶인 존슨에게 광부들은 가진 욕설을 하면서 그를 때리고 여러 가지 범행을 모두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에 흥분한 존슨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도적이었지만 살인자는 아니었소라고. 그런데 광부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는 우리로부터 민니를 도둑질해 갔다라고요. 그래서 광부들의 원성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1: 바로 이때 이 오페라에서 아주 중요한 아리아가 나오죠.
0: 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존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민니에게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달라. 자유의 몸이 되어 멀리 달아났다고 말해달라라고 노래합니다.
1: 차마 사랑하는 여인에게 깊은 슬픔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건데요. 이 장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3막 중 꼐라미꺼레다 레베로의 론타노. 그녀가 나를 자유롭게 멀리 떠난 사람으로 믿게 해주오. 테너 마리오 데 모나코, 바리톤 코넬 맥닐,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Nulla. Andiamo.
1: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3막 중 겔라미 크레다 리베로 논타노. 그녀가 나를 자유롭게 멀리 떠난 사람으로 믿게 해주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바리톤 코넬 맥닐,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747님, 방금 정태현 선생님 피아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푸치니 오페라에 설득당하는 것인지, 태양 선생님의 연주와 설명에 설득당하는 것인지,

0: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참 이런 묘미가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1: 네.
0: 어떻게 보면 아직 미지의 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클래식 곡들을 우리의 이 전달자, 실현자의 영향으로
1: 네.
0: 새로운 곡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저는 그때 참 이 클래식의 본질이자 또 묘한 이 쾌감을 느낍니다.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마 푸치니는 모를 거예요. 2026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 네.
0: 우리가 본인의 작품 서부의 아가씨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서보야 아가씨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맞게 본 겁니까?
1: 네,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라고 하면 서정성 그리고 토스카의 극적인 집중력 그리고 나비 부인의 강렬한 비극성과 비교하면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푸치니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푸치니는 그 오페라라는 장르 안에서 진짜 많은 실험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국적인 선율들의 사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오페레타에서 가지고 온 그 뭐 라론딘의 제비라는 작품 그리고 뭐 심리극 그리고 뭐 로맨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까지 선택하고 서부극의 외형을 빌려서 음악적인 그 소스들을 버무려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푸치니다운 주제들이 여전히 남아야 있잖아요. 바로 사랑,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 용서 같은 것들요. 그래서 이 서부의 아가씨는 푸치니의 서부극 실험이 아니라 19세기 오페라 전통에서 출발한 이 작곡가가 20세기 새로운 음악극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창한 역사보다는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살아가려는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0: 아,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군요. 자, 이제 결론 부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존슨이 교수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찰나에 민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총을 들고 나타나서는 존슨 앞에 막아서요. 이 그 민니의 그 멋있음이 폭발하는 장면이겠죠. 와. 그리고 민니는 최선을 다해서 광부들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 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과의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면서 진지하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광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신의 숭고한 사랑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러자 광부들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결국 존슨을 풀어줍니다.
0: 와... 저는 이 부분이 서부의 아가씨의 또 묘미라고 보는 게
1: 네.
0: 이 오페라 토스카에서 토스카 까브라도시
1: 네.
0: 또 이 보헤미아에서 미미
1: 네.
0: 이 주인공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이 서부의 아가씨에는 주인공 커플이 죽지 않아요.
1: 네, 이 민니와 존슨이 살아남고 함께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광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뭉클해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너를 민니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슨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슨과 민니가 안녕 캘리포니아 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의 합창 속에서 두 사람은 숲 너머로 사라지고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이 결말이 전형적인 승리의 해피엔딩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니와 존슨에게는
0: 네.
1: 뭐 용서를 받고 떠나는 그 길이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광부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었던 민니에 대한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정서가 환희보다는 이별과 쓸쓸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다른 공동체에는 빈자리를 남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는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0: 이 작품의 마지막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밝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1: 와, 이 정말 고도의 심리전 아닙니까, 푸치니?
0: 네, 맞아요. 이 푸치니 작품에서는 사실 여성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킵니다. 네, 거의 모든 작품에서 여성이 마지막에 희생되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죠.
1: 아, 정말 푸치니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0: 그게 이제 위대한 스토리텔러가 아닐까요?
1: 아, 네. 우리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푸치니가 요즘 시대였으면 뭐 영화 음악은 물론이고 진짜 이 오디세이 같은 그런 영화 이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또 그렇죠.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민니가 존슨을 구해내기 위해서 광부들을 설득하는 좀 장면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푸치니의 서보의 아가씨 여기서 마무리하겠죠?
0: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새로운 작품 혹시 뭐 스포가 좀 됩니까?
0: 아, 스포하지 않으려고요.
1: 자, 윤치현님이 태양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페라에 잘 입문하기 위한 좋은 방법 물어봤습니다.
0: 좋은 영상물이 일단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물이 보통 2시간, 3시간 되니까 조금 힘드신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모아놓은 음반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그 아리아들이 이 극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느 장면에서 불려졌는지 그런 순서대로 가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고 아리아부터 시작하셔서 이중창도 들어보시고 뭐 합창도 들어보시고 그런 순서대로 넓혀가시면 나중에는 두세 시간의 작품도 거뜬히 즐기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실제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시면 오페라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 정태환과 함께하는 오페라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6 가을밤 콘서트 10월 13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대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 파질사이 피아노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10월 24일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방청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3막 중 애완개 뚫어보라이죠. 주오, 넌 원하지 않지.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출연자들의 노래 프랑코 카파나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뉴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

0: 1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듣는 일이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는 최선의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것. 카페에 가면 탁자에 앉은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대답은 하지만 그 말을 정말로 듣는다고는 할 수 없는 눈이다. 눈을 맞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때로는 속눈썹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애정을 품는 일. 나에게 잘 듣는 일이란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쓸모를 증명할 수 없으나 그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인해 무가치해지지는 않는 일. 그것은 잠시나마 나를 넓혀가는 일이다. 내가 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는 일이다.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저 곡으로 캐롤 킹이 부른 You've Got a Frien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든 기자입니다. 듣기의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들, 그 몸부림들, 그 발견과 성찰의 흔적이 이 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읽어드린 부분처럼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있잖아요.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한계를 알지만 알면서도 또 듣는 일이 그래도 최소한의 타인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행위일 수 있음을 알고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듣기의 성공이 있다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그냥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적극적인 듣기라고 하는 것을 좀 또 시도해보는 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를 또 감동하게 만들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아마 이 제목인 심장 듣기, 이 제목에서도 쿵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듣기라는 활동이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상대방의 말, 그리고 그 언어 외에도 흘러오는 메시지들이 다 나에게로 건너오면 내 피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죠. 내 몸 구석구석 다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애정 담아서 듣기.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도전 말고 한번 이런 것에도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영아님, 반짝 운동장을 걸으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북카페 들으시는 마음도 이 심장 듣기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동장을 걸으면서 듣고 계신 영아님도 계시고요. 영아님은 지금 걸으면서 제가 또 응원도 해드렸죠. 걷고 나니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 무릎, 발바닥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고님 응원 기억하면서 참고 걸었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체중이 2kg 감량됐다고 이걸 또 선물처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2kg 큰 건데요. 이 정도 감량 효과를 또 보셨다고 하니까 이 바라던 바였던 거죠. 영아님. 아마 건강도 조금 더 활기차졌을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 가시죠. 그리고 또 이 영아님 사연 들으시고 다른 카페인 분들도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마음 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우준님은 반짝 고우님, 오늘 아들이 새벽에 고열이 나서 학교에 결석했어요. 39.1도까지 체온이 올라간 거죠. 소아과를 예약해놨는데 빨리 회복하길 기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우주님도 그렇고 또 이 아픈 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밤이었을 텐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죠. 좀 예약해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약이든 주사든 네, 뭔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정말 마음 가득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주님, 네, 이렇게 또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밤샘한 이 흔적들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귀하고요. 빨리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구하 숫자들의 높은 마음 그리고 새소년의 난춘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반대 게시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도 많으시고 독감 등으로 며칠을 앓아 누웠다는 지금 최준호님 사연도 눈에 들어오는데 벌벌 떨고 나니 날도 쌀쌀해져 있고요.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라서 익숙한 일이지만 또 온전히 계절의 변화를 가을이 오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정님, 김민정님도 막내 쌍둥이가 어젯밤에 체해서 회사 갔다 점심 차려주려고 집에 와서 북카페 듣는다고 사연 주셨는데, 이렇게 감기, 독감, 그리고 체하거나 아프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좀또 날이 추워지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진짜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좋은 묘안이 있나요? 카페인님들? 혹시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비기인데 하는 거 있다면, 좀 털어놔 주시죠. 우리 함께 공유를 해보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 너무 정답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세 가지 모두 다 잘하시는 분들도 또 감기는 달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감기 살살 앓으면서도 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복하시면 더 건강해지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카페이님들 뭔가 내가 건강 챙기는 방법입니다 하는 게 있다면 사연으로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찬바람 불거나 하면 생강 이렇게 편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통 띄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중엔 그좀 이렇게 불어 터진 그런 생강도 막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레몬 생강 이런 거 챙겨 먹는데 요걸로 충분한가? 카페인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가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한글날도 있고 해서 우리 단어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리킬 대상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도 그럼 그 단어도 동시에 사라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상이 사라졌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언어는 세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눈앞에 사물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비로소 태어납니다.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물리적인 실체를 기의, 그것을 부르는 언어적 형식을 기표라 명명하며 이 둘의 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물의 수명을 맹렬하게 단축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리켜야 할 물리적 실체가 세상에서 멸종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만이 홀로 살아남는 기묘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스마트폰의 액정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전화를 끊는다고 표현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고 말하고,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를 묘사할 때면 여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죠. 전화선이라는 물리적인 선을 가위로 자르듯 차단하거나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다이얼을 돌리거나 카세트 테이프와 영상의 필름이 툭 끊어지는 아날로그적인 마찰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조차 이 낡은 동사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실체가 사라진 자리에 언어만 남아 맴도는 이 현상은 마치 절단되어 사라진 팔다리의 통증을 뇌가 귀엽고 생생하게 감각하고 마는 환상통의 메커니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묘한 지적 충격을 던집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언어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저항감이 존재했던 과거의 세계를 잊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들은 가리킬 대상이 사라진 뒤에도 버려지는 대신 그 자체로 과거의 지층을 증명하는 화석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거나 전화를 끊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낡은 사물들의 흔적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우선하며 모든 낡은 것들을 쉽게 폐기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이 아날로그의 물리 법칙을 기억하고 발음한다는 사실, 어쩌면 이러한 언어의 지체 현상이야말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기술의 파도 앞에서 과거를 지켜내려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빌리 조엘이 부른 The Longest Time 들려드렸습니다. 가리켜야 할 그 물건, 사물이 사라졌는데도 그 낱말, 그 단어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 이게 마치 잘려

떠나간 자리에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 같다는 오늘 일간 카페인의 통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너무 재미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조금 더 늦게까지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지체 현상이 이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일종의 어떤 약간의 저항정신 같은 것인가?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건드리는 이 오늘 일화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운을 가지고 탄생하는 단어의 끝까지도 한번 우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우리의 지금 현재 마음, 심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번 주 내내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환자에게 건강 챙기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조금주님, 가을이 와서 참 좋은데 감기와 비염이 두렵네요. 환절기에는 쌍화차 챙겨 먹습니다. 말린 대추도 원래 좋아해서 더 자주 먹습니다. 카페인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을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 계절에 특히 더 사랑받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쌍화차도 그중 하나죠. 까밀라님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시대요. 그래서 마스크와 스카프로 목을 보호하면 감기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따뜻한 보리차 드려라고 하셨습니다. 예, 뭔가 스카프로 목 보호하기, 목 두르기, 그쵸?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마시기 추천해 주셨고요. 7925 쓰시는 카페인님은 으슬으슬할 때는 뜨거운 물로 샤워 후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뺍니다. 그러면 다음날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뭔가 마법 같아요.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두꺼운 옷 입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뺀다. 다음날이면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 아, 이건 진짜 뭔가 좀 따라해 볼 법도 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또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406 쓰시는 카페이님. 점심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 방송 처음 듣는데 어떤 방송인지 정말 궁금해서 문자 참여해 봅니다. 방송 이름을 봤을 때는 책 이야기 할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406 쓰시는 카페인, 우리는 카페인이라고 불러요. 애청자분들을. 카페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방송 이렇게 접하시면서 첫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책을 매개로 한 이야기 다채롭게 꾸려갑니다. 요일별로 다 코너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타 팟캐스트 방송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책 방송으로 매일 있는 데일리 책 방송 공중파 책 방송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진행자라고 하더라고요. 검증이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 우리 되게 뼈대가 굵은 방송이에요. 7406 쓰시는 카페이님 자주 오셔서 예, 흥미로운 코너들 요일별로 많이 즐겨주시죠. 펜타토닉스의 다프트 펑크 그리고 더 리얼 그룹의 칠리 콘카르네 두곡 준비했고요. 오늘 상혁 시인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새로운 시인님이 또그 자리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는 아주 또 친숙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시인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김상혁 시인 대신해서 반가운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또 문보영 시인 오셔서 더 반갑다고 막 이렇게 사연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나 소개할게요.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반짝 문보영 시인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전에 추운 건 싫다고 하셨는데 요즘 컨디션 괜찮은가요?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4: 오, 너무 편지 같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추운 걸 좋아하게 됐어요.
3: 어?
4: 그 미국 중부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겨울을 2년 동안 경험하고 오니까
3: 네.
4: 약간 추위를 극복 가게 되어서
3: 진짜요?
4: 네. 지금은 겨울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3: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4: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데시벨이 낮은 낮잖아요. 겨울이.
3: 네.
4: 그런 공간에서 한 2년 동안 겨울에 겨울 방학 때 혼자서 이렇게 고양이랑 지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추위가 점점 소중해지지 않나요? 약간 점점 더운 계절이 너무 네. 길어져서
4: 맞아요.
3: 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 근데 이제 추위를 좋아하는 문보영 시인이 되셨군요.
2: 저도 추위를 싫어하는데
3: 네.
2: 저게 뭔가 특단의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추운 나라에서 좀 살아보는 거.
3: 그러고 나면
2: 네, 한국 추위쯤은 뭐
4: 네, 이렇게. 용기가 딱 생기고 네.
3: 용기가 생. 가을 정도면 그럼 너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계절인 거죠.
4: 가을은 너무 좋고
3: 네.
4: 너무 짧잖아요. 짧아서 좋은 것 같고
3: 맞아요. 짧아서 좋다고요. 오히려
4: 짧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금방 가버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매일매일 걷고 계세요?
4: 아니요.
3: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그런 하는 생각을. 거죠?
4: 네. 네.
3: 우리 그 마음 뭔지 다 알고요. 네, 오늘도 두 분이

0: 작품 네 편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1: 네, 제가 몇 번 이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윤석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산문집이 나왔는데 성윤석 시인이 예전에 묘지기를 직업으로 하신 적이
0: 네.
1: 있고 네. 그때 파주 이 일산 이 언저리 어디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시인들하고 함께 네. 그 묘에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답사처럼 우리 찾아가 보고 싶다.
0: 네.
1: 그래서 친절하게 그 묘지기의 생활에 네.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오래전 일인데 환상처럼 저한테 기억 속에 있다가 그 이야기만 본격적으로 쓴 산문집이 출간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1: 제목은 산역 죽음을 돌보다라는 글인데
0: 네.
1: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 가져와 봤어요.
0: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라고 네. 하시니까 궁금해요.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공통된 체험 밖에 있었던 까닭에 그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체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자기가 체험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형용사나 부사만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다수의 체험자들은 육신을 벗어난 후에도 그 어떤 다른 형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증언하고 있다. 비록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형체는 그야말로 인간의 현존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체험 사항 중의 하나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될 정도라 한다. 그에 관해 이야기한 체험자들은 누구나가 좌절감 비슷한 것을 토로하곤 했다.

0: 조니 캐시의 헐트 듣고 왔습니다. 이음에서 펴낸 성윤석 작가의 책 산역, 죽음을 돌보다에 담긴 글 듣고 왔습니다. 이 산역, 이 뜻이요. 시체를 묻고 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이라는 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 이 얘기 읽어주셨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가벼우면서도 가벼운 건 잘 모르겠는데.
1: 근데 상대적으로 네. 다른 이야기죠.
0: 어, 그래요?
1: 예, 뭐 오. 시체가 유실됐다거나 뭐 아. 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인간의 뼈를 이제 이장할 때 직접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아, 모든 그러네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유족과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나마 약간 이 이야기가 좀 신비롭고 네. 조금 보송보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신비로운 건 정말 이 네. 지금 낭독해 주신 거 딱 이렇게 끝나자마자 음악 시작되자마자 문보영 시인님이 어? 이 책 읽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른 페이지들이.
1: 네네. 그 본인이 진짜 그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2: 마침
1: 예, 그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마다 묘가 조금씩 훼손되기도 하고 네. 그럴 때 그 묘를 다 돌보면서 그렇게 거의 묘가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곳에서 혼자 지키고 있고 교대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을씨년스럽기도 네. 했고 이 직업에서 이 사람이 견디고 나면 이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견디고 나면 네. 뭐 대단한 걸 얻겠구나 하는 경이로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또 공중묘지라는 시집을 또 출간을 했었어요. 민호사에서.
0: 예.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이 지점, 이 단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1: 네.
0: 죽음을 또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셨잖아요. 네.
1: 그 뭔가 새로운 형체의 육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속에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외에 무언가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세계인 거잖아요. 새로운 형체. 어떠셨어요? 이 부분 들으시면서
2: 저도 이 부분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지점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것이 남는다는 지점이 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고
0: 그쵸.
2: 남에게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시를 써야 하는 걸까 혹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걸까?

0: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1: 내가 한이 강렬한 체험을 설명할 때마다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
2: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애가 되고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감히 경험한 적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1: 맞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책을 전체를 좀다 읽어보면 조금 더이 마음을 가까이서 볼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2: 그렇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되게 뭔가 자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세계는 우리 뭔가 그 미지의 세계로
1: 무서워요.
2: 계속 남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아무리 만져도 돌아서면 또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대면한 순간에는 이제 이 세계와의 어떤 바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발언권은 또 없어지는 거니까요.
2: 그죠, 그죠.
1: 그게 참 너무
0: 맞아요.
1: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페이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2부 건너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Great Kick in the Sky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월요일부터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문보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이 성윤석 작가의 이 얘기 산역 죽음을 돌보다 여기 담긴 글로 지금 많은 카페인들 생각을 펼쳐주셨는데요. 진수정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1: 그게 뭘까요? 죽음 뒤에 영혼이 갇혀있는 상태. 산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지겠지요.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지만 삶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상태마저 결국 알 수 없는 우리라는 생각에 허무함이 느껴지네요.
0: 이 얘기를 그냥 듣고 접한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 좌절감과 허무함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며칠 전에 빌리 아이리시라는 가수가 죽음에 관해서 짧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게 자신에게 너무 큰 평온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0: 네.
1: 그래서 이 허무함이 저도 뭔지 너무 알겠고 근데 그게 좋은 허무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수정님 글 읽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허무함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또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깨끗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0: 맞아요. 8405 쓰신 카페님 강아지의 죽음 과정을 동행하면서 죽는다는 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과 이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전환의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한층 편안해졌고요.
2: 그죠.
0: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보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저는 이제 임승유 시인의 물건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물건. 네. 궁금합니다.
1: 그 임승유 시인님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 이 시집이 정말 모호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모호한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쓰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빈칸이 독자들의 몫으로 넘겨지고 무엇이든 될 수 있게 되는 이상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들입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물건 임승유. 물건 오래되었다. 노출되었고 옮기려면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여럿이 달라붙으면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하는지 몰랐지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것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0: 올라퍼 아르날즈의 Words of Amber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에서 펴낸 임승유 시인의 시집, 그 밖에 어떤 것에 담긴 시, 물건 전해드렸어요. 아, 이 굉장히 짧은데 뭔가 우리 옆에 뭔가를 두고 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그런
1: 그러네요.
0: 네, 무게감이 있는 시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끝나고 그래서 독자마다 그 물건을 혼자서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시의 첫 구절에서도 오래되었다라는 비교적 간단한 묘사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물건의 이름이나 형태나 외양 등을 묘사할 법도 한데 그냥 그 시간을 툭 제시하는 것만으로 화자와 물건 사이에 어떤 오래된 역사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독자들도 나와 굉장히 오래된 물건 혹은 관계 근데 잘 모르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이 시를 이 시집을 저도 참 좋아하는 시집인데 이 시집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제 피아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진이님이
1: 맞아요.
2: 피아노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신진이님 사연 좀 네. 읽어볼까요?
2: 어릴 때 눈 옆에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큰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피아노 옆에 있으면 뭐든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장난 피아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늘 곁에 두고 싶었던 나의 어릴 적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저도 약간 어릴 적 피아노인데
0: 네.
2: 그러니까 어느 날 분실하다시피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2: 그리고 그런 식으로 피아노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0: 피아노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영시님도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 네. 하시니까
1: 저는 피아노는 없는데 네.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진가가 나중에 드러나는
2: 맞아요.
1: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살던 집의 열쇠? 근데 그 집은 이미 사라져서 그 열쇠로는 아무것도 열 수가 없게 된?
0: 네.
1: 그런 물건들이 과거의 나를 다시 실재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그 사용가치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물에서 동반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연 시인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도 동반자가 된 게 아닐까?
0: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네. 어떤 기능적인 걸 떠나서.
2: 너무 이상한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지금 사도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근데 그걸 못하겠어요.
1: 배신감.
2: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면은 너무 곤란하잖아요.
0: 이 느낌이 너무 소중한 거죠. 네네네. 동반자가 된 이 느낌을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맞아요. 물건 하나보다 이 동반자가 된 이 느낌, 이 관계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0: 이런 것들 카페인 분들 각자 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들이.
0: 최준호님은 지금 밤하늘에 별을 찍어놓은 듯한 이런 문학 작품들이 좋아요. 이런 느낌을 지금 받으신 거죠. 읽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별자리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별자리에 얽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1: 맞아요.
2: 와,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각자 그러네요. 다른 별자리.
0: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그런 것들. 아마 카페인님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이거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연으로 남겨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동반자? 저는 아까 얼핏 얘기로는 그냥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휴대폰, 뭐 삐삐 이런 것들도 저 다 모아놓았거든요. 뭐 가끔 이렇게 맞교환 보상 판매처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아뒀는데 이거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 같은
1: 맞아요.
0: 거잖아요. 고철 덩어리 같은 느낌인 건데.
1: 그렇고.
0: 노트북도 못 버려요.
1: 노트북 이제 그 충전기가 맞는 것도 없는데 켤 수도 없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고
0: 그쵸?
1: 일기장도.
0: 일기장은 좀 다르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0: 하나하나 지금 물건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집에 가서 방을 다시 뒤져보면서 이 물건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카페인님들 그리고 우리 수뇌부도 혹시 그런 목록 있으면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감정을 임승유 씨는 이렇게 지금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2: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시를 시집이 전체 얇은 시집이지만 전체가 네. 약간 이런 맞아. 어법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보영 시인 말 맞다나 이 모호함이 뭔가 풀고 싶은 퀴즈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도저히 풀 수는 없는 그것까지 해내는 맞아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약이 오르게 느껴지는
0: 약이 오른다고요.
2: 맞추고 싶은데 네. 퍼즐을 맞추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임승유 시인이 거기서 살짝씩 어깃장을 놓고 맞아요.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목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0: 저는 이 부분 특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하는지 몰랐지만 물건을 가만히 두면 싹이 난다는 것을 일단 건드리면서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지점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2: 그렇죠. 너무 능청스럽죠.
1: 그것도 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이라고 말하지 않고
2: 네.
1: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이렇게 두 번 부정을 하니까 없음을 두 번 강조하는 것도 되게 능청스럽기도 하고
0: 네.
1: 신비한 미지 한 조각을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 임승유 시인은.
0: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다음에 무엇이 올까가 궁금했는데 크기를 건드린 것도 참 재밌고요.
1: 마지막에는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치우는 법은 안다고 말했거든요.
0: 네.
1: 앞에서 여럿이서 힘을 모으면 치울 수 있는데 옆에 두는 방법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오래

0: 있었지만 함께 오래 있었던 시간이 잘 아는 것, 그 대상을 아는 것이랑은 다른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오, 지금 3483 쓰시는 카페이님은 10살 때 산타 선물이었던 곰인형을 지금 갖고 계시대요. 심장이 뛰는 인형이었는데 심장 소리 나는 기계 잃어버렸지만 늘 옆에 있어요. 아마 이 곰인형을 판매할 때는 심장이 진짜 뛰는 소리를 난다. 이게 굉장히 그 판매 마케팅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기계는 지금 기능을 상실했지만
0: 내
1: 곰인형
0: 옆에 있어요.
1: 자체는 내 옆에 있다.
0: 저도 이거 있어요.
2: 어? 저도요.
0: 다들
1: 뭐요?
0: 심장 뛰는
1: 인형. 네, 곰인형.
2: 하나
1: 지금
2: 있고.
1: 이다 같은 10살 때?
0: 전
2: 저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심장만 팔아요.
0: 맞아요. 심장만 이렇게
2: 네.
0: 모아서 하트 모양으로
1: 팔아요?
0: 목소리도 저장할
1: 심장만
0: 수 있고.
1: 판다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1: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
0: 구매할 때
1: 네.
0: 심장이 멈출 걸 대비해서 두개 사놨어요, 미리.
1: 심장을요?
0: 네.
1: 아, 이거 되게 애틋한 얘기였는데 저왜 이렇게 지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집니까? 이 인형이 없는 저는 혼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545 쓰시는 카페이님. 그런 물건 많지만 저는 치아입니다. 치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고맙고 추억이라 그럽니다. 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치아가?
0: 치아?
2: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1: 그러신 것
0: 그러신 것
1: 같아요.
0: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추억이라서. 그리고 또 윤강근님 사연도 볼까요?
0: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출퇴근을 책임지고 가끔 부업도 하러 다니게 해주는 자동차가 제 현재 동반자랍니다. 아,
1: 자동차에 대한 애착
0: 그쵸.
1: 갖고 계신 분들
0: 이름
1: 많죠.
0: 붙이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많은 카페인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다 차에 이름 붙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가영님,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 자라면서 남겨놓은 그림 스케치북, 요게 해당됩니다. 지금은 볼수 없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거,
2: 그러네요.
1: 네,
2: 네.
1: 그림
2: 이런 거.
1: 스케치북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 문보양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민정 님이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1,000통이 넘는 편지가 떠올랐어요. 괘히 버렸어요. 힝힝 문학작품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문학작품인데.
1: 그게 너무 웃겼어요. 문학작품인데.
0: 그러니까 그 귀한 문학작품을 지금
1: 버렸다니.
0: 유실된 상태로 만드셨군요. 그걸 지금 떠올리셨다는 거. 안 버리셨으면 진짜 되게 즐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민정님. 하나하나 펼쳐보시면서. 네. 그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2: 네. 김개미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 이라는 아주 화끈한 묘한 제목인데
0: 네.
2: 김개미 시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두워서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0: 네.
2: 특히나 동시를 본업으로 많이 써오던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문체는 굉장히 맑고 단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기묘해지는 네.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하면서 잘 읽은 시집이라 한번 챙겨와 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중에 한 편을 지금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여름의 궤적, 김개미.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그곳은 집안이거나 일기장일 때도 있지만 숲속일 때가 많다.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더러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일. 나와 너와 상관없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 하늘을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검을 때가 많다. 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를 멀리까지 가게 한다.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 나는 말로 이루어진 몸. 걷는 것도 말, 숨쉬는 것도 말, 풀잎을 찢는 것도 말. 바위는 너를 품고 있고 나무는 너를 숨기고 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을 곳에 와서 하는 내가 나타나는 상상. 내가 자꾸 부활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고 그 말은 자주 바뀐다.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

0: 드렸습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개미 시인의 시집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에 담긴 시 여름의 궤적 만나봤습니다. 아, 읽어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신진희 님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겠죠? 근데 말을 동물이라고 상상해보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말은 끝없이 이어지는 땅과도 숲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 중의적인 다른 의미로도 또 해석해도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예. 여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문득 어디에 서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낯선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뒤돌아볼 텐데 약간 그런 감각 가지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아, 10월 가기 전에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0: 아, 10월이 가기 전에 여름의 궤적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보영 시인님은?
2: 저는 이 시가 너무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지점이 슬픔을 말하는 방식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김개미 시인의 시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이런 구절들이 사실 누군가를 잃고 사랑을 상실하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몸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구체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20대 때는 실연을 하고 나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울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30대, 40대 때는 일단 밤을 셀 수가 없고 울고 나면 배가 고파서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0: 공감했다고요?
2: 네.
0: 전 반대일세. 아, 이거 나이로 어떻게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환갑에도 이별 후에 슬퍼서 식음 전폐 가능하지 않나요?
2: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아, 근데. 아, 근데 뭐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표현이. 아, 이 체력과, 그쵸. 나의 어떤 허기와 이런 것들이 눈치도 없이 그 슬픔에 끼어든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내 몸 안에 갇혀 있구나. 그게 또 감정은 육체로도 표현되고 불가분의 관계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웃기면서도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를 찾으러 간다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을 깔아놓은 게 전 좀 재미나게 느껴졌거든요. 네.
1: 그럼 언어가 주는 재미? 거기서 이 이야기를 너무 비장하게만 소화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면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진심이 있는 거.
0: 네.
1: 우는 것도 어지간히 진심으로 울어야 덥고.
2: 맞아요. 네.
0: 그렇죠. 네, 몸이 대충 막 더워지는 거잖아요. 네.
1: 대충 울어가고.
0: 대충 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생각이.
1: 찔끔? 혹은 잠깐?
0: 네, 잠깐.
1: 울어가지고는 덥진 않잖아요.
0: 그렇죠. 눈물의 양이 일단은 좀 많아야 되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아주 꺼이꺼이.
0: 꺼이꺼이 우는 거.
1: 울어야 되는. 그 느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희노애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붙잡는 태도 같은 것들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홀가분하니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날개는 없지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날개가 제일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아픔이 어떤 종류의 아픔일지 이렇게 확 이렇게 베일 듯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1: 네.
0: 중간에.
1: 이것도 눈에 훅 들어오는.
0: 그러니까요. 여기도 밑줄을 긋게 됐어요. 공감이 되나 봐요.
1: 그렇죠. 이거 너무 저는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멀리 갈 때 진짜 너무 몸은 부서질 듯이 피곤하지만 그제서야 덜 아픈 게 뭔가 있어요.
2: 맞아요.
0: 그제서야 덜 아픈 것이
1: 된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했어요.
2: 그래서 뭔가 이별하면 엄청 많이 걷잖아요. 그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연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이 시의 형태를 보니까 그냥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오.

0: 시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1: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듯이
2: 네,
1: 지금
2: 이게
1: 나와 있다는 거죠.
2: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연가리 없이.
1: 와, 진짜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진짜. 여름의 궤적이라는 이 시를. 카페인님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너드 커넥션의 타다 남은 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 아, 네, 김하진 작가님의 다른 사람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소설집 텅빈 마음 가진 채로에 실린 작품인데요. 그 학창 시절에 나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떠나도 되는 것을 굳이 그 친구에게 뭔가 그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어떤 어렸던 나를 돌아보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서 너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이 갔고 그 김하진 소설가가 그런 아주 사소한 내면들, 아등바등하는 내면을 묘사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래서 읽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골라오신 부분이 어디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과거에 산다. 과거에 산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사는 걸 그만두지도 못한다. 언제나 어영부영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끌고 가는 인생이 나에게 솔직하게 알려준 딱 한 가지 진실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이면서도 나만 아는 현실에서 산다. 상상이 아니라 한계가 만든 세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에서 나 혼자 산다.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산다. 내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뜻이다. 다만 나는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며 살고 있고 나만 거기에서 비껴나 있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까?

0: 닉 드레이크의 Place to Be 들려드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화진 작가의 소설집 텅 빈 마음 가진 채로에 담긴 단편소설 다른 사람의 일부분 우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각각의 생각들을 많이 지금 담아두셨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모두 웃게 만든 또 사연이 있어서 하미경님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남 몰래 아니고 남 알게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읽어주신 첫 줄이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 몰래 과거에 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미경님은 저는 남 알게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하셔서 아 이건 또 다른 세계구나 하면서 우리 좀 웃었는데요. 읽어주신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러 갈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은 미경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에 살면서 누구나 동시에 계속 되돌아가는 과거의 지점이 있지 않나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는 그렇게 사회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쳐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 신문에서 신년 인사 같은 걸 써달라는 글을 청탁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작년을 더 그리워하겠다면서 더 뒷걸음 쳐서 뒤에 지나간 일들을 더 보듬고 싶다라고 글을 이제 보내드렸다가 퇴짜를 맞았던 기억이
0: 신년 인사인데
1: 그랬더니 이게 왜 이상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과거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몰래 과거를 계속 음미하는 그런 내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티 안 나게.
2: 그렇죠.
0: 나만 네. 조금 각각 모두 다 그런 과거가 있겠죠. 소연 씨님 어떠세요?
3: 저도 남몰래 과거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사는 사람인 것 같고
1: 네. 네.
3: 그리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네. 궁금해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네. 잘 통할까 딱 제가 쓴 글 같다는 그쵸. 생각 들어요.
1: 네. 저도 쓰고 내가 쓴 거가 쓰잖아. 시인이어서 더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글 쓰는 사람, 시인들이 특히 네.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1: 작가님은 아니세요?
0: 아니, 저도 그렇겠죠? 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예, 네, 저도. 근데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겹쳐 보이는 게 그 최근에 제가 그 오프닝 문장 카페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고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 근데 거기 안에 그런 구절을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이 어쩌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돌아온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최대치의 미래인 게 아니라 이미 미래에서 한 번 나에게 기회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 그 생각을 하는 그 글이 동시에 좀 이 글과 함께 떠올라서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는데 아마 모두가 다 여기 공감하지 않을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미래에 산다. 이렇게 말해도 내 얘기일 거야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남몰래 미래에 산다.
3: 네.
0: 좀 남 알게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은 누구 계신가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린 아닌 거죠.
3: 그렇죠.
0: 예. 다 우린 아님을 확인했고.
1: 네, 다들 출근하신.
0: 예, 카페인 분들은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이 시점을 정확히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 카페인분들 단톡방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김미향님이 57분 교통정보처럼 명확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1: 그 표현도 너무
0: 그쵸?
1: 너무 좋네요.
0: 너무 확 와닿잖아요. 네. 근데 지금 느끼는 감각은 57분 교통 정보처럼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성이 없는 감각이어서 각각 자기의 시계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만의 세계를 낭만화하지 않는 태도가 와닿았던 것

0: 같아요. 보통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면은 상상력이나 개성이나 취향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내밀하면서도 풍요로운 세계를 떠올리는데, 이 화자는 반대로 그 세계가 한계로 만들어져 있고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이 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다른 현실에 살게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체념인 것 같아요.
1: 지금 여기 보면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이렇게 골라서 읽어주신 부분이 아주 분량이 길지도 않은데도 이 안에 몇 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인지의 단계들. 지금 보면 내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니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이분은
0: 맞아요.
1: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감한
0: 그쵸.
1: 그 소외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런 것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0: 그쵸.
1: 어려운 거잖아요.
0: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 일기만 쓸 때는 저만의 사회성과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의 일기를 읽고 나서 이 친구들도 다 각자 고립되어 있고 거기서 그냥 창문을 열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였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된 이후에 대화가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1: 진정 자신의 속을 좀 이렇게 들여 보이고 나서, 그쵸? 좀
0: 맞아요.
1: 보여주고 나서 그게 또 편함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승영님은 낭독 후에 세 작가님들의 대화가 참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이 자리에 있는 셋뿐만이 아니라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반대 게시판에서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내 안에 막 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작품들도 가지고 오신 거고요.
2: 그쵸.
1: 이가영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는 작품들이 저의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시를 읽든지 감성이 풍성하게 올라오던 그때가요.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셨는데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하는
0: 부러워요. 저는 사춘기 때는 시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뭔가 사춘기 때 그런 감성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알았다면 더 많은 과거를 남 알게 떠올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네요.
1: 그러니까요. 지금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정말
1: 그렇죠?
0: 좋아하셨던 것
1: 그러니까요. 0575 쓰신 카페인님, 우리가 이제 현실로 보낼 수 있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3, 중2, 초1. 세 남매 엄마시래요. 와, 이렇게 또, 세 남매 엄마는 억지로 현재에 살고 있답니다.
0: 현재 살 수밖에 없으실 것
1: 그렇죠. 우리 조금씩 다그 현재 지점을 아마 다 끌고 있을 텐데 다른 어떤 시점에 살고 계시더라도 북카페에서는 다 열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영신님이 얘기하셨던 일기장처럼요.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 너무 소중했고요.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영신님 특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소연씨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5: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6: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도시가 속한 말레아레스 제도 주민들은 무분별한 관광 정책으로 주거비가 오르고 교통과 공공서비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이 시위의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네요. 저녁이 되면은 주민들이 식탁과 의자를 거리로 갖고 나와서 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데요. 관광객들이 점령한 공공공간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위라네요. 이 시위를 카탈루냐어로 소파르살라 이에스카라고 부른다는데요.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식사를 뜻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스페인 출신 디스코 팝 그룹 라카사 아술의 보드리아 셀베올 이만하면 다행이지? 듣고 왔습니다. 좀 비약을 하자면 초등학교 시절 명절 때 성묘를 가던 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시간 이상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날이 다가오면 공포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왜냐? 뭐 앉아서 갈 거란 기대는 없었는데 서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정거장마다 이제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승객을 태우잖아요. 언제까지 태울 건가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이게 이러다가 타이어가 견딜려나? 뭐 물론 그 안에 먼저 타서 구석으로 저 뒤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 콩나물 시루에 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버투어리즘 얘기가 꽤나 시끌시끌하죠.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령 한 도시가 한 10만 정도가 딱 좋은 그런 밀도라고 치면은 50만, 100만이 들어왔을 때 예, 느껴지는 불편은 상상을 못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 관, 그 시정부나 뭐 이런 중앙정부가 모를 리 있을까?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성장을 늦추거나 뭐 후퇴시키자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여름만 되면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수많은 비행기 항공편과 크루즈를 타고 온 그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 지역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또 분출이 된 건데 그거는 좀 요 기사 마지막 편에 한 해안가의 그 상업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모여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을 좀 따로 만들자. 왜 우리 가게 앞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상점에서 음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답니다. 결국 로컬 주민들은 보여주면서 살짝 그 업주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좀 신경을 쓸 만큼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은 뭐 거기 사는 원주민들과 나누는 부분도 뭐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김현우님께서 이 시간에 알게 되는 세계의 소식이 있어서 오프닝 꼭 듣게 됩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좀 피로도가 적은 그러나 도움이 되는 그런 세계 소식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9224님께서 스페인 해안가의 주민들도 휴양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뜻의 문장을 적은 팻말을 찍은 사진을 본 기억이 나신다. 그것도 그렇죠. 이거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원주민들도 거기서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꽉 들어찬 뭐 이런 유료 시설이 되었다면 뿔이 날만 하죠. 이게 권리 박탈이니까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프랑스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슬리만의 Première fois, 처음보다 더, 이어서 조셉 카멜 그리고 비타의 Jamais, 다시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조셉 카멜 그리고 비타의 자메 다시는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프랑스의 슬리만의 Première fois 처음보다 더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10월 6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유럽의 춤곡을 브라질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탄생시킨 쇼루를 만납니다.

0: escondido num choro cansado. Se soubesses.
1: Flute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쇼루라는 말이 나왔죠. 쇼루는 브라질의 전통음악 스타일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한답니다. 조빔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오가는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는데요. 연인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 눈물을 뜻하면서 쇼루의 스타일을 노래로 계승한 쇼루 깐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쇼루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하던 서양음악 연주자들이 쇼루의 창시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투갈 궁정음악, 즉 폴카, 왈츠, 쇼티시 같은 무도회 음악이 아프리카계 브라질 음악인들을 만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춤곡 음악을 이상하게 변주하면서 시작됐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처럼요. 이 음악은 쇼루를 대표하는 거장 조아킹 갈라두가 작곡한 이사벨이라는 곡입니다. 1870년대에 악보로 발표되면서 알려졌다고 하네요. 당시 유럽 궁정음악가들도 전문 무용수들도 이 음악의 화성과 선율에는 익숙했지만 난데없이 끼어든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당김음에 경악했답니다. 이것이 쇼루이며 쇼루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전까지 이 당혹감과 거부감은 계속되었죠.

유럽식 무도회 음악과 아프리카계 브라질 전통 리듬의 만남을 성사시킨 쇼루는 앙상블의 구성부터 다문화적입니다. 멜로디를 리드하는 건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유럽 전통 악기지만 쇼루를 쇼루답게 만드는 건 브라질 전통 4현 기타 가바킹유 그리고 7현 기타 비올라옹 역시 브라질 전통 악기로 손으로 치는 드럼 빵데이루입니다. 특히 비올라옹과 빵데이루가 서로 주고받는 일사불란한 연주는 유럽 클래식의 대위법을 벗어나 쇼루의 독자적인 연주법 일명 바이샤리아를 창조해냈습니다. 쇼루는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브라질이 낳은 클래식 거장 에이토르 빌라로부스가 브라질 민족주의의 색채를 입힌 클래식 음악을 탄생시킨 건 전적으로 쇼루 덕분이었습니다. 쇼루를 흔히 브라질 재즈라 부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쇼루는 삼바와 보사노바의 직계 조상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의 아프리카계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유럽의 궁정 무도 음악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악기를 도입해 새롭게 창조한 스타일이자 이 훗날 삼바, 보사노바, 브라질리안 재즈의 젖줄을 댄 음악, 쇼루 만나봤습니다. 두 곡의 대표곡 듣고 왔는데요. 제킹냐 지아브레우의 치쿠 치쿠 노 후바, 곡간 뒤지는 참새 녀석, 옥수수빵 가루를 그냥 탐하는 작은, 뭐 밉지만 또 그렇게 밉지만 않은 귀여운 참새를 이런 음악으로 표현한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킹냐 지아브레우 같은 경우는 쇼루를 이 뭐 전국적 대중문화 현상으로 확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되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치쿠치쿠 노 후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죠. 1917년에 일단 무도회용으로 발표는 됐으나 녹음 상태로 앨범이 돼서 나온 해는 1931년이고요. 1937년에 일단 이 음악이 헐리우드 영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질계 글로벌 스타죠. 카르멘 미란다가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루의 특성, 뭐 이런 리듬감이나 화려한 멜로디, 뭐 그런 것들, 연주 난이도 등등 그런 걸 두루 갖춘 곡이다 보니까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또 만돌린을 연주하는 플레이어나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들, 심지어 첼리스트들

뭐 자주 도전하는 대표적인 쇼루 레퍼토리라고 하네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 까바끼뉴가 전면으로 부각이 된 이후의 버전 들으셨고요. 30년대에 이 세킹야지 아브레우의 이 곡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시 전면에서 리드 악기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분도 이제 뭐 대단한 연주자로서 명성을 날리신 분이라고 하네요. 바르디르 아제베두 그의 곡 브라질레이링유 영락 없는 브라질 녀석 1949년 발표곡이고요. 이 작은 앙증맞은 기타 브라질 전통악기 까바킹유 연주의 명인 비르투오소로 그러니까 까바킹유를 이런 독주악기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근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네요. 뭐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작곡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요. 쇼루 연주의 기술적 교과서 뭐 들으셨다시피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뭐 그런 초고속 패시지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쇼루 좀 연주 하네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판별하는 레퍼토리로 또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우맨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가수들이 부르는 가을 음악 두 곡입니다. 파티 브라보의 골 템포 세월 앞에서는 원곡은 프랑스의 레오 페레의 아벡 르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티스트 미나가 부릅니다. 발라다 나우토노 가을의 노래고요. 원곡은 스페인의 주앙 마누엘 세라세 발라다 데 오토뇨입니다. 두 곡 듣고 세우맹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에스토니아의 아르그파르트가 부르는 나구 필미스, 영화처럼입니다. 일전에 한테인의 월드 차트에서 소개된 곡이죠. 아르그파르트는 에스토니아의 록밴드고요. 이 곡은 2022년 발표곡입니다. 노랫말은 우프네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닌 척 삐딱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자기만 알아듣게 엉뚱하게 조합한 표현을 끼워넣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 너 사랑하니까 나 좀 귀여워해줘 라고 말하는 애원이죠. 우리말에 맞게 의역도 하고 순화도 하면서 해석한 이 노랫말 낭독하죠. 영화 같은 사랑 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내겐 그 타고난 결함이 하나 있어. 사랑을 나누면 언어의 축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지. 너랑 꼬이면서 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상?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제정신인 적이 없어. 이제 물만 마시려고. 그럼 뭐 이런 정신머리도 고르게 파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발밑에 세상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너의 사적인 주체, 아주 주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주관적인 소견으론 내 눈에 넌 객체, 객체 같은 소리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런 여자야.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무튼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에스토니아 출신의 밴드 아르그파르트의 2022년 곡 나고 필미스 영화처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최영경님을 비롯해서 여러 청취자분들이 가사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김지연님께서 제가 낭독한 목소리가 이 오늘 이 화자의 내용, 이 성격과 좀 비슷하다. 그런 뉘앙스로 찰떡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81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남자 있어요. 좋아하면 못되게 구는. 어린 시절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무줄놀이 하면 칼로 끊고 도망치는 그 수준에서 단 1도 성장하지 않은 크크크크.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거가 약간 남아있는 성인 남자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있죠. 근데 제가 실제 증언하자면 그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다가와서 대못으로 제 손을 찍었죠. 관통은 안 됐지만 여하튼 상당히 공포스러웠는데 아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출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뮤직 저널리스트 이미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모로코의 힌디자라가 부릅니다. 아야와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산타나의 2002년 앨범 샤만 수록곡이었고요. 오이 에스 아디오스 오늘은 잠시 이별 보컬 피처링에는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4201 번호로 문자 주셨습니다. 캔이라는 독일 밴드 바이타민C 신청합니다. 좋네요. 날이 선선해질수록 이렇게 예 모터릭이라고 하죠. 출렁거림 없는 일정한 박자로 촥 흘러가는 저도 좋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듣고요. 임희윤의 뮤직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스웨덴의 어느 도시, 한 도시에서 한시적으로 K스트리트를 조성했다라는 소식에서 임 기자님이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1: 아, 그렇군요.
0: 왠지 네. 이 K스트리트 축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아니 뮤직 설레 나오셔서는 뭐 스래시 메탈도 소개하고 뭐 다양한 뭐 그런 음악을 섭렵하신 분으로 우리 모시는데 해외나 이런 또 그런 쪽으로도 그 K-팝으로 너무 많이 알려지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때요?
1: 요즘에 연락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네. 네. 네. 얼마 전에는 뭐 싱가포르 구경 TV에서 다큐 찍는데 K-팝 네. 관련해서
0: 커봐요.
1: 서울에서 촬영하는데 인터뷰 촬영 좀 하자고. 그 최근에는 또 정말 뜻밖의 빌보드 이탈리아 기자분이 그 별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K-팝 관련해서.
0: K-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자.
1: 제가 뭐 딱 의도한 건 아닌데 정확히 예. 겨냥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좀 국내 매체에 뭔가 코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들이다 보니까는 넓게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요즘에는 번역돼서. 외국 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0: 또 특히 이런 언론인들한테 네.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좋은 그런 예, 인물을
1: 모르겠어요. 예, 제가 또 약간 독특한 저만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눈여겨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0: 아 맞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10명 중 9명은 다 A라고 말할 때 이민이라는 사람 B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나?
1: 모르겠어요. 네. 어, 이 사람 뭐지? 약간 네. 좀 특이한 의견을 제시하네. 그 좀 찾아보다가 네.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네. 뭐 이런 걸로 가는 건지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만나면. 네. 네.
0: 나중에 이렇게 막 K-팝에 정말 아이콘 약간 평론의 아이콘처럼 되셔서 네. K-pop 글로벌 행사 뭐 이런 거에 뭐 주관 아니 뭐 뭐라 그러죠 그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주무르는 실무자가 되시면 그런 네. 이벤트를 뭐 기획할 만한 뭐 이런 의지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걸 한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극피고요. 네. 저는 제의가 못 되고요. 그 네. 계획적인 사람이 못 되고 그런 것까지 주무르기에는 제 팔다리도 지금 쑤셔서 제 팔다리 먼저 주물러야 되고 어쨌든 뭐 시켜주시면 해야죠. 저 어쨌든 K-POP이라는 아, 현상에는 하는, 네. 네, 관심이 많고 또 네.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조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스웨덴 한 도시 한시적으로 K-스트리트 조성했다. 이건 금시초문이신 거죠?
1: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하도 K-컬처가 예. 인기가 많으니까 예. 뭐 한국문화원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도 이제 여름에 뭐 헝가리라든지 예. 오스트리아 취재했던 것도
0: 다녀오셨잖아요.
1: 사실은 네, 예. 한국문화원하고 연계된 그런 행사였거든요.
0: 예. 한국 먹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그 K-팝 들으면서 네. 한국식 간식 뭐 이런 거 먹는 행사인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사진 보니까
1: 예. 그러네요.
0: 이런 거를 참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또 테마를 기대했더니 네. 역시나 예 아주 흥미롭네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선곡 테마.
1: 오늘의 주제는 404 읽어드릴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404.
0: 404. 404 메시지가 많이 뜨나요? 전 403은 네. 좀 뜨던데.
1: 403은 뭐죠?
0: 접근 권한 없음.
1: 403?
0: 예. 네.
1: 접근 권한 없음. 네. 어디를 그렇게 접근하시려고?
0: 예, 네, 막 뭐 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1: 희한한 웹에 네. 예, 정보에 관심 많으시군요.
0: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404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에러가.
1: 이게 아마 해당되는 웹페이지 같은 게 전에는 존재했다가 없어졌을 때 그 주소로 접속하면 아마 이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서버에 이제 뭐 거기에 이동이 됐거나 아니면 네. 어떤 뭐 업체면 폐업을 했거나 뭐 이런 거겠죠.
1: 그렇겠죠. 그 해당 네. 주소가 이제 없어졌을 때 404하고 page not found라고 뜨죠. 네. 페이지
0: 찾을 수가 없음.
1: 찾을 수 없음. 이게 뜨는데
0: 오늘은 읽어드릴 수 없음이네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의도된 중의법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읽어드의 릴 받침이 붙은 읽어드릴 수 없음. 으로 들리게도 제가 의도를 했고 이건 그러니까요. 이제 뭐 디코딩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읽어드릴 수가 없다. 제가 이
0: 입으로 어떤
1: 입으로 읽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 뜻도 한번 같이 담아봤습니다.
0: 기발한데 또 404 읽어드릴 수 없음. 이라는 테마로 이것도 그러니까 곡당 곡마다 각각 스토리가 다 다르겠죠.
1: 그렇죠. 조금씩 예. 다릅니다. 이게 각종 그 이름들인데 예. 아티스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앨범 제목 또는 노래 제목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예. 지금 정말 읽어드릴 수가 없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예. 마음은 읽어드릴 수가 없네.
0: 그럼 아주 설명은 해줄 수 있잖아.
1: 설명은 네. 물론 해줄 수 있다. 네.
0: 막 손짓 발짓 네. 다 해가면서 막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네. 첫 곡부터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이 아티스트는 사실은 아티스트 이름 이거 꼰 것도 아닌데 네. 이것부터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면은 이게 아이슬란드어기 때문에 보통 시기어 로스라고 많이 합니다. 네. 시기어 로스인데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아이슬란드

0: 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네. 아니더라 가보니까
1: 들리는 게 다르던데
0: 못 알아듣더라 시우르로스에 가깝더라 또는
1: 시우루
0: 네 시귀르로스에 가깝더라
1: 시귀르
0: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자 시절에 이 시귀르로스를 쓰면 이제 회사 내 자체 교열팀이 있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그 문법에 맞게 틀린 게 없나 이제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떨 땐 시귀르로스로 나가고 어떨 땐 시규어로스로 나가고 네. 어떨 땐 시구르로스로 나가고 네. 교열팀 분들도 그때그때 누가 이 기사를 맞느냐에 따라서 다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이슬란드어가 특히나 더 그런
0: 그런 것 같아요.
1: 뭐 지금쯤은 이 데뷔한 지 상당히 돼가지고 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시귀르예요? 시규르예요? 뭐
0: 모르겠어요. 원어에 네. 저희가 아이슬란드 원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국내 표기는 그래도 대충 시규어로스로 많이 쓰는 시규어? 것 같기는 합니다만
1: 요즘은 또 포털 검색을 하면 굳이 한글로 표기 안 된 그냥 원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소개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뭐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 발음이 지원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들어도
0: 맞아요.
1: 이걸 옮기기가 좀 맞아요. 난이도가 좀 상당해요. 네. 그렇죠.
0: 한국어로 옮기기가 힘든 발음이에요.
1: 이 언어상 약간 난이도가 있는.
0: 맞아요. 이 아티스트 명은 이제 승리의 장미란 뜻이고.
1: 승리의 장미.
0: 네, 이 시규어 로스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1: 네.
0: 붙어서 승리 장미고.
1: 승리 장미.
0: 이게 이제 리더인 윤 씨의 당시에 조카였는지 조카가 태어났는 동생 딸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1: 가족의 뭐
0: 가족의 이름이 시규어로스였다.
1: 그래서 실제 그 등록증상의 본명이 이거예요?
0: 그렇죠. 네, 이 승리의 장미로 이 결성 무렵에 네. 그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붙이게 됐고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앨범과 곡이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건데 2002년에 냈던 정규 3집입니다.
1: 네. 24년 전이네요.
0: 네, 이 괄호 앨범 제목이 괄호예요.
1: 네.
0: 그냥 앨범에 정말 괄호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1: 이거는 처음이다. 요즘은 네. 이거 많이 하잖아. 따옴표.
0: 근데 이건
1: 이거는 처음이잖아.
0: 네. 그리고 앨범을 아무리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안에 속지를 살펴봐도 어떤 정보가 없어요.
1: 텍스트가 없어.
0: 네,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걸 비워둔 앨범이다.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한 앨범이다라고 멤버들도 그 의도를 한 그런 앨범이고요. 곡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비워뒀나요? 뭐
0: 비워뒀어요.
1: 비워뒀어요.
0: 곡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괄호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여기에 수록된 곡이 그냥 편의상 무제 1번, 무제 2번, 무제 3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은 의도된 건 아닙니다.
1: 네.
0: 뭔가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부르죠.
1: 우리 어떻게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0: 네.
1: 뭘 얘기하는지.
0: 지금
1: 그쵸?
0: 표지 이미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두 사람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0: 네. 저 괄호 외에는 이 앨범 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1: 아, 저기 중간에 있군요.
0: 네.
1: 예. 괄호 외에는 그러니까 괄호를 채우세요. 뭐 이런
0: 그런 이벤트도 실제로 했었죠.
1: 아, 그래요?
0: 이 당시에 시규어로스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1: 네.
0: 이게 또 고약한 게 가사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 발음을 그냥 발성을 하는 거군요. 생각나는
0: 그렇죠.
1: 어떤
0: 네.
1: 그런
0: 우리 식으로
1: 느낌으로
0: 이제 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 씨는 이제 이런 의미 부여를 했죠. 이 언어는 만들어낸 언어고 언어의 이름은 본렌스카다.
1: 본렌스카.
0: 아이슬란드어로 하면 희망어다.
1: 희망어.
0: 예, 영어로 하면 허플랜딕이다.
1: 이렇게 호플랜딕.
0: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발음을 계속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음악과 잘 어울리는 발음을 한
1: 네.
0: 그러니까 가사조차도 없는 앨범 제목, 노래 제목, 가사도 없는 아주 고약한 앨범이 되겠습니다.
1: 뭐가 먼저였을까요? 이렇게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제목을 네. 짓는 게 무의미하잖아.
0: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홈페이지에 그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들리는 대로 이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거 이 말 아니에요? 해가지고 막 올리면 그게 이제 실시간 투표처럼 집계가 돼가지고 어떤 가사로
1: 정해지는
0: 네 그런 이벤트도 했었어요.
1: 하긴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린다라고 또
0: 그러니까요.
1: 예, 단어를

0: 만들어낼 수도 있죠. 특정할 네. 수도 있죠. 오늘 들어볼 곡은 여기 제 원고상에는 Untitled No.1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우리가 뭔가 네.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제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없는 곡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제가 있어요. 바카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바카는 이 당시에 이제 건반주자 이제 드러머였었던 오리라는 멤버의 태어난 딸 이름이 아. 바카였고 그냥 왜 이렇게 제목이란 게 정해지기 전에 밴드가 리허설을 할 때 그냥 편의상 부르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이거는 네. F샵 마이너로 시작하니까 이게 F샵 마이너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부제들이 밴드 내에서 다른 부제들이 달려있죠.
0: 뭐 F78, F키의 78BPM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네. 이 앨범의 4번 곡에는 2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아. 이제 베이스의 2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냥 밴드 멤버들이 연습할 때 그 2보 곡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밴드들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오늘은 첫 번째 곡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가사도 없고 노래 제목도 없지만 워낙에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도 많이 불리고 또 시교로스의 대표곡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정말 시교로스의 대표곡 명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번 곡입니다.
0: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이게 네. 지금 한 6분 35초의 길인데 만약에 제목이 생각 안 나면 그 시교로스의 그 곡 있잖아 거기 뭐 중간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음악적으로는 이 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그렇게 가사도 네. 없고 네. 그냥 저는 제가 이 곡 들을 때 듣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외딴 성당에 들어갑니다. 성당에 들어갔는데 미사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오르간 연주자가 네. 연습을 하고 있어요. 3시간 뒤에 열릴 미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음악 소리가 커지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피날레에 막 몰아치면서 영혼이 한 1m 정도 그 공중으로 떠오르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훌륭합니다. 네. 시규로스의 Untitled No.1 일명 바카 듣고 네.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이미윤의 뮤직 설레 오늘의 선곡 테마는 404 읽어드릴 수 없음이고요. 첫 곡으로 아이슬란드 그룹 시규로스의 Untitled No. 1 2002년 3집 과로 음반 수록곡 첫 곡 듣고 왔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마치 제일 중요한 거를 반복하듯이 그 한 프레이즈가 네. 문구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것만 좀 열심히 들어도 네, 어떤 조합일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만들어내신 거 있어요? 혹시 뭐라 그러는지.
1: 아, 전
0: 소리 나는 대로.
1: 진짜 모르겠어요.
0: 진짜?
1: 네. 그냥 아, 이게 항상 저 뭐 예전에도 드린 말씀.

0: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시기호로서 얘기 나오면은 늘 기억에 남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네. 예전에 윤신 씨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옛날에 어떤 TV 뉴스였나 여기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뭐 절반 이상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요정의 존재를 믿는다 이런 걸 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당신들도 요정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네.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요정이다 이렇게 답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1: 예, 네, 정색하고. 네. 네. 아 서면이니까 뭐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썼을 것 같지만
1: 네. 우리가 요정이야.
0: 네. 이 노래가 또 그 답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요정의 노래 같습니다.
1: 공감합니다. 네. 제 노트북에 뜨는 404 오늘도 블루스크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요즘은 블랙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는 정말 반갑지 않은데 새 음악에서 듣는 404 이 리스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도 블랙스크린 이미 두 번 떠서 상한 마음을 희우님의 선곡으로 달래봅니다. 이현 씨 목소리는 정말 언제 들어도 아름다워요 라고 써주셨네요.
0: 그래요.
1: 요정의 목소리. 하긴 요정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리 만무하죠.
0: 그렇겠죠. 네. 네. 뭐 얼마 전에 그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그 세이렌의 네. 노래가 나왔지만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
1: 네, 저 아직 못 봤는데 뭐 어떤
0: 당연히 세이렌의 노래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선원들이 다 이제 끌려서 네. 난파가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렌이 저 멀리 나가오는데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 가장 저는 음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고 긴장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게 마치 과로 앨범처럼.
1: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겠죠?
0: 그건 아니고요.
1: 스포일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구나. 보고 싶어지는데 약간. 자, 오늘 404 메시지 읽어드릴 수 없음 이런 또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음악 만나볼까요?
0: 네. 이분은 이제 아티스트 명 자체를 본인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거를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걸로 바꿨던 분이죠.
1: 네.
0: 프린스입니다.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분이 35살 생일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프린스가 아니다. 심지어 프린스는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티스트 이름을 바꾸는데 이거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성별을 의미하는 남자 성별, 여자 성별 기호를 합쳐놓은 그런 기호인데 이 기호가 원래 있었던 기호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기호라서
1: 네.
0: 자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기호인 거죠. 그래서 편의상 Love Symbol No. 2라고 이제 불리긴 하는데 이 기호 자체는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어쨌든 텍스트 매체에서는 이 아티스트를 지칭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칭을 했던 것이 당시에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그러니까 프린스라고 불렸던 그 아티스트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1: 뭐 이런 힙합 장르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AKA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여기는 FKA로 쓰면 되겠다. 줄여서.
0: 그렇죠. 맞아요. 네,
1: formerly known as.
0: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영국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FKA 트윅스도 네. 사실은 거기서 온 거거든요.
1: 그런 거군요.
0: 네, 이 Formerly Known As에서 온 거고 어쨌든 이렇게 바꾸면 지금 이제 보라에서 이 기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모양의 기타도 이제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죠. 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1: 예.
0: 이렇게 한 6장 정도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다시 프린스로 돌아왔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 그냥 프린스 워낙에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음반 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워너하고의 계약에서 프린스는 이제 너무 창작이 왕성하니까 빨리빨리 앨범 내고 싶은데 이 앨범을 안 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면은 사실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시장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못 참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그럼 아티스트 명을 바꿔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1: 자신이 만든 이 훌륭한 앨범을 빨리 세상에 내놓고 싶어서
0: 그렇죠.
1: 법적으로 하자 없을 방법으로 새 이름을 그럼 새 이름을 지으면 되지 왜?
0: 그러니까요. 뭔가 이분은 정말 좀 특이한 정신세계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음반사에서 굉장히 난처해했고 네. 큰 노력을

0: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 네.
0: 이 기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컴퓨터 자판에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 문자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90년대 초중반이죠.
1: 네.
0: 그때는 뭐 인터넷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니까는 이 워너 음반사에서 전 세계 그 언론사에다가 플로피 디스크를 수천 장을 뿌렸어요. 3.5인치짜리 당시.
1: 폰트를
0: 그래서
1: 뿌린 거예요?
0: 그렇죠. 이
1: 네.
0: 기호를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1: 할수
0: 폰트를
1: 있는. 네.
0: 이 앨범만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1: 대단해. 뭐 하나 해도 다 대단한.
0: 그러니까 스케일이.
1: 예, 스케일이. 아무튼 그런 FKA 프린스의 어떤 음악 고르셨나요?
0: 요 기호로
1: 예.
0: 냈던 앨범 중에서 6장의 앨범 중에서 가장 좀 높은 평가를 받는 The Gold Experience 1995년 앨범이에요.
1: 네.
0: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발라드이고 또 프린스의 대표곡이 되기도 했었던
1: 네.
0: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1995년 발표곡. 이때 심벌로 활동하던 네,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 잘 들어봤습니다. 김지연님께서 왠지 모르게 이 심벌 보고 있으면 프린스 같기도 하네요라고 쓰셨는데 모자를 쓰고 콧수염이나 창이나 뭐 칼을 차고 있는 것 같은
1: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0: 대단하신데요. 네. 지연 재밌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 수 없음 404 요 테마로 고르신 또 세 번째 음악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예요?
1: 1971년에 이 앨범이 발표됐을 때, 네. 뭐 음악 팬들 마찬가지고 뭐 음반사 사장님들 네. 큰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이 앨범이 들어왔는데 뭐 아티스트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네, 뭐 앨범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냥 어떤 노인이 등짐 하나 지고 있는 그 사진 하나 있는 레드 제플린 사집이죠. 네, 지금은 레제프린 4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 앨범도 아티스트 명도 없고 앨범 명도 없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The Battle of Evermore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는 레제프린이 본인들이 레드제플린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의 멤버별로 어떤 불가사의한 기호를 내세웠었죠.
0: 그래서 아, 여기도 심벌이군요.
1: 맞아요. 네. 이것도 네 개의 심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게 뭘 상징하냐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 더더군다나 뭐 이 앨범에는 블랙독도 있고 또 스테어웨이 투 헤븐도 있기 때문에 네. 레드제플린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준비한 이 더 배틀 오브 에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판타지적인 노래입니다.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사도 뭔가 무슨 판타지 게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이 로버트 플랜트가 스코틀랜드 역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만들게 됐고 네. 특히나 중간에 보면은 반지 악령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이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더더군다나 이 기호들이 좀 룸문자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얽혀서 네. 가장 신비로운 앨범에서 또 신비로운 곡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레드 제플린 네 번째 음반에서 The Battle of Evermore 듣고 오죠.

0: 404 읽어드릴 수 없음 테마로 음악 저널리스트 이미윤이 선곡한 오늘의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1971년 레드제플린 4집 수록곡 The Battle of Evermore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걸 또 읽어드릴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이분은 정말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네. 읽어드릴 수 없는 기호를 남기고 가신 분인데 데이빗 보이죠? 네. 2016년에 별세를 했는데 별세하기 딱 이틀 전에 새 앨범 마지막 앨범 냅니다. 1월 8일에 이 읽어드릴

0: 일 수가 없는 이 앨범.
1: 네.
0: 편의상 블랙스타라고 불리는 앨범. 검은 별이 하나 찍혀 있는.
1: 네네.
0: 그게 검은 별 자체가 앨범 제목. 이거 편의상 블랙스타라고 부르고 있죠. 앨범 내고 이틀 만에 이제 별세를 했고요. 사실은 1년 반 동안 암 투병 중이었던 사실이
1: 네.
0: 그 뒤에 뒤늦게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 앨범과 노래와 뮤직비디오에는 본인의 최후 그 뒤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남김없이 담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더더구나 데이빗 보이는 정말 컨셉트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앨범이었고요. 특히나 이 앨범의 첫 곡 역시 검은 별입니다. 별 기호로 그냥 저도 이제 앨범을 갖고 있지만
1: 네.
0: 블랙스타라고 영어로 써있지 않아요. 그냥 검은 별 기호가 하나 박혀있어요. 이 곡이 되겠고요.
1: 네네.
0: 다행히도 아까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를 문자표에도 없기 때문에 프로필 디스크를 수천 장 뿌렸지만
1: 네네.
0: 이 기호는 특수 문자표에 있습니다.
1: 특수 문자표 이모지 키 이렇게 딱 불러오면은 거기도 있나?
0: 있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아마 네. 모든 분들이 쓰신 네. 워드 프로세서에도 아마 특수 네. 문자표에 이건 검은 별은 있을 거예요.
1: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조금 덜 불친절한 기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데이보이가 마지막 앨범이니만큼 여기서는 본인이 했던 락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재즈적인 접근을
1: 맞습니다.
0: 했죠. 네, 미국 재즈 연주자들을 대거 참여시켜가지고요. 특히나 첫 곡은 정말 거의 10분에 조금 못 미치는
1: 네.
0: 대곡입니다.
1: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데이빗 보위의 블랙스타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나왔는데 가는 길마다 초록불이 켜져서 지각을 면하고, 문득 듣고 싶었던 노래가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때마침 연락이 오기도 하죠. 하나하나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날에는 평범한 하루도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우리에게도 타이밍의 마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켜는 바로 그 시간,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Hello, I'm DJ Jinjin, and I'm so happy to meet you all at this magical moment.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아스트로의 베이비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마주 앉아 나누던 사소한 얘기들과 때마침 나오던 이름 모를 노래까지도. 맞아요. 이게 뭔가 이 분위기, 이 공기, 이 흐름에 딱 맞는 노래가 나왔을 때의 쾌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겪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캔디 슈가팝에 이어서 또 베이비까지 아스트로 노래, 이 곡 두 곡은 정말 오프닝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타이밍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타이밍이 진짜 좋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자꾸 낚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낚시를 가서 갑오징어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를 좀 뭐랄까요, 운이 좋게 그 물때라고 하죠. 물때가랑 뭐 이런 거, 이런 날씨 뭐 이런 게 참 잘 맞아가지고 제가 12시간 낚시를 해서 갑오징어를 41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추석 연휴에 갔다 온 건데 이 맞는 게, 그 물때랑 날씨 맞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항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잘 갔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법 같은 타이밍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새삼 고마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 임현서님과 함께 재밌는 법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자, 한국인들과 매일 수다를 꽃 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 저 찐디와 오늘 함께 임현서 변호사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구구단의 이 순간을 믿을게, 그리고 오마이걸의 퍼펙트 데이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의 손님은 바로 법 앞에서는 냉철한 논리를 말하고 방송에서는 여유 있는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 한국어의 새로운 브레인이죠. 변호사 임현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이면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너무
0: 이야,
1: 영광입니다. 너무
0: 아이,
1: 영광.
0: 아닙니다.
1: 영광, 영광.
0: 영광.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하셔야죠.
1: 아, 네. 그럼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죠. 임현서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법정을 사로잡으며 논리적인 모습과 유쾌함을 모두 지닌 분이죠. 법정과 방송을 넘나드는 매력적인 변호사님입니다. 어떻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1: 아, 이것보다 더 좋은 소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아,
1: 너무 마음에
0: 좋습니다.
1: 듭니다.
0: 처음에 아도란 이렇게 라디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좀 어떠셨나요?
1: 잠을 못 잤어요.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잤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0: 너무
1: 너무
0: 떨려가지고.
1: 설레서.
0: 야.
1: 네. 혓바늘이 났습니다, 혓바늘.
0: 너무 피곤해가지고.
1: 네.
0: 네, 잠을
1: 너무,
0: 못 자서.
1: 네, 잠을 못 자서.
0: 야. 어떠세요? 좀 떨리시나요?
1: 아, 예. 아니, 라디오를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가지고 이 모든 게다 새롭습니다. 지금 이 헤드셋 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 마이크 이렇게 대고서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도란이 참 다행인 건 굉장히 편한 방송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하셔도 된다.
1: 금방 편해지겠군요.
0: 네, 맞습니다. 한 10분만 지나시면 이제 자세가 처음에는 이러시다가 이렇게 확 풀어집니다.
1: 좋습니다. 누워서 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나중에
1: 좋습니다.
0: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1: 좋아요. 네.
0: 방송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1: 아,
0: 누워서.
1: 그렇군요.
0: 자,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시게 됐는데,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또는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이게 체질에 맞아야 되거든요. 좀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잘 맞습니다.
0: 잘난 척하기
1: 네, 내가 좀
0: 좋아한다.
1: 내가 법을 좀 안다. 내가 좀 얘기해 보고 싶다. 예,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잘 맞고 또좀 법으로 싸우는 거 좋아하고. 예, 고소 당해도 크게
0: 당해도?
1: 스트레스 안 받고 신난다.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0: 야, 쉽지 않네요.
1: 쉽진
0: 그러니까
1: 않습니다.
0: 멘탈이 일단 굉장히 강해야 되고.
1: 네, 멘탈이 좀 이상해야 됩니다.
0: 아, 이상해야
1: 네,
0: 된다.
1: 이상해야 잘 맞습니다.
0: 아,
1: 보통은
0: 오히려.
1: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요.
0: 그쵸.
1: 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쟁송을 하는 그런 변호사랑 잘 맞죠.
0: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또 리얼리티, 서바이벌, 두뇌게임 등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던 방송과 이건 좀 나랑 안 맞았다, 어려웠다 라고 하는 방송이 있을까요?
1: 제일 재밌었던 거는 방탈출 게임처럼 해놓은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
0: 오히려
1: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푼다고 아직까지 욕을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하게
0: 그렇군요.
1: 되더라고요.
0: 방송 전과 출연 후에 그럼 뭐 달라진 점?
1: 달라진 점 하나도 없습니다.
0: 하나도 없네요.
1: 아예 없습니다.
0: 오.
1: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0: 놀랍게도.
1: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0: 하지만
1: 네.
0: 방송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아도란에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간 거
1: 이게
0: 아니겠습니까?
1: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 이런 영광을.
0: 뭐 영광입니까?
1: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변호사 직업병. 뭐 저야 뭐 이제 자꾸 마이크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1: 직업병.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요. 핸드폰을 누가 뺏어갈 일이 없는데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0: 검찰에서
1: 네.
0: 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어떡하지?
1: 아.
0: 그러면 내 휴대전화에 있는 게 모두가 다 포렌식을 통해서 뺏기고
1: 아.
0: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게 됩니다.
1: 그럼 그걸 염두하고 평소에 조심하기도 하시나요?
0: 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변호사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1: 예. 네.
0: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쉽지 않습니다.
1: 아.
0: 네, 휴대전화 뺏는 게 변호사는 특히 더 어렵거든요. 그래도
1: 그래요.
0: 불구하고 뺏길 수도 있겠죠.
1: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직업이어서 더더욱 강화가 된 건가요?
0: 그렇죠. 의뢰인의
1: 의뢰인의.
0: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수사기관에서 뺏어가지고 들여다보면 대체 뭐 비밀을 지킨다. 그리고 적절한 변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런 취지입니다.
1: 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성공 요정으로 변신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성공 과정.
1: 제가 아이돌로서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면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0: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1: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0: 네.
1: 포인트죠.
0: 네, 한 15번 해봐야 될것
1: 예,
0: 같은데요.
1: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이면서예요.
1: 완벽했다.
0: 괜찮았나요?
1: 좋았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야, 아주 꾹 참고 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0: 아,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에런 스미스의 Dancing이라는 노래.
1: 추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제가 한강 산책할 때
1: 네.
0: 이 노래 들으면서 애기들이랑 같이 산책하는데 너무 신나거든요. 저의
1: 그렇군요.
0: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그 하루에 5분 정도의 시간.
1: 그런 곡을
0: 너무
1: 추천해
0: 신납니다, 이 노래.
1: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그럼 셀럽이 되고 싶은 변호사님이죠. 임현선님과 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드라마!
1: 드라마!
0: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잠깐, 저게 실제로도 가능한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법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시간, 법대로 드라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퀴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드라마의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죠. A와 B는 연인 사이인데요. 두 사람이 싸운 뒤 A가 화가 나서 B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데 이 장면을 B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연인이나 가족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몰래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문제가 됩니다.
0: 문제가
2: 연인이든 가족이든 똑같습니다.
0: 오.
2: 네, 뭐 비밀침해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0: 아,
2: 그리고
0: 비밀침해.
2: 톡 같은 거 몰래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입증이 쉽지는 않겠죠. 몰래 보고 다시 그냥 살며시 화면 꺼놓고 돌려놓는다 라는 들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0: 아, 그 땡톡이나 이런 것들 뭔가 몰래 보고 있는 장면을 뭔가 이 사진으로 남겨야 되나요? 만약에 그게 문제로 삼고 싶으면.
2: 그렇죠. 그 톡을 네. 보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러면 네. 사진으로 남기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인정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0: 와.
2: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래서. 이거 봤잖아.
2: 이걸 맞아. 이런 거를 하셔야.
0: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2: 안 봤다고 잡았다면 네. 붙잡기가 쉽지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약간 단골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SNS에 이런 뭐 글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궁금증이 풀린 느낌입니다. 몸풀기 질문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 볼 텐데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드라마 사건 파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백화점 재벌 3세 A와 평범한 스턴트우먼 B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오던 어느 날 A의 어머니가 B를 찾아옵니다. 1억을 줄 테니 우리 아들과 헤어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턱하니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스턴트우먼인 B가 예비 시어머니가 준 돈 가방을 덥석 받아갔다면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2: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하.
2: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은데.
0: 네.
2: 네. 근데 법적으로는 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0: 네.
2: 근데 실제로 현금을 주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0: 아하.
2: 둘 사이의 문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현금이 오고 갔을 때에 실제로 신고를 해가지고 납부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증여라는 것이
0: 네.
2: 이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을 해주면 증여거든요.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0: 네.
2: 그냥 가져. 뭐 여기서는 뭐 헤어지라고 했겠지만
0: 네네네네.
2: 그래도 이런 것들은 증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0: 네.
2: 그건 받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이 1억 원을 준 어머니가 예, 받았어! 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법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0: 와.
2: 그래서 억대 금액을 계속 이렇게 줬어요.
0: 네. 네,

0: 있는데 뭐 나는 안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라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몇
1: 그렇죠.
0: 억을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 모르니까. 근데 둘 사이가 나빠지니까 받았는데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까지
1: 토해낸 거구나.
0: 다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1: 그러면 뭐 이건 계속 연속된 질문이지만 이 어머니가 신고하기 전에 자진 납세라고 하나요?
0: 네, 뭐 자진 신고 후
1: 자진
0: 납부?
1: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0: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실제
1: 그렇군요.
0: 변호사의 경험상으로는 왜냐하면 알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이 그걸 고려해가지고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1: 그렇구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법이라는 게.
0: 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고 사세요.
1: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되죠.
0: 네, 그렇죠.
1: 문제가 있을
0: 문제
1: 때.
0: 생기면 변호사 부르면 되죠.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재벌가의 돈을 받은 사실과 함께 돈가방 사진을 SNS에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A 가족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0: 돈가방 사진만 올리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진과 함께 어떤 글을 구체적으로 써서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면서 이 돈을 줬는데라고 하면서 뭐 구체적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좀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1: 그럼 예시로 이 어느 회사의 모 누구누구가 나한테 1억 원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다라고
0: 네.
1: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0: 헤어지라고 했다까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저희가 재판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렇게 드라이하게 적은 것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냥 돈가방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자랑 스타그램이잖아요. 그냥 1억 받았다. 여기 1억
1: 그리고 사실
0: 넣어가게.
1: 그냥 앞에 있는 현금 다발 1억이지
0: 네.
1: 사실 누가 준 거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0: 네.
1: 그냥 내가 벌어서
0: 그쵸.
1: 한 자랑
0: 자랑 사진 그냥 올린
1: 자랑 사진
0: 거잖아요. 자랑
1: 올리는
0: 사진 그냥 올린 거니까
1: 그쵸.
0: 너무 자랑스러운 것뿐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이제 준 사람은 좀 뜨끔하기는 하겠죠.
1: 그쵸 그쵸
0: 근데 생각보다 뭐 사진 올리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러면 약간 그 증거인멸처럼 사진을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캡처를 못했어요.
0: 네.
1: 그러면 없는 사실이 돼요?
0: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증거를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해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사실처럼 돼버립니다. 법이라는 게 증거를 모으는 사람한테 유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랑 법적으로 재구성된 사실이 다르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사실과 실제로 법원에서 평가하는, 인정하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1: 그렇구나.
0: 항상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1: 그러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캡처를 해두고.
0: 그쵸. 그냥 항상 캡처하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더라도 캡처. 생겨도 캡처. 항상 캡처. 항상 녹음.
1: 그렇군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1: 네.
0: 세상.
1: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것
0: 그렇죠.
1: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0: 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다음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황근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A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렸습니다. 그런 A를 우연히 발견한 B는 A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A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보호자예요. 재벌 3세인 A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B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상속자 A를 돌봐주던 B가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내가 법적 보호자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A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1: 문제가 됩니다. 이거 감옥 보내야죠. 이 정도.
0: 와, 징역이군요.
1: 징역을 바로 보내야 됩니다. 뭐
0: 이야.
1: 돈을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은 징역을 가게 됩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B가 A를 꼬셔서
1: 네.
0: A가 긁게 만들면
1: 네.
0: 어떻게 돼요?
1: 그건 사랑이죠. 그걸 저희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사랑에
1: 그렇죠.
0: 빠졌으니까.
1: 그 사랑에 빠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뭐 아깝다고 울고불고 해봐야
0: 네.
1: 소용이 없습니다.

0: 선물 개념으로 뭔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1: 자진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해주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분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뭐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재산을 처분할 때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네. 그런 정신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사기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뭐 그런 이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경우도 요새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자기가 그냥 긁어주고 자기가 사주고 자기가 줬다고 하면은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리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
1: 네,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노령 인구들, 네. 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가족이 아닌데 보살펴주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사기냐 아니면 준사기냐 심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기는 완전히 속이는 것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사기라고 부르거든요. 준사기.
0: 준사기.
1: 예, 사기에 준한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특히 치매를 갖고 앓고 계신 분들은 네. 더더욱 그렇겠죠.
1: 치매가 치매에 걸린 것만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되고 혹은 체결한 계약이 효력이 없느냐 네. 그런 소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새.
0: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치매를 이제 걸리셨었는데 네.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 이게 참 위험하겠다.
1: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 예, 말이 좀 어렵죠.
0: 네, 네. 성년
1: 후견인,
0: 후견인,
1: 네, 가디언. 영어로는 그 정도의 보호자, 예, 후견인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정하는 겁니다.
0: 오.
1: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네. 법원에서든 누구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0: 아.
1: 나중에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네. 주장을 하더라도 네, 네. 그때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빴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0: 아.
1: 병원에 간 기록조차도 없다? 아니면 병원에 간 기록은 있는데 정확하게 치매 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받은 점수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참 진짜 법이라는 게 공부를 뭐 제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후견인으로 지목 하지 않으면 되게 애매모호해진다.
1: 그렇죠.
0: 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래서 여기서도 네. 돈을 마음대로 A의 돈을 뭐 마음대로 쓴다라는 네. 게 그냥 근거 없이 돈을 가져다가 쓰면은 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면 횡령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네. 속여가지고 썼다고 하면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고서 네. 후견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사실 후견인으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랑.
0: 사랑.
1: 네. 사랑으로 하시는
0: 사랑으로
1: 게
0: 하는 네. 게 법적 문제가 좀 덜 걸릴 수 있다.
1: 가장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기억을 잃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 네.
0: 네. 이번에는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국어는 합의하다입니다. 합의하다 means to talk and agree on something. It's like agree in English. 네, 오늘의 한국어는 합의하다 배워봤는데 변호사님,
1: 네.
0: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합의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합의의 그런 뜻 자체가 좀 다른가요?
1: 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0: 오.
1: 네, 그러니까 그 일상적으로 쓰는 합의하다의 네. 의미에서 법적으로 쓰는 합의하다의 의미가 좀 파생된 느낌인데요.
0: 네네.
1: 서로

0: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네,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의견을 맞추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합의하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합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싸움이 났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이 합의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리할 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소송도 하지 말고, 우리 내가 뭐 100만 원줄 테니까 너는 이거 문제 삼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이것도 의견을 맞추는 거긴 하지만 문제나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단어로 하자면 뭐 일상생활에서의 합의하다는 agree on something이라고 했는데 법적인 합의는 보통 settle. 네. 그래서 문제나 분쟁은 settle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제가 느꼈을 때 합의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교통사고가 가장 좀 빈번하게
0: 맞습니다.
1: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0: 보험사랑 합의했어?
1: 그러니까, 네,
0: 응.
1: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합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증거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뭐 합의서 뭐 이런 게 있나요?
0: 네, 보통은 합의서를 많이 쓰죠. 합의서를 많이 쓰고 그 합의서라는 건 서로 당사자들 간에
1: 네.
0: 이런 분쟁이 끝났다라는 걸 증거하기
1: 증거하기
0: 위해서 서로 보관하기도
1: 위해.
0: 하고 혹은 이러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받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1: 네.
0: 보통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네,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그냥 끝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고 저희가 형사 사건이다. 형사 사건에서 누군가를 두드러폈다.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면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을 해줘. 그러면 그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찾아가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0: 정해진 건 없는데요.
1: 네.
0: 보통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합의를 봐주세요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이게 구두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0: 구두로 합의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결국 어떤 계약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 간의 약속, 서로 합의해서 나는 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는 뭐 소송을 취하해라. 이런 방식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면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그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영미법에서 그 구두로 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예,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걸 Parole Evidence Rule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랑 법률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녹취든 뭐 어떤 증거로서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걸 깔끔하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1: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만약에 1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0: 네.
1: 근데 생각해보니까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0: 네.
1: 그럼 그거는 다시 번복을 할수 있나요?
0: 아, 번복이 어렵죠.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계약에 구속되면 그러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200만 원더 받아야 되겠어. 이건 취소야.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해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게 교통사고 상해. 내가 뭐 몸을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딱 들이받쳤다. 그러면은 다음 날 괜찮은 것 같고 한 열흘 치료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 3개월 지나고부터 허리가 갑자기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1년, 2년 계속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후에 아픈 걸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잘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합의를 했더라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면은 그 합의 말고 그때 합의 본건 그거고 따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있군요. 어쨌든 보통 이제 소송이라는 게뭐 많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0: 네.
1: 저희가 뭔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교통사고가 조금 가장

0: 와닿는 것 같아요.
1: 가장 자주 있는 빈번한 문제인 것 같고요.
2: 맞아요.
1: 다른 문제는 휘말리지 않으시는 게 좋죠.
2: 그쵸, 그쵸.
1: 변호사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특히
2: 그쵸.
1: 우리 청취자분들은
2: 맞아요.
1: 법적인 문제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어까지 그리고 합의하는 내용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분합이.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네, 아이돌 한국어 임현서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질문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오늘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어떠셨나요?
2: 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2: 끝나는 게 아쉽네요.
1: 그렇죠.
2: 네. 하루 종일 하면 안 되나요? 하루 종일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1: 한 시간이 정말 훌쩍 갔죠.
2: 훌쩍 갔습니다.
1: 네. 뭐 준비한 것도 많으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많기도 하고.
2: 네. 합의 보실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2: 합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네. 이어져서.
1: 일을 하면 제가 N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서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고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평소에 엄청 상상을 많이 해요.
2: 그러면 변호사

0: 엄청 잘하실 것
1: 같아요. 아, 진짜요?
0: 네, 그거 많이 할수록 잘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끝까지 고민을 해서 네, 끝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고민을 하면
1: 와.
0: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1: 근데 제가 F여서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0: 아, F는 안 되죠. F는 좀 어렵습니다. F는 다른 직업 찾으시는 게.
1: 맞아요. 그래서 아이돌 하고 있죠.
0: 좋습니다. 아이돌이 훨씬 좋죠.
1: 다음 주에도 이제 법대로 드라마로 변호사님을 만나볼 텐데, 뭐 다뤄보고 싶은 장르나 뭐 아니면 사건 유형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0: 저는 그래도 재밌는 게 이혼
1: 아.
0: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제 전문 분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근데 또 다뤄보기에는 제일 재밌어요.
1: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0: 그렇죠.
1: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파헤쳐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랑이죠, 사랑.
1: 그렇죠.
0: 사랑. 사랑과 전쟁.
1: 아,
0: 예,
1: 사랑과 전쟁.
0: 전쟁. 재밌습니다. 실제로 사건 하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재미있는 드라마 속 사건을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를 들으면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들아, 그리고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임현서 변호사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Some seasons just seem made for picnics. 바로 봄과 가을이죠. 이 봄 소풍, 가을 소풍은 익숙한데 이 여름 소풍, 겨울 소풍은 왠지 좀 어색하잖아요. 아마도 봄과 가을의 기분 좋은 날씨 때문이겠죠. 그런데 벌써 한파 특보 소식이 들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더 쌀쌀해지기 전에 이 가을 날씨를 마음껏 즐겨야겠는데요. 이 다가오는 금요일은 또 공휴일이니까요.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셔서 짧은 가을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소풍이 별건가요? 돗자리나 캠핑 의자 하나 챙기고 텀블러에 커피 한 잔 담아서 집 앞 공원에 나가도 그게 소풍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영어 소풍 떠나보시죠.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2시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Rihanna featuring Calvin Harris, We Found Love.

0: 10월 6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제재님이요. 오늘 진짜 날씨 좋았는데 선생님도 꼭 가까운 데라도 소풍 가세요. 전 따스한 커피 준비하고 2시간 영어 소풍 즐길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소풍 즐기시면 돼요. 네. 이 강원도 태백하고 평창은 2005년 이후에 가장 이른 한파 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침에는 좀 쌀쌀한 가을 날씨가 좀 이어지는데요. 한글날 연휴부터는 기온이 또 점차 오른다는 소식도 있고요. 저는 뭐 그 가을 소풍이랄 건 따로 없고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치맥 들고 나가가지고 테이블 잡고 단풍 구경이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저 다이어트 하고 있죠? 그럼 닭가슴살에 요거트 들고 나가는 걸로. 네, 자, 한 분 모셔야 됩니다. 맨지 마유의 아파트 피크닉 얘기 듣고 나도 우리 강아지 데리고 단지 내에서 돗자리 깔고 즐겨야겠다 하셨다가 단지가 너무 넓은 나머지 길을 잃을 것 같은 일산 대단지 크리스틴 쌤입니다. 대단지 거주자세요.
1: Good evening, everyone. It is true.
0: I heard there are so many units in your apartment.
1: Yeah,
0: complex,
1: I live in an
0: right?
1: area that has got a ton of units. It's right. like 1단지, 2단지, 3단지. It's like, you know, 1, 2, 3, 4, 5.
0: 수천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돗자리 딱 깔고 얼마나 낭만 있어요.
1: Yeah, actually, right in front of my apartment, there is an area where you could do that. Like a separate area.
0: Should I come by? And
1: come on by.
0: Yeah?
1: Let's have a picnic at our apartment.
0: 김밥 하나 들고
1: 오겠습니다. Okay.
0: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 기대되는 하루 한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Following a suspected pathogen leak at a plague research lab in Russia, a researcher has died, and around 200 people, including those who had contact with her, have been quarantined for observation. As Russian authorities work to identify the exact pathogen involv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also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situation.
0: 러시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 이후 연구원 한 명이 숨지고 해당 연구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해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관련된 정확한 병원체를 확인 중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Peter Hegemann, a co-recipient of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reportedly ignored attempts to reach him for a while, unaware they were from the Nobel Committee. Only after spotting a Swedish country code in the contact details did he put two and two together, learning of his win just minutes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2: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인 페터 헤게만 교수가 노벨위원회에서 온 연락인 줄 모르고 한동안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적힌 전화번호가 스웨덴 국가번호인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챘고 공식 발표 불과 몇 분 전에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1: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has applied 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have her voice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an effort to combat AI-generated deepfakes. While a trademark alone may not be enough to stop them entirely, it could create an additional legal barrier against the unauthorized cloning of her voice.
2: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표 등록만으로 딥페이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음성을 무단 복제하는 데 추가적인 법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1: A 6.8-kilogram Chihuahua named Commando is turning heads after joining Mexico's National Guard as a search and rescue dog. The smallest recruit in a unit made up mostly of large dogs, Commando has become a fan favorite while taking part in training exercises and official events.
2: 몸무게 6.8kg 치와와 코만도가 멕시코 국가방위대의 수색 구조견으로 합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형견이 대부분인 군견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신병인 코만도는 각종 훈련과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Following a suspected pathogen leak at a plague research lab in Russia, a researcher has died and around 200 people, including those who had contact with her, have been quarantined for observation. As Russian authorities work to identify the exact pathogen involv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also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situation.
2: 러시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에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 이후 연구원 한 명이 숨지고 해당 연구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해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관련된 정확한 병원체를 확인 중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이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패스트 방역 연구소에서요. 28세 여성 연구원이 패스트 병원체가 된 시험관을 깨뜨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And so after the accident, she was hospitalized on September 29th. She had severe pneumonia and she actually died a few days later on October, the night of October 1st and 2nd. And of course, Russian health authorities are saying, no, you know, it has nothing. We didn't find any microorganisms. Related to her work in her body, so it wasn't,
2: correlation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1: There's no relationship. So, of course, people are afraid of this pneumonic plague.
2: Right.
1: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they were dealing with in the lab.
2: 그래서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여성 연구원이 폐렴, 증상, 그것도 중증이죠. 그것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달 1일에서 2일 사이 밤에 사망을 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보건당국에서는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이것도 보통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어떤 실험실 같은 데서 어떤 균이 나와서 그게 뭐 전파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 Well, I mean, there are, there were reports that COVID-19 was, like it started from a lab.
2: Right.
1: So nothing is for certain.

0: Okay.
1: But this is a plague research lab. Right. So a lot of people are thinking,
0: 굉장히 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1: They're being very cautious.
0: 치명률이 높기는 하지만요. 이게 항생제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Following a suspected pathogen leak at a plague research lab in Russia, a researcher has died and around 200 people, including those who had contact with her, have been quarantined for observation.
0: 러시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 이후 연구원 한 명이 숨지고 해당 연구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해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So following a suspected pathogen leak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왠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leak이 우리 저번에 뭐 breach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뭔가
1: yeah.
0: 이게 유출, 새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pathogen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1: So a pathogen is a bacteria, it could be a virus, it could be fungi, parasites, any of those living, tiny living things that get into our body and cause harm or disease or death.
0: 그러니까 pathogen 자체는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질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바이러스로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뭔가 모양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1: Well, the thing is, in our body, we have viruses, we have bacteria,
0: right,
1: we
0: right.
1: have all of those things. However, these, you know, they're kind of invaders. They're the viruses and the bacteria that enter, like foreign bacteria, and then they cause disease or cause death.
0: Okay, so pathogen 자체는 이게 병원체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로 변하고 무슨 germs로 변하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게 새어 나갔네요. Leak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at a plague research lab in Russia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plague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Yes, and you know, when I studied history, I learned about the bubonic plague. So I just thought, okay, that's something kind of old, something that doesn't happen. But a plague is simply a serious infection caused by a bacteria. Okay. So with antibiotics, you can, you know, probably get rid of the infection. But also the word plague means kind of a deadly epidemic. Like everybody has it. Of course,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antibiotics. So
0: 이게 흑사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졌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번 돌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완전 게임을 완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you know, sometimes
1: of course.
0: I wanna play, right? 근데 그 게임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쥐들이 막 나오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피해 다니면서 막 그 동생을 구하러 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plague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쥐에 있는 그런 fleas,
1: right? Fleas 그런, and rats and other animals.
0: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거잖아요.
1: That's
0: 그쵸?
1: right.
0: Okay, so plague이라고 하는 거 plague이 아니라 plague 되겠습니다. 그게 뭐 패스트, 뭐 흑사병, 역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곳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됐네요.
1: That's right.
0: right. 자, 그리고 저기 한 명만 데리고 이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 그 주위에 어? 이 사람이랑 접촉했던 사람 얼마나 있지라고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quarantine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제는 뭐
1: this
0: 전,
1: was a
0: 전 세계가
1: word.
0: 아는 단어 같아요.
1: Well, this is a big word when we had the COVID-19 situation, a pandemic. Because people who got COVID-19 were quarantined. So if you're quarantined, it basically the authorities are saying, okay, we have to separate you for a certain time so that this doesn't spread to other people.
0: Okay.
1: And sometimes if you got COVID-19, you had to self-quarantine at home.
0: Okay.
1: Do it yourself. Don't come out for 2 weeks.
0: 그냥 집에 있어 뭐 이거잖아요. 누구나 아마 다 대부분은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거 겪으면서. So 원래 quarantine 자체가 격리를

0: 얘기를 하는데 quarantined라고 이렇게 해서 D를 넣어버리면 격리 당하다, 그렇죠? 격리되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 for observation 이거는 이제 더 관찰하는 거죠. Yeah. 이 사람이 그걸 더 develop을 하는가 병을
1: That's right.
0: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1: As Russian authorities work to identify the exact pathogen involv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also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situation.
0: 러시아 당국이 관련된 정확한 병원체를 확인 중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 연합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한다라고 할 때는요, keep a close watch on something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비슷하게는 keep a close eye on something도 가능하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까요?
1: Following a suspected pathogen leak at a plague research lab in Russia, a researcher has died, and around 200 people, including those who had contact with her, have been quarantined for observation. As Russian authorities work to identify the exact pathogen involv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also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situat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Phil Collins with... You can't hurry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Peter Hegemann, a co-recipient of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reportedly ignored attempts to reach him for a while, unaware they were from the Nobel Committee. Only after spotting a Swedish country code in the contact details did he put two and two together, learning of his win just minutes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0: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페터 헤게만 교수가 노벨위원회에서 온 연락인 줄 모르고 한동안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적힌 전화번호가 스웨덴 국가 번호인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챘고 공식

0: 발표 불과 몇 분 전에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5일 저녁부터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잇따라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빛으로 특정 신경세포를 켜고 끄듯 제어하는 그런 광유전학을 개척한 과학자 3인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독일 과학자 페터 헤기만 교수고요. 근데 굉장히 조금 재밌는 뉴스입니다.
1: Yeah. 네. Well, you know, the Nobel Prize winners, they're notified by phone.
0: Right.
1: Before they make the initial official announcement. And mm-hmm. they don't do it days before. They do it like a few minutes before.
0: Really?
1: Yeah. Like 10, maybe 20, 30 minutes. I don't know exactly.
0: Why don't they just, you know, message them in advance so they know?
1: Well,
0: know?
1: I think it's because they want to keep it confidential.
0: Ah.
1: Yeah, like they don't want it to
0: 비밀로.
1: spread. Yeah, that's right.
0: 문자라도 미리 주면 좀 알았을 걸.
1: I know. 네. So they kept calling him, uh-huh. and he didn't answer. So what the Nobel committee, they sent him an email, mm-hmm. and they said, please call me. It's important.
0: 아.
1: And then he saw the number,
0: uh-huh.
1: and he's like, oh, it's Sweden? Oh,
0: oh. 설마. 그때서야 알아채게 된 거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일단은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전화 주세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1: well, you know,
0: 했는데.
1: There's so many weird phone calls and scams and phishing and all
0: uh-huh.
1: of that. So he probably thought, oh, nothing of it.
0: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1: Yeah.
0: 잠깐만, 뭐야. 전화번호가 스웨덴 번호? 아, 노벨 위원회에서 전화 왔구나. 그때 알아채게 된 거죠.
1: Wow.
0: 아니 쌤도 만약에 갑자기 여기 EBS인데요.
1: No.
0: 올해 그 영어 선생님 대상으로 뭔가,
1: Teacher of the Year?
0: 예, 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또 약간 설마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I don't know. Who are you?
0: Who are you? 그랬는데,
1: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저를 의심하면 안 주겠습니다.
1: That's right.
0: Okay.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Peter Hegemann, a co-recipient of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reportedly ignored attempts to reach him for a while, unaware they were from the Nobel Committee.
0: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페터 헤기만 교수가 노벨 위원회에서 온 연락인 줄 모르고 한동안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주인공이 교수님이 바로 co-recipient of the Nobel Prize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Recipient 하는 거 뭔가 receive를 하는 건데
1: yes.
0: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앞에 co를 넣네요.
1: Yes. So according to the rules, up to three people mm-hmm. can work as a team.
0: Oh.
1: Yeah, up to three.
0: Okay.
1: So if you see this co-recipient, mm-hmm. it means to share with another person
0: okay.
1: or group. And so he is one of two or three.
0: Right, right.
1: Mm-hmm.
0: 아, 그러니까 세 명까지 하나의 팀으로 워크를 할 수가 있고 상 타는 것도 당연히 같이 일을 했으니까
1: That's right.
0: 나눠서 받을 수가 있고
1: mm-hmm.
0: recipient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letters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1: Yeah.
0: Right? 받는 사람을 recipient라고 얘기를 해놓는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그 상을 받는 prize recipient가 되겠네요.
1: That's right. And that's why you have things like co-worker.
0: Right.
1: It's people that you work with.
0: Co-host.
1: Co-host.
0: You know.
1: There you mm-hmm. go. You see?
0: Uh-huh. Mm-hmm. 그러니까 앞에 co만 넣으면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는
1: yes.
0: 것 같아요. Co-star 이런 식으로
1: Co-star,
0: 쓴다든가
1: yes,
0: 공동 주연으로 출연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 수상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well, he ignored attempts. 뭔가 이런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주려고 그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To reach him for a while.
1: Well, 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 was not one call. It was probably several calls
0: yes.
1: to reach him.
0: 이거 전화 안 받는다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So to reach someone mm-hmm. means simply mm-hmm. to contact someone, uh-huh. whether it's by phone or
0: right.
1: email. But the point is mm-hmm. that you need to get through.
0: Uh-huh.
1: Because you can simply call someone.
0: Uh-huh.
1: But we don't know
0: 아, 이게 너무
1: if
0: 중요해요.
1: you've contacted them.
0: 너무 중요해요, 지금.
1: That's the thing.
0: That's the point.
1: That's the point.
0: 그냥 누구한테 연락하는 건 그냥 call someone,
1: yeah.
0: contact someone 이게 될 수가 있겠지만 reach 한다는 건 진짜로 도달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연락이 닿았다가 되겠네요.
1: Yeah.
0: Right?
1: So oftentimes this is used in the negative.
0: Right.
1: So I'm having a hard time reaching him.
0: Uh-huh.
1: Or how do I reach you?
0: 아, 어떻게 right?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Or I couldn't reach him. Mm-hmm. I tried

0: to reach him. Uh-huh. So it's kind of used in that context a lot.
1: 누군가를 reach 한다는 것은 it's not just, you know, you're picking up the phone and then
0: and just know, call him.
1: Yeah.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you get to talk to him
0: you have
1: or her.
0: Yeah,
1: 가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Okay, so 비슷하게는 우리가 왜 get in touch with, right? Mm-hmm. Or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get hold of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0: Yeah.
1: Get hold of someone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hold했다는 거 결국엔 연락이 닿다라는 뜻입니다.
0: Mm-hmm.
1: 그래서 굉장히 웃겼던 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요. 사람들이 get a hold of someone이라서 a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들리는 대로 영어를 썼기 때문에 I'm trying to get a hold of him.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get a hold of.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을 또 봤더니 어를 넣는 거가 약간 인포멀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get hold of를 더 추천한다라는 게 조금 대부분의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0: But most native speakers will put a in
1: right?
0: get a hold of.
1: 왜냐면 부드럽거든요.
0: Yeah,
1: 말할 때
0: right.
1: get a hold of가 더 저 우리도 당장
0: yeah.
1: 말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get hold of, get in touch with, reach someone. 다 누구와 연락이 닿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결해 볼게요.
0: Only after spotting a Swedish country code in the contact details did he put two and two together, learning of his win just minutes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1: 그는 이메일에 적힌 전화번호가 스웨덴 국가번호인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챘고 공식 발표 불과 몇 분 전에 수상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컨트리 코드 보고서 맞네 하고 뭔가 이해가 된 느낌인데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he finally understood 뭐 이런 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he put two and two together.
0: Yeah.
1: 2 더하기 2를 했다고요?
0: That's right. 네. He did a little bit of math. And 2 and 2 equals 4.
1: What does it
0: mean?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he had this situation.
1: Mm-hmm.
0: Oh, wait, Swedish phone. Swedish country code. Wait a second. We applied for the Nobel, and it's the time they're going to announce, and then bam. He realizes he connected those pieces together.
1: 아, 그러니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뭔가를 calculate 한다는 거가 아니라 상황이 A라는 퍼즐 피스가 있고 B라는 퍼즐 피스가 있고
0: yes.
1: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0: Mm-hmm.
1: 이거를 다 조합해 보니까 맞네 하고 이해를 하는 거군요.
0: That's right.
1: Uh-huh.
0: It's kind of like coming to that sudden realization.
1: Uh-huh.
0: Oh,
1: put
0: and
1: two
0: this,
1: and
0: that.
1: Two
0: oh,
1: together.
0: And then you realize
1: 2 더하기 2는 4잖아.
0: The result.
1: 이렇게 되는 거네.
0: Yeah.
1: 아니 왜 근데 또 하필 1 플러스 1도 아니고 you know 3 and 3 together도 아니라
0: 아니, it's
1: 뭔가
0: and
1: 2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0: yeah,
1: 하네요.
0: 2 and 2. It's you know 1 and 1. 2 and 2.
1: 2 and 2.
0: Yeah, 2 and 2.
1: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납득이 갑니다. Alright, so put 2 and 2 together 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종합해서 짐작을 하다. 앞뒤를 맞춰 하고 알아내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Peter Hegemann, a co-recipient of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reportedly ignored attempts to reach him for a while, unaware they were from the Nobel Committee. Only after spotting a Swedish country code in the contact details did he put two and two together, learning of his win just minutes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1: 네. 송 X님이요. 저는 내일 노을 캠핑장 가서 새우 구워 먹고 올 건데 사진 전송할게요. 마유쌤 다이어트 포기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안 되겠어요. 하셨습니다. 새우는 못 참죠.
0: The
1: 새우
0: shrimp?
1: 못 참아요.
0: I think that could be a weakness for you.
1: 저요?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0: The whole thing.
1: 그 껍질 다 먹습니다.
0: Really?
1: 네, 엄청 좋아요.
0: My
1: 네.
0: goodness.
1: Right?
0: All right, 김하선님 says, 저는 이브닝 스페셜을 주변 대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1: 오!
0: 자칫 영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을의 입맛 돈듯이 영어 공부에 재미와 흥미를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선생님, thank you so much.
1: 진짜로 그 뭐라 그럴까 나이 상관없이 다 이브닝 스페셜을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0: yeah.
1: 듣는 또 그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0: Oh yeah. I mean, I think our show because we handle like the news
1: right,
0: and
1: right.
0: you know, like we handle words and expressions that appear on tests. Great for college students.
1: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0: students.
1: 상식에도 도움이 되고
0: yes.
1: 영어는 덤으로 이 정도로.
0: Yes.
1: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Italian Prime Minister.

0: Minister Giorgia Meloni has applied 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have her voice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an effort to combat AI-generated deepfakes. While a trademark alone may not be enough to stop them entirely, it could create an additional legal barrier against the unauthorized cloning of her voice.
1: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표 등록만으로 딥페이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음성을 무단 복제하는 데 추가적인 법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멜로니 총리가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이제 막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피해를 좀 봤어요. 근데 이런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해달라 이렇게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0: Yeah, I mean, of course,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completely prevent people who create this kind of content. But the action is a bit symbolic too. So she did a 4-second audio recording and she repeated the Italian phrase, Lo sono Giorgia, which is I am Giorgia, twice in her own voice.
1: And she trademarked it. Yeah. 녹음을 한 거예요?
0: Yeah, she did. And so that's basically what she did. And she's hoping that this will prevent more deepfakes.
1: Right. 그러니까 AI가 더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갈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법적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분이 또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쌤이요, 목소리로 작업을 하시는 게 또 메인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0: You know, this is a huge issue for the voice acting community, the 성우s, you know?
1: Okay.
0: Because if you give them some right, you got to check carefully. How are you going to use this? Are you going to use this for like AI? And you got to be very specific before you record. Or else they could use your voice.
1: 어디선가 크리스틴 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Call me.
1: Alright.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has applied 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have her voice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an effort to combat AI-generated deepfakes.
1: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she wanted her voice, you know, registered as a trademark, right? So trademark로 register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0: Yeah. So usually, you know, like brand names or logos or signs are registered as a trademark. And I believe if you look at some packaging, there's like that T or registered. Right. So here, though, however, she is registering her voice so that, you know, so that other people can't use it.
1: Right.
0: Of course, I think people are still going to try.
1: Right.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상표 등록을 해봤는데 뭐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0: Right,
1: 그렇기 때문에
0: right.
1: 쉽진 않지만 적어도. So register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as a trademark, 그러니까 상표로 등록이 되길 원한다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While a trademark alone may not be enough to stop them entirely, it could create an additional legal barrier against the unauthorized cloning of her voice.
1: 상표 등록만으로 딥페이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음성을 무단 복제하는 데 추가적인 법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So, while a trademark alone may not be enough,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alone이 없고 그냥 while a trademark may not be enough 이러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레이드마크가 이럴 텐데 여기 alone이라는 게 껴들어가면서 완전 느낌이 바뀌었어요.
0: Oh yeah, and I really wanted to highlight this because we think we've never used, I'm sure our listeners are like, well, how what does this mean exactly?
1: Mm-hmm. Because we think... Something alone.
0: I'm alone.
1: Right.
0: I live alone.
1: Uh-huh.

0: You're not alone.
1: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Okay. Michael Jackson song. Uh-huh. Okay. Here,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this one thing, which is the trademark, mm-hmm. is not enough. Mm-hmm. The trademark mm-hmm. by itself mm-hmm. will not do.
0: Okay. You need something
1: They
0: way
1: cannot
0: more than
1: stop
0: that.
1: Okay. the defects. You mm-hmm. need more. Mm-hmm. That's what it's saying.
0: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1: Yes.
0: 우리가 alone이라고 하면 방금 mm. you're not alone, I'm alone 이런 것처럼 yeah. 약간 standalone으로 혼자 썼잖아요. 이 단어 yeah. 자체만. Mm-hmm. Right? 근데 이런 식으로 어? noun 뒤에다가 alone을 넣는다고? That's very awkward.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Yeah.
0: 그렇지만 noun alone 이러면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는 이라는
1: that's
0: 느낌으로
1: right.
0: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that's
0: 그래서
1: right.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쌤, 이사 가시는데 돈 엄청 들었다면서요. 그랬을 때 아유, 말도 마요. Cleaning the house alon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 해도 얼마 들었다.
1: Yeah, that's right.
0: 다른 건 더 많이 들었어.
1: That's right. And another example is people like the younger generation.
0: Right.
1: Intelligence alone or talent alone is not going to guarantee a job or success.
0: 슬프지만.
1: Now you have to be socially, mm-hmm. you know, good at things. Mm-hmm. You need to be emotional. You know,
0: right.
1: the EQ and the SQ.
0: Yeah, yeah,
1: you need all of those things to be successful.
0: 그냥 뭔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뭐 학력만 좋다고 해서 그 mm-hmm. 충분하진 않다. 그런
1: yeah.
0: 거 할 때 뭐뭐 alone is never enough.
1: Right.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Mm-hmm. Okay, so alone 자체가 굉장히 뭔가 힘을 실어줍니다.
1: So, mm-hmm.
0: All right. 자, 그리고요. 이 unauthorized clon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legal barrier, 한마디로 이런 그 법적인 장벽을 쳐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요. Unauthorized cloning은 뭘까요?
1: Okay, well, if something is not unauthorized, mm-hmm. means that you are It's you don't have the approval, you don't have the authorization, the permission to do something. And cloning, of course, originally is to genetically copy.
0: Mm-hmm.
1: You know, they cloned the sheep like Dolly a long time ago, right?
0: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1: That's right.
0: Mm-hmm.
1: So it is the near exact copy. Now there's what we call voice cloning.
0: Okay.
1: Mm-hmm. Through AI. And so it almost sounds like you.
0: 거의 그냥 딥페이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1: Yeah. Mm-hmm.
0: So, 클론 자체는 복제품인 겁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낸 레플리카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클로닝은 그런 하나의 기술이라든가 행위를 얘기를 하겠죠.
1: Mm-hmm.
0: 근데 중요한 건 unauthorized. So, 무단이 되겠죠.
1: Mm-hmm.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has applied 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have her voice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an effort to combat AI-generated deepfakes. While a trademark alone may not be enough to stop them entirely, it could create an additional legal barrier against the unauthorized cloning of her voice.
0: 네, 여기서 네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군견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guard dog. Number two, stray dog. Number three, military dog.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군견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guard dog. Number two, stray dog. Number three, military dog.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are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with something just like thi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군견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뭐였죠?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military dog.
1: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969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350님이요. 저희 집 강아지 군복 입은 귀여운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2: Me too. You and me.
1: 아니, 하나 사줘야겠는데요, 강아지한테.
2: Oh my, well, they were, because we had the video.
1: Yeah.
2: Of this Chihuahua,
1: right
2: on YouTube. It's really
1: 너무 귀여워요.
2: It is the cutest.
1: 군복 입었는데 늠름하긴 한데 귀여워요.
2: And the glasses, yeah.
1: 이거 데리고 다녀야
2: the
1: 된다는
2: goggles,
1: 거.
2: The goggles, yeah.
1: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A 6.8 kilogram Chihuahua named Commando is turning heads after joining Mexico's National Guard as a search and rescue dog. The smallest recruit in a unit made up mostly of large dogs, Commando has become a fan favorite while taking part in training exercise and official events.
1: 몸무게 6.8kg 치와와 코만도가 멕시코 국가방위대의 수색 구조견으로 합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형견이 대부분인 군견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신병인 코만도는 각종 훈련과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와, 치와와도 치와와인데 이름이 코만도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2: Oh, it's so cute.
1: 네, 이거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머리가 요만해요. 정말 작고 이 카메라도 착용하고 눈에 소형 고글도 하고 그리고 조끼까지 전술 조끼까지 딱 입고요. Mm-hmm. 이걸 만들어 준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2: It's so true. Because when we think of military dogs or police dogs,
1: right,
2: we think of German shepherds or like big dogs.
1: Doberman, 뭐 yeah. 굉장히 큰 개들을 생각하잖아요.
2: Not a Chihuahua.
1: 그것도 6.8kg Chihuahua.
2: And he's 13 months old now. And just very small dog.
1: Right.
2: And, you know, he takes part in, well, some of those real missions, you know, the bigger dogs will go with the police.
1: Right, right.
2: The guards.
1: Uh-huh.
2: What he does is, you know, public events, school visits, community programs. You know, he's like a little mascot.
1: 아, 그러니까

0: 실제로 굉장히 좀뭐 위험한 시츄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큰 개들, 그쵸? 저먼 셰퍼드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민 행사, 학교 행사, 지역 지원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하는군요. 근데 왜 이건 왜쓴 거예요?
1: It's
0: 가경사하고
1: just, it's the
0: 이런
1: look,
0: 거.
1: Sam. It's the whole outfit. It's the whole look. It's the vibe.
0: 제가 무시했습니다. 실수했어요. 멋져요. 저희 개는요, 저희 개는 겁이 많아가지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거미만 지나가도 깜짝 놀라요.
1: He will
0: 참
1: disqualify. He
0: 배워야겠다.
1: will
0: 네.
1: disqualify.
0: 다림님이요, 쪼꼬만 도로 이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쪼꼬만 도.
1: 조그만
0: 코만도 아니야.
1: Very cute.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 6.8-kilogram Chihuahua named Commando is turning heads after joining Mexico's National Guard as a search and rescue dog.
0: 몸무게 6.8kg의 치와와 코만도가 멕시코 국가 방위대의 수색 구조견으로 합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Okay, so he's turning heads. 머리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화제를 모으고 관심을 끌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늠름하게 뭐로 여기 조인했냐면요, a search and rescue dog. 멋져요.
1: Yeah, search and rescue. There is, it's an official name. It's called, it's SAR, search and rescue dogs. So these dogs are usually when there's a natural disaster or someone is missing, they take the dogs, you know, and they have a keen sense of smell and they sniff out the people, right? They try to track down people who are missing or trapped in these buildings.
0: 자연재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earthquake 있었다. 그래서 건물이 뭐 예를 들어 뭐 say a building collapsed or something.
1: Right.
0: Then he would go in and then just, you know,
1: well,
0: sniff
1: he would
0: them
1: sniff
0: out.
1: Them out. Exactly.
0: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낸다든가 이런 개들을 얘기를 하네요. 멋지다, 그렇죠?
1: And also missing people too. You know, in the forest, where do you go? You know, they have that smell.
0: 사람
1: they
0: 냄새를
1: follow.
0: 맡으니까.
1: Yes.
0: 오,
1: yes.
0: Okay. So a search and rescue dog이라고 하면 정말 수색 말 그대로 수색 구조견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smallest recruit in a unit made up mostly of large dogs. Commando has become a fan favorite while taking part in training exercises and official events.
0: 대형견이 대부분인 군견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신병인 코만도는 각종 훈련과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닛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made up mostly of large dogs. So 대부분은 큰 개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the smallest recruit이래요 이 친구가.
1: Okay. Right. So it is kind of a recruit. Usually, it's probably they're kind of new, still training.
0: Right.
1: And basically, he is the most recent. Member of this team. So usually you can be recruited into the army, maybe the police department, or even a company.
0: Right.
1: A new recruit, we say.
0: 그러면
1: like
0: 결국에는
1: a new employee.
0: A new guy, a new girl. 이런 식으로 새로 어떤 그룹에 합류한 사람을 멤버를 recruit이라고 부르네요. 우리가 흔히 recruit을 verb로 많이 쓰니까 어떤 사람을 모집한다, 데려온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recruit이라고 하는 것은 신병. 신참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러면 쌤 루키라고 해도 될까요?
1: Yeah, you can. But I think that's more of a kind of informal. This is the more official term to describe it.
0: 멋지고요.
1: Yeah.
0: 그래서 smallest recruit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작은 신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1: Yeah.
0: 약간 북항이처럼, right? So, fan favorite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Right. So, here it basically means an animal, character, or person that these fans love the most.
0: Okay. Yeah.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1: It's their favorite.
0: 것.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나요, 심지어?
1: Yeah, sure.
0: 수색 북항이, really.
1: Right, yeah? It's like 북항, yeah.
0: 요즘에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유명해요. 진짜로요.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6.8-kilogram Chihuahua named Commando is turning heads after joining Mexico's National Guard as a search and rescue dog. The smallest recruit in a unit made up mostly of large dogs, Commando has become a fan favorite while taking part in training exercises and official events.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스

0: 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우리 조금 어려운 단어긴 했는데요. Pathogen이라고 하는 게 병원체였습니다. So pathogen leak 하면 병원체 유출이었죠.
1: The lab reported a possible pathogen leak.
0: 그 연구소는 병원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어요. 라고 돼 있고요. 자, reach someone 하는 건 단순하게 전화기 뭐 전화기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다가 아닙니다. reach someone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다죠.
1: I tried to reach him several times, but he didn't answer his phone.
0: 그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 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라는 느낌으로 강조를 좀 해 줬고요. put two and two together. 정황을 종합해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1: Oh, I saw them together and put two and two together.
0: 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어? 잠깐만, 쟤네 그때 서로 대화하던데.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잖아.
1: Their boyfriend, are they dating?
0: I see. What's going on? 이러면서. 자, 그리고 something alone이라고 하면 뭐뭐 만으로는이 될 수 있겠죠.
1: Technology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0: 기술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까지 해보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Bonnie Tyler. It is Holding Out for a Hero.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2부는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등갑의 다이아몬드처럼 마른 목골 또는 동심원 형태의 무늬가 있는 거북이 Diamondback Terrapi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2: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1: 여기서 힌트를 드릴 게 많이는 없지만 hatch라고 하는 거 뭔가 부화한다는 느낌, 깨고 나오는 느낌. 자, 방금 문장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2: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오늘 기사 제목은요.
2: This zoo helps protect baby turtles, then sends them on their way.
1: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새끼 거북이를 보호한 뒤 다시 떠나보내는 동물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미국 뉴욕의 프레시 킬스 공원에 있는 카약 선착장, 이 둥근 초콜릿 과자만 만한 그런 작은 생명체 47마리가 이 플라스틱 통에서 쏟아져 나와 습지로 향합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 강 어귀에서 살아온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의 새끼들인데요. 수십 년간 개체수가 감소해온 이 거북이들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한 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 For diamondback terrapins, the only North American turtles that live in brackish water, part salty, part fresh, the last couple of centuries have brought one challenge after another. They were hunted nearly to extinction for turtle soup. Their numbers gradually rebounded, but then habitat loss, fishing, and population took a toll.
1: A pollution, right?
2: Yes. Yeah, yes. I'm sorry. Took a toll.
1: Right.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은 염수와 담수가 섞인 기수에서 사는 북미 유일의 거북이입니다.

북입니다. 이들에게 지난 200여년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 거북수프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 남획되면서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후 개체수가 서서히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서식지 감소와

0: true for most baby turtles. Right. Sea turtles, tortoises, because they're so little and they're moving, and you know that those predators are going to eat them. Same thing for terrapins.
1: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한데 그거 보는 거는
0: But it's hard to
1: 너무
0: watch.
1: 힘들죠, 그거.
0: Come on, let give them a chance.
1: 특히 베이비인데.
0: I know.
1: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표현 살펴볼게요.
0: For diamondback terrapins, the only North American turtles that live in brackish water, part salty, part fresh, the last couple of centuries have brought one challenge after another.
1: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은 염수와 담수가 섞인 기수에서 사는 북미 유일의 거북입니다. 이들에게 지난 200여년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는 곳이 사실은 brackish water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수라고 하는데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인 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뭐 유일한 북미 유일의 거북이다.
0: Yeah,
1: 얘기가
0: that's right.
1: 나와 있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y were hunted nearly to extinction for turtle soup. Their numbers gradually rebounded, but then habitat loss, fishing, and pollution took a toll.
1: 한때 거북 수프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 남획되면서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후 개체 수가 서서히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서식지 감소와 어업, 오염이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Turtle soup.
0: Well, I mean, this is a delicacy even in China.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I did not know that this was a popular dish in the 1800s and 1900s in the U.S.
1: 와, 그러니까 미국에서 1800년,
0: yeah.
1: 1900년대에
0: yeah.
1: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0: Right, because 그쵸? they don't eat it now. I mean, you don't uh-huh. see turtle soup in any restaurant,
1: right.
0: normal, typical restaurants.
1: 그리고 또 왠지 미국하고 떠올리면 왠지 그런 거 먹으면 뭐라고 할 것 같잖아요.
0: Yeah,
1: 근데
0: so
1: 실제로 그게 아니었네요.
0: No, and wow. I think it'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immigrants at that time, right. new settlers, and they brought their own culture and food culture.
1: 문화. 뭐 음식 문화 That's 이런 거 가져왔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they were hunted to extinction이 아니라 nearly to extinction이라고 나왔어요.
0: Okay. So when an animal, when we talk about an animal being extinct or right. there's extinction, it means that they are killed off completely. So here they were hunted nearly to, they almost all of them died. But not quite.
1: Right. 완전 100%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yep. 그럴 정도였다. So extinction이라고 하는 게 멸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hunted를 당해서 뭔가 사냥을 당해서 남획을 당해서 멸종까지 거의 갔었다라는 느낌이네요. 근데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to extinction, 뭐 to death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True.
1: 뭔가가 벌어져서 결국 어떤 상태까지 갔다라고 해서 So they were hunted to
0: extinction.
1: extinction 이런 식으로 되게 됐네요. 멸종 직전까지 남획된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다행히도 이제 their numbers 숫자가 gradually 천천히 rebounded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Yeah. So basically what happens before a rebound is that it falls. And then it comes back up.
1: Uh-huh.
0: Right. So here the population decreased but then it started increasing because People were not eating turtle soup. It was not so popular anymore.
1: 이제는 솔직히 미국에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반등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s.
1: 약간 농구 같은 데서도 리바운드를 한다고
0: yeah.
1: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남녀가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난다.
0: It's
1: 근데
0: a
1: 그게 rebound,
0: rebound
1: relationship,
0: yeah,
1: right?
0: That's
1: 그런
0: right.
1: 것들. So rebound는 회복되다, 반등하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abitat loss라든가 뭐 서식지가 없어진 거, 그리고 뭐 fishing, 뭐 어업 같은 거. And pollution took a tol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 등이 take a toll을 했다.
0: Yeah,
1: right.
0: and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to take a toll means yeah. to cause damage or harm or loss. So in this case, these three things, habitat loss, fishing, pollution, they are causing harm, right, to the terrapins.
1: 내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톨비를 내야 돼?
0: Yeah.
1: 내가 왜 통행료를 내야 돼?
0: They have to pay a price, basically.
1: 아, right,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통행료라는 거 결국 나한테는 손해.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This zoo helps protect baby turtles, then sends them on their way.
0: 몇 년 전 스태튼 아일랜드 동물원의 동물학자 엘 펜턴 홀렛은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스태튼 아일랜드 테라핀 프로젝트입니다. 동물원과 프레시 킬스 공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존 사업인데요. 올여름 산란기 동안 동물원의 현장 보존원들은 공원 내 해안 구간을 온종일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After a female

0: laid eggs. The turtle team would dig up the nests and take some of the eggs to an incubator at the zoo and some to a turtle garden. A box with a chicken wire lid installed near the kayak launch to keep out foxes, the terrapin's main predator at Freshkills. The eggs started hatching in late August.
1: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거북이 팀은 둥지를 파내 일부 알은 동물원에 부화기로 옮기고 나머지는 거북이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카약 선착장 근처에 설치된 이곳은 철망 뚜껑이 달린 상자로 프레시킬스에서 테라핀의 주요 포식자인 여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알은 8월 말부터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중에요. 거북이 정원에 가보니까 몇몇 둥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습격을 당해서요. 오. 그 상자 안에 거북 알 껍데기 조각들만 남았대요. 안에 없고. 너무 슬프지 않아요?
0: You know, 네. Those predators know that these babies are an easy kill.
1: Uh-huh.
0: Right?
1: Right,
0: and
1: right.
0: so
1: they
0: like
1: know.
0: Oh, yeah. they know. They know.
1: 얘네들은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얘네 딱 먹기 좋겠어. Mm-hmm. 라고 찾아오는 거. 아, 또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이래서. 네.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After a female laid eggs, the turtle team would dig up the nests and take some of the eggs to an incubator at the zoo and some to a turtle garden.
1: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거북이 팀은 둥지를 파내 일부 알은 동물원에 부화기로 옮기고 나머지는 거북이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여기서 문장이 기니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 female laid eggs. Lay eggs는 여러분 진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을 낳다죠. 그렇죠? 낳다? 뭐라고 해야지? 막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L-A-Y, 놓는 거예요. 그렇죠?
0: Yeah.
1: So lay eggs가 알을 낳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The turtle team would dig up the nests. 이 둥지를 막 파가지고는요. And take some of the eggs to an incubator at the zoo라고 해요. 그 eggs 중에 몇 개를 incubator에다가 가져다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All right, so I have a really great story about an incubator. Well,
1: right.
0: first of all, an incubator is a machine where you put the eggs in there, you give it the right temperature, and so that the eggs can crack open, they can develop. Into a little chick.
1: 따뜻하게 하고
0: yeah.
1: 뭔가 온도도 맞춰주고 해서 부화하게 만드는 부화기를 incubator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원래 신생아들 신생아들 이제 보육기로 쓰는 거
0: well,
1: 아기들을
0: premature babies,
1: right?
0: Mm-hmm.
1: 그것도 incubator이라고
0: That's
1: 하잖아요.
0: Right. That's right. So when we moved to Hadong, Yunso was in the second grade,
1: right?
0: And he was very upset, right? New environment. It's Shigor, like, well, I don't want to go to school. But he went to his second grade class, and there was it was an incubator. The teacher was a fabulous teacher, a scientist, you know. And he had an incubator. And the minute Yunso saw the incubator, he was like, okay, I'm happy now.
1: 거기 incubator가 있어가지고 좋아한다. 굉장히.
0: Oh, he loved animals.
1: Yeah. Animals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0: Yeah, that's exciting.
1: 부화기가 있군요. 그 인큐베이터 있어요? 저 이 학교 좋아해요.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인큐베이트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보육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잘하는 거 부화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겠고요.
0: Yeah.
1: 연결해 볼게요.
0: A box with a chicken wire lid installed near the kayak launch to keep out foxes, the terrapin's main predator at Freshkills.
1: 카약 선착장 근처에 설치된 이곳은 철망 뚜껑이 달린 상자로 프레시킬스에서 테라핀의 주요 포식자인 여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turtle garden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자인데 뭐 이것저것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With a chicken wire lid installed near the kayak launch. To keep out foxes 하기 위해서, right? Foxes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우를 얘기를 하겠는데 keep them out 한다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0: So the idea of keeping something out means to stop them or to prevent them from coming in, from entering. And so in America, you know, we have the gates, certain gates, and it says, keep out.
1: 대문자로 keep out 써 있죠.
0: It's like don't even think about coming or checking. Yeah, stay out.
1: 아, 그 얘기는 다가오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0: Don't come in.
1: 그리고 keep을 쓴 거 보니까 and then keep it that way, right? 계속 밖에 있어.

0: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실제로 right. 사인에 keep out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foxes라는 거가 추가가 됐어요. So keep out foxes이기 때문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그러기 위해서 뭐 chicken wire lid install 돼 있는 거 이게 결국에는 Pure garden이 되겠네요.
1: Yeah, right. that's right.
0: Okay.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egg started hatching in late August.
0: 알은 8월 말부터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아까 퀴즈, 뭔가 미션에서, 퀴즈에서 mm-hmm. 살짝 나왔던 mm-hmm. 단어가 나왔어요. Hatching.
1: Okay. Right. So, hatching. So, they lay the eggs. Mm-hmm. And then, typically in the wild, you know, the chickens or, right. or the birds, mm-hmm. they cover, keep it warm mm-hmm. so that the eggs hatch.
0: Okay.
1: Hatch meaning that they break out of the eggshell uh-huh. and there's a chick or there's a baby, you know, turtle.
0: 병아리가 나오든가, mm-hmm. 아기 저기 뭐야, 그 거북이가 나오든가.
1: Yes.
0: 아,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거, 한마디로 부화하는 거, 부화하다, 이게 바로 hatch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Right. 우주선 같은 데 가면 Hatch라는 게 또 있지 않나요?
1: Yeah. So, right? It's like a hatch. You mean the space
0: gate,
1: shuttle?
0: The door.
1: The door, right. We call that a hatch to come out.
0: 그러니까 비행기라든가 배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의 출입구도 hatch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 Yes.
0: 그냥 근데 eggs를 오픈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무슨 문이 달린 것도 아니고.
1: We would never say it that way. Because it is not just a door opening. It's like they're breaking little by little the eggs and then coming
0: cracking
1: out of
0: the
1: that
0: egg.
1: Cracking
0: right.
1: the eggs and coming out.
0: Okay. So hatch 한다는 것은 부화하다고요. Hatching이다 보니까 부화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fter a female laid eggs, the turtle team would dig up the nests and take some of the eggs to an incubator at the zoo and some to a turtle garden. A box with a chicken wire lid installed near the kayak launch to keep out foxes. The terrapin's main predator at Freshkills. The egg started hatching in late August.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1: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0: 네, 뭔가 literally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살짝 뭔가 의역이 되듯이 할 수도
1: Both
0: 있을 것 같기도
1: kind of
0: 하고요.
1: Mm-hmm.
0: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hibuzi with a bar song.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is zoo helps protect baby turtles, then sends them on their way.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아남은 새끼 거북이들이 자연으로 방생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Fenton Hewlett tilted a plastic box and the first hatchling crept out. Took a couple of steps, fell into a hole, pulled itself out, and stood for a second at the waterline. A wavelet swept it up, and it started paddling. The children cheered. Here he goes! Someone yelled. He's swimming away!
0: 펜턴 훌렛이 플라스틱 상자를 기울이자 첫 번째 새끼 거북이 기어 나왔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가 구멍에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와 물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은 물결이 거북을 휩쓸자 녀석은 발을 저으며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간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헤엄쳐 가고 있어! 네, 어휴, 지금 순간 아이가 한 몇 명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어, 아, 저기 있었군요. It was right there. Okay. 자, 썽썽 X님이요. 저도 마유쌤처럼 거북이 하면 피자 먹는 닌자 거북이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북이는 처음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베이비 터틀스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1: You know, speaking of my son again, his nickname was Turtle.
0: Oh, really?
1: Yeah, from the age from the age of maybe 2.5
0: because he loved turtles so much.
1: He was obsessed with turtles, especially sea turtles. But all turtles. He loved them all.
0: 지금 듣고 있다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1: Turtle.
0: 아, 좋습니다. 네. 자,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거북이들은 금세 수면 아래로 몸을 담그고 나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Fenton Hewlett tilted a plastic box and the first hatchling crept out, took a couple of steps, fell into a hole, pulled itself out, and stood for a second at the waterline.
0: 펜턴 훌렛이 플라스틱 상자를 기울이자 첫 번째 새끼 거북이 기어 나왔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가 구멍에 빠졌지만 스스로 빠져나와 물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 박스를 틸트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the first hatchling이 crept out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atchling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갓 까고 나온 아기 거북이를 얘기할
1: That's
0: 수가
1: right.
0: 있겠죠.
1: That's right. Because it's like, it comes from, of course, hatch.
0: Right.
1: They just hatched.
0: And a little bird too? Maybe yeah, the baby bird too? Okay. So, 근데 그냥 walked out 한 느낌이 아니에요. crept out 했대요.
1: Yeah, they crept out. If you creep out, basically it comes out slowly. It comes out quietly, it's low to the ground.
0: Okay.
1: And of course,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mean, you know, a little slightly different. In this case, it's purely just like because it was so small and it was, you know, it just hatched.
0: So
1: it probably and clumsy.
0: Right.
1: Right. That's the idea.
0: Uh-huh.
1: But if something else creeps out, it could be very kind of like sneaky and, you know, quiet and sneaky.
0: Okay.
1: That feeling. But it has no sneakiness in here.
0: Okay. So 원래, oh, that's very creepy. 라고 하도 하잖아요. 그럼 뭔가 크리피하다는 건 뭐 오싹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크리피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동사로 creep out 한다는 것은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아니면 뭔가 들키지 않게 기어 나오다. 될 수도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귀엽습니다, 지금.
1: so 네. cute.
0: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1: A wavelet swept it up and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연으로 방생된 거북이들이 잘 살아남으면 좋겠지만요. 이 현실은 그보다 조금 더 가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메이카만에서 다이아몬드백 테라핀 개체군을 연구하는 호프스트라 대학교의 러셀 버크 연구원이 말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You put those hatchlings on the water, and it's a great thing. But almost all of those are going to be hit by predators, he said. Herons, seagulls, osprey, toadfish, sharks. What the folks in Staten Island are doing is great, but it needs to be ramped up, he added. We need to protect terrapin nests on a much larger scale. It's not that expensive, but it takes people and some money.
0: 새끼 거북들을 물로 돌려보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의 모두 포식자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가리와 갈매기, 물수리, 두꺼비 고기, 상어 등이 이들을 노립니다. 그는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훌륭하지만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테라핀의 둥지를 보호해야 해요.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인력과 어느 정도의 자금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뭔가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네요. 그렇죠?
1: You know, they're being attacked from all sides.
0: 와, the land, the
1: water, the sky.
0: 아까 샘의 한숨을 들었어요. 네. 아이고, 이러면서. Alright,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You put those hatchlings on the water and it's a great thing. But almost all of those are going to be hit by predators, he said. Herons, seagulls, osprey, toadfish, sharks.
0: 새끼 거북들을 물로 돌려보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의 모두 포식자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가리와 갈매기, 물수리, 두꺼비 고기, 상어 등이 이들을 노립니다. 네, 뭐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놓자마자 지금 뭐 거의 다 큰일 날 것이다. 근데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했네요. They're going to be, right, almost all of them, right? Not all of them,
1: yeah.
0: but almost all of them
1: yeah.
0: are going to be hit by predators 같은 그런 느낌.
1: Yeah.
0: 네. So hit을 당한다라고 표현했네요.
1: That's right. Hit here you can it's the same thing as to be attacked by or caught

0: by predators. And we've used this word a lot, predators. These are the people, these are the animals that will eat these little baby terrapins for food. They're the ones who do the hunting.
1: Right, right. 뭔가 결국에는 hit 당한다는 거가 공격을 당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Attack 당한다. 그래서 남을 attack한다라고 할 때 hit을 쓰기도 하고 strike도 가능하겠죠.
0: Sure.
1: 그렇죠. Right? 근데 predator이라고 하는 거 pre가 아니라 pre 맞죠. 그렇죠?
0: Yeah, predator.
1: So predator가 바로 포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잇감이 되는 거 이 친구들
0: prey가
1: 되겠죠. Yes. P-R-E-Y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What the folks in Staten Island are doing is great, but it needs to be ramped up, he added.
1: 그는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훌륭하지만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Folks라고 나오는데요. The folks in Staten Island. 여기서 folks라고 하는 건 people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Hey, what's up, folks? 라고도 많이 하죠. 그리고 folk 자체만으로도 S 안 붙여도 그것도 또 people이라는 뜻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인정. You know, they're doing a great job, you know, 하고는 있는데 But it needs to be ramped up 돼야 된다라고 했네요.
0: So, yeah. anytime you ramp up something, you increase in the size, the amount, you make it more intense. So, in other words, what he's saying is that they need to do more. They need to put more effort into this and make this, you know, not only in this area or not only this, but more.
1: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RAMP, ramp라고 하는 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 경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위쪽으로 막 밀고 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Right? So ramp up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확대하다, 늘리다가 되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쌤 뭔가 퀄리티를 더 좋게 해야 된다는 뜻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0: well,
1: 단순하게 수만 늘려야 된다.
0: Yeah, usually there is something already there. There's pressure. You got to ramp up the pressure. Like put more pressure or ramp up, you know, production. They're already producing but increase it even more. So there is a feeling that it's already happening and you're just adding to it.
1: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좀 자주 해야 된다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We need to protect terrapin nests on a much larger scale. It's not that expensive, but it takes people and some money.
1: 훨씬 더 큰 규모로 테라핀의 둥지를 보호해야 해요.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인력과 어느 정도의 자금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테라핀 둥지, nests를 당연히 protect,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는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on a much larger scale 이라고 했습니다.
0: That's right. If you do something on a much larger scale or do something on a large scale, it means that you do it bigger. Like you want to cover more area.
1: Right, right.
0: So you really have to look at the context.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helping and protect these terrapin.
1: Right.
0: So maybe we have more places or maybe we make more little fenced areas. Whatever it may be, it needs to be done on a bigger scale. Larger scale.
1: 규모를 얘기하는 게 scale이 되겠고 사실 우리말로도 아니 그러니까 외래어로 써서 scale이 크다라고 우리는 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on a 어떤 sca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규모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미 large한데 더 larger 한 scale로 much larger scale로 해야 된다는 건 훨씬 더 큰 규모로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쌤 이거가 large 말고 on a small scale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0: We could. Yeah.
1: 소규모로
0: We're doing something on a small scale, and you know we'll try it out. If it works out well, then we'll increase it to a larger scale. Yeah, so we can go small and we can go large.
1: 꼭 스케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large만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0: No,
1: 그렇죠?
0: yes.
1: Alright,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You put those hatchlings on the water, and it's a great thing. But almost all of those are going to be hit by predators, he said. Herons, seagulls, osprey, toadfish, sharks. What the folks in Staten Island are doing is great, but it needs to be ramped up, he added. We need to protect terrapin.

0: terrapin nests on a much larger scale. It's not that expensive, but it takes people and some money.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였는데요. 영어 문장은 어떻게 됐죠?
0: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1: 네, 이거 직역하게 되면 사실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직역은 했으니까. 근데 이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겠죠.
0: 오케이.
1: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마리가 나오는 치킨이 될지 모른다라는 음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 조옥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Wise Blood with You're No Good.

0: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New York의 한 동물원에서 이 새끼 거북이들을 방생하기 전에 더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대.
1: 오, 그러니까 거북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네?
0: 뭐 대충. 그런데 방생되고 나면 걔네 홀로서기 해야 돼.
1: 오, 험한 세상이구만. 어린이집에 잘 있다가 하루아침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0: 너 왜 잠수복 왜 챙기는 거야?
1: 기다려 거북이들아, 나 간다.
0: 또 시작됐어. 결국 그렇게 바다까지 달려가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아이고, 네.

0: 진짜 램프업 하셨네요. 이 상황을 램프업 하셨어요. 네. 그 동물이 고통받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크리스틴 쌤.
1: 자, I would.
0: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어린이집에 잘 있다가 하루아침에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 I do love this one. One minute you're in daycare, the next minute you're on your own. So the pattern is one minute you're doing something.
0: Right.
1: And the next minute you're doing something else.
0: Okay. 자, 그러면은 제가 작은 것만 얘기를 하자면 daycare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1: Yes.
0: 보육원, right? 그리고 you're on your own 이러면 너가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자립해야 돼라는 느낌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one minute the next minute 요거 필요합니다.
1: That's it. One minute you're doing this, and the next minute you're
0: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1: So basically what this is like there's a contrast. It's a sharp contrast.
0: Right.
1: It's kind of like you have a current situation, and then suddenly this situation has happened. So it's kind of like so hard to believe. Like, what's going on?
0: Right.
1: It has that feeling of like two things, opposite things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you're a little bit in disbelief.
0: 하나가 벌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다음 게 벌어진 듯한 금방 뭔가 전환이 된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1: So you'll hear a lot of parents use this expression. And I keep talking about my son today. But it's like one minute they're in kindergarten and the next minute they're in college.
0: 아니, 그러니까 물론 1분 만에 벌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분명히 유치원 다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생이야.
1: Yeah.
0: That's how you feel, right?
1: That's exactly the feeling that you get.
0: Right? So, 한순간 뭐 했다가 또 한순간에 뭐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방 세월이 흘렀고 아니면 뭔가 금방 전환이 돼서 벌어졌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So, one minute well, he was crying, laughing and then the next minute he was, you know, crying. 이러면 분명히 아까 웃고 있다가 왜 또 울고 있는 거야?
1: That's me.
0: Okay.
1: I could be like, ha! And then I go, oh!
0: 한순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1: I could do it. I could do it.
0: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nd the next thing you know.
1: Oh, that's another
0: 뭐가
1: one.
0: 뭐가 벌어졌다?
1: Yeah, and the next
0: 다음으로 아는 것은
1: yes.
0: 이것도 금방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 Oh, absolutely. Like, it's almost like, oh my gosh, when did that happen? But it did.
0: 금방
1: Suddenly.
0: 벌어졌다.
1: Like right, yeah.
0: 아, 비슷한 표현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대화에서 표현 나온 거 몇 개만 더 본다면요. 예전에 살짝 잡은 적도 있긴 했는데요. 마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새끼 거북이들을 방생하기 전에 더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대라고 했는데요. 남보다 좀 유리하게 가는 거, 앞서서 시작하는 거,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1: Well, I have the perfect expression. To get a head start.
0: Get a 그냥 start 아니라 head start.
1: So imagine your head is already started.
0: Right.
1: So if you get a head start in a competition or a race or whatever it is that you're doing, you have an advantage.
0: 반칙 아니에요? 아니죠?
1: Not.
0: 그러니까 머리를 뭔가 내밀고 출발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출발선에서 앞에서 출발하게 해주는 것. So 남을 도와주는 거네요. 결국에 유리하게끔.
1: So again, with children, when they're in before they get into elementary school, you know, parents or moms want their children to get a head start.
0: Right.
1: So they teach them the alphabet. They teach them English.
0: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1: 미리미리.
0: 오케이. Okay. Yeah. 자, 그리고 참고로 뭔가 자립하고 얘네들 이제 홀로서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fend for oneself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fend한다는 게 뭔가 막아낸다는 거, 나쁜 것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자립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고요.
1: Okay.
0: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A zoo in New York is helping baby turtles get a head start before releasing them into the wild.
1: Oh, so they're basically running a turtle daycare?
2: Kind of. But once they're released, they have to fend for themselves.
1: Ugh, tough world. One minute you're in daycare, the next minute you're on your own.
2: Wait. Why are you packing a wetsuit? What are you doing?
1: Here I come, turtles.
2: Oh, my.
1: Wait for me.
2: There she goes.
1: Save the day.

0: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All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2: Oh,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our final song by Wiz Khalifa. It is See You Again featuring Charlie Puth.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We'll see you tomorrow. Bye!
1: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we're talking about hobbies mm-hmm. and maybe stuff that we can talk about for small talk. Yesterday you mentioned you like music.
1: Right.
0: 네, 우리가 취미와 뭐 스몰 톡 같은 데서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잭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잭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요?
1: Oh, many different types.
0: 하나만 꼽으라면? 딱 하나.
1: Oh, impossible. I can't pick one.
0: 하나만.
1: I can't pick just one.
0: 힘들죠?
1: 네.
0: 네, 다 너무 좋아서. 그럼 싫어하는 음악 장르도 있어요?
1: 싫어한 거 없어요. 근데 잘 안 듣는 거.
0: 아, 잘 안 듣는 네. 거.
1: It's not really my type.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대화를 영어로 했다. 우리 잭쌤한테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아, you can ask that like this.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Very simpl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music 나오고 like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였죠. 자,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인데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kind of music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어떤 종류의 뭐뭐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제 특히 취향 같은 거 물어볼 때 많이 하는데, What kind of 뭐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뭐뭐에는 뭐 음악, 미술, 스포츠, 다양한 게 올 수 있겠죠. 음악은 music이니까, What kind of music 이 되겠네요. 자, what kind of music? 근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에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당신은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do you예요. 일반 동사로 질문을 만들 때는 d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usic do you?가 되는 거예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동사가 바로 like죠. 좋아하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What kind of music이라고 했는데 이 music은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사를 붙이지 않고 music을 뭐 musics 이렇게 s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ovie처럼 셀 수 있다. 그런 경우는 what kind of movies 복수형으로 만든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Change the noun and the verb. So what kind of music 대신에 다른 거? Mm-hmm. Do you like 대신에 또 다른 거?
1: 아,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취향을 혹은 뭐 선호도를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인데요. What kind of 뭐뭐, 어떤 종류의 뭐뭐를 do you 뭐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쉬워져요. Mm-hmm. So for instance, what can we say?
0: Well, we could say,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1: 아, 음악과 관련된 거네요, 또. 어떤 악기를 연주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죠.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strument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를 써줘야 합니다.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0: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1: 굉장히 큰 범위의 질문이네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Hobby도 복수로 hobbies라고 해줬고요.
0: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listen to?
1: 네, podcast라고 하면 팟캐스트죠. 어떤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What kind of podcasts, 여기도 S 붙여줘야 되겠죠? Do you listen to?
0: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어떤 운동을 하세요?
1: 저요? I do push-ups and sit-ups every day. 저는 매일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기기를 해요. 네,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둘 다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0: Oh my.
1: 네, 팔에 힘이 없고요. 배에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1: 자, movies. S도 붙여줘야 되네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 의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watch를 쓰죠.
0: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1: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자, game. 이 게임인데 어떤 게임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고요. 역시 복수로 games라고 해줘야 되겠죠? Do you play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instrument도 play라고 했거든요.
0: Sure.
1: 둘 다 play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게임을 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play가 또 쓰이는 게 또 있죠. 스포츠 중에서 구기 종목을 하다. 뭐 play soccer, play basketball처럼 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0: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1: Book, 책. 그런데 책도 셀 수 있으니까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읽다를 또 뒤에 넣어줬네요.
0: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1: Tools라고 하면 도구들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역시 S를 넣어줬고요.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죠.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0: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1: Code. 저는 코딩을 못하지만 네, 코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어떤 코드를 작성하나요? 뭐 쓰나요? 라는 말이겠죠.
0: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1: Oh, are you asking me? 네, 저한테 질문하는 거면 참 좋겠네요. What kind of car, 어떤 종류의 차를 do you want? 원하냐인데 왜 여기는 what kind of cars do you want? 라고 안 할까요?
0: Because you're only going to get one car.
1: 맞아요. 보통의 경우는 차는 보통 한 대만 사기 때문에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여기서는 단수로 car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 kind of 뭐뭐 do you 뭐뭐라는 패턴을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0: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1: What kind of instruments do you play?
0: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1: What kind of hobbies do you have?
0: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podcasts do you

0: listen to.
1: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0: What kind of workouts do you do?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tch?
1: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0: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1: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0: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1: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0: What kind of tools do you use?
1: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0: What kind of code do you write?
1: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0: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잘하셨어요. 다른 예문들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2: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3: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2: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3: 오, 흥미롭네요.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0: I like jazz too.
1: Sure.
0: 네, 저도 재즈 음악을 좋아합니다. You play jazz, don't you?
1: Sure.
0: 네, 우리 yep. 잭쌤도 재즈 음악을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멋져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말로 뭐라고 했죠?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네요.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푹 빠져 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1: 요즘 could be these days or lately, nowadays.
0: Yeah. 근데 푹 빠져 있는 거는 뭐 really like, love도 있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당신은요?
1: I'm fine, thank you.
0: And you? Mm-mm. 네, 그거 쓰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한다. 또 나왔네요. 푹 빠져 있는
1: like보다.
0: 거랑. 네네, like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거.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편안하게 느껴지다.
1: Comfortable.
0: 그쵸? Comfortable도 되고.
1: Cozy.
0: Cozy is a good word.
1: Relaxing.
0: 그쵸?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문장을 쓰게 되는지, 어떤 걸 쓰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Interesting.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들어볼까 봐 할 때는 나도 뭐뭐를 해볼까 봐요. I should try 뭐뭐를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5: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4: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5: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그럼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4: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앞에 so만 붙었네요, 그쵸? 그럼이라는 표현이고요.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요즘 K-pop에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은요?
5: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1: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0: I'm really into K-pop lately. 라고 했죠. 자, be into 뭐뭐는 뭐뭐에 푹 빠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뭔가를 좋아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사람한테 푹 빠져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really into you. 그러면 나 진짜 너를 너무 좋아해. 근데 조금 이건 푹 빠져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I'm really into K-pop. K-pop은 K-pop이고요. Lately, 최근에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요? 라는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And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4: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1: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0: 저는 재즈를 엄청 좋아해요.

0: love jazz.
1: I love jazz라고 하면 되죠.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I find it
0: really relaxing.
1: 자, I find it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어떠어떠하게 느껴요라는 표현이지 저는 그것을 찾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So I find it really relaxing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흥미롭네요.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2: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0: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오, 흥미롭네요. 그냥 단어 하나를 썼죠?
0: Oh, interesting.
1: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라는 표현은
0: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그렇죠. I should try ing는 저는 ing를 해볼까 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라고 하면 저도 재즈를 들어볼까 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I should try ing 이 패턴도 잘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다 들어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2: I'm really into K-pop lately. And you?
3: I love jazz. I find it really relaxing.
2: Oh, interesting. I should try listening to jazz too.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였습니다. 자, 여기서 what kind of 연음이 될 수도 있고요. kind의 d가 생략이 되면서 what kind of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music이라고 우리도 쓰죠. 그렇죠? 근데 music 이 s 발음이 z 발음 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do you like? like의 k 발음 너무 세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kind of 혹은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네, 그래서 억양도 올라가는 억양, 아래로 내려가는 억양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꼭 해주셔야 되겠죠?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Amazing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은요. 저희 Easy English 10월호 32쪽에서 여러분 뵙게 됩니다.
1: Mm-hmm.
0: 화요일 6일이에요. 벌써.
1: Wow. 네. October 6th.
0: 그렇습니다.
1: Now, I know most of you probably got the books from your bookstore, but if you still have not bought the books, please, if you study with us with our textbook, you can learn so much more than just 20 minutes on air. Right?
0: I agree with Juj 100%. 네. 정말 그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right. 자신만의 그 어떤 그 강의라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1: Always take notes.
0: 네.
1: That's
0: 여러분만의
1: really important.
0: 여러분만의 어떤 learning log 같이
1: That's right.
0: 그, 예, 일지 같이. 일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매력이 떨어지는데. 네. 하여튼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1: Let's go.
0: 자, 32쪽입니다. Mm-hmm. 그 두 친구가 지난 연휴를 무엇을 보냈다고 하는지 이제 뭐 어떻게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 연휴가 지나고 나면 꼭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연휴 동안 뭐 했어요? 뭐 이렇게 궁금한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 과거에 했던 일과 함께 느낌 또 감상까지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Fantastic.
0: 자, 대화 들어보세요. "그래, 연휴는 잘 보냈어?"
1: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 너는?
0: 나도 아주 잘 보냈는데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 좀 봤지.
1: 가끔은 그렇게 쉬는 게 최고지.
0: 그래, 맞아. 아휴, 이제 다시 힘내서 일해야지.
1: 고고!
0: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그래, 맞아. 이제 다시 힘내서 일해야지."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영어로는 "자, 이제 일할 시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1: 우리 다시 일터로 가서 열심히 네. 일합시다.
0: 일터로 가서 어슴 새마을로 가는 사람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름표 네. 진짜 많이 써요. All right, everybody. Back to work.
0: Back to work.
1: Back to work.
0: 네, 그렇죠.
1: 약간 뭐, it sounds like we're working like really hard. Like laboring hard.
0: 누가 그러더라? 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수기 근처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1: Like around the water cooler.
0: A water cooler. 그렇습니다. That's right. 거기 서서 다들 물 한 잔씩 뭐 혹은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랬대 저랬대 어떻게 할까 실제 얘기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1: Right. 더 재밌는 재밌고 웃기고 좀 슬픈 통계가 있는데
0: 네네.
1: 우리가 주로 이제 일상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하잖아요.
0: 네.
1: Full-time job is from 9 to 6, usually. But they did a study, global study. They said they watched people work, actual working hour. What they do in 8-9 hours, you can actually do it in 4 hours. Isn't that kind of scary?
0: It makes sense. It kind of makes sense, though.
1: 사이사이 사람들이 논다는 거야. Cooler talk 하고 뭐 커피 타임 가지고
0: 저는 논다기보다 I would like to call it like a recharging time.
1: 하루 종일 반 이상 리차징 할까요? 얼마나 이 리차징이 필요하면?
0: 예, 아니 이제 머리를 막 이제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right. 조금 그야말로 water cooler가 왜 있겠어요? 물을 에, 저기 뭐 정수기라고 하지만서도 좀 시원한 물 마시면서 조금 좀 머리도 식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 Right.
0: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한 60%만 발휘를 해도
1: That's
0: 된다라고
1: right.
0: 하는데 아 그만해도 참 많죠.
1: So I think the statistics, 그 통계의 그 뜻이 뭐냐면 we can work a little bit harder. We should work a little bit harder than the average.
0: Harder or longer, you mean?
1: You don't have to work longer. Just work harder and smarter.
0: Right, exactly. Right. Work smart. 그렇죠.
1: That's right.
0: 이제는 뭐 AI도 있고 그러니까 you can get a lot of help from many different sources.
1: Really, working smarter is possible now.
0: 그러니까.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You can get a lot of work done in relatively a short time.
1: Absolutely.
0: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긴 연휴 얘기예요.
1: 연휴 얘기도.
0: 자, 연휴를 보내고 왔다. 이 말을 하거든요.
1: That's right.
0: 자, 연휴는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1: How was your long week?

0: weekend?
1: How was your long weekend? 그렇죠. 그냥 휴가, 아, 휴가가 아니다. 그 주말이라고 할 때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네가 보낸 주말은 어땠니? 라고 해서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0: I ask you all the time.
1: Oh, yes.
0: Every Monday, oh, 보양쌤, how was your weekend?
1: How was your weekend? Right. 근데 그게 거의 영혼 없는 질문이라면서요.
0: 주로 그래요.
1: 네.
0: 그냥 뭐 대화하기 위해서. 네. Just to make conversation. Oh, Diane, how was your weekend?
1: How was your weekend?
0: 그러면 답이 뭐, 없어. 네. Oh, you know, whatever.
1: 아, 그런 거예요?
0: It was okay. 네. 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1: 아, it was okay. It was great. 혹은 뭐 뭐라도 대답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면 좋죠. 이거는 꼭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0: right.
1: 동네에서 뭐 슈퍼 가다가 만난 이웃과도 얘기할 수 있고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친구도 좋고. 자, how was your long weekend?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연휴를 보낸 거니까요. 자, 긴 연휴라고 해서 long weekend이지만 사실 long weekend 자체가 연휴를 가리킵니다.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weekend면은 토일일 텐데 하루라도 더 이어지면 long weekend가
0: right.
1: 되는 거죠.
0: 가장 많이 드는 답이 how was your long weekend 하니까 it was short.
1: 아.
0: you wanted to be longer.
1: 아, 그렇구나.
0: But it was too short.
1: 네.
0: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 어, 그렇죠. 말이 long weekend지 사실은 short였다.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it was great라고 일단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 가만히 있지 말고 it was great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대화를 나는 원하고 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다.
0: 뭐가 great인데라는 네. 디테일에 남아야죠.
1: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다고 하냐면요.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0: Oh, I visited my parents.
1: I visited my parents.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멀리 살고 계신데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다. 보통 visit 하게 되면 방문하다라고 우리가
0: That's
1: 이제 해석을 해요.
0: Yeah.
1: 그때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0: Right. It's a short way of saying I went to go see my parents.
1: 어.
0: I spent time with my parents.
1: 아, 그렇죠.
0: 짧게 I visited my parents.
1: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는 이제 visit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중학교일 겁니다. 그 산소를 찾아뵈었다. 뭐 추석 때 뭐 하냐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님 댁을 찾아뵈었다라고 할 때
0: right.
1: 이제 그런 약간 높이는 말의 의미로 visit를 썼던 기억이 나요.
0: Visited my grandparents
1: right.
0: at the cemetery.
1: Exactly.
0: Right.
1: 자, 그럴 때 약간 그 존댓말 표현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가서 뭘 했다, 가서
0: right.
1: 누굴 만났다, 가서 시간을 보냈다. 다
0: That's
1: visit가
0: right.
1: 된다는 겁니다.
0: Right. I think you're exactly right. Even in English, when you visit someone, it's usually a little bit formal. You visit You visited your friends at the hospital, your grandparents, your parents, relatives,
1: 아,
0: right?
1: 근데 편하게 말하려면 그냥 I went to see my grandparents. I went to see my parents. 이렇게.
0: Oh, I saw my parents.
1: I saw my parents.
0: I went to see my parents, my friends. Yeah.
1: 네, 가서 보고 왔다. 자, 여기서 한 단어로 visited. I visited my parents.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건데, 자, 이제 역으로 그럼 너는 어땠니?
0: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1: 네, 항상 이렇게 질문이 갔으면 옵니다.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How was your long weekend? 하고 아 내가 할 말은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곧 역공이 들어옵니다. 뭐 공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How about you? 나한테도 물어올 게 뻔하거든요.
0: Right.
1: 네.
0: 이거 더 짧게. 네. Oh, yourself?
1: 네. Yourself?
0: 난 이랬는데 네. yourself?
1: You?
0: You? How about you?
1: 네, 그렇죠.
0: 이게 턱을 딱 올리면서 you? 넌.
1: 아유,
0: 뭐.
1: 그건 좀 무리한 거죠?
0: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는 괜찮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이웃이나 이럴 때
0: 그치.
1: 턱을 들어 올리면서
0: 넌 뭐, 네, 네. 너 뭐 했어? 그러면 안 되죠. 네.
1: 자, and yourself? 라고 아까 주셨고요.
0: Right.
1: How about you? How about yourself? 혹은 And you는 어때요, 선생님?
0: 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1: 네.
0: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1: 그렇죠.
0: 때 그 and you예요.
1: 그렇죠.
0: 넌, 너 뭐 했는데?
1: 아. 그러니까 and you 해도 되는 거죠.
0: And you, that's right.
1: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And you?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Perfect.
1: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How was your long weekend? It was great. 그 다음에 어떻게 했길래 great 했다고 하는지 라고 말하는 것까지 자 들어보시죠.
2: How was your long weekend?
3: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자, 지금 이분은 how about you? 라고 비교적 또박또박 말씀하고 계신데 very articulate라고 하셨잖아요.
0: 근데 원래는 친구들 사이에는 네. 좀 네이티브 스피커들 사이에는 we don't say how about you.

0: We say,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그냥 how about. 네. How about.
1: 그렇죠.
0: 보영쌤,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네. No, how about you?
0: No, how about no. you?
1: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1: 이거 이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요. 말풍선 안에 그 이제 글자를 막 넣잖아요. 근데 how 하고 about인데 어를 빼고
0: like apostrophe
1: 네, 하고 b-o-u-t로 쓴 경우도 많이 맞죠. 있어요.
0: 그래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1: 어떡해.
0: 찝찝뻥 또.
1: 네. 나 선생님 찝찝하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것도 그렇고요.
1: 예. 아, 그래요?
0: 자, 너무 똑같아서 생각이.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how about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쓸 때조차 how about you라고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씀하실 때 how about you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How about you? 자, 그랬더니 right. 이 안드레아는 말하기를 나는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를 쫙 봤지.
0: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네, 집에서 쉬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밀린 그 드라마들을 좀 보았다.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건데요.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right. 좀 쉬었다라는 말을 took it easy. 라고 했습니다. 쉬었다 과거형으로
0: 현재형은 take it easy.
1: Take it easy.
0: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 언제냐면 네. 둘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빠이빠이하는 네. 헤어질 때 oh, take it easy.
1: Take it easy.
0: Oh, Diane, take it easy. See you next time.
1: Take it easy는 좀 살살해.
0: 그쵸,
1: 좀 쉬어라는 뜻도 되잖아요.
0: 마사지 받을 때 오, take it easy.
1: 그것도 마사지.
0: 예를 들자면
1: 아, 네. 아, take
0: 뭐, 뭐,
1: it easy.
0: Easy, easy. 좀 살살해, soft하게. 그런데 누구한테 좀 푹 쉬세요. 편히 쉬세요. Take it easy.
1: Take it easy.
0: So it's a very casual way to say goodbye, rest up, I'll see you next time.
1: 아,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쉬어
0: yes.
1: 라고 할 때 살살해 모든 게 take it easy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I took it easy. 내가 알아서 살살 쉬었다.
0: That's
1: 이 말이군요.
0: Right.
1: I took it easy at home. 집에서 내가 푹 잘 쉬었다.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 and caught up on some shows 라는 거예요.
0: 전 가끔 우리 PD님하고 보영쌤이 막 이런저런 드라마, 영화 얘기할 때
1: 네.
0: 전혀 이해 못할 때가 많아.
1: 너무 죄송해요. 그 표현 정말
0: 아니, 근데,
1: 얼굴이 드러나요. 네.
0: 그런데 왜냐면 나는 보고 싶은데 못 본 거야. 그래서 얘기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I need to catch up on my dramas.
1: 좋은,
0: catch up on movies.
1: 아주 좋은 자세예요, 선생님.
0: 그래서 그 예고편을 미리 이제 두 분 대화 사이에서 보는 거야. 아 이거 재밌겠다. 저거 재미없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So, 머리 생각으로는 I need to catch up. 과거형 지금 나온 거 caught up.
1: 네.
0: I'm not caught up on this drama.
1: So our producer and I were both we both love to watch
0: That's
1: the
0: right.
1: drama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그러니까 이제 we talk about dramas a lot, not all the time,
0: Very
1: but a
0: often.
1: lot.
0: Yeah.
1: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you got stuck in the middle then.
0: 그래서 생각으로는 I need to catch up on my dramas.
1: 그렇지. 빨리 따라잡아야지.
0: 빨리 잡아야지.
1: 뒤쳐져 있으니까.
0: That's right.
1: 그래서 바로 catch up on 하게 되면 밀린 것을 빨리 내가 뒤쳐져 있는 것을 빨리 따라잡는단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돼서 아까 take it easy를 took it easy라고 한 것처럼 catch up on 이란 말을 caught up on 이란 말이 한 거죠.
0: Perfect.
1: caught, c-a-u-g-h-t, caught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뒤에 보통 up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caught up on some shows. 물론 우리가 드라마란 말을 하지만 드라마의 한 편, 편을 다 show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0: That's right.
1: caught up on some shows 하게 되면 드라마 몇 편을 내가 쭉 밀렸던 걸 봤다는 말이 되죠.
0: Mm-hmm.
1: 자, could you give us a sentence once again?
0: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Caught up on some shows. 내가 그동안 못 보고 밀렸던 드라마들을 쫙 봤다. Caught up on some shows.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야, 가끔은 그런 식으로 휴일을 보내는 게 최고야.
0: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네, sometimes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 그럴 수가 있어. Sometimes
0: sure.
1: that's the best way. 바로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That's the best way. 뭐 하기 위한? To spend a holiday. 이 휴일을
0: right.
1: 보내기 위한.
0: I think it is the best way.
1: Yes,
0: Just
1: I
0: relax
1: agree.
0: At home. Catch up on your old shows, dramas, movies.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Dream holiday가 됩니다.
0: That's right.

0: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자, 그 말을 듣고 나도 그 말에 정말 동감해.
1: I agree.
0: I agree. That's 강하게 right. 네 말이 맞아 이 말이 되는 거죠.
1: I totally agree.
0: 그렇죠. 자, 이제 노는 얘기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힘내서 일하자.
1: Now it's back to work.
0: Now it's back to work. 이렇게 말하면 그 같이 말한 사람이 좀 덜 무안하기도 하고요. 가벼운 표현이죠. Back
1: to work. Back to work.
0: 네.
1: But if your work is like really hard, you have a lot to do, we often say this. Back to the grind.
0: Back to the grind.
1: All right, everybody, back to the grind. Okay?
0: 막 가라. 막 가는 그런 단계로 돌아간다고.
1: Yeah.
0: 아유, 네.
1: Tough work.
0: 네, 그렇죠. Right. 여기서 그냥 grind까지는 안 하고요. grind 하면 꼭 맷돌 생각나거든요.
1: 맷돌이 그 grind죠.
0: 그렇죠. 맷돌로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back to work라고 해서 그냥 자, 다시 일할 시간이다 라는 말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들어볼까요?
2: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3: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0: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How was your long weekend?
2: It was great. I visited my parents. How about you?
3: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2: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3: I agree. Now it's back to work.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연휴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냈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Mm-hmm.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그래, 연휴 어땠어? How was your long weekend?
1: How was your long weekend?
0: 아주 좋았지. It was great.
1: It was great.
0: 부모님 댁에 다녀왔거든. I visited my parents.
1: I visited my parents.
0: 넌 어땠어?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아, 난 집에서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를 좀 봤어.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1: I took it easy at home and caught up on some shows.
0: 가끔은 그렇게 휴일을 보내는 게 최고야.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1: Sometimes that's the best way to spend a holiday.
0: 맞아, 맞아. I agree.
1: I agree.
0: 자, 이제 다시 일해야지. Now it's back to work.
1: Now it's back to work.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reat job, everyone.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Take it easy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느긋하게 쉬다라는 말이 돼서요. Relax, rest, have a slow, easy day. 뭐 이런
1: That's
0: 말이
1: right.
0: 된다고 합니다.
1: Take it easy.
0: Take it easy. 그렇죠. Have a good one. Take care. 같은 말로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1: Oh yeah, we use those expressions all the time.
0: 네, 헤어질 때는 말이라고 하셨죠?
1: That's right.
0: 자, 교재에 없는 말도 많았습니다. 함께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taggering. 뜻은 어마어마한, 놀랄만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unique gold-trimmed 1953 Cadillac Elegante has shattered the all-time auction record for the brand, selling for a staggering $1.2 million. 여기서 staggering이라는 표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ompany reported a staggering loss of $10 billion. 그 기업은 무려 1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뉴스에서 staggering amount, staggering number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taggering,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듣는 일이 한 명의 인간을 이해하는 최선의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것. 카페에 가면 탁자에 앉은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대답은 하지만 그 말을 정말로 듣는다고는 할 수 없는 눈이다. 눈을 맞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때로는 속눈썹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애정을 품는 일. 나에게 잘 듣는 일이란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쓸모를 증명할 수 없으나 그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인해 무가치해지지는 않는 일. 그것은 잠시나마 나를 넓혀가는 일이다. 내가 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는 일이다.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저 곡으로 캐롤 킹이 부른 You've Got a Frien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유지영 작가의 책 심장 듣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든 기자입니다. 듣기의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들, 그 몸부림들, 그 발견과 성찰의 흔적이 이 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읽어드린 부분처럼 듣기에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있잖아요. 매 순간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한계를 알지만 알면서도 또 듣는 일이 그래도 최소한의 타인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행위일 수 있음을 알고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듣기에 성공이 있다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그냥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적극적인 듣기라고 하는 것을 좀또 시도해 보는 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를 또 감동하게 만들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아마 이 제목인 심장 듣기, 이 제목에서도 쿵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듣기라는 활동이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상대방의 말, 그리고 그 언어 외에도 흘러오는 메시지들이 다 나에게로 건너오면 내 피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죠. 내몸 구석구석 다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애정 담아서 듣기.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도전 말고 한번 이런 것에도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영아님, 반짝 운동장을 걸으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북카페 들으시는 마음도, 이 심장 듣기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동장을 걸으면서 듣고 계신 영아님도 계시고요. 영아님은 지금, 걸으면서 제가 또 응원도 해드렸죠. 걷고 나니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 무릎, 발바닥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고님 응원 기억하면서 참고 걸었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체중이 2kg 감량됐다고 이걸 또 선물처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2kg 큰 건데요. 이 정도 감량 효과를 또 보셨다고 하니까 이 바라던 바였던 거죠, 영아님. 아마 건강도 조금 더 활기차졌을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 가시죠. 그리고 또 이 영아님 사연 들으시고 다른 카페인 분들도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마음 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우준님은 반짝고우님, 오늘 아들이 새벽에 고열이 나서 학교에 결석했어요. 39.1도까지 체온이 올라간 거죠. 소아과를 예약해놨는데 빨리 회복하길 기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우주님도 그렇고 또 이 아픈 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밤이었을 텐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죠. 지금 예약해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약이든 주사든 네, 뭔가 이렇게 필요한 수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정말 마음 가득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주님, 네, 이렇게 또 북카페에다가 이렇게 밤샘한 이 흔적들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귀하고요. 빨리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구하 숫자들의 높은 마음, 그리고 새소년의 난춘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반대 게시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도 많으시고 독감 등으로 며칠을 앓아 누웠다는 지금 최준호님 사연도 눈에 들어오는데 벌벌 떨고 나니 날도 쌀쌀해져 있고요.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라서 익숙한 일이지만 또 온전히 계절의 변화를 가을이 오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정님, 김민정님도 막내 쌍둥이가 어젯밤에 체해서 회사 갔다 점심 차려주라고 집에 와서 북카페 듣는

않는다고 사연 주셨는데, 아, 이렇게 감기, 독감, 그리고 체하거나 아프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좀또 날이 추워지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진짜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좋은 묘안이 있나요? 카페인님들? 혹시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비기인데 하는 거 있다면, 좀 털어놔 주시죠. 우리 함께 공유를 해보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 너무 정답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세 가지 모두 다 잘하시는 분들도 또 감기는 달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감기 살살 앓으면서도 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복하시면 더 건강해지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카페인님들 뭔가 내가 건강 챙기는 방법입니다 하는 게 있다면 사연으로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찬바람 불거나 하면 생강 이렇게 편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통 띄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중엔 그좀 이렇게 불어 터진 그런 생강도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레몬 생강 요런 거 챙겨 먹는데, 아, 요걸로 충분한가? 카페인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가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 카페인 이번 주 한글날도 있고 해서 우리 단어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 이 가리킬 대상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도 그러면 그 단어도 동시에 사라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상이 사라졌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언어는 세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눈앞에 사물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비로소 태어납니다.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물리적인 실체를 기의, 그것을 부르는 언어적 형식을 기표라 명명하며 이 둘의 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물의 수명을 맹렬하게 단축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리켜야 할 물리적 실체가 세상에서 멸종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만이 홀로 살아남는 기묘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스마트폰의 액정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전화를 끊는다고 표현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고 말하고,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를 묘사할 때면 여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죠. 전화선이라는 물리적인 선을 가위로 자르듯 차단하거나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다이얼을 돌리거나 카세트 테이프와 영상의 필름이 툭 끊어지는 아날로그적인 마찰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조차 이 낡은 동사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실체가 사라진 자리에 언어만 남아 맴도는 이 현상은 마치 절단되어 사라진 팔다리의 통증을 뇌가 귀엽고 생생하게 감각하고 마는 환상통의 메커니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묘한 지적 충격을 던집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언어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저항감이 존재했던 과거의 세계를 잊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들은 가리킬 대상이 사라진 뒤에도 버려지는 대신 그 자체로 과거의 지층을 증명하는 화석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거나 전화를 끊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낡은 사물들의 흔적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우선하며 모든 낡은 것들을 쉽게 폐기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이 아날로그의 물리 법칙을 기억하고 발음한다는 사실, 어쩌면 이러한 언어의 지체 현상이야말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기술의 파도 앞에서 과거를 지켜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빌리 조엘이 부른 The Longest Time 들려드렸습니다. 가리켜야 할그 물건 사물이 사라졌는데도 그 낱말, 그 단어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 이게 마치 잘려나간 자리에 통증을 느끼는 환상통 같다는 오늘 일간 카페인의 통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너무 재미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조금 더 늦게까지 계속 지연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지체 현상이 이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일종의 어떤 약간의 저항정신 같은 것인가?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건드리는 이 오늘 일카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운을 가지고 탄생 하는 단어의 끝까지도 한번 우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우리의 지금 현재 마음, 심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번 주 내내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환자에게 건강 챙기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조금준님, 가을이 와서 참 좋은데

감기와 비염이 두렵네요. 환절기에는 쌍화차 챙겨 먹습니다. 말린 대추도 원래 좋아해서 더 자주 먹습니다. 카페인님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을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 계절에 특히 더 사랑받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쌍화차도 그중 하나죠. 까밀라님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시대요. 그래서 마스크와 스카프로 목을 보호하면 감기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따뜻한 보리차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예, 뭔가 스카프로 목 보호하기, 목 두르기, 그쵸?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마시기 추천해 주셨고요. 7925 쓰시는 카페인님은 으슬으슬할 때는 뜨거운 물로 샤워 후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뺍니다. 그러면 다음날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뭔가 마법 같아요.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두꺼운 옷 입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땀을 쫙 뺀다. 다음날이면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 아, 이건 진짜 뭔가 좀 따라해 볼 법도 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또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406 쓰시는 카페이님. 점심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 방송 처음 듣는데 어떤 방송인지 정말 궁금해서 문자 참여해 봅니다. 방송 이름을 봤을 때는 책 이야기 할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406 쓰시는 카페인, 우리는 카페인이라고 불러요. 애청자분들을. 카페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방송 이렇게 접하시면서 첫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책을 매개로 한 이야기 다채롭게 꾸려갑니다. 요일별로 다 코너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타 팟캐스트 방송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책방송으로 매일 있는 데일리 책방송, 공중파 책방송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진행자라고 하더라고요. 검증이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 우리 되게 뼈대가 굵은 방송이에요. 7406 쓰시는 카페이님 자주 오셔서 예, 흥미로운 코너들 요일별로 많이 즐겨주시죠. 펜타토닉스의 다프트 펑크 그리고 더 리얼 그룹의 칠리 콘카르네 두곡 준비했고요. 오늘 상혁 시인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새로운 시인님이 또그 자리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는 아주 또 친숙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연 시인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김상혁 시인 대신해서 반가운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네, 많은 카페인님들 지금 또 문보영 시인 오셔서 더 반갑다고 막 이렇게 사연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나 소개할게요. 0786 쓰시는 카페인님이 반짝 문보영 시인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전에 추운 건 싫다고 하셨는데 요즘 컨디션 괜찮은가요?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4: 너무 편지 같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추운 걸 좋아하게 됐어요.
3: 어?
4: 그 미국 중부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겨울을 2년 동안 경험하고 오니까
3: 네.
4: 약간 추위를 극복 가게 되어서
3: 진짜요?
4: 네. 지금은 겨울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3: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4: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데시벨이 낮은 낮잖아요. 겨울이.
3: 네.
4: 그런 공간에서 한 2년 동안 겨울에 겨울 방학 때 혼자서 이렇게 고양이랑 지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추위가 점점 소중해지지 않나요? 약간 점점 더운 계절이 너무 네. 길어져서
4: 맞아요.
3: 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 근데 이제 추위를 좋아하는 문보영 시인이 되셨군요.
2: 저도 추위를 싫어하는데
3: 네.
2: 저게 뭔가 특단의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추운 나라에서 좀 살아보는 거.
3: 그러고 나면
2: 네, 한국 추위쯤은 뭐
4: 네, 이렇게. 용기가 딱 생기고 네.
3: 용기가 가을 정도면 그럼 너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계절인 거죠?
4: 가을은 너무 좋고
3: 네.
4: 너무 짧잖아요. 짧아서 아, 좋은 것 같고
3: 맞아요. 짧아서 좋다고요. 오히려
4: 짧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금방 가버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매일매일 걷고 계세요?
4: 아니요.
3: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그런 하는 거죠?
4: 네.
3: 네. 우리 그 마음 뭔지 다 알고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작품 네 편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2: 네, 제가 몇 번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윤석 시인의 시와 산문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중에서 이번에 산문집이 나왔는데 성윤석 시인이 예전에 묘지기를 직업으로 하신 적이
3: 네.
2: 있고
3: 네.
2: 그때 파주 이 일산 이 언저리 어디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시인들하고 함께
3: 네.
2: 그 묘에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답사처럼. 우리 찾아가 보고 싶다.
3: 네.
2: 그래서 친절하게 그 묘지기의 생활에 네.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오래전 일인데 환상처럼 저한테 기억 속에 있다가 그 이야기만 본격적으로 쓴 산문집이 출간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3: 네.
2: 제목은 산역 죽음을 돌보다라는 글인데
3: 네.
2: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 가져와 봤어요.
3: 가벼우면서도 신비한 이야기라고 네. 하시니까 궁금해요.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공통된 체험 밖에 있었던 까닭에 그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체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자기가 체험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형용사나 부사만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다수의 체험자들은 육신을 벗어난 후에도 그 어떤 다른 형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증언하고 있다. 비록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형체는 그야말로 인간의 현존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체험사항 중의 하나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될 정도라 한다. 그에 관해 이야기한 체험자들은 누구나가 좌절감 비슷한 것을 토로하곤 했다.

0: 조니 캐시의 헐트 듣고 왔습니다. 이음에서 펴낸 성윤석 작가의 책 산역, 죽음을 돌보다에 담긴 글 듣고 왔습니다. 이 산역, 이 뜻이요. 시체를 묻고 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이라는 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 이 얘기 읽어주셨는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가벼우면서도 가벼운 건 잘 모르겠는데.
1: 근데 상대적으로 네. 다른 이야기죠.
0: 어, 그래요?
1: 예, 뭐 오. 시체가 유실됐다거나 뭐 아. 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인간의 뼈를 이제 이장할 때 직접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아, 모든 그러네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유족과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나마 약간 이 이야기가 좀 신비롭고 네. 조금 보송보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신비로운 건 정말 이 네. 지금 낭독해 주신 거 딱 이렇게 끝나자마자 음악 시작되자마자 문보영 선생님이 어? 이 책 읽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다른 페이지들이.
1: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그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2: 어. 오, 마침.
1: 예, 그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마다 묘가 조금씩 훼손되기도 하고 네. 그럴 때 그 묘를 다 돌보면서 그렇게 거의 묘가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곳에서 혼자 지키고 있고 교대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을씨년스럽기도 네. 했고 이 직업에서 이 사람이 견디고 나면 이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견디고 나면 네. 뭐 대단한 걸 얻겠구나 하는 경이로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또 공중묘지라는 시집을 또 출간을 했었어요. 아, 민호사에서.
0: 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이 지점, 이 단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묘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1: 네.
0: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셨잖아요. 네.
1: 그 뭔가 새로운 형체의 육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속에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외에 무언가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세계인 거잖아요. 새로운 형체. 어떠셨어요? 이 부분 들으시면서
2: 저도 이 부분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지점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것이 남는다는 지점이 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고
0: 그쵸.
2: 남에게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시를 써야 하는 걸까 혹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내가 한 이 강렬한 체험을 설명할 네. 때마다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됨을 네. 느끼고 좌절감을 네. 느낀다는 거.
1: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애가 되고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감히 경험한 적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0: 아,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책을 전체를 좀 다 읽어보면 조금 더 이 마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되게 뭔가 자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세계는 뭔가 그 미지의 세계로 계속 남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리 만져도 돌아서면 또 모르겠고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이에요.
0: 그리고 그것을 정말 대면한 순간에는 이제 이 세계와의 어떤 바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발언권은 또 없어지는

0: 거니까요.
1: 그죠, 그죠.
0: 그게 참 너무
1: 맞아요.
0: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2부 건너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Great Kick in the Sky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night. Anytime will do. I don't mind. Why should I be frightened?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시인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문보영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이 성윤석 작가의 이 얘기 산역 주검을 돌보다 여기 담긴 글로 지금 많은 카페인들 생각을 펼쳐주셨는데요. 진수정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1: 그게 뭘까요? 죽음 뒤에 영혼이 갇혀있는 상태. 산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지겠지요.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지만 삶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상태마저 결국 알 수 없는 우리라는 생각에 허무함이 느껴지네요.
0: 이 얘기를 그냥 듣고 접한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 좌절감과 허무함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며칠 전에 빌리 아이리시라는 가수가 죽음에 관해서 짧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게 자신에게 너무 큰 평온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0: 네.
1: 그래서 이 허무함이 저도 뭔지 너무 알겠고 근데 그게 좋은 허무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수정님 글을 읽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또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깨끗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0: 맞아요. 8405 쓰신 카페인님, 강아지의 죽음 과정을 동행하면서 죽는다는 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과 이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전환의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한층 편안해졌고요. 아,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보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저는 이제 임승유 시인의 물건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0: 물건, 네. 궁금합니다.
1: 그 임승유 시인님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 이 시집이 정말 모호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모호한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쓰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빈칸이 독자들의 몫으로 넘겨지고 무엇이든 될 수 있게 되는 이상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들입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물건 임승유. 물건 오래되었다. 노출되었고 옮기려면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여럿이 달라붙으면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하는지 몰랐지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것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0: 올라퍼 아르날즈의 Words of Amber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에서 펴낸 임승유 시인의 시집, 그 밖에 어떤 것에 담긴 시, 물건 전해드렸어요. 아, 이 굉장히 짧은데 뭔가 우리 옆에 뭔가를 두고 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그런
1: 그러네요.
0: 네, 무게감이 있는 시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끝나고 그래서 독자마다 그 물건을 혼자서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시의 첫 구절에서도 오래되었다라는 비교적 간단한 묘사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물건의 이름이나 형태나 외양 등을 묘사할 법도 한데 그냥 그 시간을 툭 제시하는 것만으로 화자와 물건 사이에 어떤 오래된 역사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독자들도 나와 굉장히 오래된 물건 혹은 관계 근데 잘 모르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이 시를 이 시집을 저도 참 좋아하는 시집인데 이 시집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제 피아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진이님이
1: 맞아요.
2: 피아노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0: 신진이님 사연 좀 네. 읽어볼까요?
2: 어릴 때 눈 옆에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큰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피아노 옆에 있으면 뭐든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장난 피아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늘 곁에 두고 싶었던 나의 어릴 적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저도 약간 어릴 적 피아노인데
0: 네.
2: 그러니까 어느 날 분실하다시피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2: 그리고 그런 식으로 피아노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0: 피아노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영시님도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 네. 하시니까
1: 저는 피아노는 없는데 네.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진가가 나중에 드러나는
2: 맞아요.
1: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살던 집의 열쇠? 근데 그 집은 이미 사라져서 그 열쇠로는 아무것도 열 수가 없게 된?
0: 네.
1: 그런 물건들이 과거의 나를 다시 실재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그 사용가치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물에서 동반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연 시인님이 말씀하신 피아노도 동반자

0: 동반자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1: 동반자가
0: 들어요.
1: 되는 것이다. 네. 어떤 기능적인 걸 떠나서.
2: 예. 너무 이상한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지금 사도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근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 느낌이 아니면은 너무 곤란하잖아요.
1: 이 느낌이 너무 소중한 거죠. 네네네. 지금 동반자가 된 이 느낌을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맞아요. 물건 하나보다 이 동반자가 된 이 느낌, 이 관계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도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이런 것들 카페인 분들 각자 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들이.
1: 최준호님은 지금 밤하늘에 별을 찍어놓은 듯한 이런 문학작품들이 좋아요. 이런 느낌을 지금 받으신 거죠. 읽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별자리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별자리에 얽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0: 맞아요.
2: 와,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각자 그러네요. 다른 별자리.
1: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그런 것들. 아마 카페인님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이거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연으로 남겨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동반자? 저는 아까 얼핏 얘기로는 그냥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휴대폰, 뭐 삐삐 이런 것들도 저 다 모아놓았거든요. 뭐 가끔 이렇게 맞교환 보상 판매처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아뒀는데 이거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고철 덩어리 같은 느낌인 건데. 그렇고. 노트북도 못 버려요.
0: 노트북 이제 그 충전기가 맞는 것도 없는데 켤 수도 없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고 그쵸? 일기장도.
1: 일기장은 좀 다르지 않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러네요. 하나하나 지금 물건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집에 가서 방을 다시 뒤져보면서 이 물건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카페인님들 그리고 우리 수뇌부도 혹시 그런 목록 있으면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감정을 임승유 씨는 이렇게 지금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2: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시를 시집이 전체 얇은 시집이지만 전체가 약간 이런 맞아. 어법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보영 시인 말마따나 이 모호함이 뭔가 풀고 싶은 퀴즈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도저히 풀 수는 없는 그것까지 해내는 맞아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약이 오르게 느껴지는
1: 약이 오른다고요.
2: 맞추고 싶은데 이 퍼즐을 맞추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임승유 시인이 거기서 살짝씩 어깃장을 놓고 맞아요.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목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1: 저는 이 부분 특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있었다. 가만히 두면 갑자기 싹이 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뭘 하는지 몰랐지만 물건을 가만히 두면 싹이 난다는 것을 일단 건드리면서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지점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2: 그렇죠. 너무 능청스럽죠.
0: 그것도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이렇게 두 번 부정을 하니까 없음을 두 번 강조하는 것도 되게 능청스럽기도 하고 신비한 미지 한 조각을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 임승유 시인은.
1: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있었다.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다음에 무엇이 올까가 궁금했는데 크기를 건드린 것도 참 재밌고요.
0: 마지막에는 옆에 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치우는 법은 안다고 말했거든요. 앞에서 여럿이서 힘을 모으면 치울 수 있는데 옆에 두는 방법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오래 있었지만 함께 오래 있었던 시간이 잘 아는 것, 그 대상을 아는 것이랑은 다른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지금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10살 때 산타 선물이었던 고민형을 지금 갖고 계시대요. 심장이 뛰는 인형이었는데 심장 소리 나는 기계 잃어버렸지만 늘 옆에 있어요. 아마 이 고민형을 판매할 때는 심장이 진짜 뛰는 소리를 난다. 이게 굉장히 그 판매 마케팅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이 기계는 지금 기능을 상실했지만 고민형 자체는 내 옆에 있다.
0: 저도 이거 있어요.
2: 저도요.
0: 다들 뭐요? 심장 뛰는
2: 인형. 고민형.
1: 지금 이 다 같은 10살 때?
2: 저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심장만 팔아요.
0: 맞아요. 심장만

0: 이렇게
1: 네.
0: 모아서 하트 모양으로
1: 팔아요?
0: 목소리도 저장할
1: 심장만
0: 수 있고.
1: 판다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1: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
0: 구매할 때
1: 네.
0: 심장이 멈출 걸 대비해서 두개 사놨어요, 미리.
1: 심장을요?
0: 네.
1: 아, 이거 되게 애틋한 얘기였는데 저왜 이렇게 지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집니까? 이 인형이 없는 저는 혼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호 사오신 카페이님. 그런 물건 많지만 저는 치아입니다. 치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고맙고 추억이라 그럽니다. 아, 병원에서 수십 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치아가
0: 치아?
2: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1: 그러신 것
0: 그러신 것
1: 같아요.
0: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추억이라서. 그리고 또 윤강근님 사연도 볼까요?
0: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출퇴근을 책임지고 가끔 부업도 하러 다니게 해주는 자동차가 제 현재 동반자랍니다.
1: 자동차에 대한 애착
0: 그쵸.
1: 갖고 계신 분들
0: 이름
1: 많죠.
0: 붙이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많은 카페인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다 차에 이름 붙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가영님,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 자라면서 남겨놓은 그림 스케치북, 요게 해당됩니다. 지금은 볼수 없는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거,
2: 그러네요.
1: 네,
2: 네.
1: 그림 스케치북,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 모양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민정 님이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1,000통이 넘는 편지가 떠올랐어요. 괜히 버렸어요. 힝힝 문학작품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문학작품인데.
1: 그게 너무 웃겼어요. 문학작품인데.
0: 그러니까 그 귀한 문학작품을 지금
1: 버렸다니.
0: 유실된 상태로 만드셨군요. 그걸 지금 떠올리셨다는 거. 안 버리셨으면 진짜 되게 즐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민정님은 하나하나 펼쳐보시면서.
1: 그러니까요.
0: 네. 그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2: 네. 김개미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 이라는 아주 화끈한 묘한 제목인데
0: 네.
2: 김개미 시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두워서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0: 네.
2: 특히나 동시를 본업으로 많이 써오던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문체는 굉장히 맑고 단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기묘해지는 네.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하면서 잘 읽은 시집이라 한번 챙겨와 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중에 한 편을 지금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여름의 궤적, 김개미.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그곳은 집안이거나 일기장일 때도 있지만 숲속일 때가 많다.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더러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일. 너와 상관없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 하늘을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검을 때가 많다. 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를 멀리까지 가게 한다.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 나는 말로 이루어진 몸. 걷는 것도 말, 숨쉬는 것도 말, 풀잎을 찢는 것도 말. 바위는 너를 품고 있고 나무는 너를 숨기고 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을 곳에 와서 하는 내가 나타나는 상상. 내가 자꾸 부활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고 그 말은 자주 바뀐다.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

0: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띄워드렸습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개미 시인의 시집 이 세상 모두가 적이라면에 담긴 시 여름의 궤적 만나봤습니다. 아, 읽어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신진희님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겠죠? 근데 말을 동물이라고 상상해보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말은 끝없이 이어지는 땅과도 숲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 중의적인 다른 의미로도 또 해석해도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1: 예. 여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문득 어디에 서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낯선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뒤돌아 볼 텐데 약간 그런 감각 가지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아, 10월 가기 전에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0: 아, 10월이 가기 전에 여름의 궤적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보영 시인님은?
2: 저는 이 시가 너무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지점이 슬픔을 말하는 방식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김개미 시인의 시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이런 구절들이 사실 누군가를 잃고 사랑을 상실하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몸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구체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20대 때는 실연을 하고 나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울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30대, 40대 때는 일단 밤을 셀 수가 없고 울고 나면 배가 고파서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0: 공감했다고요? 네. 전 반대했어요. 아, 이거 나이로 어떻게 그걸요? 아, 그럼요. 그럼요. 환갑에도 이별 후에 슬퍼서 식음 전폐 가능하지 않나요?
2: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아, 근데. 아, 근데 뭐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표현이. 아, 이 체력과, 그쵸. 나의 어떤 허기와 이런 것들이 눈치도 없이 그 슬픔에 끼어든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내 몸 안에 갇혀 있구나. 그게 또 감정은 육체로도 표현되고 불가분의 관계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웃기면서도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를 찾으러 간다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을 깔아놓은 게 전 좀 재미나게 느껴졌거든요. 네.
1: 그럼 언어가 주는 재미? 거기서 이 이야기를 너무 비장하게만 소화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면 울 때는 덥고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진심이 있는 거.
0: 네.
1: 우는 것도 어지간히 진심으로 울어야 덥고.
2: 맞아요. 네.
0: 그렇죠. 네, 몸이 대충 울어지는 거잖아요.
1: 네, 대충
0: 대충 우는 것은 무엇인가? 저게 생각이
1: 찔끔? 혹은 잠깐?
0: 네, 잠깐.
1: 울어가지고는 덥진 않잖아요.
0: 그렇죠. 눈물의 양이 일단은 좀 많아야 되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아주 꺼이꺼이
0: 꺼이꺼이 우는 거.
1: 울어야 되는 그 느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희노애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붙잡는 태도 같은 것들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홀가분하니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날개는 없지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날개가 제일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아픔이 어떤 종류의 아픔일지 이렇게 확 이렇게 베일 듯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제일 아프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멀리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덜 아프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1: 네.
0: 중간에.
1: 이것도 눈에 확 들어오는
0: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여기도 밑줄을 긋게 됐어요. 공감이 되나 봐요.
1: 그렇죠. 이거 너무 저는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멀리 갈 때 진짜 너무 몸은 부서질 듯이 피곤하지만 그제서야 덜 아픈 게 뭔가 있어요.
2: 맞아요.
0: 그제서야 덜 아픈 것이 된다.
1: 그래서 너무 이것도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했어요.
2: 그래서 뭔가 이별하면 엄청 많이 걷잖아요. 그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연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이 시의 형태를 보니까 네. 그냥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오. 이 시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듯이
1: 네, 지금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일련으로 네. 되어 있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연가리 없이.
0: 진짜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진짜. 여름의 궤적이라는 이 시를. 카페인님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너드 커넥션의 타다 남은 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 김아진 작가님의 다른 사람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소설집 텅빈 마음 가진 채로에 실린 작품인데요. 그 학창 시절에 나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떠나도 되는 것을 굳이 그 친구에게 뭔가 그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어떤 어렸던 나를 돌아보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서 너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이 갔고 그 김아진 소설가가 그런 아주 사소한 내면들, 아등바등하는 내면을 묘사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래서 읽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골라오신 부분이 어디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과거에 산다. 과거에 산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사는 걸 그만두지도 못한다. 언제나 어영부영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끌고 가는 인생이 나에게 솔직하게 알려준 딱 한 가지 진실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이면서도 나만 아는 현실에서 산다. 상상이 아니라 한계가 만든 세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에서 나 혼자 산다.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산다. 내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뜻이다. 다만 나는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며 살고 있고 나만 거기에서 빗겨나 있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까?

0: 닉 드레이크의 Place to Be 들려드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화진 작가의 소설집 텅 빈 마음 가진 채로에 담긴 단편소설 다른 사람의 일부분 우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각각의 생각들을 많이 지금 담아두셨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모두 웃게 만든 또 사연이 있어서 하미경님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남 몰래 아니고 남 알게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읽어주신 첫 줄이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 몰래 과거에 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미경님은 저는 남 알게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하셔서 아 이건 또 다른 세계구나 하면서 우리 좀 웃었는데요. 읽어주신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러 갈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은 미경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에 살면서 누구나 동시에 계속 되돌아가는 과거의 지점이 있지 않나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과거에 머물러

0: 있는 거는 그렇게 사회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쳐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 신문에서 신년 인사 같은 걸 써달라는 글을 청탁받은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제가 작년을 더 그리워하겠다면서 더 뒷걸음쳐서 뒤에 지나간 일들을 더 보듬고 싶다라고 글을 이제 보내드렸다가 퇴짜를 맞았던 기억이
1: 신년 인사인데.
0: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왜 이상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과거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몰래 과거를 계속 음미하는 그런 내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티안 나게.
0: 그쵸?
1: 나만 조금 조금 각각 모두 다 그런 과거가 있겠죠. 소연 씨님 어떠세요?
2: 저도 남몰래 과거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1: 사회성.
2: 가진 채로 사는 사람인 것
1: 시인
2: 같고,
1: 같은.
2: 예. 그리고 어긋나 있다는 감각 때문에 내내 외로워하고 궁금해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가 잘 통할까. 딱 제가 쓴글 같다는 생각
0: 그쵸.
2: 들어요.
0: 저도 쓰고 내가 쓴
1: 내가 쓴
0: 거잖아요.
1: 거잖아.
0: 시인이어서
1: 진짜.
0: 더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글 쓰는 사람, 시인들이 특히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0: 작가님은 아니세요?
1: 아니, 저도 그렇겠죠? 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예, 저도, 근데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겹쳐 보이는 게, 최근에 제가 그 오프닝 문장 카페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고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 근데 거기 안에 그런 구절을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이 어쩌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돌아온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최대치의 미래인 게 아니라 이미 미래에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
2: 그쵸,
1: 그
2: 그쵸.
1: 생각을 하는 그 글이 동시에 좀이 글과 함께
0: 겹치네요.
1: 떠올라서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 좀잘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는데, 아마 모두가 다 여기 공감하지
0: 그럴 것
1: 않을까요?
0: 같아요.
2: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나는 지독히 현실주의자면서 남몰래 미래에 산다. 이렇게 말해도 내 얘기일 거야 할것 같아요.
0: 맞아,
1: 그쵸?
0: 맞아.
1: 네. 남몰래 미래에 산다.
2: 네.
1: 좀남 알게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은 누구 계신가요? 저는
0: 지금은
1: 아닌
0: 저는
1: 것 같고
0: 아니에요.
1: 우린 아닌 거죠.
2: 그쵸.
1: 지금 다 우린 아님을
0: 네, 다들
1: 확인했고,
0: 출근하신.
1: 카페인 분들은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이 시점을 정확히 살고 있습니다.
0: 멋있다.
1: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 카페인 분들 단톡방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김미향님이 57분 교통정보처럼 명확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0: 그 표현도 너무
1: 그쵸.
0: 너무
1: 너무
0: 좋네요.
1: 확 와닿잖아요. 근데 지금 느끼는 감각은 57분 교통정보처럼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성이 없는 감각이어서 각각 자기의 시계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그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나만의 세계를 낭만화하지 않는 태도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통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면은 상상력이나 개성이나 취향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내밀하면서도 풍요로운 세계를 떠올리는데 이
1: 네.
0: 화자는 반대로 그 세계가 한계로 만들어져 있고 모르는 것으로 세워진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다른 현실에 살게 되는 것 같고
1: 네.
0: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체념인 것 같아요.
1: 지금 여기 보면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이렇게 골라서 읽어주신 부분이 아주 분량이 길지도 않은데도 이 안에 몇 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인지의 단계들. 지금 보면 내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니고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사회성을 가진 채로 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이분은

0: 맞아요.
1: 뒤늦게 알았기 네.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감한 그 소외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네. 이런 것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 그쵸.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2: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제 일기만 쓸 때는 저만의 사회성과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의 일기를 읽고 나서 이 친구들도 다 각자 고립되어 있고 거기서 그냥 창문을 열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였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된 이후에 대화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1: 진정 자신의 속을 좀 이렇게 들여 보이고 나서, 그렇죠? 보여주고 맞아요. 나서 그게 또 편함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승영님은 낭독 후에 세 작가님들의 대화가 참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 이 자리에 있는 셋 뿐만이 아니라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반대 게시판에서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내 안에 막 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작품들도 가지고 오신 거고요.
3: 그렇죠.
1: 이가영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는 작품들이 저의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시를 읽든지 감성이 풍성하게 올라오던 그때가요.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셨는데 사춘기 때를 떠오르게 하는
2: 부러워요. 그 저는 사춘기 때는 시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뭔가 사춘기 때 그런 감성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알았다면 더 많은 과거를 남 알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네요.
1: 그러니까요. 지금 공부보다 시 읽는데 열중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2: 그러니까요. 정말 그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575 쓰신 카페인님 우리가 이제 현실로 보낼 수 있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3, 중2, 초1. 세 남매 엄마시래요. 와 이렇게 또 세 남매 엄마는 억지로 현재에 살고 있답니다.
2: 현재에 살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조금씩 다 그 현재 시점을 아마 다 끌고 있을 텐데 다른 어떤 시점에 살고 계시더라도 북카페에서는 다 열어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영신님이 얘기하셨던 일기장처럼요.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 너무 소중했고요.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영신님 특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소연씨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3: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프리즘이라는 게 있죠. 삼각 기둥처럼 생긴 유리 도구.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빛을 통과시키면 그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로 쫙 나뉘어서 보입니다. 평소에는 하나의 빛깔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몰랐던 모습, 뜻밖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색깔이 숨어 있을까요? 숨어 있는 나만의 색깔. 다들 하나씩 찾아가길 바라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첫 곡으로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프리즘 얘기했었죠. 우리 과학 시간에 이걸로 실험해본 바다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삼각 기둥처럼 생긴 유리 도구에 빛을 통과시키죠. 평소에는 그냥 하나의 빛깔로 보이던 빛이 여러 색깔로 쫙 나뉘어 보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는 몰랐지만 원래는 빛이 그 다양한 색을 모두 다 품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색깔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장점, 능력 이런 거요. 그리고 그 색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게 어쩌면 사는 또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프리즘이라는 그 장난감 기억나요? 가우디 가우스님. 사람들 모두 저마다 자신도 모르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품고 있겠죠. 제 매력은 언제 드러나려나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지금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댓글 솜씨가 워낙 뛰어나잖아요. 우리 가우디가우스님, 김태희님, 생선님. 저 이번 주에 금요일 수시 면접 봐요. 아, 떨리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면접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면서 배고픔을 참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내일 눈 뜨자마자 먹어야지 하는 생각 하나로 겨우 참고 일어났다고요. 일어나자마자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까지 이야무지게 먹고, 계란후라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순서 지키셨죠? 덕분에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시작했다고 임효정 바다님이 남겨줬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청 초대석 있는 날입니다. 우와! 벌써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분들 보러 오셨구나. 오늘은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룹, 펜타곤의 신원, 우성님과 함께 합니다. 이분들 키 되게 크지 않아요? 그쵸?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도 분명히 하얄 텐데, 저랑 또 많이 또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대비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접속하면 될까요? 맞아요. EBS 라디오 전용 앱이죠. 반디 앱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정승재 경청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펜타곤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저 DJ 생선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유튜브, 그리고 반디 앱으로도 당연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 선물 받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경청에서 준비한 선물의 주인공 바로 우리 바다님들입니다. 코너 참여하고요.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프리즘 얘기했어요. 내 안에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최근에 내가 알게 된내 모습. 예전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나의 습관, 취향, 성격, 매력, 능력 이런 거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외향적인 줄 알았는데 약속이 취소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내향적인 성격인가 봐요.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집에서 요리를 좀 해봤는데 은근히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네요.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이런 면이 다 있었네 하는 그런 순간들.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멋진 매력. 안 멋진 매력 모두 다 좋습니다.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되는 사연을 보내주신 바다님께는 즉석해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 보이는 라디오에 있는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릴리 알렌의 노래입니다. Who'd have known?
1: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t boring. You said you'd go into bed soon, so I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릴리 알렌의 Who'd Have Known이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요. 전해드린 오늘의 생선물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내 모습. 예전에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나의 새로운 습관, 취향, 성격, 매력, 능력 뭐든 다 좋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민예원님. 저도요, 은근 제가 약속해놓고 당일날 약속 취소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요. 그쵸? 아이 성격이 조금 남아있는 분들, 저도 E랑 I의 딱 중간인데 한 번도 I가 나온 적은 없는데 요 I의 성향이 조금 센 분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한지숙님.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업무 강도도 높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순간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제 성향이나 가치관에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누군가를 친절하게 돌보는 걸 의외로 제가 잘하더라고요. 어머! 대학병원에서 친절한 간호사님들 만나면 기분 정말 좋아요. 그쵸? 정말 진짜 천사분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막 이렇게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모습 보면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쵸? 간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지숙님께 뭐 보내드릴까요?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동료분들이랑 같이 나눠서 드시던가. 아니야, 그냥 집에서 혼자 드세요. 이마조아님. 저는 진짜 몸치인데요. 얼마 전에 챌린지라는 걸 찍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인형탈을 쓰고 한번 춤이라는 걸 춰봤다고. 꿈틀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이것도 나름 나쁘지가 않네,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다고요. 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 몸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챌린지까지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아... 좀 이렇게 몸 많이 움직이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햄버거 보내드릴 테니까 햄버거 잔뜩 드시길 바랍니다. 8876님. 저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리가 안 되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고. 우와. 특히 간식이 있는 자리에 과자들이 줄지어 서 있지 않으면 밥 먹다가도 줄을 세우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간식 한정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리하는 거 못 참는 성격. 그게 이렇게 삐뚤빼뚤해지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런 성격들 진짜 많아요.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햄버거 드신 다음에 깔끔하게

껍데기랑 그 안에 있는 포장지랑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혹시 남으면 음식 쓰레기까지 잘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김설민님, 저 진짜 통증을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지난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통증도 너무 심하고 엄살도 엄청 났다고. 마흔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 엄살쟁이도 이런 엄살쟁이가 없다고요. 마흔 중반이 넘어가도 아픈 건 아픈 거죠 뭐. 주사 무서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간단하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째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살짝은 그렇죠.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설민 님에게도 치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르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다님들의 생생한 질문에 즉석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이죠. 산지직송 질문 맛집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곳이요. 짧으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맨디 무어와 제커리 레비가 함께 부른 I See the Light 듣고 오겠습니다.

으차, 갓 건졸리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면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오늘은 어이구야 이거네요. 이분의 질문을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2675님. 생선님, 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뭐 먹을지 수다를 떨었는데요. 은근히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생선님은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뭐 드실 건가요? 저는 떡볶이요. 원래도 좋아하고 매콤해서 다른 음식보다 그나마 덜 질릴 것 같아요. 띠링 그랬네요. 이거 한 가지 음식 이거 진짜 어려워요. 떡볶이 금방 질릴걸요. 쫄깃쫄깃한 것도 처음이야 좋죠. 매일매일 쫄깃해봐요. 푸석푸석한 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쵸. 매운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평생을 먹어야 된다면 안 질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메뉴는 아닌데, 한 가지 메뉴라면 딴 거를 고르겠지만, 종류라면 가정식 백반 중에서 물론 푸짐하게 있는 거 말고요. 딱 이거. 밥,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김. 요렇게 네 개만 준다 그러면 평생 먹을 생각도 있어요. 평생 먹을 생각이라기보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이렇게 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고소함도 들어있고 짭짤함도 들어있고 매콤함도 들어있고 담백함도 들어있고, 그쵸? 요 정도라면 좀 평생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한 가지 단일 메뉴를 고른다 그러면 떡볶이도 괴로울 것 같고 순대도 그렇고 탕수육도 그렇고 갈비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돈가스도 느끼할 것 같고, 그쵸?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89세의 뭐뭐뭐 할아버지는 평생 라면만 드셨다. 이런 거 보면, 라면을 평생 드시는 경우는 있는 거 보면 그거는 조금 쉬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한 가지의 메뉴, 라면 말고 밥 반찬 메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김치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육으로 하겠습니다. 제육. 제육볶음. 제육볶음도 빨간색 제육볶음 중에서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밥차에 나오는 제육볶음. 밥차라 그러면 좀 그럴래나? 아, 급식에 나오는 제육볶음 있죠. 그것도 퍽퍽한 거 말고 반은 비계, 반은 살코기로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비계가 두꺼운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거기 너덜너덜한 그거 아세요? 너덜너덜한 느낌의 그 비계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국자로 푸고 나면 빨간색 국물 뚝뚝 떨어지는 그 제육 있죠? 그거랑 밥이랑 먹으면 평생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의 답변 어떠셨나요? 저도 떡볶이가 좋아요. 이마조아님은 떡볶이를 선택하셨고요. 5131님이구나. 저는 만두 먹을래요. 생선님이 추천한 고기만두, 김치만두 종류별로. 그런데 김치만두는 질려요. 고기만두는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김태희님, 저는 자주 상상해봤는데 잡채라고. 오, 잡채. 식감, 영양, 맛의 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근데 이거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잡채. 그쵸? 기름기만 살짝 빠지고 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공부 질문도 좋고 진로에 대한 것도 좋고요. 가벼운 질문, 무거운 질문 다 좋습니다. 취향이나 일상을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친구랑 다툼 끝에 누가 더 옳아요 이렇게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펜타곤의 신원우성님과 함께하는

0: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이 그룹은요, 단순히 10주년을 기념하려고 모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활동을 팬들과 함께 다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오늘 경청초대석 함께한 10년을 뛰어넘어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서 반짝반짝 빛날 그룹 펜타곤의 신원 우성님과 함께합니다. 야, 등장부터 EBS의 아들들이 등장했다. 이 장소에 다시 돌아온 코디와 우디 반갑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펜타곤의 신원님 우성님 경청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인사 주시죠. 네.
2: 안녕하세요, 펜타곤 신원입니다.

0: 안녕하세요. 펜타곤 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야, 이 스튜디오에 얼마 만이세요, 그러면? 똑같죠, 아, 지금 거의.
2: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1: 똑같다고, 그쵸?
2: 없네요. 저기 누워 있었고 막 그랬어요.
1: 아, 진짜로. 네.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고향 방문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2: 딱 그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쵸. 고향이 아, 오랜만에 방문하고, 야,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문방구 그대로 있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야, 이게 아직도 있네.
1: 아직도 있네, 네. 그쵸.
3: 변한 게 없네.
1: 변한 게 없어요.
3: 그대로다, 참 좋다.
1: 그때 두 분 하실 때는 요거 사용했었어요? 그때도 사용 별로 안 했었나요? 요거 공개 방송을 미니 공개 방송 한번 정도 했었어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3: 저는 저기 공감 스페이스
1: 공감에서 했었죠.
3: 예, 저는 좀 스케일 크게 시연씨와 다르게 스케일이 크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1: 와, 예.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인사하는 걸 또 까먹었어요.
3: 아, 예. 아,
1: 그러면 신원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2: 네, 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펜타곤 신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와,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EBS 밤의 라디오에서 우디로 활동했었던, 하지만 경청에는 이번에 게스트로 또 함께하는 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2: 예, 정말. 우계로 강등된.
0: 네, 우계.
1: 네. 우계, 아, 우디에서 네, 우석으로. 우석 아, 그게 또 강등된 거예요.
0: 마음이 네, 편하네요.
1: 아니, 전 너무 든든해요.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음악 나오고 제가 놓치더라도 두 분이 알아서 잘 진행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아, 좋습니다. 정말
2: 과연 그 DNA가 네?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살아있죠. 완전 살아있죠. 완전 살아있죠. 완전 네, 고향 같은 그 분위기에서. 그렇죠. 네. 마음은 지금 되게 편하시죠?
2: 아, 그럼요. 오히려 이제 네, 제가 너무 연예인 진짜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1: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내가 진짜 네, 나 다시 태어나면 극히의 그 얼굴로 태어날 거예요. 나 무조건 나 진짜 다짐했어 오늘. 그렇게도 조금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났을 때 네,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보는 것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2: 스타로서의
0: 그렇죠,
2: 삶.
1: 아, 무슨 스타로서의 삶이에요? 또 왜 그러세요?
0: 스타의 삶은
1: 무슨
0: 또.
1: 무슨 역시 DJ 경력직이라고 해피 현아님이 게스트성 네, 마이크를 가뿐하게 조절하는 거 너무 멋지다고.
2: 아,
1: 이런 이런 거에 아주 감동을 해주시네요, 정말.
2: 좀 과하시네요.
1: 네, 과하시네요.
0: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죠. 예.
1: 됐죠. WV님은 저 펜타곤 덕질하면서 생선님 강의 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했었는데 지금 대학 가서 세 분이 나온 경청을 듣고 있다고. 와, 자네가 새롭겠다 정말.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먼저 밤의 라디오 DJ 하신 분은 신원님.
2: 네, 제가
1: 고디 그쵸?
2: 스타트를 했습니다.
1: 맞아요. 그때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2021년 8월부터 음흠, 2023년 4월까지 1년 7개월 거의 2년간.
2: 네, 그때 4월 1일 딱 이제 거짓말처럼 그만뒀습니다.
1: 정말.
2: 네.
1: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어받아서 우디님이 하신 거잖아요.
0: 네, 네.
1: 23년 4월부터 25년, 그러니까 작년 2월까지 하셨어요. 1년 네, 10개월 거의
2: 맞습니다.
1: 또 2년. 그쵸?
0: 진짜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1: 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바통을 네, 이어받기로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2: 그 제가 원래 먼저 진행을 예, 하고 예,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입대를 앞두게 되면서 군복무를 했어야 돼가지고.
1: 아, 그러신 거예요?
2: 네. 그때 이제 아, 제가 이제 지목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1: 네가 해라. 나의 군자리.
2: 너가 해야 된다.
1: 어, 그렇구나. 네. 한 2년 동생인가요? 우디님이?
2: 또 몇 살? 3년.
1: 너 몇 살이니?
2: 3년 동생이다, 3년.
0: 네, 네,
2: 네.
1: 그러네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3년이네, 그러네.
2: 네네.
1: 그쵸. 학번으로는 두 학번 차이 나는 것 같고, 그쵸.
0: 네.
1: 예, 그렇게 차이 나는 두 분. 아, 정말. 아니,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를 신원님이 했다고.
2: 네.
1: 제가 AI한테도 물어봤거든요.
2: 네.
1: DJ 선배님들 두 분이 오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드릴까? 그랬더니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연골과 관절이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2: 네.
1: 진짜 제가 똑똑하죠, AI.
2: 네, 그 제가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2: 맞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1: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만에 완전체. 여기 두 분이 오시기 전에도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댓글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2: 네,
1: 눈물 난다고 10년 만에 완전체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떻게 다시 이렇게 뭉치게 된 거예요? 솔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랬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체 활

0: 동안 3년 정도 쉬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각자 개인 활동도 찾아가고, 뭐저 같은
1: 예.
0: 경우에는 이제 복무도 하고
1: 맞아.
0: 그러느라 이제 3년간의 그 공백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10주년 때는 뭔가 재밌는 걸 하자라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0주년이 딱 도달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뭔가 뭉쳐서 해야 된다가
1: 그렇지.
0: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뭐 아주 딱 약속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그쵸?
0: 그쵸, 그쵸, 그쵸.
1: 이제 재정비 기간을 갖고,
0: 네,
1: 그쵸?
0: 맞아요,
1: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1: 다들
0: 각자 이제,
1: 모여가지고, 야, 이제 다시 우리 뭉쳐야지, 이렇게 된
0: 네,
1: 겁니다.
0: 한번 해야지 하고서,
1: 예. 제가 보니까 2016년 10월 10일에 데뷔했으니까,
0: 네,
1: 이제 4일만 지나면 딱 10주년이
0: 딱 10주년입니다.
1: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그리고 저번 달 9월 11일에는
0: 네.
1: 겁쟁이라는 노래로 comeback을 또 하셨고.
2: 10주년 기념으로. 네.
1: 그쵸.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오사카, 3일에 도쿄에서 공연을 하셨고.
0: 아,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글날에 서울, 9일이랑 10일,
0: 네.
1: 이틀간이죠. 서울
2: 맞습니다.
1: 공연을 또 앞두고 있고.
2: 맞습니다.
1: 아, 진짜.
2: 또 데뷔일에 이제 공연 10주년 콘서트를 한다는 게 정말 하늘도 좀
1: 그러네요.
2: 도왔어요. 예, 그 요즘은
1: 그러네.
2: 그런 대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맞죠. 그딱 정확하게, 그죠?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 대관 잡혔을 때가.
1: 그러시구나. 그 10분이 10년, 아, 10분이 아니라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연골 관절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 솔직하게 어떤
2: 근데 또
1: 느낌이에요?
2: 이렇게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저희 팬분들, 유니버스 분들이 또
0: 어떻게 알았어?
2: 걱정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춤을 계속 춰오고, 예, 무대도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셀수 없이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때요? 신원 씨부터 조금 TMI이긴 한데 좀 얘기 하나씩 해볼까요?
1: 너무 편해, 너무 편해.
0: 네.
1: 두 분이서 마음껏 하세요.
0: 뭐 실제로도 뭐 인원도 줄었고, 그리고 뭐 연골도 줄었고,
2: 그렇죠.
1: 연골도 줄었어요.
0: 근데 그만큼 뭔가 확실히, 사실 제가 이제 복무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있고 뭔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녀와서 개인 활동을 시작하니까 펜타곤으로서 쌓아놓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에 뭐 득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10년 동안 뭔가를 많이 하긴 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1: 세상
0: 같습니다.
1: 또 느끼면서 이번에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연습실에서도 함께 하셨을 거고 그랬었잖아요.
0: 그쵸.
1: 그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0: 맞죠.
1: 막
0: 맞습니다.
1: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나요?
2: 그런 거
0: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2: 그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좋았던 게 약간 더 신기했어요.
1: 그쵸?
2: 원래 항상 자주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숙소 생활은 지금 안 하니까. 예, 숙소 생활 했을 때는 조금 예민한 부분도 항상
1: 맞아.
2: 지켜봤어야 되고.
1: 그런 것도
2: 예, 눈치 보니까
1: 있지.
2: 서로 약간
1: 맞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2: 조심해야
1: 거
2: 되고 있는데,
1: 있잖아요. 맞아.
2: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또 요즘은 오랜만에 보지만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1: 더
2: 네,
1: 소중해지는 느낌이었나
2: 맞습니다.
1: 보다. 야,
0: 맞아요.
1: 그쵸?
0: 네.
1: 얼굴 봐도, 아유, 얘도 연골이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0: 뭔가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2: 난 그래서 이 형보단 낫네. 난 그래도 이 형보단 낫구나. 약간 이런 것도
0: 아,
2: 있고.
0: 그런 느낌. 야, 내가 너보단
1: 아,
0: 낫다.
1: 너보단 낫다. 나 아직
0: 나 아직 한 2년은 남았구나. 약간 이런
1: 생생하다.
0: 느낌.
1: 도극해 도너님은 펜타곤 힘들어도 더 힘내주다. 아니, 힘안
2: 힘안 들어요.
1: 들어요.
2: 농담.
1: 생생하신 건데 왜 그래요?
0: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1: 그쵸? 그럼요. 연골은 줄어도 연륜은 늘었죠. 초롱님도
0: 그렇죠.
1: 이렇게. 그리고 미모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장수풍뎅이님이
0: 확실히.
1: 또 그렇게
2: 장수풍뎅이님
1: 남겨주셨네요.
2: 닉네임이 기억납니다.
1: 진짜?
2: 네.
1: 저거 할때그 밤에
2: 밤에
1: 라디오 할
2: 라디오 할
1: 때,
2: 때도. 제가
1: 진짜요?
2: 기억력은 또
1: 와,
2: 좋고.
0: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1: 와,
2: 아니요.
1: 아니어라. 잘못 짚은 거여라.
2: 이게 이제 가족이죠.
1: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만추님은 실력은 너무 많이 늘었다고, 요즘 라이브 완전 미쳤다고
2: 감사합니다.
1: 또
0: 감사합니다.
1: 남겨주셨습니다. 와, 나 저거 봤었잖아요. 그 파란색 화면에 그 밴드분들이 뒤에서 일렬로 쫙 있는 그 영상.
2: 뭐지?

0: 나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1: 어? 그 겁쟁이 영상.
0: 겁쟁이 영상에서 파란.
1: 아닌가?
0: 아, 저 우린가?
2: 그 라이브.
1: 맞죠? 저 지금 실수한 줄 알고.
0: 완전 맞습니다.
1: 와, 큰일 날 뻔했다.
0: 저희가 입고 있었던 겁니다.
1: 예. 그쵸. 그것도 딱 보고 막 그랬었는데.
2: 맞아요.
1: 어, 진짜 라이브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얘기만 나오네요.
2: 이건 라이브에서.
0: 네네.
1: 맞아요. 겁쟁이. 겁쟁이란 노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노래죠?
2: 어, 일단 저희 멤버 키노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1: 예.
2: 이제 겁쟁이라는 내용이 저희가 뭐 3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팬분들과 저희 뭔가 펜타곤 유니버스와 펜타곤 그 사이에서의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뭔가 긴장감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초조함도 있었고요.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다시 좀 좋아해 주시려나 아니려나 약간 이런
1: 불안함과
2: 그런 것들을 조금 직설적이면서 좀 가사에 많이 녹여서 그래서 가장 이해할 수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뭔가 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사를 좀 풀어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컴백하는 느낌의 곡인 거예요? 컴백하는 입장에서의 현재 우리의 생각.
2: 근데 저는 그냥 옛날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곡 한 곡 정도는 뭔가 다시 돌아온 아티스트로서의 약간 뭔가 뭐라고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새로운 음악을 또 들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음악을 가져왔을 때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네, 이게 사실 노래 내용 자체는 사랑 노래예요.
1: 예.
0: 그래서 뭔가 그냥 펜타곤을 모르는 청취자가 들었을 때는 그냥 되게 좋은 사랑 노래다인데 이거를 뭔가 펜타곤의 뭐 이 서사를 알고 들으면 펜타곤 얘기구나
1: 그걸 알 수 있는
0: 그런 노래를 의도해서 그 키노라는 멤버가 썼습니다.
1: 만든 거구나. 별사탕님이 저는 겁쟁이 무대 보다가 후이 오빠랑 진호 오빠 고음 파트 딱 끝내고 일곱 명이 다 같이 춤을 출 때 진짜 펜타곤이 돌았구나 싶어서 벅차 올랐다고.
0: 아,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죠.
1: 정말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체를 보는 게 참 되게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렇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번에 참 좋은 일 하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러네요. 정말.
0: 저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정말
2: 감동이었어요.
1: 두 분도 오랜만에 무대하면 진짜 예전에도 그랬었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벅차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다. 콘서트 때 또 오랜만에 완전체로서 팬들 보면 이번에 이제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예측해보자면 눈물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럴 것 같은데.
0: 뭐 그럴 수도 사실 이게 확률은 반반입니다.
1: 반반.
0: 누군가가 스위치를 탁 키면
1: 이제 쫙 올라가.
0: 확률이 쭉 올라가고요.
1: 누가 울었었던 적은 있어요 지금까지?
0: 이미 일본에서 있어요.
1: 일본에서
0: 한 분이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1: 그래가지고 다 같이 울었어요?
0: 또 그런 또 아니었습니다.
2: 근데 저는 오히려 신원 이 형이라던가 조금 감정은 올라오지만 좀 숨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딱 무대했을 때 뭔가 좀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더 저도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1: 맞아. 그러니까 꾹 참고 이렇게 딱 이겨내는 막 그런 모습 딱 봐도 또 같이 울컥하잖아.
2: 맞아.
1: 얘 왔구나 딱 그 느낌 들면
0: 맞아요.
1: 같은 무대에서 그죠.
0: 딱 그 왔구나 그 느낌이
1: 왔구나
0: 있어요.
1: 느낌,
0: 맞아요.
1: 그랬구나. 펜타곤. 야,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번에 신곡 겁쟁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좋습니다.
1: 바다님들은 펜타곤의 신곡 겁쟁이 들으면서 신곡 감상평 남겨주시고요. 신원님, 우성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전하고 싶은 말, 격려의 메시지 모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인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 좋고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죠. 펜타곤의 노래입니다. 겁쟁이.

0: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펜타곤의 겁쟁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먹는 이야기 좀 네, 했었어요.
1: 네, 잠시
2: 네. 한수 배우려고 네,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0: 저는 아직까지 평양냉면을 한 번밖에 안 먹어보고 네. 매형 따라가가지고 한번 먹어봤다가 네.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그러니까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누구나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1: 맞아요.
0: 와 진짜 약간 좀 센 표현으로 환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다고.
1: 저는 이 친구한테 이제 네. 감염돼가지고
0: 감염되셨구나.
1: 네.
0: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네 번 정도 먹으면 그때서야 이제 평양냉면의 네, 맛을 안다. 네. 그런데 평양냉면은 제 그 선입견인가? 얼음알갱이가 없죠. 원래 그래요, 평양냉면은? 얼음알갱이, 그러니까 좀 냉면 그러면 막 초계국수 같은 것처럼 좀 이렇게 살얼음 쫙 네. 있고 그래야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2: 온면도 있고요. 얼음은 주는 데도 있긴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여름에는 네. 그래도 얼음이 조금 같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0: 근데 얼음도 투명한 얼음 몇 개 올려주는 거는 느낌 없어요. 살얼음 이렇게 슬러시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2: 완전 함흥 냉면 쪽이시구나.
0: 그쪽 완전 좋아요. 그쪽 아 그쪽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2: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0: 아 그쪽 좋아하세요?
2: 반냉도 좋아해요.
0: 반냉이 뭐예요?
2: 물냉면과 이제 비빔냉면 같이 섞어요.
0: 반반을 섞어서 먹어요?
1: 짬짜면 같은 거.
2: 네, 그게 양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맛도 정말.
0: 또 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2: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이번에 16kg 감량했거든요.
0: 정말?
2: 네,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펜타곤 비활동 시기에는 진짜 많이 쪘다가
0: 16kg?
2: 네, 16kg를 빼고
0: 와 대단하시다. 얼마 만에 빼신 거예요 그러면?
2: 한 두 달 걸렸나요?
0: 두 달에 16kg?
1: 네, 네 두 달 정도
2: 거의 안 먹으면서
0: 안 먹고 계속 그랬어요. 뛰었네 그러면 네네네. 운동 계속하고 그죠?
2: 맞습니다.
0: 멋집니다 정말. 벌써 열수 52분이야 지금 얘기도 몇개안 해봤는데
1: 아, 이 질문 많은데
0: 그쵸? 네. 질문 지금 쌓여있는데 저 얘기

0: 한번 할까요?
1: 네.
0: 와, 콘서트 서울 공연.
1: 네.
0: 이제 일본 공연 끝나고 살짝 울컥했었고, 서울 공연에도 울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네네. 네.
0: 스포를 살짝, 뭐 요즘 스포를 꼭 해달라는 우리 팬분들이 많아서,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스포?
1: 와.
0: 경청 바다님들을 위한? 딴 데선 얘기 한
1: 저는
0: 번도 안 하셨던 거?
2: 책임지는 거는 별로 싫어해서 신원 씨가.
1: 이야.
2: 네. 전담이시잖아요.
3: 뭐 사실 저도 뭐 제가 주최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하면 할수 있긴 한데.
0: 네.
3: 네.
0: 감동의 느낌 있죠? 감동의 순서.
3: 있습니다.
0: 그래요,
3: 네.
0: 그래요.
3: 어쩌다 보니 오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0: 오면 갑자기 이제 막 울지 막 이러고 막 이러는 있나?
3: 아무래도
0: 뭐
3: 이제
0: 하늘에서 막 내려오나?
3: 저희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3: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0: 아,
3: 네. 뭐
0: 진짜요.
3: 그거는 이제 본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 본편을 통해서
3: 네.
0: 와, 감쪽같이 이렇게 숨기고 계신 두 분입니다.
1: 어.
0: 금요일 토요일 오픈하자마자
3: 네.
0: 매진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3: 그러니까요.
0: 기분 되게 좋죠.
2: 너무 좋았죠.
3: 네.
0: 매진도일 걸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막상 딱 곧바로 매진됐다는 확인하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 사실은 이제
0: 네.
3: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0: 예.
3: 3년 정도를
0: 예.
3: 진짜 통으로 쉬었거든요. 완전
0: 그러니까
3: 제로.
0: 얼마나 좀,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지?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3: 네.
0: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3: 사실 그 이게 3년이라는 게 엄청
0: 길어요.
3: 큰 공백이거든요.
0: 당연 더군다나 요즘 케이팝 분위기에서 3년이면 정말 큰
3: 그쵸.
0: 거예요.
3: 사실 거의 반은퇴라고 보면 되는
0: 그래요,
3: 거죠.
0: 정말.
3: 네.
2: 맞아요.
0: 얼마나
3: 그리고서
0: 불안했을까.
3: 이제 투어를 계획을 하고 공연장을 이제 잡는 과정에서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속된 말을 살짝 쫀 거죠.
0: 그렇죠. 이거 채울 수 있나부터 시작해서
3: 그렇죠.
0: 너무
3: 현실적인 고민을
0: 오랜만이니까.
3: 해야
0: 그럼요.
3: 되니까요.
2: 걱정이었죠.
0: 그럼요.
3: 막상 아무리 저희가 와 우리 3년 만에 해요 해도
0: 그러니까
3: 사람들이 뭐 펜타곤이 아직도
0: 무섭다니까.
3: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0: 그러니까
3: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 좀 앞섰었는데.
0: 그랬다가 팍 매진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다
3: 사실 깜짝
0: 진짜.
3: 놀랐습니다.
0: 그쵸.
3: 네.
0: 톡방 같은데 누가 그 소식을 먼저 알려줬어요?
3: 저희 이제 그 멤버 키노가 키노네 회사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하는
0: 아,
3: 거거든요.
0: 그랬구나.
3: 그래서 이제 그쪽 회사 쪽에서
0: 매진!
3: 먼저
0: 이렇게
3: 이제
0: 올렸구나.
3: 뭐 막 울고 누군 막 울고 뭐 자료
0: 울고 막 그랬어요?
3: 뭐
0: 진짜?
3: 얼마 뭐 숫자 막 얘기해 주고 뭐
0: 그래, 진짜
3: 어쩌고
0: 감동일 것 같아. 막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죠?
3: 그쵸.
0: 와,
3: 진짜 아
0: 진짜 잊지 않으셨구나,
3: 진짜
0: 그런 마음에.
3: 살았다.
0: 살았다. 아, 진짜 뭔지 알것 같아.
3: 나
0: 진짜
3: 안
0: 막 눈물 날것
3: 죽었구나.
0: 같아.
3: 네.
0: 더군다나 이제 탁 오픈한 다음에 우리 이제 금방 1부 끝나야 되는데,
3: 네네.
0: 오픈한 다음에 거기 쫙 야광봉들 쫙 있으면 그거 그냥, 오!
3: 우와.
0: 상상만 해도 그냥 눈물 난다,
3: 진짜 사실
0: 진짜.
3: 그
0: 그쵸,
3: 맛이긴
0: 그
3: 해요.
0: 맛이죠.
3: 네.
0: 그쵸,
3: 감정의
0: 그쵸.
3: 도가니죠.
0: 아,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다음 곳에는 좀
3: 네.
0: 더큰 곳,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더
2: 아,
0: 큰 곳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2: 도그캣님께서 보내주셨는데
0: 네.
2: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3: 개고양이.
2: 도그캣 들고 플랜카드 들고 오세요. 네.
0: 아이고, 좋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의 빛나리 봄눈 들으면서 넘어가죠.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이 시간 딱 이 자리에서 밤의 라디오로 DJ로 함께 오랫동안 해주셨던 그 두 분께서 3년 만에 펜타곤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반가운 신원님, 우성님, 고디, 우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1년 7개월, 1년 10개월, 거의 2년씩 하신 거잖아요.
2: 네.
1: 언제쯤 힘들어? 저는 지금 시작한 지 1년 예, 예. 한 달 지났거든요.
3: 네, 네.
1: 13개월 됐거든요.
3: 네.
1: 언제 힘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재밌거든요.
2: 방송용으로, 네.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요?
1: 아니요, 진짜로.
2: 아, 진짜로? 네. 신화 씨부터 저 기억을 좀 더듬어야 돼가지고.
3: 일단 저는 이기신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요? 진짜요?
3: 13개월 동안 네. 아직 안 힘드신 거면은
1: 아직 괜찮아요.
3: 그 정도면 체질이시지 않을까요?
1: 그쵸. 저는 네.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3: 와우.
1: 휴가를 낼 수 있죠. 휴가 몇 번 내셨어요?
2: 전 딱 한 번.
1: 딱 한 번 내셨어요?
2: 냈었습니다.
1: 며칠 비우셨어요?
2: 한
1: 일주일?
2: 일주일?
1: 아, 네. 일주일 비우셨어요? 고디님은요?
3: 네. 제가 그때. 네. 아마 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2: 코로나19 시기여
3: 제가 아팠었나? 그래서
1: 진짜 강제

0: 적으로 쉴 수밖에 없었구나.
1: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들이 이제 그 대체를 해준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
1: 너무 좋았죠.
0: 딱 부르면 곧바로 올 수 있는 분들이.
1: 네네네.
0: 그 진짜 5분 대기조가 옆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1: 그렇죠. 그때 이제 우석 씨 막 쓰고
0: 아,
1: 썼었나?
2: 네, 많이 왔죠. 네,
1: 한번
2: 네,
1: 많이 왔어요.
0: 빨리 와, 빨리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랬었구나. 네네. 제보합니다. 콩님님이 고신원이 DJ 있던 시절 그는 실제로 심심하면 바닥에 누워서 늦방 아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여기서 누워서
1: 아 저 저쪽에
0: 네 저기 되게, 누울 수 있잖아요
1: 되게 편합니다
0: 네.
1: 그리고 네.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예. DJ였어가지고
0: 예. 월드컵 마침, 보면서 중계도 하고
1: 네 저 화면에다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0: 아 띄워놓고
1: 그, 우루과이전 가나전
0: 진짜요
1: 해놓고 이제
0: 재밌었겠다
1: 눈은 축구를 보고 입은 계속 아 진짜? 그러셨구나
2: 집중을 못했었네요
1: 제가 말씀드린 순간 네.
0: 아 꿀이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하고
2: 네. 그만큼
0: 고디
2: 좋았죠.
0: 매일 출퇴근길 힘들어했다고
2: 아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꼽자면 출퇴근하는 게 솔직히 힘들었구나.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0: 아 힘들었었구나.
1: 네.
2: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0: 아니, 매일 거의 계속 다 생방이었어요?
1: 아 매일까지는 아니에요.
2: 매일은 아닌데 그래도
0: 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1: 한 3, 4일은 했던 거.
0: 그럼요. 힘들지. 와우. 그랬었구나. 뭐, 그거를
1: 제가
0: 거의
1: 운전한
0: 2년간.
1: 건 아니지만. 네.
0: 그러니, 아니 운전 안 하더라도 뒤에서 계속 대본 보면서 출근하고 계속 그랬었네요.
1: 예, 대본 열심히 봤죠. 네.
2: 알아서.
0: 그러셨구나.
1: 네.
0: 저는 수업할 때도 생선님이라는 애칭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통 DJ라 그러는데 저는 생선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요.
2: 네.
0: 우리 첫날 방송한 첫날에 우리 애청자분들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1: 네네.
0: 생선이면 바다에 마음껏 뛰어놀라고
2: 네.
0: 바다님이 돼주셨거든요.
2: 의미가 너무 좋아요.
0: 예. 네. 그때는 밤에 라디오에서 쪼꼬였다고 들었어요. 쪼꼬
1: 예, 맞아요.
0: 예, 왜 쪼꼬예요?
2: 신원 씨 왜 쪼꼬였어요? 저는 이제 이어받았어가지고
0: 아 예. 모르셨구나.
2: 예, 근데 저도 좋아서 이제 그냥 쪼꼬로 이어간 건데
0: 네.
1: 왜 그랬었죠? 아, 제 같이 했던 PD님이
0: 아 그때 같이 했었었구나.
1: 아, 제가 그 고디잖아요. 고신원 DJ 해가지고 예, 고디인데 예. 그 고디 땐 그 초콜릿 브랜드
0: 아 그래서 쪼꼬가 네. 된 거예요? 고디로 시작했다고?
1: 사실 제가 원하는 이름은 아니었었어요.
0: 아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1: 네.
2: 저는 이제 쪼꼬를 아, 어떻게 시작했냐면
0: 예.
2: 저는 이제 덩치랑 키가 크다 보니까
0: 예.
2: 이제 쪼꼬맣다 나보단 아, 작을
0: 그러니까
2: 것 같아
0: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2: 쪼꼬 해가지고 달콤하죠. 쪼꼬렛
0: 쪼꼬렛 이름이 생각난다 그래서 쪼꼬였구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붙일 수 있으니까
2: 네.
1: 맞습니다.
0: 그러셨구나. 라디오의 매력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2: 너무 많죠.
1: 저는 그냥 이제 DJ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0: 예.
1: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뭐 고민과 사는 거 이 사람의 인간을 뭔가 관찰할 기회가
0: 그렇죠.
1: 이렇게 많기 쉽지 않거든요.
0: 남의 삶을 맞아요. 깊숙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2: 맞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거기서 오는 뭔가 이 제 삶을 대하는 자세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오,
1: 많이 열리고
0: 좀 더 많이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간접 네. 경험도 많이 하게
1: 네네네네.
0: 되고 맞아요. 그게 또 매력이라고 꼽으셨고 네. 우디님은요?
2: 저도 대리만족도 많이 했고요.
0: 대리만족.
2: 예, 뭔가 내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경험한 그 내용을 듣고
0: 예.
2: 뭔가 좀 공감. 저는 공감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0: 예.
2: 그래서 뭔가 이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진짜 예. 울컥도 많이 하기도 하고.
0: 오 DJ 하면서?
2: 네네네.
0: 오 그러셨어요?
2: 네 진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그 감정 엄청난 감정들을 한꺼번에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럼 막방 때 우셨겠다.
2: 저 많이 울었죠.
0: 진짜로?
2: 저 진짜 많이 울었을 거예요.
0: 아 막방 때?
2: 네.
0: 오 어떡해.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까지 울어요. 네. 매일 거의 매일 같이 보는 이런 네. 닉네임마저도
0: 그러니까.
2: 이제는 이제 다시는 못 볼 거 이 화면으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0: 오 F시구나.
2: 네, 저는 상당한 F요.
0: 원래 F세요?
2: 네네네.
0: 오 그러시구나. 아니 완전 완전 그 뭐야 상남자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눈물이 네. 많으시네.
2: 네. 마지막에 댓글 보내주시는데 저를 올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0: 정말.
2: 네.
0: 아니 여기에도 네. 다 같이 울었죠. 이마조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기억나신다고 했었던 분도 그때. 들으셨다고 계속 남기고 계시거든요. 다 아직까지 기억이 다 나시는 거잖아요. 3년
2: 맞아.
0: 야 그렇게 오래됐었는데 맞아요. 오늘 봐서 또 울컥했다 그랬고 다 울었다고 유니버스 조아네님 우이 다시 모였어요 막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신원이 음성 메시지 해주셨고

0: 해주셨잖아. 지니버스, 우리 다 울었다고. 그리고 우디는 사연에 부모님 얘기하면 항상 선물 줬다고. 그런 것도, 아,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들으셨던 쪼꼬분들이 지금 다 모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0: 더군다나
1: 거예요.
0: 오늘 PD님도 그 당시

0: 그래요? 네,
1: 초코초코빔 다 잠을 깨웠어요 저는.
0: 초코초코를 알겠는데 빔은 뭐예요?
1: 그 옛날 그 뭐죠?
2: 짱구?
1: 손오공 나오는 그 쪼꼬쪼꼬쪼꼬
2: 드래곤볼
1: 쪼꼬쪼꼬쪼꼬쪼꼬쪼꼬 약간 이런 거
0: 치키치키차카차카쪼꼬쪼꼬쪼꼬
2: 나라라 슈퍼보드.
0: 아 맞아 나라라 슈퍼보드
1: 쪼꼬쪼꼬빔 했죠.
0: 아니 고디님은 뭐였어요 끝인사가?
3: 저 그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 이런 거.
0: 아 진짜? 네. 아, 예. 아 저런 느낌이구나.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이네요.
3: 네네,
0: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출발.
3: 네,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절대 12시에 끝난다 해서 막 재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0: 아 진짜로? 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 되게 많을 거야. 조금 전에 쪼꼬쪼꼬 비임 할 때도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것도 네. 한번 해주세요 고디님도. 네.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곡
3: 저는 예. DJ 신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
1: 오, 내가 다 소름 돋아.
0: 네. 아 정말.
1: 진짜 오랜만이었다.
0: 진짜. 네. 야.
3: 참네.
0: 우디와 고디를 들으면서 정말 네. 많이 위로받았다고. 저에게는 숨을 수 있는 작은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고. 정말 좋은 아지트였다고 하자르님이 또 남겨주셨고 형구 부인님은 나 진짜 고디 덕에 취업도 하고 우디 덕에 서울 상경도 하고 나를 키워준 고디 우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 아, 뭘 또 키워요.
1: 잘 자랐구나. 잘 성장했구나.
0: 네. 정말
3: 형부.
0: 가장 큰 실수 있었어요? 생방송 중에?
3: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게스트랑 저는 네. 얼마 한지도 안 됐는데 한 번 한 5초?
3: 네.
0: 블랭크 있은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게
3: 시작한지 모르고
0: 노래 끝났는데 게스트랑 너무 재밌어서 막 얘기하다가 저쪽에서 부조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막
1: 오싹하죠.
0: 정말 예. 오싹하죠.
3: 저는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이런 적도 있었고 흥얼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0: 정말요.
3: 네 막. 그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0: 여기 나오네요. 지각할 뻔했었다고 네. 장마일 때.
3: 그래서 저희끼리 예. 그 핸드폰으로 이번 생중계를 리허설을 한번 막 하면서 막 왔었거든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0: 아 그랬구나. 네. 예전에도 타 방송국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그 아나운서 분이 늦는 거예요.
3: 네.
0: 그러면서 올림픽대로라 그러면서 거기서 진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 그러니까요. 보고 그랬었는데.
3: 사실 네. 저만의 이제 작은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원 생중계로 시작하는
0: 재밌죠.
3: 돌발 상황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0: 얼마나
3: 사실.
0: 재밌어. 진짜 재밌죠.
3: 이게 제작진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0: 그렇죠. 제작진 네. 분들은 정말 땀나죠. 네.
3: 사실 그때 제작진 분들도 즐겼어요. 분명히 즐겼어요.
0: 심할 수 써야 되잖아요. 네. 사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3: 다행히 뭐 그런 일은 없었다. 네.
0: 그러셨구나. 아 진짜 오랜만에 DJ 봤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 네.
0: 자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사연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3: 와 네. 그렇겠네요.
0: 엄청 많이 와요. 더군다나 또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3: 그러네요.
0: 공부 사연이 많이 오는데 두 분이 DJ 하실 때도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3: 엄청 많죠.
0: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3: 저는 좀
0: 물론 사연마다 좀 달랐겠지만
3: 전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그냥 책 덮어라.
3: 아니요.
0: 그러면요.
3: 그냥 지금이 제일 쉬울 때다 인생에.
1: 정말 책임지지 못할 말을.
3: 아니 맞잖아요.
0: 정말 맞지.
3: 맞잖아요. 솔직히.
0: 맞지. 네. 너 니네 나와 봐라. 얼마나 네. 이 세상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그쵸? 없는 곳인지.
3: 저 드디어 대학 갔어요 하면 야, 이제 시작이네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0: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쵸. 정말. 그런 이야기를 또 해 주셨구나.
3: 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 사실 제가 자퇴 출신이어가지고
0: 예.
3: 막 공부랑 막 그렇게 큰 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는 너무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 저한테.
1: 그렇지. 저도 그 말은 안 했어요.
0: 네. 되게 솔직하게 느낀 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충고를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1: 맞아요.
3: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0: 정말 쪼꼬님들을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도 들고.
3: 혹시 그러면은 네. 그런 질문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0: 아니 저는 지금 8달인데 그걸 아직 모른다고 라디오 끝발이 들어와서 복습하세요.
1: 정말
3: 그게 맞긴 해요.
0: 아니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네. 내가 언제부터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거면 아직 정신 못 차린
1: 저는,
0: 거라고.
1: 저는 극강의 F여서 네. 또 공감하죠. 아 나도 그 하고

0: 힘들었지.
1: 나도 학원 다닐 때 생각하니까 좀 아, 그치.
0: 힘들었었구나. 막 이러면서. 아,
1: 그렇겠구나. 근데 뭐 어떡했어. 해야지.
0: 해야지.
1: 그렇죠.
0: 그러면 그런 와, 식으로 그렇겠구나. 그러면 그 충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디님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토닥토닥.
1: 거의 대부분이 토닥토닥이었죠. 예.
0: 전화 연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2: 했어요. 그러면? 네네네. 어,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0: 그거 재밌죠, 그쵸?
2: 너무 재밌었는데.
0: 그쵸.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
2: 맞아요.
0: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2: 그쵸, 맞아요.
0: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랬었구나. 요일별로 생각나는 무슨 코너도 있으세요? 아, 제, 아. 이건 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였다 뭐 이런 것도.
3: 아 진짜 전 다 재밌었어요. 다, 아이도 기억나요 그냥.
0: 진짜.
3: 네, 네. 수요일은 게스트 분들이었고 아. 월요일에는 이제 고정 게스트 분들이랑 상황극 했었고.
0: 상황극 재밌었겠다.
3: 네, 화요일에는 이제 소설가님이랑 이제 시인님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그런
0: 아, 뭔가 배워보는 거네요.
3: 네 배우면서 얘기를 하고 또 음악평론가님 네 영대님이랑 다 불러가지고 또 얘기
0: 음악 얘기도 하고. 네. 즐거우셨겠구나.
3: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0: 그쵸. 진짜. 그러니까 저도 한 1년 넘어보니까 라디오 DJ가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깊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프로그램 이름도 경청이지만 그러면서 정말 와 간접 경험이라는 게 아까 두 분도 말씀해 진짜. 주셨지만 정말 네. 느끼는 게 정말 많고
2: 네.
0: 또 너무 좋은 거는 정말 라디오 DJ만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수분들 와가지고 라이브 해주시면
2: 와.
0: 라이브 할 때 저는 인이어 빼버릴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럼 정말 드라이하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2: 맞아, 맞아.
0: 그런
2: 진짜.
0: 행운이 어딨어.
2: 짱이라니까요.
0: 정말 그쵸.
2: 네.
0: 그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둘만 있는 거잖아요. 네,
2: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최고의 네.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2: 네. 저는 심지어
0: 예.
2: 축구팀을 얻어갔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DJ를 하면서
0: 예.
2: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0: 예.
2: 오는 게스트마다 축구하세요? 축구하세요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축구만이 살 길이라는 방이 있는데 네. 36명까지
0: 모았어요?
2: 모았다가
0: 게스트분들이랑?
2: 네네네 요즘엔 좀 잠잠합니다. 네.
0: 아 그러셨구나. 또 게스트분들이랑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구나.
2: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야 그러면 두 분 언젠가는 다시 또 라디오 네. DJ 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있으시겠네요.
3: 네
2: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3: 저는.
0: 정말
2: 네.
0: 그러시구나.
2: 하고 뭐 후회할 일이 있더라도 하고 네. 후회할 것 같아요.
0: 근데 또 막상 시작하면 네. 출근 퇴근이 힘들겠지만 아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막
2: 녹음이요.
3: 재밌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2: 네.
0: 고디 우디님으로서
2: 네.
0: 직접 추천곡 한 곡씩을 직접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콜사인까지 두 분이 오랜만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2: 네.
0: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신원님부터.
2: 아 제가 먼저요.
0: 예.
2: 제가 오늘 추천하는 노래는
0: 예.
2: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라는 노래인데요.
0: 예.
2: 되게 잔잔한 노래예요. 근데
0: 예.
2: 가사도 되게 심플한데
0: 예.
2: 정말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모든 거에 감사하다. 뭐 이 햇살에 감사하고,
0: 아, 맞아.
2: 그 양치하고 있는 나에게 감사하고,
0: 아.
2: 뭐. 우석에 감사해, DJ에게
0: 오,
2: 감사해,
0: 우석에 감사해, 오,
2: 이 마이크에게 감사해.
0: 아, 어머!
2: 사실 제
0: 이 남자들 봐라, 그렇죠? 매력 있네.
2: 제가 이제
3: 좀 많이 좀 쥐어 짜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마이크에 감사하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2: 아, 눈 앞에 있는 걸 어떡해요?
3: 아, 예예. 예, 예.
0: 네. 정말.
2: 네, 그러면서 모든 이 나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0: 야.
2: 저는 되게 감사하려고 좀 쥐어짜는 편이긴 하거든요.
0: 그래서 제목이 Everything Hallelujah예요?
2: 네.
0: 그렇구나.
2: 그래서 뭔가 이거를 듣는 쪼꼬 아 쪼꼬
0: 네. 쪼꼬님도 계시고요.
2: 아,
0: 지금 쪼꼬님도 계시고 바다님들이랑
2: 이 DNA가 진짜 무서워요.
0: 네. 쪼꼬님과 바다님들.
3: 네.
2: 바다 이걸 듣고 있는 이 네. 바다님들도 예. 뭔가 이걸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주변에 쓱 둘러볼 수 있는 단 한 번이라도 계기가 있다면
0: 좋다, 진짜.
2: 이 곡이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왔습니다.
0: 교육방송에 걸맞는 교훈을 주는 곡이네요.
2: 네 정말 감사해요.
0: 너무 좋습니다.
2: 네.
0: 우성님은요?
3: 네, 저는 이제 소네플의 쇠테론이라는 곡 가져왔는데
0: 무슨 책 제목 같다.
3: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이제 킥이라는 또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3: 이제 페스티벌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0: 오~
3: 이제 부산에서 열린 네. 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0: 큰 페스티벌.
3: 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또 오고 가면 최근에도 이제 락 음악 되게 많이 듣는데
0: 예.
3: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 가져왔어요 개인적으로. 예.
0: 손 애플의 쇠테론. 우리 고디님의

0: 신원님의 추천곡 저스틴 비버의 에브리띵, 할렐루야, 우성님의 추천곡 손 애플의 쇠테론 두곡 듣고 왔습니다. 고블루님이 저는 음악 편식이 심했는데 고디 우디 추천곡 덕분에 음악 골고루 인간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1: 전에 막한 배틀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0: 아, 이거 방송 중이에요?
1: 코너에서
2: 네네네.
1: 코너 자체가
0: 예.
1: 선곡 들고 와서
0: 네.
1: 투표하는 그
0: 아, 어떤 곡이 더 좋냐? 아,
1: 네.
0: 그런 것도
1: 정말
0: 하셨구나.
1: 잔인했습니다. 네.
0: 모에님은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켰는데 역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시간을 소중하다고 우디와 고디의 선곡은 역시 최고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참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1: 그쵸.
0: 그쵸?
1: 네.
0: 어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1: 그니까
0: 있어.
1: 이게 사실
0: 진짜.
1: 뭐 어디서도 뭐
0: 그쵸?
1: 찾아볼 수 없는.
0: 정말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0: 그쵸?
2: 네. 감사하죠.
0: 항상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2: 맞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쵸.
0: 야. 또 이번에는 개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신원님은 배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0: 오, 이번에 타짜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오픈했나요?
2: 네네.
0: 하구나.
1: 출연을 했습니다. 저의 데뷔작입니다.
0: 정말?
1: 네.
0: 연기 잘하세요?
1: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와, 진짜.
1: 네, 아직
0: 따로
1: 구력이,
0: 준비를 하셨구나.
1: 네네, 아직 구력이 짧습니다.
0: 오, 너무 기대된다. 어떤 역할인지요?
1: 야쿠자 역할을
3: 멋있어요.
1: 맡았습니다.
3: 네.
0: 멋있다.
3: 네.
0: 진짜요?
3: 청소년 관람
1: 막
3: 불가하신.
1: 문신 막 이만큼 하고
0: 문신하고.
1: 머리도 되게 짧게 자르고.
0: 예.
1: 네.
0: 그럼 막 폭력적인 장면 나오고 막 그랬겠네요.
1: 뭐 많이 있었는데 뭐
0: 예.
1: 영화에서 얼마나 나올지 한번.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인 본
1: 아,
0: 방송에서는
1: 절대 못 봅니다.
0: 청소년 관람 불가는 절대로 금지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네. 절대 못 보겠네. 평생
0: 예,
1: 못 보겠네. 아,
0: 그러니까
1: 3년 뒤.
0: 평생은 아니에요. 아, 언젠가는
3: 아, 네.
0: 나이가
3: 올해는
0: 들겠죠.
3: 안 되겠네요.
0: 이분들도.
1: 그렇네요. 나중에
0: 예,
1: 보세요, 나중에.
0: 한참 있다가 우리
1: 네.
0: 초등학생 바다님들도 계시고
1: 아,
0: 하니까
1: 네.
0: 그분들은 한참 있다가 보시면 돼요.
1: 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열심히 찍겠습니다.
0: 맞아요. 07 다른 것도 많이
1: 좀
0: 찍겠습니다.
1: 예.
0: 재밌다.
1: 낮은 것도.
0: 아, 낮은 것도 많이.

0: 그러니까 그전 그걸 뭐라 그러죠? 온 가족 관람가를요? 전체 관람가.
1: 네, 전체
0: 관람가도
1: 뭐
0: 그것도.
1: 네.
0: 아, 그럼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시나리오 준비하고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세요?
1: 뭐 그럴
0: 그러시고.
1: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열심히 하고
1: 네.
0: 계시는 신원님.
1: Yes. 네.
0: 우성님은 지금 솔로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계시잖아요.
2: 네.
0: 킥이라는 그룹 활동도 하고 계시고.
2: 또 정우석이라는 이름으로 제
0: 맞아요.
2: 본명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2: 네.
0: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네요.
2: 정말 그만큼 작업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됐고
0: 네.
2: 작업 양도 그만큼 많이 나왔고요.
0: 네.
2: 또 보람차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0: 그 배우 쪽으로는 생각은 없으세요?
2: 아, 배우 쪽이요?
0: 예.
2: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즐거움과 기쁨.
0: 예.
2: 그래서 저는 뭐할수 있는 한
0: 여러 가지 다
2: 도전하는
0: 도전해
2: 것도
0: 보실 생각이네요.
2: 예, 있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분다
1: 네, 다
0: 얼마나 좋아요.
1: 해봐야죠. 하고 싶은데.
0: 그러다가 또 뭉쳐가지고 또 공연 큰 무대에도 또 섰다가 그쵸?
1: 네,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그러면 나 여기서 질문.
1: 네.
0: 꿈이 뭐예요, 두 분?
1: 와,
0: 뭐 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예.
1: 저는 모험가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0: 모험을 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1: 뭐
0: 그런
1: 저는
0: 의미예요.
1: 진짜 물리적인 모험을 하고 싶은 게
0: 예.
1: 제가 어느 순간
0: 탐험가 이런 거요?
1: 네.
0: 허! 진짜로?
1: 너무 생각이 확 트는 거예요. 내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뭘 갸둥바둥 이러고 있지?
0: 어딜 조그만 나라라 그래요?
1: 그러니까
0: 조커님들이 많이 있겠다.
1: 지구가 이만큼 큰데 저는
0: 진짜?
1: 지구가 이렇게 큰데 제가 여기서 이
0: 아, 이 바...
1: 성동구라는 곳에서 막 머리를
0: 성동구.
1: 쥐어짜면 내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0: 진짜로?
1: 그래서 언젠간 떠나자.
0: 어디로,
1: 언젠간 이 지구를 누리자.
0: 지구를 누리자.
1: 네.
0: 지구 밖으로 나갈 생각도 있으세요?
1: 완전 있죠.
0: 완전 있으세요.
1: 완전
0: 그리고 요즘
1: 있죠.
0: 그런 거막 우주 여행해가지고
1: 네.
0: 지금 20년 후에 거기
1: 네,
0: 예약받고 막
1: 맞아요,
0: 그런다
1: 맞아요.
0: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할 생각도 있으시고.
1: 만약에 제이가 온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0: 그쪽
1: 왕복
0: 좋아하시는구나.
1: 40년 정도 걸려요 하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것 같아요. 이주 계획에 대해서.
0: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가족들과 같이 떠나고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1: 뭐 가족이 가겠다고 하면은
0: 가겠다 그러면 또 같이 가고.
1: 네.
0: 와, 또 그런 생각도
1: 네.
0: 있으시구나. 우리 우디님,
2: 네.
0: 정우성님은 어떠십니까? 꿈이 뭡니까?
2: 저는
0: 예.
2: 정말 메가 히트곡
0: 메가 히트곡.
2: 한곡 이상 만들고 싶어요. 일단 한국이
0: 오,
2: 목표
0: 진짜.
2: 꿈이고요.
1: 야망.
0: 메가 히트곡. 자기가 생각하는 메가 히트곡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1: 기준.
2: 그냥 어딜 가도 나오는 노래. 이게 좀 되게 광범위하긴 한데
0: 작년에 아파트 같은
2: 그런 느낌이죠.
0: 그죠? 그런 느낌이죠.
2: 굉장히 그것도
0: 전
2: 엄청
0: 세계적으로.
2: 전 세계적으로.
0: 와. 꽤 물질적인 욕망이 있으시네요.
1: 그러네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냥 그거 한곡 만들고 저는 제가 원하는 삶 살고 싶어요.
1: 아, 그냥
2: 솔직하게 그냥 놀러 다니면서
1: 노후 보장.
2: 좋잖아요.
0: 얼마나 좋아. 짜리 진짜로.
2: 저 근데 만약에 이뮤레이션 갔는데 가수였는데 뭐곡 뭐예요 했을 때그 메가 히트 보여주면
0: 그냥
2: 어디든 좋아할 거
0: 어디든
2: 아니에요.
0: 그렇지. 웰컴 투막 이러겠지 뭐.
2: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0: 메가
2: 뭐 이렇게 좀
0: 히트고.
2: 자극적인 거 말해야지 사람들 즐거워할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일부러 한 거예요.
0: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네.
0: 메가 히트곡을 꿈꾸고 계시는.
2: 좋습니다.
0: 아니 곧 나오겠죠 뭐. 그러면
2: 네.
0: 그러시구나. 와, 그쪽으로도 계속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뭔가 좀 아주 대중적인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2: 그쵸. 요즘은 음악 작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버리긴 하는데요.
0: 예.
2: 옛날에는 오히려 더 가졌다면 요즘은 더 비워내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0: 어머머 어머.
2: 그리고 이제 팀 활동 이후에 이제 개인 작업물 뭐팀 다른 팀 작업물들을 하면서
0: 네.
2: 느꼈던 게아 이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
0: 예.
2: 자신을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다는
0: 맞아.
2: 걸 너무 느껴가지고 그래서 뭔가 나 자신을 챙기는 시간도 꼭 챙겼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꿈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0: 그럼요.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2: 네네,
0: 같아요.
2: 맞습니다.
0: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거 잃어버리고 계속 한 곳만 쫓는 사람들도

0: 되게
1: 맞아요.
0: 많으니까.
1: 네, 그쵸,
0: 그쵸?
1: 그쵸. 제가 그리고 요즘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취미를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취미가 없었는데,
2: 진짜 필요해.
1: 요즘 취미를 좀 많이.
0: 어떤 거예요? 취미 뭐 어떤 거 생기셨어요?
1: 요즘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0: 예,
1: 좀
0: 러닝.
1: 러닝도 있고요.
0: 네.
1: 바람 쐬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좋아합니다.
0: 말랑말랑한 성격의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탐험도 같이 가시고 막 그러는 것도 괜찮겠다.
2: 네, 그 최근에 그 탐험 그
1: 타이페이에서
2: 타이페이 탐험을 같이 했습니다. 네,
0: 두 분이서?
2: 출장 갔을 때,
0: 아, 그러셨어요?
2: 네. 거기
1: 공연하러
0: 무슨
1: 갔을 때.
0: 아, 그게 무슨 탐험하는 코스가 있어요?
2: 아니요,
1: 탐험이 아니라
2: 그때는
1: 같이
2: 그냥
1: 시간을
2: 이제
1: 보내는 거죠.
2: 도시를
1: 아,
2: 이제 그냥
1: 같이. 네.
2: 둘러보면서.
0: 아,
2: 네.
0: 그러시구나. 뭐 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세요?
2: 네, 뭐그 인형 뽑기.
0: 아니, 이분들 완전
2: 저는 그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0: 예.
2: 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0: 정말.
2: 이걸 왜 사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확률이 있는 랜덤 뽑기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막 사가지고 막 이거 막 부들부들
0: 하고
2: 떨면서 뽑고
1: 재밌었죠.
2: 있더라고요.
0: 재밌었구나.
2: 네.
1: 고기국수도 이제 또 먹고.
0: 고기국수를 거기 제주도가 아니라 거기서도
1: 네,
0: 팔아요?
1: 거기서 곱창국수. 곱창국수.
0: 곱창국수.
1: 네, 또 유명한 데
0: 대박이구나.
1: 가가지고.
0: 수칠육님이 펜타곤 10주년 축하합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이것도 궁금하다.
1: 이때 10년 전에는 10년 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0: 그런 거 항상 물어보죠,
1: 많은데,
0: 그죠? 예.
1: 저는
2: 네.
1: 신현 씨부터.
2: 먼저 하세요.
1: 네,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것
2: 아.
1: 같아요. 네.
0: 아니, 우리 벌써
2: 네.
0: 11시 34분이 지났어요, 글쎄.
2: 네.
0: 두 분이랑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와서.
1: 벌써요? 네.
0: 예,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2: 아.
0: 이제 다음번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2: 네, 저희는 뭐 언제든지 저 진짜로 그냥 옵니다.
0: 진짜로요?
2: 네.
0: 아, 저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은 아니고
2: 네.
0: 거의 우리 이거대로 안 했잖아요.
1: 네.
0: 서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하면서
1: 죄송해요.
0: 정말 아니
1: 그러니까요.
0: 죄송한 게 아니라
2: 네.
0: 사랑방에서 같이 얘기하는
1: 그쵸,
0: 진짜 수다
2: 그쵸.
0: 떨었던 느낌으로 오늘
2: 네.
0: 했네요.
1: 오랜만에 마음이
0: 정말.
1: 좀 따뜻해지는
0: 네. 진짜요? 두 분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2: 느낌이었어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가 가실 때 이제 스페셜 DJ까지 해드릴 수
0: 그럴까요?
2: 있을 것
0: 그럴까요?
2: 같습니다. 네,
0: 진짜요?
2: 그 정도까지
0: 진짜요?
2: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0: 며칠 가능합니까? 저 며칠 갔다 와도 됩니까? 3일.
1: 제가 나머지
0: 미쳐 봤어요!
1: 그러면 3일.
2: 3일, 3일.
0: 3일, 3일.
2: 네,
0: 그럼 저
2: 주말
0: 일주일 비워도
2: 포함
0: 됩니까?
2: 일주일. 네,
0: 진짜로?
1: 섭섭하지 않게.
2: 3일,
0: 3일, 3일.
2: 3일.
0: 그러면
2: 네, 더는
0: 두
2: 안
0: 분이,
2: 돼요.
0: 야, 그러면 컴백 무대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때
2: 어, 너무
0: 쪽보님들 다
2: 좋죠.
0: 모아가지고,
2: 나중에
0: 그쵸?
2: 이제,
1: 괜찮네요.
2: 네.
0: 특집으로
2: 완전체로,
0: 해가지고,
2: 네.
1: 그때 이제 바다님도
0: 완전체로. 네.
1: 불러야죠.
0: 바다님들도
1: 그러니까, 네,
0: 부르고,
1: 바다님들
0: 네.
1: 뺏어야죠, 쪽보님으로
0: 아,
1: 이제.
0: 쪽보님 뺏을
1: 네,
0: 거예요.
1: 그럼요.
2: 예.
0: 뺏어야죠.
2: 네.
0: 좋습니다. 두분 너무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많은 바다님들, 조꼬님들 예, 추억에 잠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앞으로
2: 감사합니다.
0: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메가 히트곡 그리고 멋진 탐험 꼭
2: 네.
0: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진짜
2: 네.
0: 나와주시는 걸로
2: 어,
0: 하고
2: 네.
0: 다음번에는
2: 그럼요.
0: 스페셜 DJ로 모시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2: 게스트도 좋습니다. 다
0: 게스트도
2: 좋습니다.
0: 좋고.
2: 네.
0: 감사합니다. 두 분,
2: 네.
0: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2: 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도 나온 건데, 저희 펜타곤으로서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요. 저희 겁쟁이든 펜타곤이든 뭐 투어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땡큐.
1: 네, 오늘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바다님들, 예, 우리 DJ 승재, DJ 승, 뭐라고 하네요?
0: 생선님,
1: 생선님의
0: 네.
1: 생선님,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0: 생선님,
1: 쪼꼬님들,
0: 네.
1: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예,
0: 아이고.
1: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두분
2: 네.
0: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두
1: 아,
0: 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펜타곤의 한탕, 펜타곤의 그해, 그달, 그날 듣고 오겠습니다.
3: Are you ready? One, ready?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추신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추신이라고 아세요?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 편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편지를 끝내려고 보니까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끝에 PS 혹은 추신이라고 적고 밥 꼭 챙겨 먹어, 그때는 미안했어, 이런 말을 슬쩍 덧붙이는 거죠. 편지 앞부분에서는 이런저런 안부 물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적었겠지만 어쩌면 마지막에 덧붙인 그 한마디가 편지를 쓸 때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일수록 좀 직접 전하려면 쑥스럽고 말 꺼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추신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서 나의 진심을 툭 하고 꺼내놓는 거죠. 바다님들도 소중한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편지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추신에 살짝 남기면서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요, 박정현의 PS I Love You, 제레미 주커의 Always I'll Care 듣고 왔습니다. 신수아 바다님이 PS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뭘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데이지맘님은 또 이렇게도 남겨주셨네요. PS 추신이 더 길어질 때도 있음. 그거는 추신이 아니다. 반칙이다. 그죠? 그리고 저런 것도 있대요. PS, PPS도 있대요. 추신 뒤에 더 붙이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펜타곤 보러 왔는데 DJ님 목소리에 옛날 라디오에서 엽서 보내던 시절이 추억되면서 설레었다고. 자주 올게요.

DDOM님, 자주 와주세요,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저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찾아주시고, 또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같이 소소하게 나누면 좋잖아요. 저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청 DJ 생선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에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Colors of the Wind라는 노래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스페인의 관광도시 마요르카는 몇 년째 오버투어리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속한 발레아레스 제도 주민들은 무분별한 관광정책으로 주거비가 오르고 교통과 공공서비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이 시위의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네요. 저녁이 되면은 주민들이 식탁과 의자를 거리로 갖고 나와서 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데요. 관광객들이 점령한 공공공간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위라네요. 이 시위를 카탈루냐어로 소팔살라 이에스카라고 부른다는데요.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식사를 뜻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스페인 출신 디스코 팝 그룹 La Casa Azul의 Podría Ser Peor 이만하면 다행이지? 듣고 왔습니다. 좀 비약을 하자면 초등학교 시절 명절 때 성묘를 가던 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시간 이상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날이 다가오면 공포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왜냐? 뭐 앉아서 갈 거란 기대는 없었는데 서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정거장마다 이제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승객을 태우잖아요. 언제까지 태울 건가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이게 이러다가 타이어가 견딜려나? 뭐 물론 그 안에 먼저 타서 구석으로 저 뒤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 콩나물 시루에 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버투어리즘 얘기가 꽤나 시끌시끌하죠.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령 한 도시가 한 10만 정도가 딱 좋은 그런 밀도

거라고 치면은 50만, 100만이 들어왔을 때 예, 느껴지는 불편은 상상을 못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 관, 그 시정부나 뭐 이런 중앙정부가 모를 리 있을까?

그거는 좀요 기사 마지막 편에 한 해안가의 그 상업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모여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을 좀 따로 만들자. 왜 우리 가게 앞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상점에서 음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답니다. 결국 로컬 주민들은 보여주면서 살짝 그 업주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좀 신경을 쓸 만큼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 풍요해지면은 뭐 거기 사는 원주민들과 나누는 부분도 뭐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김현우 님께서 이 시간에 알게 되는 세계 소식이 있어서 오프닝 꼭 듣게 됩니다라고 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좀 피로도가 적은 그러나 도움이 되는 그런 세계 소식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9224님께서 스페인 해안가의 주민들도 휴양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뜻의 문장을 적은 팻말을 찍은 사진을 본 기억이 나신다. 그것도 그렇죠. 이거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원주민들도 거기서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꽉 들어찬 뭐 이런 유료 시설이 되었다면 뿔이 날만 하죠. 이게 권리 박탈이니까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프랑스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슬리만의 Première fois, 처음보다 더 이어서 조세프 카멜 그리고 비타의 Jamais, 다시는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조셉 카벨 그리고 비타의 자메 다시는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프랑스의 슬리만의 Première fois, 처음보다 더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10월 6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유럽의 춤곡을 브라질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탄생시킨 쇼루를 만납니다.

0: segredo escondido no choro, canção. Se soubesses.
1: Flute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쇼루라는 말이 나왔죠. 쇼루는 브라질의 전통음악 스타일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한답니다. 조빔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오가는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는데요. 연인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 눈물을 뜻하면서 쇼루의 스타일을 노래로 계승한 쇼루 깐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쇼루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하던 서양음악 연주자들이 쇼루의 창시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르투갈 궁정음악, 즉 폴카, 왈츠, 쇼티시 같은 무도회 음악이 아프리카계 브라질 음악인들을 만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춤곡 음악을 이상하게 변주하면서 시작됐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처럼요. 이 음악은 쇼루를 대표하는 거장 조아킨 갈라두가 작곡한 이사벨이라는 곡입니다. 1870년대에 악보로 발표되면서 알려졌다고 하네요. 당시 유럽 궁정음악가들도 전문 무용수들도 이 음악의 화성과 선율에는 익숙했지만 난데없이 끼어든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와 당김음에 경악했답니다. 이것이 쇼루이며 쇼루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전까지 이 당혹감과 거부감은 계속되었죠.

유럽식 무도회 음악과 아프리카계 브라질 전통 리듬의 만남을 성사시킨 쇼루는 앙상블의 구성부터 다문화적입니다. 멜로디를 리드하는 건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유럽 전통 악기지만 쇼루를 쇼루답게 만드는 건 브라질 전통 4현 기타 가바킹유 그리고 7현 기타 비올라옹 역시 브라질 전통 악기로 손으로 치는 드럼 빵데이루입니다. 특히 비올라옹과 빵데이루가 서로 주고받는 일사불란한 연주는 유럽 클래식의 대위법을 벗어나 쇼루의 독자적인 연주법 일명 바이샤리아를 창조해냈습니다. 쇼루는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브라질이 낳은 클래식 거장 에이토르 빌라로부스가 브라질 민족주의의 색채를 입힌 클래식 음악을 탄생시킨 건 전적으로 쇼루 덕분이었습니다. 쇼루를 흔히 브라질 재즈라 부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쇼루는 삼바와 보사노바의 직계 조상입니다.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브라질의 아프리카계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유럽의 궁정무도 음악에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악기를 도입해 새롭게 창조한 스타일이자 이 훗날 삼바, 보사노바, 브라질리안 재즈의 젖줄을 댄 음악, 쇼루 만나봤습니다. 두 곡의 대표곡 듣고 왔는데요. 제킹냐 지 아브레우의 치쿠치쿠 노 후바, 곡간 뒤지는 참새 녀석. 옥수수 빵 가루를 그냥 탐하는 작은, 뭐 밉지만 또 그렇게 밉지만 않은 귀여운 참새를 이런 음악으로 표현한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킹냐 지 아브레우 같은 경우는 쇼루를 이 뭐 전국적 대중문화 현상으로 확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기록되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치쿠치쿠 노 후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죠. 1917년에 일단 무도회용으로 발표는 됐으나 녹음 상태로 앨범이 돼서 나온 해는 1931년이고요. 1937년에 일단 이 음악이 헐리우드 영화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질계 글로벌 스타죠. 카르멘 미란다가 이 노래를 또 부르면서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루의 특성, 뭐 이런 리듬감이나 화려한 멜로디, 뭐 그런 것들, 연주 난이도 등등 그런 걸 두루 갖춘 곡이다 보니까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또 만돌린을 연주하는 플레이어나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들, 심지어 첼리스트들 뭐 자주 도전하는 대표적인 쇼루 레퍼토리라고 하네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 까바끼뉴가 전면으로 부각이 된 이후의 버전 들으셨고요. 30년대에 이 제킹냐 지 아브레우의 이 곡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시 전면에서 리드 악기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분도 이제 뭐 대단한 연주자로서 명성을 날리신 분이라고 하네요. 바르디르 아제베두, 그의 곡 브라질레이링유, 영락 없는 브라질 녀석. 1949년 발표곡이고요. 이 작은 앙증맞은 기타, 브라질 전통악기 까바킹유 연주의 명인 비르투오소로, 그러니까 까바킹유를 이런 독주 악기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는 근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하네요. 뭐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작곡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요. 쇼루 연주의 기술적 교과서, 뭐 들으셨다시피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뭐 그런 초고속 패시지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쇼루 좀 연주하네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판별하는 레퍼토리로 또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요맨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가수들이 부르는 가을 음악 두 곡입니다. 파티 브라보의 골 템포, 세월 앞에서는. 원곡은 프랑스의 레오 페레의 아벡 르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티스트 미나가 부릅니다. 발라다 나우토농, 가을의 노래고요. 원곡은 스페인의 조앙 마누엘 세라세 발라다 데 오토뇨입니다. 두 곡 듣고 새 음행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이천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에스토니아의

예, 아르그파르트가 부르는 나구 필미스, 영화처럼입니다. 일전에 한테인의 월드 차트에서 소개된 곡이죠. 아르그파르트는 에스토니아의 록밴드고요. 이 곡은 2022년 발표곡입니다. 노랫말은 우프네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닌 척 뭐 삐딱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자기만 알아듣게 엉뚱하게 조합한 표현을 끼워넣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 너 사랑하니까 나 좀 귀여워해줘 라고 말하는 애원이죠. 우리말에 맞게 의역도 하고 순화도 하면서 해석한 이 노랫말 낭독하죠.

영화 같은 사랑 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내겐 그 타고난 결함이 하나 있어. 사랑을 나누면 언어의 축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지. 너랑 꼬이면서 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상?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제정신인 적이 없어. 이제 물만 마시려고. 그럼 뭐 이런 정신머리도 고르게 파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안 그래도 발밑에 세상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 나는 너의 사적인 주체, 아주 주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주관적인 소견으론 내 눈에 넌 객체 같은 소리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런 여자야.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무튼 영화처럼 사랑하고 싶다. 눈물이 철철 흘러도 프레임 뒤에서 너의 눈동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에스토니아 출신의 밴드 아르그파르트의 2022년 곡 나고 필미스 영화처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최영경님을 비롯해서 여러 청취자분들이 가사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김지연님께서 제가 낭독한 목소리가 이 오늘 이 화자의 내용이 성격과 좀 비슷하다. 그런 뉘앙스로 찰떡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81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남자 있어요. 좋아하면 못되게 구는. 어린 시절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고무줄놀이 하면 칼로 끊고 도망치는 그 수준에서 단 1도 성장하지 않은 크크크크.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거가 약간 남아있는 성인 남자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있죠. 근데 제가 실제 증언하자면 그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다가와서 대못으로 제 손을 찍었죠. 관통은 안 됐지만 여하튼 상당히 공포스러웠는데 아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출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뮤직 저널리스트 이미윤의 뮤직 설레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0: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Riding에서 만나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산타나의 2002년 앨범 샤만 수록곡이었고요. Hoy es adiós 오늘은 잠시 이별 보컬 피처링에는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4201 번호로 문자 주셨습니다. 캔이라는 독일 밴드 바이타민C 신청합니다. 좋네요. 날이 선선해질수록 이렇게 모터릭이라고 하죠. 출렁거림 없는 일정한 박자로 촥 흘러가는 저도 좋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듣고요.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하죠. 문화평론계의 앙팡테 드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스웨덴의 어느 도시, 한 도시에서 한시적으로 K-스트리트를 조성했다라는 소식에서 임 기자님이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1: 아, 그러시군요.
0: 근데 왠지 네. 이 K-스트리트 축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아니 뮤직 설레 나오셔서는 뭐 스래시 메탈도 소개하고 뭐 다양한 뭐 그런 음악을 섭렵하신 분으로 우리 모시는데 해외나 이런 또 그런 쪽으로도 그 K-팝으로 너무 많이 알려지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때요?
1: 요즘에 연락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네. 네. 네. 얼마 전에는 뭐 싱가포르 구경 TV에서 다큐 찍는데 K-팝 네. 관련해서
0: 커봐요.
1: 서울에서 촬영하는데 인터뷰 촬영 좀 하자고. 그 최근에는 또 정말 뜻밖의 빌보드 이탈리아 기자분이 그 별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K-팝 관련해서.
0: K-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자.
1: 제가 뭐 딱 의도한 건 아닌데 예. 정확히 겨냥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좀 국내 매체에 뭔가 코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들이다 보니까는 넓게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요즘에는 번역돼서 외국 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0: 또 특히 이런 언론인들한테 네.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좋은 그런 예, 인물을
1: 모르겠어요. 예, 제가 또 약간 독특한 저만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0: 아 맞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10명 중 9명은 다 A라고 말할 때 이민이라는 사람 약간 B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나?
1: 모르겠어요. 네. 어? 이 사람 뭐지? 약간 네. 좀 특이한 의견을 제시하네. 좀 찾아보다가 네.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네. 뭐 이런 걸로 가는 건지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만나면. 네. 네.
0: 나중에 이렇게 막 K-POP에 정말 아이콘 약간 평론의 아이콘처럼 되셔서 네. K-POP 글로벌 행사 뭐 이런 거에 뭐 주관 아니 뭐 뭐라 그러죠? 그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주무르는 실무자가 되시면 그런 네. 이벤트를 뭐 기획할 만한 뭐 이런 의지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걸 한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극피고요. 네. 저는 제의가 못 되고요. 그 네. 계획적인 사람이 못 되고 그런 것까지 주무르기에는 제 팔다리도 지금 쑤셔서 제 팔다리 먼저 주물러야 되고 어쨌든 뭐 시켜주시면 해야죠. 저 어쨌든 K-POP이라는 현상에는 하는, 네. 네, 관심이 많고 또 네.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조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스웨덴 한 도시 한시적으로 K-스트리트 조성했다. 이건 금시초문이신 거죠?
1: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하도 K-컬처가 예. 인기가 많으니까 예. 뭐 한국문화원이랑 연계해서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도 이제 여름에 뭐 헝가리라든지 예. 오스트리아 취재했던 것도
0: 다녀오셨잖아요.
1: 사실은 네, 예. 한국문화원하고 연계된 그런 행사였거든요.
0: 예. 한국 먹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그 K-POP 들으면서 네. 한국식 간식 뭐 이런 거 먹는 행사인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사진 보니까
1: 예. 그러네요.
0: 이런 거를 참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또 테마를 기대했더니 네. 역시나 예, 아주 흥미롭네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선곡 테마.
1: 오늘의 주제는 404 읽어드릴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404.
0: 404.

0: 404 메시지가 많이 뜨나요? 전 403은 네. 좀 뜨던데.
1: 403은 뭐죠?
0: 접근 권한 없음.
1: 어, 403?
0: 예. 네.
1: 접근 권한 없음. 네. 어디를 그렇게 접근하시려고?
0: 예, 네, 막 뭐 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1: 희한한 웹에 네. 예, 정보에 관심 많으시군요.
0: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404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에러가?
1: 이게 아마 해당되는 웹페이지 같은 게 전에는 존재했다가 없어졌을 때 그 주소로 아. 접속하면 아마 이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서버에 이제 뭐 거기에 이동이 됐거나 아니면 네. 어떤 뭐 업체면 폐업을 했거나 뭐 이런 거겠죠.
1: 그렇겠죠. 그 해당 네. 주소가 이제 없어졌을 네. 때 404 하고 page not found라고 뜨죠. 네.
0: 찾을 수가 없음.
1: 찾을 수 없음. 이게 뜨는데
0: 오늘은 읽어드릴 수 없음이네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의도된 중의법인데요.
0: 예.
1: 이게 이제 읽어드의 릴 받침이 붙은 읽어들일 수 없음. 으로 들리게도 제가 의도를 했고 이건
0: 그러니까요.
1: 이제 뭐 디코딩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읽어드릴 수가 없다. 제가 이
0: 입으로
1: 어떤 입으로 읽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 뜻도 한번 같이 담아봤습니다.
0: 기발한데 또 404 읽어드릴 수 없음. 이라는 테마로 이것도 그러니까 곡당 곡마다 각각 스토리가 다 다르겠죠.
1: 그렇죠. 조금씩 예. 다릅니다. 이게 각종 그 이름들인데 예. 아티스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앨범 제목 또는 노래 제목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예. 지금 정말 읽어드릴 수가 없는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예. 마음은 읽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고약한
0: 설명은 해줄 수 있잖아. 설명.
1: 설명은 네. 물론 해줄 수 있어요. 네.
0: 손짓 발짓 네. 다 해가면서 막.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첫 곡부터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이 아티스트는 사실은 아티스트 이름 이거 꼰 것도 아닌데 네. 이것부터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면은 이게 아이슬란드어이기 때문에 보통 시기어 로스라고 많이 합니다.
0: 네.
1: 시기어 로스인데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네. 아니더라 가보니까
0: 들리는 게 다르던데
1: 못 알아듣더라 네, 네. 시우르로스에 가깝더라 또는
0: 시우르?
1: 네
0: 그리고
1: 시귀르로스에 가깝더라
0: 시귀르?
1: 네
0: 그래서
1: 저도 예전에 기자 시절에 이 시귀어로스를 쓰면 이제 회사 내에 자체 교열팀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정확하게 그 문법에 맞게 틀린 게 없나 이제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떨 땐 시귀르로스로 나가고 어떨 땐 시귀어로스로 나가고 네. 어떨 땐 시구르로스로 나가고
0: 네.
1: 교열팀 분들도 그때그때 누가 이 기사를 맞느냐에 따라서 다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슬란드어가 특히나 더 그런
1: 그런 것 같아요.
0: 뭐 지금쯤은 이 데뷔한 지 상당히 돼가지고 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시귀르예요? 시귀르예요? 뭐
1: 모르겠어요. 원어에 네. 저희가 아이슬란드 원어까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국내 표기는 그래도 대충 시귀어로스로 많이 쓰는
0: 시귀어?
1: 것 같기는 합니다만
0: 요즘은 또 포털 검색을 하면 굳이 한글로 표기 안 된 그냥 원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소개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뭐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 발음이 지원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들어도
1: 맞아요.
0: 이걸 옮기기가 좀 맞아요. 난이도가 좀 상당해요. 네. 그렇죠.
1: 한국어로 옮기기가 힘든 발음이에요.
0: 이 언어상 약간 난이도가 있는
1: 맞아요. 이 아티스트 명은 이제 승리의 장미란 뜻이고
0: 승리의 장미.
1: 네, 이 시규어 로스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0: 네.
1: 붙어서 승리 장미고
0: 승리 장미.
1: 이게 이제 리더인 윤 씨의 당시에 조카였는지 조카가 태어났는 동생 딸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0: 가족의 뭐
1: 가족의 이름이 시교로스였다. 그래서
0: 실제 그 등록증상의 본명이 이거예요?
1: 그렇죠.
0: 아.
1: 네, 이 승리의 장미로 이 결성 무렵에 네. 그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붙이게 됐고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앨범과 곡이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건데 2002년에 냈던 정규 3집입니다.
0: 네. 24년 전이네요.
1: 네. 이 괄호. 앨범 제목이 괄호예요.
0: 네.
1: 그냥 앨범에 정말 괄호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0: 이거는 처음이다. 요즘은 네. 이거 많이 하잖아.
1: 아, 그렇죠.
0: 다운표.
1: 근데 이건
0: 이거는 처음이잖아.
1: 네. 그리고 앨범을 아무리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안에 속지를 살펴봐도 어떤 정보가 없어요.
0: 텍스트가 없어.
1: 네.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 정말 모든 걸 비워둔 앨범이다.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한 앨범이다라고 멤버들도 그 의도를 한 그런 앨범이고요. 곡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비워뒀나요? 뭐
0: 비워뒀어요. 비워뒀어요. 곡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괄호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수록된 곡이 그냥 편의상 무제 1번, 무제 2번, 무제 3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은 의도된 건 아닙니다. 네. 뭔가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1: 우리 어떻게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뭘 얘기하는지.
0: 지금 그쵸? 표지 이미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두 사람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0: 저 괄호 외에는 이 앨범 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1: 아, 저기 중간에 있군요. 네. 예. 괄호 외에는 그러니까 괄호를 채우세요. 뭐 이런 예.
0: 아, 그런 이벤트도 실제로 했었죠.
1: 아, 그래요?
0: 이 당시에 시그널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네. 이게 또 고약한 게 가사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 발음을 그냥 발성을 하는 거군요. 생각나는 그렇죠. 어떤
0: 네. 그런 우리 식으로 느낌으로. 이제 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 씨는 이제 이런 의미 부여를 했죠. 이 언어는 만들어낸 언어고 언어의 이름은 본렌스카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어로 하면 희망어다.
1: 희망어.
0: 예, 영어로 하면 허플랜딕이다. 이렇게 호플랜딕.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발음을 계속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음악과 잘 어울리는 발음을 한 네. 그러니까 가사조차도 없는 앨범 제목, 노래 제목, 가사도 없는 아주 고약한 앨범이 되겠습니다.
1: 뭐가 먼저였을까요? 이렇게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제목을 네. 짓는 게 무의미하잖아.
0: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홈페이지에 그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들리는 대로 이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 말 아니에요? 해가지고 막 올리면 그게 이제 실시간 투표처럼 집계가 돼가지고 어떤 가사로
1: 정해지는 거.
0: 네 그런 이벤트도 했었어요.
1: 하긴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린다라고 또
0: 그러니까요.
1: 네 단어를 네 만들어낼 수도 있죠. 특정할 네. 수도 있죠. 오늘 들어볼 곡은 여기 제 원고상에는 Untitled No. 1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뭔가 네.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제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없는 곡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제가 있어요. 바카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바카는 이 당시에 이제 건반주자이자 드러머였던 오리라는 멤버의 태어난 딸 이름이 바카였고 그냥 왜 이렇게 제목이란 게 정해지기 전에 밴드가 리허설을 할 때 그냥 편의상 부르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거는 네. F 샵 마이너로 시작하니까 이게 F 샵 마이너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부제들이 밴드 내에서 다른 부제들이 달려있죠.
1: 뭐 F78, F키의 78BPM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네. 이 앨범의 4번 곡에는 2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이제 베이스의 2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냥 밴드 멤버들이 연습할 때 그 2보 곡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밴드들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오늘은 첫 번째 곡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가사도 없고 노래 제목도 없지만 워낙에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도 많이 불리고 또 시그로스의 대표곡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정말 시그로스의 대표곡 명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번 곡입니다.
1: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이게 네. 지금 한 6분 35초의 길인데 만약에 제목이 생각 안 나면 그 시그로스의 그 곡 있잖아 거기 뭐 중간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음악적으로는 이 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그렇게 가사도 네. 없고 네. 그냥 저는 제가 이 곡 들을 때 듣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외딴 성당에 들어갑니다. 성당에 들어갔는데 미사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오르간 연주자가 네. 연습을 하고 있어요. 3시간 뒤에 열릴 미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음악 소리가 커지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피날레에 막 몰아치면서 영혼이 한 1m 정도 그 공중으로 떠오르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훌륭합니다. 네. 시그로스의 Untitled No. 1 일명 바카 듣고 네.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이미윤의 뮤직 설레 오늘의 선곡 테마는 404 읽어드릴 수 없음이고요. 첫 곡으로 아이슬란드 그룹 시규로스의 Untitled No. 1 2002년 3집 과로 음반 수록곡 첫 곡 듣고 왔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마치 제일 중요한 거를 반복하듯이 그 한 프레이즈가 네. 문구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것만 좀 열심히 들어도 네, 어떤 조합인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만들어내신 거 있어요? 혹시 뭐라 그러는지.
1: 아, 전
0: 소리 나는 대로.
1: 진짜 모르겠어요.
0: 진짜?
1: 네. 그냥... 아, 이게 항상 저 뭐 예전에도 드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시기오로스 얘기 나오면은 늘 기억에 남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네. 예전에 윤시 씨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옛날에 어떤 TV 뉴스였나 여기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뭐 절반 이상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요정의 존재를 믿는다 이런 걸 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혹시 당신들도 요정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네.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요정이다 이렇게 답을 아~ 실제로 했었거든요.
0: 예, 정색하고.
1: 네.
0: 예, 아 서면이니까 뭐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썼을 것 같지만.
0: 예, 우리가 요정이야.
1: 네. 이 노래가 또 그 답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요정의 노래 같습니다.
0: 공감합니다. 네. 제 노트북에 뜨는 404 오늘도 블루 스크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요즘은 블랙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는 정말 반갑지 않은데 새 음행에서 듣는 404 이 리스트의 시작은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도 블랙 스크린 이미 두 번 떠서 상한 마음을 희우님의 선곡으로 달래봅니다. 연시 목소린 정말 언제 들어도 아름다워요 라고 써주셨네요.
1: 그래요.
0: 요정의 목소리. 하긴 요정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리 만무하죠.
1: 그렇겠죠. 네. 뭐 얼마 전에 그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그 세이렌의 네. 노래가 나왔지만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
0: 네, 저 아직 못 봤는데 뭐 어떤
1: 당연히 세이렌의 노래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선원들이 다 이제 끌려서 네. 난파가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렌이 저 멀리 나가오는데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 가장 저는 음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고 긴장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게 마치 과로 앨범처럼.
0: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겠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0: 스포일러니까
1: 그러니까.
0: 말씀 안 해주시는군요. 그렇구나. 보고 싶어지는데 약간. 자, 오늘 404 메시지 읽어드릴 수 없음 이런 또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음악 만나볼까요?
1: 네. 이분은 이제 아티스트 명 자체를 본인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거를 읽어드릴 수가 없는 걸로 바꿨던 분이죠.
0: 네.
1: 프린스입니다.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분이 35살 생일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프린스가 아니다. 심지어 프린스는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0: 그래서 아티스트 이름을 바꾸는데 이거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성별을 의미하는 남자 성별, 여자 성별 기호를 합쳐놓은 그런 기호인데 이 기호가 원래 있었던 기호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기호라서
1: 네.
0: 자,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기호인 거죠. 그래서 편의상 러브 심볼 넘버 투라고 이제 불리긴 하는데 이 기호 자체는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어쨌든 텍스트 매체에서는 이 아티스트를 지칭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칭을 했던 것이 당시에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그러니까 프린스라고 불렸던 그 아티스트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1: 뭐 이런 힙합 장르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AKA 뭐
0: 아,
1: 이런 표현
0: 그렇죠.
1: 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여기는
0: 맞아요.
1: FKA로 쓰면 되겠다. 줄여서.
0: 그렇죠, 맞아요.
1: 네, formerly known as.
0: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영국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죠. FKA 트윅스도
1: 네.
0: 사실은 거기서 온 거거든요.
1: 그런 거군요.
0: 네, 이 Formerly Known As에서 온 거고. 어쨌든 이렇게 바꾸면 지금 이제 보라에서 이 기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모양의 기타도 이제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죠. 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1: 예.
0: 이렇게 한 6장 정도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1: 네.
0: 다시 프린스로 돌아왔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 그냥 프린스 워낙에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음반 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워너하고의 계약에서 프린스는 이제 너무 창작이 왕성하니까 빨리빨리 앨범 내고 싶은데 이 앨범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내면은 사실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시장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못 참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그럼 아티스트 명을 바꿔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1: 아, 자신이 만든 이 훌륭한 앨범을 빨리 세상에 내놓고 싶어서
0: 그렇죠.
1: 법적으로 하자 없을 방법으로 새 이름을. 그럼 새 이름을 지으면 되지, 왜?
0: 그러니까요. 뭔가 이분은 정말 좀 특이한 정신 세계고요. 그래서 엄청난 음반사에서 굉장히 난처해했고
1: 네.
0: 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 네.
0: 이 기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컴퓨터 자판에도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 문자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90년대 초중반이죠.
1: 네.
0: 이때는 뭐 인터넷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니까는 이 워너 음반사에서 전 세계 그 언론사에다가 플로피 디스크를 수천 장을 뿌렸어요. 3.5인치짜리 당시.
1: 폰트를
0: 그래서
1: 뿌린 거예요?
0: 그렇죠. 이
1: 네.
0: 기호를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는
1: 할수
0: 폰트를
1: 있는. 네.
0: 이 앨범만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1: 대단해. 뭐 하나 해도 다 대단한.
0: 그러니까 스케일이.
1: 예, 스케일이. 아무튼 그 그런 FKA 프린스의 어떤 음악 고르셨나요?
0: 요 기호로 냈던 앨범 중에서 여섯 장의 앨범 중에서 가장 좀 높은 평가를 받는 The Gold Experience 1995년 앨범이에요.
1: 네.
0: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발라드이고 또 프린스의 대표곡이 되기도 했었던
1: 네.
0: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1995년 발표곡. 이때 심벌로 활동하던 네, 시절의 대표곡 중 하나 잘 들어봤습니다. 김지연님께서 왠지 모르게 이 심벌 보고 있으면 프린스 같기도 하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모자를 쓰고 콧수염이나 창이나 뭐 칼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1: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0: 대단하신데요. 네. 지연 재밌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 수 없음 404 이 테마로 고르신 또 세 번째 음악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예요?
1: 1971년에 이 앨범이 발표됐을 때, 네. 뭐 음악 팬들은 마찬가지고 뭐 음반사 사장님들 네. 큰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이 앨범이 들어왔는데 뭐 아티스트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네, 뭐 앨범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냥 어떤 노인이 등짐 하나 지고 있는 그 사진 하나 있는 네. 레드 제플린 사집이죠. 네, 지금은 레드 제플린 4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 앨범도 아티스트 명도 없고 앨범 명도 없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The Battle of Evermore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본인들이 레드 제플린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의 멤버별로 어떤 불가사의한 기호를 내세웠었죠.
0: 그래서 아, 여기도 심벌이군요.
1: 맞아요. 네. 이것도 네 개의 심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게 뭘 상징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 더더군다나 뭐 이 앨범에는 블랙독도 있고 또 스테어웨이 투 헤븐도 있기 때문에 네. 레드 제플린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준비한 이 더 배틀 오브 에버 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0: 굉장히 판타지적인 노래입니다.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사도 뭔가 무슨 판타지 게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네.
0: 이 로버트 플랜트가 스코틀랜드 역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만들게 됐고
1: 네.
0: 특히나 중간에 보면은 반지 악령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이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J.R.R. 톨킨의 반지의 저항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더더군다나 이 기호들이 좀 룸문자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얽혀서
1: 네.
0: 가장 신비로운 앨범에서 또 신비로운 곡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레드제플린 네 번째 음반에서 The Battle of Evermore 듣고 오죠.

0: 404 읽어드릴 수 없음 테마로 음악 저널리스트 이미윤이 선곡한 오늘의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1971년 레드제플린 4집 수록곡 The Battle of Evermore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걸 또 읽어드릴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이분은 정말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네. 읽어드릴 수 없는 기호를 남기고 가신 분인데 데이빗 보이죠? 네. 2016년에 별세를 했는데 별세하기 딱 이틀 전에 새 앨범 마지막 앨범 냅니다. 1월 8일에 이 읽어드릴 수가 없는 이 앨범 편의상 블랙스타라고 불리는 앨범 검은 별이 하나 찍혀있는 그게 검은 별 자체가 앨범 제목 이거 편의상 블랙스타라고 부르고 있죠. 앨범 내고 이틀 만에 이제 별세를 했고요. 사실은 1년 반 동안 암 투병 중이었던 사실이 네. 그 뒤에 뒤늦게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 앨범과 노래와 뮤직비디오에는 본인의 최후 그 뒤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남김없이 담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더더구나 데이빗 보이는 정말 컨셉트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앨범이었고요. 특히나 이 앨범의 첫 곡 역시 검은 별입니다. 별 기호로 그냥 저도 이제 앨범을 갖고 있지만 네. 블랙스타라고 영어로 써있지 않아요. 그냥 검은 별 기호가 하나 박혀있어요. 이 곡이 되겠고요. 네네. 다행히도 아까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를 문자표에도 없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를 수천 장 뿌렸지만 네네. 이 기호는 특수 문자표에 있습니다.
0: 특수 문자표 이모지 키 이렇게 딱 불러오면은 거기도 있나?
1: 있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0: 있을 것 같아요.
1: 아마 네. 모든 분들이 쓰신 네. 워드 프로세서에도 아마 특수 문자표에 이건 검은 별은 있을 거예요.
0: 있어요.
1: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조금 덜 불친절한 기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데이빗 보이가 마지막 앨범이니만큼 여기서는 본인이 했던 락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재즈적인 접근을
0: 맞습니다.
1: 했죠. 네, 미국 재즈 연주자들을 대거 참여시켜가지고요. 특히나 첫 곡은 정말 거의 10분에 조금 못 미치는 네. 대곡입니다.
0: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데이빗 보위의 블랙스타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0: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이 요리 겐키 니 나리마시타.
0: 예전보다 건강해졌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상태변화 표현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편하다.
1: 라쿠다. 라쿠다.
0: 라크라고 하면 편함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다 연결해서 라크다라고 하면 편하다라는 뜻의 나 형용사가 됩니다. 집안일
1: 가지, 가지
0: 가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가지라고 하는데요. 집안일을 돕다, 가사를 돕다는요.
1: 가지요 테츠다우
0: 가지요, 데츠다우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본어에는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1: 하이.
0: 이 가지, 화제를 일본어로요?
1: 가지.
0: 가지라고 합니다. 집안일도 가지, 화제도 가지. 여러분, 문맥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로봇 청소기.
1: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0: 로봇, 로봇입니다. 청소기는요? 서지기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 로봇도 서지기. 덕분,
1: 오카게, 오카게.
0: 오카게, 덕분이란 뜻이에요. 부모님 덕분에 일본어로 표현하면요.
1: 両親の おかげで.
0: 両親の おかげで 라고 하면 됩니다. 오카게 덕분이고 명사잖아요. 그러면 両親도 명사예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보통 조사 노를 사용하죠. 両親の 오카게라고 하면 부모님 덕분. 오카게 뒤에 대 연결해서 오카게데라고 하면 덕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両親の 오카게데라고 하면 부모님 덕분에라는 뜻이 되죠. 분위기.
1: 분위기. 분위기.
0: 분위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분위기, 분위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분위기가 밝아지다.
1: 분위기가 아카르크나르.
0: 분위기가 아카르크나르. 밝다라고 하면 아카르이, 이 형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카르이, 밝다. 아카르크나르, 밝아지다. 분위기가 아카르크나르, 분위기가 밝아지다가 되었네요. 그리고 선생님, 이 분위기, 가타카나어로도 표현할 수 있죠?
1: 하이, 무도.
0: 무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색.
1: 가오이로, 가오이로.
0: 안색이라고 하는 한자어 모두 뜻으로 읽습니다. 얼굴이란 뜻의 가오, 색이란 뜻의 이로, 그래서 가오이로, 안색이란 뜻인데요. 안색이 좋다.
1: 가오이로가 이.
0: 안색이 나쁘다는요.
1: 가오이로가 와르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마음.
1: 고코로. 고코로.
0: 마음심이라고 하는 한자. 뜻으로 읽습니다. 고코로. 마음, 생각 혹은 정성.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고코로 반대말은요.
1: 가라다.
0: 가라다. 몸, 신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신체 또 있잖아요.
1: 하이, 신타이.
0: 신타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건강하다, 활기차다.
1: 겐키다. 겐키다.
0: 겐키, 건강함, 활기참, 원기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다 연결해서 겐키다, 건강하다, 활기차다 혹은 기운이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1: 오겐키데스카?
0: 오겐키데스카? 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물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곤니치와도 안녕하세요? 로 해석되지만 오겐키데스카?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는 뜻의 안녕하세요? 오겐키데스카? 대답할 때는요?
1: 오카게사마데 겐키데스.
0: 오카게사마데 겐키데스. 오카게사마데 덕분에 겐키데스,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카게사마데 뭔가 앞서 나왔던 단어 비슷하지 않아요? 덕분 오카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카게사마데라고 해서 문 앞에서 사용될 때는 덕분에 뭐뭐 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는요, 되다라는 뜻의 일그룹 동사 나르와 연결돼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 형용사의 어미 다를 니로 바꾼 다음에 나르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즉, 나 형용사 어간 니 나르의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0: 뭐뭐 하게 되다 혹은 뭐뭐 해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1: 스키니나루. 스키니나루.
0: 스키니나루.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입니다.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미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스키다. 다를 니로 바꿔요. 스키니. 이 뒤에 나를 연결해서 스키니나루.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정도의 의미가 되었네요. 하나 더 볼게요. 유명하다.
1: 유명하다. 유명하다.
0: 유명하게 되다, 유명해지다.
1: 유명이나루. 유명이나루.
0: 유명이나루. 유명하게 되다, 유명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유명하다. 나 형용사는요. 상태 변화 표현을 만들 때 다를 니로 먼저 바꿉니다. 유명이 이 뒤에 나를 연결해서요. 유명이 나를 유명하게 되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일본에 오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었어.
1: 일본에 来てから 애니메가 好きになった. 일본에 来てから 애니메가 好きになった.
0: 일본에 来てから 일본에 来る 일본에 오다. 여러분, 테, 가라,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루에 테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키테, 가라. 니혼니 키테 가라. 일본에 오고 나서 애니메가 스키니 났다. 애니메가 스키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다를 니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를 연결해요. 애니메가 스키니 나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다. 과거 형태로 바꾸고 싶죠? 나르가 났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니메가 스키니 났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었어. 다음 문장 볼게요. SNS에서 화제가 되어 이 화장품은 유명해졌어요.
1: SNS에 화제가 났대. このコスメは有名になりました. SNS에 화제가 났대. このコスメは 유명になりました.
0: SNS에 SNS에서 話題になって 화제가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話題になる 화제가 되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명사에 니 나를 연결하면요. 무엇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이었죠. 話題になる 화제가 되다. 태 연결할 때요. 1그룹 동사는 우쭈루로 끝난 경우에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話題になって 화제가 되어 고노 코스메와 이 화장품은 유명이나리마시다. 유명하다, 유명하다.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어요.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유명이나르, 유명해지다. 유명이나리마시다, 유명해졌어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나 형용사는요, 동사를 수식할 때 다를 니로 바꾼 형태, 즉 나 형용사 어간에 니의 형태로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1: 도서관では静かにして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되는데요. 오늘 배우고 있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도 결국 나 형용사가 동사 나르를 수식하는 형태인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 표현, 즉 나 형용사 어간 니 나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하다.
1: 라크다.
0: 라크다. 나를 연결해 볼까요? 편해지다.
1: 라크니나루.
0: 라크니나루. 나 형용사의 상태 변화는요? 어미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라크다가 라크니나루가 되었는데요. 집안일이 편해지다.
1: 가지가 라크니나루.
0: 가지가 라크니나루.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일이 편해졌다.
1: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가지가 라크니났다.
0: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로봇 청소기 덕분에 가지가 집안일이 라크니났다. 편해졌다. 라크니나르 편해지다. 과거 형태는요. 나르를 났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라크니났다. 정중하게 바꿔 볼게요.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일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1: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가지가 다이브 라크니나리마시타.
0: 로봇 청소기의 오카게데 로봇 청소기 덕분에

0: 기쁘다인데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합니다. 기레이니 나르, 예뻐지다. 기레이니 나리마시다, 예뻐졌어요. 기레이니 나리마시다네, 예뻐졌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에? 지우상? 분위기가 違うから 誰かと思いましたよ. なんか 綺麗になりました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ダイエットしたんです.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해요. ダイエットしたんです.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 했거든요. 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다이어트 했어요. 사실만 말하고 싶을 때는 ダイエットしました. 라고 하면 되는데요. ダイエットしたんです. 은です. 이때 응은요. 설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したんです. 다이어트 했거든요의 의미에 다이어트 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이어트 したん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顔色もいいし 前より健康に見えますよ.
0: 顔色もいいし 顔色もいい 안색도 좋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시 연결해서 우리 열거 나타낼 수 있죠? 안색도 좋고 마에 요리 전보다 겐코니 미에마스요. 겐코다 라고 하면 건강하다 라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어미 다가 니로 바뀌었어요. 겐코니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정도로 해석 가능해요. 미에르 보이다 겐코니 미에르 건강하게 보이다 건강해 보이다 겐코니 미에마스요 건강해 보여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顔色もいいし 前より健康に見えま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 ダイエットのおかげで 心も体も前より元気になりました.
0: はい. 네. ダイエットのおかげで 다이어트 덕분에 心も体も 마음도 몸도 우리말로는 몸도 마음도 예 순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前より 예전보다 元気になりました. 元気다, 건강하다, 상태 변화 나타내고 싶어요. 어미 다를 니로 바꾸고 나를 연결하죠. 元気に 나를, 건강해지다, 元気に 나りました, 건강해졌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 ダイエットのおかげで 心も体も前より元気に なりまし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아, 그거 참 잘 됐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센파이, こんにちは.
3: 에? 지우상? 분위기가 違うから 誰かと思いましたよ. なんか綺麗になりましたね.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ダイエットしたんです.
3: 顔色もいいし 前より健康に見えますよ.
2: はい. ダイエットのおかげで 心も体も 前より元気になりました.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스타일이고요.
0: 아이템 품목이란 뜻입니다.
1: 트렌드
0: 트렌드 경향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끝에 소리에 주의했으면 하는데요. 미음 받침 대신 무, 드가 아니라 도로 발음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단풍 사냥 모미지 가리.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홋카이도와 고지대 산간지역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이 점차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의 단풍 시즌은 각 지역의 위도와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이어집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때 단풍을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모미지가리라고 해서 단풍을 사냥, 가리하러 간다고 표현합니다. 과거 일본의 귀족들이 산이나 들로 나가 아름다운 단풍을 찾아다니며 가까이에서 감상하거나 하던 것을 산

0: 평양의 빗대어 부르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 참고로 단풍을 뜻하는 모미지라는 말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손으로 염료를 비벼서 물을 들인다라는 뜻의 옛동사 모미이즈라는 단어에서 모미지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만이
5: 살길이다.
4: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저 혼자 지금 20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너 마침 잘 왔다. 마침 잘 왔어. 하나, 둘, 셋.
5: 来的正好.
4: 이거 왜 복습한 줄 아세요, 선생님?
5: 常用吧.
4: 아, 많이 써서. 그것도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번밖에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5: 아, 是吗?
4: 이 많이 쓰이는 말을 말이죠.
5: 这是一句很常用的话.
4: 아주 따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도 보호예요. 오는 정도가 때마침이다. 근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회화잖아요. 라이더 정하오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뭐 주어를 집어넣어서 니 라이더 정하오 전혀 문제 없죠. 좋아요.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니?
5: 这周末有什么打算吗?
4: 자, 우리 왕 선생님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발음하셨는데 사실 복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문장이 여유있게 입 밖으로 나온 분들, 오늘 3강. 너 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니?
5: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4: 를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 본문 보지 마세요.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我们 一起来看一下. 어떻게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5: 怎么?
4: 삼성, 경성 생각하시면서 나이, 我们, 怎么?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3월부터 많이 하신 분들 왜, 어째서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이죠? 怎么? 좋아요. 너 어째 그것도 모르니? 그런 말투인 거죠.
5: 네. 没错.
4: A 하면서 B 하다. 원래는 숫자 1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E, B, N, A, E, B, N, B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숫자 1을 빼고
5: B, N.
4: 네, B, N, A, B, N, B 이겁니다. 동시에 두 동작을 할 때 쓰는 거죠.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갈까요? 나는 밥 먹으면서 책 본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 먹으면서 책 본다. E, B, N 써서 할게요. 숫자 1 집어넣어서. 시작!
5: 我一边吃饭 一边看书.
4: 看书, 책이 슈예요. 그리고 숫자 1인데 왜 4성이냐고요? 이边, 숫자 1 뒤에 1성이 오면은 숫자 1은 4성으로 바뀝니다. 이边 이렇게 발음하세요. 이边 이게 아니라. 이런 게 헷갈리니까 그냥 边만 있나 봐요. 걷다, 걸어가다.
5: 走.
4: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우 그래요. 조우. 오유는 어예요.

0: 저우라 생각하시고
1: 저
0: 좋습니다. 그래서 가자, 가다란 말도 있죠.
1: 시다
0: 네,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일단 가자, 저봐 이럴
1: 음흠
0: 때. 네, 중국 선생님, 저봐 해보세요.
1: 저 봐.
0: 뭘 달라는 거지? 이거 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저봐 가자는 거죠. 핸드폰 쇼지 아니죠. 방금 배웠잖아요.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 시죠.
1: 手机,
0: 쇼지가 아니라.
1: 手机.
0: 좋아요. 오, 좋은 단어 많습니다. 우리 보통 중국어를 한 3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은 아는다는데, 집에 가다 중국어로
1: 回家.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에요. 후이자 후이자 하지 마시고요.
1: 回家.
0: 오늘은 근데 어때요? 회신하다 할때 회자예요. 아하,
1: 嗯哼.
0: 좋습니다. 소식.
1: 消息.
0: 한번 더.
1: 消息.
0: 그럼 좋다가 하오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1: 好消息.
0: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 있어가 뭘까요?
1: 有.
0: 그렇죠. 동사를 먼저 써야죠. 시작.
1: 有好消息.
0: 그렇죠. 갑니다. 조심하세요. Watch out.
1: 小心.
0: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소심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심이 아니죠.
1: 不是的.
0: 조심하세요. 小心. 정말 많이 쓰입니다. 방금.
1: 刚才.
0: 주어 앞뒤에 올수 있습니다. 방금 너.
1: 刚才你.
0: 너 방금.
1: 你刚才.
0: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와우, 선생님.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하마터면 나왔습니다.
1: 是的.
0: 읽어나 보죠.
1: 差点儿.
0: 차디알. 이게 왜 어려운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넘어지다.
1: 摔倒,
0: 좋아요. 넘어졌다.
1: 摔倒了.
0: 좋아요. 그럼 차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차디알. 摔倒了. 이건 뭐예요? 하마터면?
1: 넘어져 보냈어.
0: 안 넘어진 거죠.
1: 对的.
0: 네. 선생님 할 만한데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차디알 쇠다올러.
1: 오, 很难的.
0: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1: 그니까요.
0: 너무 겁을 들였나요? 잠시 후에 보시죠. 일깨우다.
1: 提醒.
0: 이게 여러분들 일깨우다라고 요즘에 우리가 못 사용해요. 선생님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는지 아세요?
1: 怎么说?
0: 다시 한번 알려주다. 이렇게. 네,
1: 아.
0: 그때 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老师再提醒我.
1: 到时候提醒我.
0: 제가 지금 再提醒我 했잖아요. 이 再는 다시 제자, 再见할 때
1: 嗯哼,
0: 자입니다.
1: 对的.
0: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사용법 보시고요. 옆에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第三课。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3: 我回个消息。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知道了，谢谢提醒。你怎么边走边看手机呀？
4: 我回个消息，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知道了，谢谢提醒。
0: 왜라는 말도 있지만 어째서로 해석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너 어째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니? 천천히 보시죠.
5: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0: 맨 뒤에 아는 어기조사인데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캐주얼한 이런 말투니까 따라하시면 좋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니쩜머 니쩜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5: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0: 오, 니쩜머 이边의 줄임말 边走 가면서 걸으면서 边看手机啊 핸드폰을 보냐라고 하니까 메시지에 답장하다를 이렇게 말하네요.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5: 我回个消息.
0: 요새 정말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1: 是的.
0: 네, 특히 SNS 뭐 이런 위챗 같은 그런 중국 어플에서 답장할 때도 이 回消息 정말 많이 쓰죠.
1: 嗯哼.
0: 네, 거는 이거의 줄임말인데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삼성 이성 아아 워회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5: 我回个消息.
0: 선생님 여기서 거 빼고 回消息 괜찮죠?
1: 可以的.
0: 근데 말만 나게, 약간 mm-hmm. 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1: 没错.
0: 전화하다가 중국어로
1: 打电话.
0: 그 사이에 그 집어넣어서
1: 打个电话.
0: 그 문장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 watch out, 小心, 괜찮아요. 근데 수로 뒤에 dr은 뭐뭐 좀의 뜻이 있어요. 갑니다.
1: 小心点.
0: 小心만 하면은 그냥 조심해. 小心点은 조심 좀 해. 이런 차이죠. 여러분 mm-hmm. 주었습니다. 방금.
1: 刚才.
0: 오, 주어를 굳이 집어넣으면은 你刚才你 다 됩니다. 넘어질 뻔했어. 갑니다.
1: 差点摔倒.
0: 넘어지다.
1: 摔倒.
0: 그렇죠. 摔倒 잊지 마시고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안 넘어진 거네요. 알았어.
1: 知道了.
0: 알려줘서 고마워.
1: 谢谢提醒.
0: 좋은 소식입니다. 提醒 뒤에 지금 마침표가 왔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谢谢提醒我. 맨 뒤에 워를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서 고맙다,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오늘 이치 라이 팅이샤.
4: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我回个消息。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知道了，谢谢提醒。你怎么？
3: 边走边看手机啊。我回个消息。小心点儿，刚才差点摔倒。知道了，谢谢提醒。EBS
2: 초급 중국어.
0: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본문도 언급이 됐었죠? EBN 줄여서 그냥 BN도 가능합니다. 음악 듣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하시죠. 음악 듣다.
1: 听音乐.
0: 한 번 더.
1: 听音乐.
0: 听 듣다. 音乐 음악 잊지 마세요. 공부하다.
1: 学习.
0: 좋아하다.
1: 喜欢.
0: 자, 버무리시죠.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좋아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주술목이니까 앞으로 옵니다. 갑니다.
1: 我喜欢一边听音乐一边学习.
0: 좋습니다.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워 이성입니다. 我喜欢 끌어올리세요. 我喜欢. 하지 마라.
1: 不要.
0: 不要는 원래 필요 없다란 말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 없다가 되려면 不要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콜라 중국어로 뭡니까 여러분?
1: 可乐.
0: 콜라 필요 없어요. 이게 콜라는 됐어요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1: 不要可乐.
0: 뒤에 명사니까 不要는 필요 없다죠. 하지만 문장이나 수로 동사 형사 앞에 오면은 하지 마라, 비에와 같은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마.
1: 不要边开车边打电话.
0: 아까 예문 기억나십니까? 전화하다 시작.
1: 打电话.
0: 그 집어넣어서.
1: 打个电话.
0: 운전하다, 카이처가 아니라 카이처. 한 번 더.
1: 카이처.
0: 이런 단어를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다, 상기시켜주다, 일깨우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요. 갑니다.
1: 提醒.
0: 상당히 재밌는 문장 구조예요. 이것도 필기하세요. A, 提醒, B, C, A가 B에게 C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다. 중국어는 은는 이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어머니께서 나한테 우산 챙기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갑니다.
1: 妈妈提醒我要带伞.
0: 우산을 챙기다를 두 글자로
1: 带伞.
0: 다이가 챙기다예요. 휴대하다. 伞이 우산이고요. 야오는 여기서 해야 한다, 하려 하다 다 되죠. 조동사로 쓰이면, 그렇죠? 네, 여기서는 해야 한다로 의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A가 뭐예요?
1: 마마.
0: B는요?
1: 我.
0: 네, C는요?
1: 带伞.
0: 그렇죠. 야오 带伞이 되겠죠. 우산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Please.
1: 칭.
0: 네, 칭이 맨 앞에 있으면 의심하세요. 보통 please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어는 사실 존댓말, 반말 이런 경계선이 없잖아요.
1: 几乎没有.
0: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칭을 쓰면 완전 극존칭이죠. 네, 갑니다. 그에게 내일 회의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가시죠.
1: 请提醒他明天开会.
0: 그렇죠. 他가 여기서 B가 되겠네요. 明天开会 이게 C죠. 회의하다, 카이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카이회, 카이회 요 발음도 잘하셔야 됩니다. 카이후이 안 됩니다. 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또 어떤 단어 숨어있는지 보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카이샤.

0: 저와 왕 선생님이 겁을 좀 들였죠. 차디알. 이게 뭐 하마터면인데 왜 어려울까? 바로 가겠습니다. 지각하다.
1: 迟到.
0: 어우, 나 오늘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
1: 我今天差点迟到.
0: 괜찮죠? 근데 띠로리 이꼬르 보이십니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1: 我今天差点没迟到.
0: 와, 분명히 may가 껴있는데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
1: 是的.
0: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위에 설명 보이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과 관련 있는 단어가 있으면은 긍정문과 이 may가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죠,
1: 没错，但是
0: 여러분. 예.
1: 这个特别难，我觉得。
0: 굳이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뒤에 거는 我差点没迟到는 가까스로 지각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
1: 아하.
0: 가까스로 지각하지 않았다.
1: 오, 是的，是的。
0: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1: 是的。
0: 맞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올라갈게요. 울다를 중국어로.
1: 哭。
0: 아, 이렇게 해보세요. 나 방금 울 뻔했어.
1: 我刚才差点哭。
0: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죠, 여러분.
1: 是的。
0: 예, 차디아를 기억하세요. 컵.
1: 杯子。
0: 저 컵이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 안 떨어졌네요.
1: 那个杯子差点掉地上。
0: 자, 차디알 기억하셨으면 이제 떨어뜨리다, 掉, 그리고 바닥 위, 地上, 요것도 따로 외우시고요. 나 하마터면 이 단어를 까먹을 뻔했어, 잊을 뻔했어. 까먹다를 뭐 왕, 혹은 왕지, 오늘 왕지가 있네요. 갑니다.
1: 我差点没忘记这个词儿。
0: 어, 词儿,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얼화를 집어넣었어요.
1: 哦，加了个儿。
0: 词儿 혹은
1: 词。
0: 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중국어로 츠라고 합니다. 오늘 하마터면 감기 걸릴 뻔했어. 감기에 안 걸린 거죠. 갑니다.
1: 今天差点没感冒。
0: 네, 차디알 뒤에 원치 않는 단어가 오면은 may와 may를 안 쓰는 문장이 똑같다라는 걸 오호 하시면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27페이지를 통해서 쿠, 띠어, 띠샹, 츠, 츠, 왕지, 왕, 迟到, 감冒, 이거 습득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이변 A, 이변 B 복습할게요. 숫자 1 뺄게요. 그는 차 마시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1: 他喜欢边喝茶边看书。
0: 물론 직역하면 책을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의역으로 책을 읽다라고도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사님을 중국어로.
1: 师傅。
0: 제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경우는 택시 기사님한테.
1: 是的，坐
0: 네
1: 出租车的时候。
0: 아 택시 탈때 그리고 에어컨 수리해 주시는 우리 고마운 기사님들한테도 师傅 쓸수 있죠.
1: 也是师傅。
0: 그렇죠. 기사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안전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1: 师傅提醒我们注意安全。
0: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A가 뭐예요?
1: 师傅
0: B는요?
1: 我们。
0: 좋아요. 안전에 주의하다가 C가 되는 겁니다,
1: 没
0: 여러분.
1: 错。
0: 네, 안전에 주의하다인데 중국은 동사가 먼저 오니까 주의, 안전,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하마터면 숙지하는 걸 잊을 뻔했어.
1: 我差点儿就忘了做作业。
0: 자, 이걸 왜 가져왔느냐? 차디알 뒤에 시오가 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我以为 你是说我
0: 왜
1: 经常这样做。
0: 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오, 지오. 네, 잊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잘 가져왔죠? 지오 많이 쓰잖아요.
1: 是的。
0: 선생님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왠지.
1: 我也经常用。
0: 선생님도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1: 而且我经常差点就忘了。 做什么事情?
0: 아, 하마터면 뭐 어떤 일을 까먹을 뻔했다.
1: 아, 나이
0: 아,
1: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이건 제가 통역을 할 필요가 없죠. 한국어 하셨네요.
1: 네.
0: 선생님 앞에서 아, 이런 말씀 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많이 까먹습니다. 네.
1: 아, 我的心情好多了.
0: 아, 기분이 좋아졌대요.
1: 네.
0: 심情 好多了. 길을 걸을 때는 한눈 팔지 마.
1: 走路的时候别分心。
0: 땡땡더시 호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시호 그리고 걷다, 走路, 한눈 팔다를 중국어로
1: 分心.
0: 마음을 분리하다. 이게 직역이네요. 한눈 팔다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화장실 바닥에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자.
1: 小心地滑。
0: 네, 한번 더.
1: 小心地滑。
0: 미끄럽

0: 바닥다가 중국어로
1: 화
0: 바닥을
1: 띠라고
0: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옆장에 있는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본문 내용 그대로 발췌한 거기 때문에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边走边看手机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반 정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파트4의 날이죠. 이 파트4는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싫고 아우 난 3 싫어요. 이 대화 너무 불편해요. 이런 사람이 꼭 거꾸로 아우 난 대화가 제일 경쾌하고 좋아요.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게 취향이에요. 네, 적당히 다 취향이 있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극복해 나가야죠. 그 싫어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 탁구 선수도 이제 공이 왼쪽으로 오는 거 잘 받아치는데 오른쪽으로 오면 못 받아치는 경우 있죠. 선수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그 연습해야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몇 번 하면 또 돼요. 이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에는 안 들려요. 근데 꾸준히 하면 어느 날 탁 리스닝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리스닝은 오히려 쉬워요. 한번 만점 받으면 리스닝 계속 만점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여러분이 좀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교재 41쪽입니다. 여섯 문제인데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2: I have an important update for everyone. Our regional headquarters will relocate to the Westbrook Business Center in early November.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we'll be ordering new office equipment and workstations. Each employee may select a monitor, keyboard, and adjustable chair from an equipment guide that I'll place in your mailboxes this afternoon. There is one inconvenience, however. The new building has far fewer employee parking spaces than our present location, so driving to work may not be practical for everyone. Fortunately, the headquarters is only a short walk from a subway entrance and several public bus routes.
1: Number 71. Why is the speaker addressing the employees? Number 72. What will employees receive later today? Number 73. Why does the speaker say?
2: The headquarters is only a short walk from a subway entrance and several public bus routes.
1: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0: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1: We've had an excellent year, so there is room in the budget to make some improvements to our hotel. Several of you have recommended replacing the sofas and coffee tables in the lobby, but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However, the ice machine near the guest lounge has stopped working 4 times in the past 2 months. Several companies manufacture commercial ice machines, so we have plenty of choices. Yuna, could you compare some suitable replacement models? I'm sure they differ considerably in price, capacity, and reliability.
0: Number 74. Where do the listeners most likely work?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she says,
1: "The ice machine near the guest lounge has stopped working 4 times in the past 2 months"?
0: Number 76. What does the speaker ask Yuna to do?
2: "잘 들어보셨나요? 71번 보시죠. 화자가 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데 why addressing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됩니다.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밑줄 안 그어도 흐름이 잡히죠. 왜 연설하냐. 이렇게 왜 말하냐.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오늘 오후에 뭘 받냐. 그럼 이거는 what employees receive later today. 이거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뭘 받냐.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73번은 the headquarters, 이 본사가 is only a short walk from a subway entrance. 전철 입구에서 아주 걸으면 짧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And several public bus routes, 버스 노선에도 아주 가깝다. 이런 얘기죠. 아까는 제 원어민이 route라고 읽었어요. 이 route, route 모두 표준 발음입니다. 알았죠? 자, 이런 세 가지 문제인데요.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update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 정보가 있죠. Our original headquarters, 우리의 원래 본사가 will relocate to the Westbrook Business Center로 이사를 가요. In early November, 11월 초에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 이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이 바로 중요한 주제니까 71번 정답은 B번, to describe an upcoming relocation.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사를 설명하는 거죠. 이전을 설명하는 거죠. 이건 이제 회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이런 이전,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We'll be ordering new office equipment and workstations. 우리가 새로운 사무용 장비와 workstation을 주문할 거예요. 이 workstation은 뭐 책상, 테이블뿐 아니라 이제 뭐 컴퓨터 제반사항 이런 거 다 workstation이죠. Each employee, 각 직원은 may select a monitor, 그리고 keyboard and adjustable chair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From an equipment guide, 이 장비 가이드로부터. That I will place in your mailboxes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당신의 여러분의 메일함에 다 이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뭘 받아요? 이 직원들은 메일함으로 어떤 그 가이드를 받겠죠. An office equipment guide. 사무용 장비 안내서죠. 사무용 장비 안내서를 받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2번 정답은 여기서 C번이 되겠습니다. C번이 여기서 답이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제 아까 this afternoon이 질문에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this afternoon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간 관계 부사는 그대로 이제 들리기 때문에 미리 밑줄을 그어두면 좋은 거죠. There is one inconvenience, however.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The new building has far fewer employee parking spaces. 새로운 건물이 훨씬 더 작은 수의 그 직원 주차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Than our present location. 우리 현재 장소보다.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주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driving to work may not be practical.

0: 운전을 해서 자동차 출근이 이게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fortunately, 다행히도 the headquarters is only a short walk from a subway entrance. 전철 입구에서 아주 걸으면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And 그리고 several public bus routes, 몇몇 버스 노선에서도 가까워요. 즉 이거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가용 다 가져오지 말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3번 정답 뭐죠? A번이죠. 이 문장의 뜻은 to recommend commuting by public transportation. 버스나 전철 타라. 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도록 추천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73번은 A가 정답입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 have an important update for everyone. Our regional headquarters will relocate to the Westbrook Business Center in early November.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we'll be ordering new office equipment and workstations. Each employee may select a monitor, keyboard, and adjustable chair from an equipment guide that I'll place in your mailboxes this afternoon. There is one inconvenience, however. The new building has far fewer employee parking spaces than our present location, so driving to work may not be practical for everyone. Fortunately, the headquarters is only a short walk from a subway entrance and several public bus route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이죠. Where do the listeners most likely work? 이 청자들이 어디서 일하는 것 같냐? 이거는 이제 where listeners work 이렇게 밑줄을 거야 돼요. 스피커는 한 명이니까 밑줄 그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리스너가 어디서 일하냐 이렇게 해서 where listeners work. 여기 이제 세 단어에는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교재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독해 길죠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이제 슈퍼카만보님, 재밌는 분인데 이분은 10월호 벌써 다 풀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독해 그러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9월 20일 토익 보신 분이 있어요? 9월 20일 토익 파트 7, 공포의 7. 엄청 길고 학생들이 무척 힘들어했죠. 근데 요즘 시험이 매우 어렵게 나오는데 또 뭐 그냥 경쾌하게 너무 짧게만 만들면은 좀 비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해도 길어진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시험 보시는 분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다 녹음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길어졌어요. 어느 달은 좀 짧게 나오다가 이 공포의 9월 20일이었어요. 그때는 독해가 너무 길어갖고 또 단문 독해도 막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푼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신 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7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인용 문구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계속 넣어드리잖아요. 지금 파트 3, 4에서 인용 문구 문제 많이 넣었죠. 이거 계속 노력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힘들게 넣어드리면 왜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막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거 저희 양심적으로 이런 문제 넣어야 이렇게 양심적으로 좋은 교재가 됩니다. 이 아이스 머신이 그 이 게스트 라운지 근처에 이것이 작동을 멈췄어요. 지난 두 달 동안 네 번이나 멈췄어요. 이게 자주 고장나요?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을 왜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딱 보면 예상해서 찍어요. 이거 자주 고장나니까 이런 거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C를 우선 찍고 듣다가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이따 보면 아직 내 감각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제 또 확인하면서 푸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유나가 무엇을 하도록 이 화자는 요청하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We've had an excellent year. 아주 훌륭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So there is room in the budget. 예산 여유가 있어요. 이때 room이 관사 없이 쓰일 때 여유라는 뜻이죠. 예산에 여유가 있어요. To make some improvements

0: 개선을 할 돈을 댈 여유가 있습니다. To our hotel. 우리 호텔에 그랬습니다. Our this here my dear에 답을 준다. 우리 호텔. 그럼 여기는 어디냐? 호텔이겠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B번 at a hotel.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가? 청중이나 뭐 이 사람이나 다 우리 호텔에 했으니까 호텔이죠. 뭐. 그 다음 our this here my가 이렇게 중요해요. Our 뒤에 답의 단서를 준다. Several of you, 여러분 중 몇 분들은 have recommended replacing sofas and coffee tables in the lobby. 로비에 있는 소파나 커피 테이블을 교체하라고 제안을 하셨죠. 여봐요. recommend ing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But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그러나 이것들은 여전히 상태가 좋아요. However 뒤에 중요한 말 나온다. However, the ice machine near the guest lounge. 이 게스트 라운지에 있는 그 아이스 머신이 has stopped working 4 times, 네 번이나 작동을 멈췄어요. In the past 2 months, 지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75번 정답이 뭐죠? 바로 C번, the machine should be replaced 해서 교체돼야 된다. C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Several companies, 몇몇 회사들이 manufacture commercial ice machines, 상업용 아이스 머신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이 아니라 이제 상업용 그런 기계를 만들죠. So, 그래서 we have plenty of choices, 선택할 다양한 게 있습니다. Yuna를 불렀어요. Could you compare some suitable replacement models? 몇몇 적절한 그 교체 모델을 비교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거 골라줘. 여러 개 비교해봐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76번 정답은 A번. Research suitable replacement products. 적당한 교체 제품, 이 제품을 지금 찾아본다. 그런 개념에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안 들어도 이제 시험은 다 풀리는 거예요. I'm sure they differ considerably in price. 가격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확신해요. 또 capacity, 용량과 and reliability, 신뢰도, 신뢰성, 이 제품이 믿을 만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난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I'm sure 이하 듣지 말고 빨리 답안지 색칠하고 다음 문제를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을 잘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ve had an excellent year, so there is room in the budget to make some improvements to our hotel. Several of you have recommended replacing the sofas and coffee tables in the lobby, but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However, the ice machine near the guest lounge has stopped working 4 times in the past 2 months. Several companies manufacture commercial ice machines, so we have plenty of choices. Yuna, could you compare some suitable replacement models? I'm sure they differ considerably in price, capacity, and reliability.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10월 11월 보충자료 최신 기출 LC 단어 50선, RC 단어 150선 거기에 Lower the Blinds 여기 할 차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She's가 아니라 He's인데 이제 그녀로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죠? 거기서 그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있다였고 자 Lower the Blinds 했는데 이건 블라인드를 내리다 쉽죠? 뭐 The blinds have been lowered over the windows 하면 이제 창너머로 이 블라인드가 결국 내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raise 이거 이제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lower랑 이제 raise를 비교해서 보시고 parted plants 이 화분이 들려서 답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parted plants 우리 교재도 썼죠. 9월 20일에 이게 나왔어요. parted plants 들려서 정답. Several parted plants are arranged near the entrance. 그래서 몇몇 화분이 지금 입구 근처에 정돈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pause to do 잠시 멈춰서다. 야 이런 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1월 예, 저 9월 20일에 파트 1의 비슷한 문장 똑같진 않아요. 똑같으면 큰일 나요. The woman has paused to check her phone 해서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섰다. Pause to 부정사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38에 호텔 헬스장에서의 경험을 SNS에 써보기.
0: 오.
1: 네, 그래서 그때 투숙객 둘이 mm-hmm. 막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었잖아요.
0: They were working out and yeah. they were spotting each other.
1: Yes. 근데 그것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보고 싶은 거예요.
0: Uh-huh.
1: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요.
0: 네.
1: 그 남자분이셨더라고요.
0: Oh,
1: 네.
0: okay.
1: 이제 걸걸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0: Uh-huh. 네. Really? I yeah. thought it was Sariana.
1: 아, 이게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0: Oh, okay. Let's take a listen. Here is the hotel gym that completely exceeded my expectations.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 went to the hotel gym not expecting much,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Boy, was I wrong. The place was spotless and well equipped. I'm not going to lie, this gym put my regular gym to shame. The only downside was that it wasn't opened around the clock. By the way, this huge guy spotted me. And he lifted my barbell like it was a dumbbell. Hashtag hotel gym.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헬스장은 복불복이라 큰 기대 없이 갔어. 근데 웬걸? 엄청 깔끔하고 장비도 아주 제대로 갖춘 곳이더라고. 인정해야겠어. 여긴 내가 평소에 다니는 헬스장 뺨칠 정도로 좋아. 유일한 단점은 24시간 오픈이 아니라는 거. 그나저나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스포트 해줬는데 내 역기를 아령처럼 들더라고. Hashtag 호텔 헬스장.
0: 아, 네. 그 덩치 큰 남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세리아나의 twin brother.
1: Twin brother?
0: Mm-hmm.
1: 목소리가 똑같네요.
0: Yeah. 네, she has a twin brother.
1: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어쩐지 좀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0: 네.
1: 애티튜드도 좀 그렇고요.
0: 아하.
1: 자, 그렇다면 핵심 표현 여기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0: Mm-hmm.
1: 그게 바로 24시간 오픈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라고 아까 했는데
0: 네.
1: 자,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뭐 이렇게 뭔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0: 네.
1: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네. 오늘은 around the clock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되죠?
1: 네.
0: around the clock.
1: 시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0: 네.
1: 그리고 내내라는 느낌이 막 빙빙 도는
0: 맞아요.
1: 게 생각이 나고요.
0: 그래서 뭐 open 24 hours 대신 we are open around the clock.
1: around the clock. Okay. So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비슷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24/7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하루 종일 뭐 break time도 없이 돌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1년 내내 뭔가 연중무휴의 성격을 더 지니고요. 이 around the clock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break time마저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 한국 식당은 24시간 내내 열려 있어. 자, 그 한국 식당은 열려 있어.
0: The Korean restaurant is open
1: 24시간 내내
0: around the clock. The Korean restaurant is open around the clock.
1: 네. 두 번째는요. 그 고객 지원팀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 그 고객 지원팀은 일해.
0: The customer support team works
1: 쉬지 않고 밤낮으로
0: around the clock. The customer support team works around the clock.
1: 네. 세 번째 예문은요. 그 병원은 응급 상황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운영이 된다. 자, 그 병원은 운영돼.
0: The hospital operates
1: 24시간 내내
0: around the clock
1: 응급 상황들을 위해
0: for emergencies. The hospital operates around the clock for emergencies.
1: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에 뭐 break time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다. 라고
0: yes.
1: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 머리에 완전 싹 들어왔어야 됩니다. 바로 헬스장을 영어로 하면 뭐가 가장 가까울까요?
0: 네, gym입니다.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Gym.
1: 그렇게 gym 하면 체육관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좀 네.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헬스장을 gym이라고 가장 많이 부릅니다.
0: Yeah,
1: 그렇죠?
0: I'm heading to the gym or I'm going to the gym after work.
1: 자, 다음은요. 이런, 내 생각이 틀렸어. 아니면, when girl?
0: 영어로는, boy, was I wrong. Boy, was I wrong.
1: 네, 이거는 심지어, I was wrong이 물론 이제 어순대로 맞게 느껴지지만요. 조금 감탄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치를 했고요.
0: 맞아요.
1: Was I wrong? 했고요. 이거는 사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거나 예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뭐 반전이 있었다.
0: 맞아요.
1: 아,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네. 쓰죠.
0: 그냥 틀린 게 아니고 완전히 틀렸어.
1: 그러니까요.
0: Boy, was I wrong.
1: Yes. 자, 다음은요. 티끌 하나 없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0: 네. Spotless. Spotless.
1: 스팟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얼룩 같은
1: 얼룩
0: 거죠.
1: 같은 거. 작은 얼룩, 뭐 티끌 이런 거.
0: 그래서 뭔가 방이 아주 깨끗해. 먼지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깨끗해. 그러면 spotless.
1: 점 하나 없는 거네요.
0: Wow, 그쵸? This room is spotless.
1: Spotless. 자, 다음은요. 잘 갖추어진, 뭔가 잘 갖추어진.
0: Well equipped. Well equipped.
1: Equipped.
0: 많은 분들은 equipment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equipment이 잘 해놨다.
1: 네.
0: 네, well equipped.
1: 이거 잘
0: 필요한 거 다 있다.
1: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 굳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wi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0: yeah.
1: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단점, 불리한 면.
0: Downside. Downside. 뭔가 단점을 얘기할 때는 cons, pros and cons, weakness, 뭐 이렇게 말하는데 yes. downside도 정말 많이 써요.
1: Downside는 특히나 장점이 있고 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장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보통 downside를 많이 안 쓰죠.
0: 네.
1: 이거는 장점, 단점이 다 있을 때 좀 어울립니다.
0: 네.
1: 다음은 아령입니다.
0: 네, dumbbell입니다. Dumbbell.
1: Dumbbell.
0: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D-U-M-B-E-L-L. B-B-E-L-L.
1: 네. 이게 지난 시간 우리 퀴즈에
0: 맞아요.
1: 나온 단어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했었죠. 역기를 했었죠. Barbell이라는 걸 했었는데 오늘은 덤벨로 바꿔봤네요.
0: 네.
1: 네. 자, 주요 표현으로

0: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네,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정말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1: Oh, what is that?
0: 바로 복불복인.
1: 오, 너무 좋죠.
0: 오, 복불복이다.
1: 네, 영어로는 hit or miss라고 합니다.
0: Hit or miss?
1: Hit or miss. Yes. 뭔가 타겟을 히트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0: 그쵸?
1: 미스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0: 막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관역을 맞추듯이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맞출 수도 있고 뭐 빗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그때그때 달라 느낌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항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곳은 진짜 빨라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정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 됩니다.
1: 그래요?
0: 자, 그래서 공항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셨나 봐요.
1: 네.
0: 자, 공항 와이파이는
1: Airport Wi-Fi
0: 항상 마치거나 빗나가는 거야.
1: is always hit or miss. Airport Wi-Fi is always hit or miss.
0: 네.
1: 저는 공항에 있을 때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애들 때문에 뭐 와이파이
0: 인터넷을 할
1: 맞아요.
0: 그게 없네요.
1: 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0: 그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일본 식당은 진짜 복불복이야. 자, 일본 식당들은
1: Japanese restaurants can be
0: 마치거나 빗나갈 수 있어.
1: Hit or miss. Japanese restaurants can be hit or miss.
0: 네. 그 일본에 가서 그 식당을 가봤는데 저는 네. 무조건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 오.
0: 뭔가 장인정신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좀 별론데? 이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1: Oh, really?
0: 그래서 이게 진짜 복불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1: It can be hit or miss.
0: Hit or miss.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솔직히 말할게. 뭐 인정할게.
1: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lie.
0: 네. 이거는 정말 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요즘에 약간 사람들의 습관, 말버릇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인정하기 전에
1: yeah.
0: You know what? I'm not gonna lie. 하면서 인정을 이어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막 무시하고 하진 않을게. 나 진짜 얘기는 할게. 이런 느낌. 자, 한번 해볼게요. 인정할게. 너 영어 꽤 잘해. 자, 난 거짓말하진 않을 거야.
1: I'm not going to lie.
0: 너의 영어는 꽤 괜찮아.
1: Your English is pretty good. I'm not going to lie. Your English is pretty good, 선생님.
0: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죠,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인정할게. 너의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친구랑 둘이 계속 싱글이었는데 친구가 여친이 생겼다고 해서 설마 이랬는데 자, 난 거짓말하진 않을 거야.
1: I'm not going to lie.
0: 너의 여자친구는 정말 예뻐.
1: Your girlfriend is really pretty. I'm not going to lie. Your girlfriend is really pretty.
0: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잡아보겠습니다. 와, 명사 뺨치게 좋다. 아니면 명사를 무색하게 하다.
1: Put 명사 to shame. Put something or someone to shame.
0: 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쩔 때 쓸까요?
1: 그냥 그만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0: 비교 대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1: 맞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데가 다른 사람들이나 뭐 좀 창피하게 할 만큼 뭐가 좋다.
0: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나도 이벤트를 꾸몄는데 나의 이벤트를 쉐임으로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다른 이벤트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네요.
1: 맞아요.
0: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유가 카페를 차렸다고 상상해 볼게요.
1: Oh, yes.
0: 이 마유 카페는 있잖아. 그 다른 많은 유명한 카페들 뺨치게 좋아.
1: Oh.
0: 자, 마유의 카페는 많은 유명한 카페들을 놓아.
1: Mayu's cafe puts many famous cafes
0: 수치심에
1: to shame. Mayu's cafe puts many famous cafes to shame.
0: 네.
1: 그래서 이 famous cafes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마유 카페가 생기고 나서 가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래서 그 유명한 카페들이 shame으로 가버린 거예요.
1: 맞아.
0: 네.
1: 너희들 창피할 줄 알아. 마유 카페가 얼마나 좋은데.
0: 언젠가 차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이 호텔 조식은 진짜 비싼 식당들 뺨쳐. 그만큼 좋아. 자, 이 호텔의 조식은 비싼 식당들을 놓는다.
1: This hotel's breakfast puts expensive restaurants
0: 수치심에
1: to shame. This hotel's breakfast puts expensive restaurants to shame.
0: 네, 아 정말 계속 그거 직역으로 상상을 해주세요. Shame에 뭔가 뭔가를 가져다 놓는구나.
1: Mm-hmm.
0: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 대상이 너무 좋구나.
1: 맞아요.
0: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1: Yeah.
0: 자, 오늘의 어순 영상.

0: I went to the hotel gym not expecting much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1: 네, 여기서 since는 because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하게 잡으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 since는 because hotel gyms can be 이렇게 해도 큰 보통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0: 맞아요. Right. So when something is a hit or miss, it means that it's not always great, right?
1: Right. Yeah. Okay, 자 다음은요. 근데 웬걸? 엄청 깔끔하고 장비도 아주 제대로 갖춘 곳이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Mm-hmm. 그래서 아, 이런 내가 틀렸네.
0: Boy, was I wrong.
1: 그 장소는 티끌 하나 없었어.
0: The place was spotless.
1: 그리고 잘 갖추어졌어.
0: And well equipped. Boy, was I wrong. The place was spotless and well equipped.
1: 네, 여기서 boy는 소년이 아니라 감탄사 일종입니다. Oh boy, 이런
0: 맞아요.
1: 느낌. 자, 다음은요. 인정해야겠어. 여긴 내가 평소에 다니는 헬스장 뺨칠 정도로 좋아. 자, 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0: I'm not going to lie.
1: 이 헬스장은 내 평소의 헬스장을 놓아.
0: This gym put my regular gym.
1: 수치심에.
0: To shame. I'm not going to lie. This gym put my regular gym to shame.
1: 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24시간 오픈이 아니라는 거. 자, 그 유일한 단점은
0: The only downside
1: 그게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였어.
0: Was that it wasn't open
1: 24시간 내내
0: Around the clock. The only downside was that it wasn't open around the clock.
1: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녁 시간에도 뭐 닫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몇 시면 뭐 10시면 끝난다는 거.
0: Yeah.
1: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장점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downside로 단점을 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0: 맞아요.
1: Right. 자, 마지막 문장. 그나저나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스포트 해 줬는데 내 역기를 아령처럼 들더라고. Hashtag 호텔 헬스장. 자, 그나저나 이 큰 남자가 날 스폿 해줬어.
0: 네, 글로 보시면 BTW라고 써져 있지만 읽으실 때는 By the way라고 읽으시면 좋아요. By the way, this huge guy spotted me.
1: 그리고 그는 내 역기를 들었어.
0: And he lifted my barbell.
1: 그게 아령인 것처럼.
0: Like it was a dumbbell.
1: Hashtag 호텔 헬스장.
0: Hashtag hotel gym. By the way, this huge guy spotted me and he lifted my barbell like it was a dumbbell. Hashtag hotel gy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ent to the hotel gym not expecting much since hotel gyms can be hit or miss. Boy, was I wrong. The place was spotless and well equipped. I'm not going to lie. This gym put my regular gym to shame. The only downside was that it wasn't opened around the clock. By the way, this huge guy spotted me, and he lifted my barbell like it was a dumbbell. Hashtag hotel gym.
0: Here's today's review.
1: 티끌 하나 없는
0: Spotless
1: 단점 불리하면
0: Downside
1: 아령
0: Dumbbell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밤낮으로
0: Around the clock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복불복인
0: Hit or mis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들은 오류를 고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0: 네네.
1: 오류가 발생하면 그 전문 IT 하시는 분들 와서 네.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류를 고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0: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24시간 내내 around the clock 이거는 뭔가 뉘앙스가 쉬지 않는다는 뉘앙스죠.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Bye for now.
1: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and we do that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Back into the car industry, we talked about VW Group last month, right? Volkswagen, and Audi, you know, one of their big sellers, are debuting a new vehicle in America.
3: 저희가 매달 지금 자동차 기업들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Mm-hmm. 지난달에 그 피터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스바겐 얘기를 했는데 폭스바겐 아래 자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디죠.
4: 그렇죠.
3: 고급차를 만드는 이제 제조사이기는 한데 전체 폭스바겐의 매출 한 20%를 이제 아우디가 차지를 합니다. 네.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그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엄청 밀렸어요.
4: 네.
3: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법 차를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내려온 상태여서 그 뭔가 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해서 최근에 신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낸 차가 하나 있어요.
4: Yes, it's known as the Q9 and it's there to satisfy that North American demand for bigger cars. A full-size luxury SUV is what they call it. Much like the GLS from Mercedes or the X7 from BMW.
3: 정확하네요. 네. 그 이제 그 SUV 중에 여러분 되게 큰 거 있어요. 진짜 6명이 타도 자리 공간이 남는.
4: 그렇죠.
3: 그런 차량이 이제 소위 말해 대형 SUV 시장인데 이쪽 차량들이 이제 그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가장 높아요. 소형차 10대 파는 것보다 이거 한 대 파는 게 마진이 더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걸 이제 3열 대형 그 SUV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Q9을 아우디가 이제 신차로 공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BMW X7이라든가 뭐 벤츠 GLS라든가 볼보의 그 XC90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차종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서.
4: Exactly. Yeah. It was a bit of a blind spot for them. They had a smaller one before that had three rows, but that's not seen as full size, which Americans really like to have.
3: Good point.
4: And also, you know, this is one of the German car companies that doesn't actually have its factory in North America, right?
3: 아, 맞네요.
4: So it might be subject to the tariffs in that case.
3: 그러니까 지금 아우디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생산 공장이 없어요. 나머지 유럽 회사들은 또 있거든요.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지금 아우디가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4: 그렇죠. All right, let's find out all about this. Page 38 in the October book for part 1.
5: Audi debuts full-size luxury SUV to reinvigorate American sales. German automaker Audi recently debuted its premier three-row Q9 vehicle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Designed strictly as a full-size flagship model, the new SUV features a spacious interior, cutting-edge lighting technology, and powerful combustion engines.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3: 자, 핵심 단어들 골라보자면 premier

0: three-row Q9 vehicle, 이번엔 이제 신차를 이렇게 묘사했고, full-size flagship model, 풀사이즈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counter-shrinking market presenc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심 표현들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German automaker Audi recently debuted its premier three-row Q9 vehicle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0: 신차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debut가 동사고요. 최고급 premier, three-row는 3열을 말합니다. 앞에 운전석, 조수석 있고 바로 뒤에 뒷좌석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짐도 실을 수 있으면서 3열로 이렇게 앉을 수 있다 해서 three-row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커야 돼요.
1: 네, 맞아요.
0: 이게 되려면.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Q7이란 모델로 경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동종 차종들 비해서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에이 저게 무슨 3열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Q9으로 몸집을 많이 키운 겁니다. 자, 이 신차를 이제 이번에 출시한 것은 뭐 하기 위함이죠?
1: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Yeah, that's just meaning what American customers like.
0: 그렇죠.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어떻게 보면 target, 정조준했다는 얘기잖아요. Mm-hmm. 미국 시장을 보고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Okay.
1: German automaker Audi recently debuted its premier three-row Q9 vehicle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Designed strictly as a full-size flagship model, the new SUV features a spacious interior, cutting-edge lighting technology, and powerful combustion engines.
0: 차량 스펙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So designed strictly as a full-size flagship model이라고 하는 건 애당초부터 설계 자체를 풀사이즈 대표 어떤 모델로 했단 얘기예요. Mm-hmm. 주력 차종으로 팔려고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The new SUV features a spacious interior. If something is spacious, it's got a lot of room in it, right?
0: 그렇죠. 상당히 실내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cutting edge lighting technology는 최첨단 조명 기술도 적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And powerful combustion engines라고 했었죠. 아주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kay.
1: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0: Mm-hmm.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신차를 출시한 것은 rollout 자체가 출시죠.
1: 그렇죠.
0: 제품 출시할 때 rollout이라는 단어 자주 나왔잖아요.
1: Yeah.
0: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점점 위축되어가는 시장 입지를 역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Yeah, and this segment is lucrative, right? They want to capture these lucrative segments. Remember, with lucrative, it means it's highly profitable, it's highly desired.
0: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죠. Mm-hmm.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수익성이 가장 높은 그 차량 부문이 이 최고급 SUV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더 공략을 하거나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그 유럽 자동차 경쟁사들한테 다 뺏긴 상황이에요.
1: And that is, yeah, dominated by those rival European brands we mentioned earlier, right? Mm-hmm. The German ones especially.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Let's listen to part two.
2: The luxury car maker has experienced notable sales slumps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nd tariff complications. Unlike major competitors, the firm lack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instead. Analysts note that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0: 아우디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정말 그 전기차에만 초집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유럽 자동차 회사들 중에 뭐 가장 공격적으로 2033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종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을 정도로.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내연기관 쪽 차량 신차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Okay?
1: The luxury car maker has experienced notable sales slumps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nd tariff complications.
0: Okay. 먼저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부진 원인에 대한 문장을 잘 보죠. 자,

0: 아우디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notable sales slumps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판매 부진을 경험을 했다는 얘기고요.
1: Mm-hmm. Yeah,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gain, what customers want, 그쵸. right? What they're asking for, and tariff complications. Complications is just a fancy word of saying the difficulties by the expensive taxes that they're paying.
0: 맞아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추세의 어떤 변화도 있었지만 관세 부작용 같은 것이나 부담도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omplications 동그라미 치고요. 오늘의 기초형 단어로 지정을 할게요. 자, 1번 뜻은 병의 합병증입니다. Mm-hmm. 어떤 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합병증 생길 때 complications라고 그렇죠. 쓰이고 그게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수반되는 골칫거리, 차질, 변수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관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당연히 차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진 아우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ne more time.
1: The luxury car maker has experienced notable sales slumps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nd tariff complications. Unlike major competitors, the firm lack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instead.
0: 다른 유럽 경쟁사들은 미국 내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메르세데스 벤츠 얘기는 지난달에도 했었잖아요. 그 기사로.
1: 아, 그렇죠. And ironically, they might be banned from selling their vehicles.
0: 거긴 생산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차량 판매 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아우디는 지금 아예 생산 시설 자체가 미국 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량을 이제 독일, 헝가리, 멕시코 이런 공장에서 들여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수입차거든요.
1: 그렇죠.
0: 전부 다 관세 대상이죠.
1: Exactly.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Remember, lineup is just the selection of vehicles.
0: 전차종. 그래서 아우디 전차종은 지금 다 수입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약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오케이.
1: Unlike major competitors, the firm lack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instead. Analysts note that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0: 이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올인한 것으로 인한 결과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EV, 즉 전기 차량에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던 이 아우디의 결정 자체가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이번에 나온 신차와 같은 핵심 내연기관 차량들로부터 약간 기업의 역량이 좀 벗어나게끔 하는, 좀 빗나가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to divert focus means your attention was shifted, right? You weren't really thinking enough about something.
0: 분산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고 뭐 아예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존의 기업들은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쪽으로 너무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주력 상품들 쪽에서 뭔가 좀 역량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Analysts note that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Let's listen to part three.
2: Many industry experts view this latest aggressive product push as a truly essential step toward restoring overall profitability. By introducing these highly anticipated high-margin utility models, the company hopes to successfully reclaim lost market share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Nevertheless, ongoing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rising import tariffs will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its long-term expansion in the American market.
0: 자, 핵심 문구들이 reclaim lost market share. 이거 하나만 봐도 딱 느낌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지금까지 잃었던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되찾아오겠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1: Many industry experts view this latest aggressive product push as a truly essential step toward restoring overall profitability.
0: Okay. 자, aggressive 하면 공격적인 거고 product push는 말 그대로 신차를 뭐 밀어넣듯이 지금 내놨잖아요.
1: Yeah, you're promoting it, right? You're really bigging it up.
0: 그래서 신차의 어떤 공격적 출시 행보 자체를 push로 표현을 한 거고 자, 이것이 restoring overall profitability, 북미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회복

0: 생각하는데 아우디에게는 필수적인 어떤 단계 혹은 전환점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Yeah. 그래서 essential step이란 말이 나온 거네요.
1: 그렇죠. By introducing these highly anticipated high margin utility models, the company hopes to successfully reclaim lost market share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Mm. Yeah, here a really good word to look at is utility. Mm. SUV stands for sports utility vehicle. Mm. So it's just abbreviated to a utility model. Utility meaning it's got many uses.
0: 맞아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많은 기대를 이제 받잖아요. 그다음에 고수익성이 보장되는 한 대 팔면 뭐 작은 차 열 대 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이 마진 네. 수익폭이 상당히 높은 이런 차종들인데 그래서 이제 아우디 쪽에서 이와 같은 공격적인 신차 도입을 함으로써 successfully regain lost market share. 북미 시장에서 이제 한때 유지했었던 시장 점유율을 reclaim은 잃어버린 걸 되찾아온다는 얘기거든요.
1: Yeah, to 네. win it back.
0: 맞아요. 그걸 되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이건 뭔가요?
1: Yeah, demographics, remember, just mean groups, right? And suburban, so you're not talking about those city dwellers that maybe in America don't have as many cars, but the ones that live in the suburbs where cars are essential. They're a 맞아요. big market. 네.
0: 도심이 있고 서버브가 있거든요. Mm-hmm. 그 도시 근교에 그 대도시권을 말하죠.
1: 네.
0: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듯이. Mm-hmm. 그러니까 그런 핵심 도심 교외 지역의 그 소비자층들에게 어필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지역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네. 도심보다는.
1: 맞아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소비자층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1: Alright, next sentence. Nevertheless, ongoing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rising import tariffs will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its long-term expansion in the American market.
0: 자, 그러나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trade barriers, 무역 장벽. 그다음에 import tariffs, 수입 관세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사업 확대에 미국 시장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Challenges 자체가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1: Yeah, okay. and this is for the long-term expansion. So with the view of growing in the years to come.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together, uninterrupted. We encourage you highly as you listen to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you think you hear on page 42.
2: Audi debuts full-size luxury SUV to reinvigorate American sales. German automaker Audi recently debuted its premier three-row Q9 vehicle to directly target American consumer preferences. Designed strictly as a full-size flagship model, the new SUV features a spacious interior, cutting-edge lighting technology, and powerful combustion engines. This aggressive rollout aims to counter shrinking market presence and capture lucrative segments dominated by rival European brands. The luxury car maker has experienced notable sales slumps in North America due to shifting consumer demands and tariff complications. Unlike major competitors, the firm lack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mporting its entire vehicle lineup instead. Analysts note that earlier heavy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emporarily diverted focus away from core internal combustion models. Many industry experts view this latest aggressive product push as a truly essential step toward restoring overall profitability. By introducing these highly anticipated high-margin utility models, the company hopes to successfully reclaim lost market share across key suburban demographics. Nevertheless, ongoing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rising import tariffs will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its long-term expansion in the American market.
0: 오케이, okay,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one. Bye-bye. Bye.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우리 제인 선생님은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0: No. 네,
2: 그냥 뭐 딱.
0: I use whatever's there.
2: 딱 할 말만
0: whatever
2: 하시는
0: I
2: 스타일. 저는 좀 이모티콘을 많이 씁니다.
0: I know. 네. You have the cutest ones.
2: 그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거기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이모티콘 이런 걸 많이 안 쓰고 근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메시지 주고받고 할 때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귀엽고 그때그때 감정들과 생각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2: 저 여기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도
0: yeah,
2: 저
0: yeah.
2: 도착이요 하면서 도착 귀여운 아이콘 쫙
0: I know. 저는 그냥 아이콘. I'm here. 땡.
2: 선생님 그냥 어디야? 나 왔는데요. 오늘 이제 사연 주인공께서 그 이모티콘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쁜 거 쓰는 거 보고 이거 나도 쓰면 좋겠다 했는데 왠지 내가 돈 주고 사긴 좀 아깝고 그래서 가족들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나 이모티콘 선물해줘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사줘서 이렇게 쓰고 계신데 너무 좋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싼 선물 아니니까 이것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부담 없다.
0: Yeah, 이렇게. I think it'd be good, you know, good idea to ask your kids when they're young. Yeah, it's not burdensome. So yeah, you can get me these emojis or you know.
2: 그렇죠. Yeah.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것만 쓰면 약간 좀 이렇게 지루하니까
0: 네.
2: 이렇게 받아서 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좋네요. 네.
2: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백화점 쇼핑보다 이모티콘 쇼핑이 재미있는 제시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2: 골라서 보내주시나 봐요.
0: 네.
2: 엄마 이거 사줘. 이렇게.
0: Yeah.
2: 너무 귀여우십니다.
0: 네. Okay, thank you for sharing. Let's go ahead and listen.
3: Emoticon gifts. I don't usually care much for special events, and I don't really want a lot of things. So whenever my family asked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But at some point, I decided I wanted emoticons as a gift. I saw all kinds of funny and creative emoticons whenever I exchanged messages with people, and I thought they were fun and entertaining. There are free emoticons, but I got bored of using the same ones over and over. Event emoticons disappear when the event ends, so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So, I started asking my children to give me emoticon stickers for my birthday every year. They were a little puzzled, but they were happy that I wasn't asking for an expensive gift. Whenever I exchange messages with people, I use the emoticons my children gave me to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My husband makes seaweed soup for me on my birthday and treats me to a nice meal. My children give me the emoticons I want. I don't need a big celebration,

0: an expensive gift to be happy.
1: 영어 단어 emotic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emoji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네. 아마 영상이나 영화 이런 거에서는 emoji라는 단어를 많이 더 듣게 되실 거예요.
0: Yeah.
1: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래 영어 단어 emoticon은 그 타자기에 콜론 그다음에 괄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유유 이렇게 있죠. 유유. 그다음에 이렇게 꺽쇠꺽쇠 해가지고 웃는 거. 이렇게 타자 특수부호로 치는 거를 emoticon이라고 하고 원래 영어 단어는 emoji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 smiley face 같은 이미지화 돼 있는 것들을 emoj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emoji란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티콘을 그 이미지화 돼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기 때문에 약간 상품명처럼 이렇게 또 정착이 돼 있어서 오늘 영문에는 그냥 emoticon이라고 다 처리했다는 거 참고로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평소에 특별한 이벤트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무력도 그리 크게 없는 편입니다.
2: I don't usually care much for special events, and I don't really want a lot of things.
1: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뉘앙스 어떻게 살리냐면 I don't usually care much fo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거 딱히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 뉘앙스 딱 맞습니다. And I don't really want a lot of things. 무력도 크게 없는 편이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딱히 갖고 싶은 것이 없다며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2: So whenever my family asked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1: 여기 let it go는 그냥 놔줬다라는 어감보다는 그냥 넘어갔다? I just let it go.
2: Yeah.
1: 뭐 특별한 거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다 여감에 let it g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So
2: whenever my family asked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1: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모티콘 선물이 받고 싶어졌습니다.
2: But at some point, I decided I wanted emoticons as a gift.
1: I wanted emoticons as a gift. 선물로 할 때 as로 연결해야 되죠. 저 선물로 이모티콘을 받고 싶은 생각이 문득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온갖 종류의 기상천외한 이모티콘들을 보면 참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2: I saw all kinds of funny and creative emoticons whenever I exchanged messages with people, and I thought they were fun and entertaining. I saw all kinds of 뭐뭐뭐 정말 다양한 뭔가를 봤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것들 funny and creative emoticons. 언제 봤다? Whenever I exchanged messages with people.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면은 이렇게 재미나고 funny and creative 굉장히 좀 창의적인 이모티콘들을 많이 봤다. And I thought they were fun and entertaining.
1: 재밌고 좀 웃겼다라는 얘기잖아요.
2: Yeah.
1: 웃기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면. 표정도 좀 재밌고.
2: Yeah.
1: 그래서 웃기고 재밌었다. Fun and entertaining. Entertaining 같은 형용사는 뭐 흥미진진한 이쪽에 많이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ing형 형용사 자체도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챙겨주세요. 자, entertaining. 좋습니다. 자, 무료 이모티콘도 있죠. 하지만 같은 것을 자꾸 쓰다 보니 좀 지루했습니다.
2: There are free emoticons, but I got bored of using the same ones over and over.
1: 반복한다는 의미로 쓰는 over and over. 한 번만 반복하면 되죠.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다소 좀 지루한 느낌도 들었다. I got bored of using the same ones over and over. 자, 이벤트 이모티콘들은 또 행사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고 또 돈을 주고 사자니 좀 아깝더라고요.
2: Event emoticons disappear when the event ends, and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1: 이벤트성으로 나눠주는 이모티콘의 의미로 그냥 event emoticons 하셔도 되고요. 사라지죠. Disappear when the event ends, and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직접 돈 주고 사자니 약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로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뭐 구독을 하면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긴 있어요. 요즘에는요. 뭐 다양하죠.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일 때마다 이모티콘 선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 So I started asking my children to give me emoticon stickers for my birthday every year. I started asking my children I'd

0: 그들에게 to give me emoticon stickers for my birthday every year. 매년 내 생일 때 이모티콘 스티커를 선물로 달라고 이야기하기 그쵸. 시작했다.
1: 문장 구조. Give me something 생일 선물로 연결은 for my birthday. 이렇게 연결하죠. 그쵸? 내 생일 선물로 달라고 했다. 자, 아이들은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비싼 선물을 바라지 않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0: They were a little puzzled, but they were happy that I wasn't asking for an expensive gift.
1: 어머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나 이모티콘 사주렴.
0: 성이 어, 너무 예뻐요.
1: 몇 개요? 한 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의아하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어에 그 puzzled라는 말이 있어요. 퍼즐 풀다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Mm-hmm. 그런 의미로 좀 의아하다는 말을 이걸로 많이 쓰거든요. So they were a little puzzled 하면 조금 의아해했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이거 아예 통한기를 외울게요. 단어 외운다는 생각하고 문장에 넣으세요. 자, one more time.
0: They were a little puzzled.
1: 한 번 더요.
0: They were a little puzzled.
1: 다소 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입니다. 오늘 통한기 1번입니다. But they were happy that I wasn't asking for an expensive gift. 자, 이제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선물해 준 이모티콘으로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0: Whenever I exchange messages with people, I use the emoticons my children gave me to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1: 그렇죠. 사랑은 love, 감사함, 고마움의 표현. 자, 이건 appreciation이라고 해드렸어요. 그걸 보여준다의 show. So I use the emoticons my children gave me. 뭐 하기 위해? To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자, 남편은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맛있는 밥을 사줍니다.
0: My husband makes seaweed soup for me on my birthday and treats me to a nice meal.
1: 밥을 사준다. Treat somebody to a meal. 그러면 밥을 사준다는 얘기인데 맛있는 밥을 사준다 해주셨으니까 My husband treats me to a nice meal. 자, 생일에 그러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녀들은요, 제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물해 줍니다.
0: My children give me the emoticons I want.
1: 큰 이벤트가 없어도,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0: I don't need a big celebration or an expensive gift to be happy.
1: 그렇죠. 오늘 방송에 이 사연이 소개됐다고 가족들한테 알리면서 네. 어떤 이모티콘을 쓰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오늘 재밌는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좋은 표현들 많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Emoticon gifts. I don't usually care much for special events. And I don't really want a lot of things. So whenever my family asked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But at some point, I decided I wanted emoticons as a gift. I saw all kinds of funny and creative emoticons whenever I exchanged messages with people, and I thought they were fun and entertaining. There are free emoticons, but I got bored of using the same ones over and over. Event emoticons disappear when the event ends, so I didn't want to pay for them myself. So, I started asking my children to give me emoticon stickers for my birthday every year. They were a little puzzled, but they were happy that I wasn't asking for an expensive gift. Whenever I exchange messages with people, I use the emoticons my children gave me to show my love and appreciation. My husband makes seaweed soup for me on my birthday and treats me to a nice meal. My children give me the emoticons I want. I don't need a big celebration or an expensive gift to be happy.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입티용 아침에 본방이 나가는 시간대 같이 소통하면서 자료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 사수 치시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같이 방송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다 여감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Just let it go.
0: I usually said there wasn't anything I wanted and just let it go.
1: 야, 이거 그냥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런다면?
0: I think it's time to just let it go.
1: One more time.

0: I think it's time to just let it go.
1: I think it's time to just let it go. 그렇죠?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다.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어감에 쓰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
0: I worked too hard to just let it go.
1: 그렇죠. 그냥 포기하기 아깝다는 얘기죠. So I worked too hard to just let it go.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돈을 직접 내다, 비용을 지불하다. Pay for something oneself. 붙여볼게요.
0: I didn't want to pay for it myself.
1: 직접 돈 주고 사자니 좀 아깝더라고요. 그럴 때 쓰기 딱 좋죠. 자, 이 비용은요, 제가 지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0: I would rather pay for it myself.
1: 남이 내주는 것보다.
0: 네.
1: 마음 편하게 내가 내겠다. I would rather pay for it myself. 그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0: He hardly ever pays for anything himself.
1: 그렇죠. 직접 돈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가 되겠죠. 자, 누구한테 뭘 대접하다. 식사 대접할 때 많이 쓰면 좋아요. Treat someone to 다음에 식사. Dinner, lunch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0: My husband treats me to a nice meal.
1: Meal 같은 단어 당연히 들어가도 되고요. Dinner로 바꿔볼게요.
0: I'll treat you to dinner next week.
1: 다음 주에 내가 저녁 한번 쏠게.
0: 네.
1: 그 얘기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One more time.
0: I'll treat you to dinner next week.
1: 밥 먹고 커피 내가 쏠게. 아이스크림 내가 쏠게. 이럴 때 쓰기 딱 좋아요. 자, 아이스크림으로 바꿔볼게요.
0: My parents treated me to ice cream after a test.
1: 시험 끝나고 항상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곤 했었다.
0: Yeah.
1: 얘기가 되겠죠. Okay,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You use such a wide variety of emoticons. They're really fun.
3: My kids gave me all of these as gifts.
2: Oh, really?
3: Yes. I asked them to buy me emoticons as a birthday gift.
2: That's pretty unusual, but I think it's a great idea.
3: Sure. I especially like them because they remind me of my kids every time I use them.
0: The man says, you use such a wide variety of emoticons. 그러니까 정말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와, 이모티콘 정말 다양하게 쓰네. They're really fun. 재밌지? Woman says, my kids gave me all of these as gifts.
1: 아까 설명 드렸듯이 네. 모모로 성격을 규정할 때 생일 선물로 그러면 as a birthday gift. Birthday 없어도 그냥 as a gift 하면 선물로 줬다. 이 연결 문구 잘 챙기시고요. 자, so I asked them to buy me emoticons as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로 달라고 했다.
0: 남자가 that's pretty unusual. 그거 특이하네. But I think it's a great idea.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이다. Woman says, sure, I especially like them. Because they remind me of my kids every time I use them.
1: 이 문장 많이 쓸 것 같아요.
0: 네.
1: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해주는 경우 부모님은 그걸 쓰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아이들 생각이 이거 쓸 때마다 난다. 이 문장. They remind me of my kids every time I use them. 통환기 2번으로 아예 외울게요. 갑니다.
0: 네, 두 번이요. They remind me of my kids every time I use them.
1: 한번 더요.
0: They remind me of my kids every time I use them.
1: 저도 이제 아버님이 테니스를 정말 새벽에 열심히 치셔서 신발을 많이 사드리거든요.
0: 네.
1: 가끔 보면 너무 오랫동안 한 신발을 쓰셔서 근데 이제 그거 신고 오늘 쳤다 이렇게 막 가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0: 신으실 때마다 생각나시겠네요.
1: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0: Yeah.
1: So I think the shoes remind him of me whenever or every time he uses them.
0: Yes.
1: Right?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장은 외워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교재 42페이지에 5개 문장 꼭 손으로 영작 다 해보시고요. 1번과 5번에 별표 치고 해보겠습니다.
0: And that's a wrap, everyone. Have an amazing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2: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월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뭐 영화에 대한 최근에 본 영화 혹은 뭐 어떤 음악을 좀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뭐 재즈를 좋아해, 나는 이 영화가 좋아 라고 하면서 강력히 추천해요. 이런 말도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2: Well, the key word is recommend. If you recommend something, then you strongly think it's a good idea for the other person. I highly recommend it.
0: Recommend가 핵심이네요. 추천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Recommend. 삼음절에 강세가 있죠. 그런데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강력히 추천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at do you highly recommend?
2: Oh, there's so many, especially restaurants.
0: Oh, restaurants.
2: In my line of work, I'm traveling around the city a lot, so I end up eating at lots of different places around the city. So I talk with other voice actors, oh, You have to try that restaurant. I highly recommend it.
0: 특히 우리 잭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루 종일 녹음실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맛집들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 맛있어? 맛있어. I highly recommend it.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강력히 추천할 때는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자,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I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말하기 전에 동사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 동사를 하는지 그 행동을 꾸며주는 말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도 강력하게 추천해요 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I highly 까지 나오겠죠. I highly 이제 요 다음에 추천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겠네요. I highly recommend. 자, 근데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말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추천하는지 그냥 recommend까지만 얘기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0: 다음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it, 그것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I highly recommend it. 저는 그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highly recommend it. 이게 바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네, 잘하셨어요.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I highly recommend it is our sentence. We're going to clarify the it. I highly recommend 모모.
0: 네, it 대신에 좀더 구체적으로 뭐를 추천하는지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장소, 영화, 책, 제품, 활동, 뭐든지 적극적으로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추천해 볼까요?
1: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0: You mean start English?
1: Well, yes.
0: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자, this class는 이 수업이라는 표현이죠. class가 수업이라는 뜻이니까요.
1: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0: 저도 그곳을 알고 싶네요. 어딘지. Their cheesecake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 가게의 치즈케이크를 강력히 추천해요인데 그 가게? 뭐 레스토랑, 카페, 스토어 이런 말이 없는데 their로 그냥 다 되네요. 그죠? their가 그들의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그들의 자체가 그 가게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치즈케이크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서도 뭐그 식당의 파스타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I highly recommend their pasta.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써볼 수 있겠죠.
1: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0: 아,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뭐 오디오 가이드까지 필요해? 라고 하는데 아니야, 오디오 가이드 이용을 강력히 추천해.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What should I eat today?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0: 우리 여행하고 있으니까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현지 음식을 강력히 추천해. I have a list of restaurants for you. 나한테 음식점 리스트가 있어.
1: 오, 주세요.
0: 드릴게요. 아, 근데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네, What should I eat today?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나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질문이죠.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라고 했습니다. 자, 로컬 음식이라고도 우리 말하는데 현지 음식을 local food라고 하죠. I have a list of restaurants for you. A list of 뭐뭐가 뭐뭐의 리스트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a list of restaurants이니까 음식점들의 리스트를 뜻합니다.
1: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0: 아, 야간 투어를 강력히 추천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1: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0: 자, 이제 물건을 추천하는데 헤드폰의 경우도 양쪽이 있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안경처럼 왼쪽 알, 오른쪽 알이 있듯이 복수 취급을 합니다.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가 되는 거죠. This headphon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These headphones.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0: The brisket. What is the brisket? 맛있는 건것 같은데.
1: Brisket is a type of meat
0: 맞아요.
1: at barbecue restaurants.
0: 그쵸. 고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켓을 강력 추천해요. 뭐 요럴 때쓸수 있겠죠?
1: You can also, now in the book, if you're looking at the book,

0: on page 41. It says, I highly recommend plus 명사.
1: 네.
0: But we can use ing words in
1: 맞아요.
0: That case as well.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1: 그렇습니다. 명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동사의 ing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명사의 역할을 해요. 뭐뭐 하는 것처럼요.
0: 네.
1: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ing의 형태로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예문이었죠?
0: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1: Using this app. 이 앱을 사용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0: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1: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네,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저 강력 추천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0: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1: Signing up. 네, 어디에 가입하는 것을 뜻하겠네요.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highly recommend 뭐뭐를 같이 연습해봤는데요. 아까 brisket은 소고기의 가슴살, 즉 양지 부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0: And it's usually slow roasted. So it's very tender.
1: 맞아요. 특히 낮은 온도로 훈연해서 만드는 그런 요리라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부위라고 해요. 맛있겠네요. 어우, 배고파요.
0: 배고프다.
1: 그렇죠? I highly recommend 뭐뭐 얘기하다가 우리 배고파 큰일 나겠어요. 자, 빨리 우리 방금 우리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0: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1: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0: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1: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0: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1: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0: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1: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0: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1: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0: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1: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0: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1: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0: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1: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0: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1: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0: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1: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네, 그래서 명사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도 같이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3: 오, 더 콰이어트 패스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2: 어떤 내용이에요?
3: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1: 저도 갑자기 보고 싶은 영화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했죠. 우리 월요일에 최근에 좋은 영화 본 적 있어? 라는 질문에서 좋은 영화, good movie, 기억나시죠? 그거를 응용하면 될 것 같고요.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라는 질문. 자, 추천, suggestion입니다.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자, 어떤 영화를 봤어? 라고 할 때는 Have you seen 뭐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히 추천해요는
0: 아하.
1: 여러분들이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이에요?
0: If you're talking about 내용, the contents, the question probably has the word about.
1: 맞아요. 뭐뭐에 대한 거예요? 이기 때문에 about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정은 영어로 우정?
0: 우정?
1: Friendship.
0: 아.
1: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다.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어라. 뭐, 여기서 believe me라고 해도 될까요?
0: Sure. Believe me.

0: trust me?
1: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후회하지 않을 거다. 후회하다는 regret이니까 이걸 좀 응용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유추해 봤고요. 영어로 그러면

0: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1: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0: 자, 오늘 좋은 영화를 오늘 밤에 보고 싶다. I want to 뭐뭐, 나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Watch a good movie. 여기서 이제 좋은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Tonight가 오늘 밤이라는 뜻이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2: Any suggestions?
0: 맞아요. Suggestions? 뭐라고만 해도 되겠지만 뭐 하나라도 있어? 라는 의미로 any suggestions? 이렇게 물어봤죠. 아,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2: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0: 네,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영화 제목이고요. Have you seen 뭐뭐가 뭐뭐를 봤어요?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The Quiet Path가 영화의 제목이고요. 근데 사실 조용한 길이라는 뜻이라서 약간 공포 영화스러운 제목이긴 한데 강력히 추천해요라고 했죠.
2: I highly recommend it.
0: 네, 이 문장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1: What's it about?
2: What's it about?
0: What's it about? 이라고 했죠. What is it about? 인데 그거를 What's it about? 이렇게 좀 줄여서 물어봤고요. About 나왔네요. 그렇죠? 뭐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2: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0: It's a story. 그건 이야기입니다. About friendship. 우정에 관한. Trust me 라고 하면 절 믿어요. 아까 뭐 believe me도 되고요. 그런데 believe in me 될까요?
2: No.
0: 그건 좀 이상하죠. No. 왜냐하면 believe in은 신을 믿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believe me, trust me. You won't regret it.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도 The Quiet Path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없는 영화예요.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1: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2: I highly recommend it.
0: Recommend it. 여기 연음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2: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2: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Good job. 자, 이렇게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복습해 주실 거죠? EBS 오디오 어학당 들려주세요.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선생님, 네.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조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조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Welcome back. It's Wednesday. This is Juch.
4: 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고요. We're on page 38. 38쪽에서 뵙게 됩니다.
5: Wow, we already had a full week of October. And you know, I love the fall season. I've said this many times. So this is by far the best season, my favorite season. You know, I love the leaves turning color, foliage. Beautiful.
4: 그렇습니다. Yeah. Have you ever watched this film, Sleepless in Seattle?
5: Yes.
4: Or You've Got Mail. I'm sorry.
5: You've Got Mail.
4: You've Got Mail.
5: They're both Tom Hanks and Meg Ryan.
4: That's right. right. This is how this movie starts. You've Got Mail. 이런 그 You've Got Mail이라고 이제 우리말 제목은 그런데요. 그 영화 처음에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Don't you love fall in New York?
5: Don't you love fall in New York?
4: 네.
5: The fall season.
4: Right.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뉴욕의 가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대사로 시작을 하는 영화였어요.
5: Yeah, there are many books, articles, music about like autumn in New York.
4: Right.
5: Fall in New York.
4: I think autumn is just beautiful in any city of the world.
5: That's right.
4: 네, 어디든지 뭐 바로 우리 동네 그 창문만 열어도 right. 가을이 펼쳐지는 때잖아요. mm-hmm. 자, 그런데요. 자, 지금 오늘은요.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까 갈 만한 곳들도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문구점이에요.
5: Oh, 네. like you're into stationery.
4: I am into stationery.
5: Stationery.
4: Stationery. Right. 저는 문구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점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는 예쁜 아기자기한 right. 문구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 자, right. 꼭 문구를 문구. 이제 솔직히 영어로 stationery라고 하는데
4: 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stationery인가요?
5: 네, 그런 건데 네. 똑같은 발음에 스펠링만 다른 네. something that's not moving is stationary.
4: Stationary.
5: Okay. So stationary, something not moving is station, S-T-A-T-I-O-N-A-R-Y.
4: 오.
5: 근데 문구는 E-R-Y로 끝나요.
4: 네.
5: Stationary.
4: 뭐가 그 움직이지 않는 stationary라고 말할 수 있어요?
5: A building is stationary.
4: 아.
5: okay. Something that's set and not moving. Or cannot be moved.
4: 아, right.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yes. 가리켜서 말할 때 stationary라고
5: right.
4: 이제 묘사할 수가 있군요.
5: Right, right.
4: 이제 여기서는요, 그 문구류라는 뜻으로 S-T-A-T-I-O-N 그다음에 E-R-Y를 써서 stationary라고 말하게 됩니다.
5: 문구점은 stationary store.
4: 네, 맞습니다. That's One right. of the favorite places to be at.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람마다 특히 끌리거나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Mm-hmm.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Mm-hmm. 내가 있잖아.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다녀왔거든. 진짜 재밌더라.
5: 정말? 그래? 넌 정말 문구를 좋아하는구나.
4: 나는 그런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
5: 난 그 마음 알아. 난 서점만 가도 신나거든.
4: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마다 괜히 끌리는 곳이 있나 봐. 네. 자, 이렇게 사람마다 특히 끌리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해요. 자,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다녀왔어 라는 말 여러분 같으면

0: 어떻게 하시겠어요?
1: I checked out.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0: 아, checked out. 쓰셨군요.
1: Checked out.
0: 보통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어제는 visited 이란 동사를 visited? 말했었는데 right. I visited my parents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다라고 right. 할 때 I visited my parents. 혹은 내가 어디 뭐 EBS를 한번 가서 구경했다. I visited EBS 이렇게 That's 말하는 right. 것처럼
1: I visited EBS in 일산
0: 그렇습니다. 네, 또 right. 있나? 아니, 일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할 때 I visited a new stationery store 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Right.
0: 가서 어떤지 한번 보고 왔다라는 의미로 말할 때는 checked out 라는 게 아주 딱입니다.
1: 주로 이제 처음 보러 갔을 때 check 네. out 많이 표현하죠.
0: 아.
1: 주로 이제 checkout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0: 네.
1: when you check out a book from a library
0: 그 대출하는 거고
1: so when you check out, right. But there's also when you see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and to see what it's like. You want to find out what it's like, we check out.
0: To see what it's like. Right.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어떤 곳인지 좀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할 때 you want to see To see, you want to see what it's like there.
1: Right.
0: 그게 어떤 곳인지를 좀 보러 간다. 이럴 때 check out. So you can check out a new restaurant.
1: That's right.
0: You can check out a new mall.
1: Right.
0: 새로 생긴 몰이 어떤 데인지 한번 구경 가본다. 라고 할 때 check out을 쓰는 거군요.
1: Did you check out, let's go check out the new car that just came out at a dealership. Right?
0: 물건도 역시 check out 할 수 있는 right. 거. 가서
1: yeah.
0: 어떤 건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여기서도 yeah. I checked out. 내가 한번 그래서 가서 구경했다.
1: Right.
0: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자, 그러면서 right. 그리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So what was it like? How was it? 이렇게 물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그게 어떻더라? 라는 감상도 간단히 말해줘야죠.
1: It was so much fun.
0: It was so much fun.
1: It was so much fun.
0: 네, 사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1: right.
0: 사실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It was so much fun. 자, 그 장소가 이러했다. It was로 시작할 수 있겠고 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I had a great time. 해도 되나요?
1: I had a great time. I had so much fun.
0: I had so much fun.
1: It was so
0: 거고.
1: much fun.
0: 네, it was so much fun.
1: Same.
0: 자, 어떤 감상 한 마디 정도는 붙이시는 게 좋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1: Mm-hmm.
2: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0: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를 한번 어떤가 가봤는데 거기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I checked out 뭐뭐뭐 and it was 뭐뭐뭐라는 식의 문장이었습니다.
1: 또 어떤 상황에서 check out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누구 자랑할 때
0: 네.
1: 나 이거 새로운 시계를 샀어.
0: 네.
1: 어, 보영쌤 check it out.
0: Check it out.
1: Check out my new watch.
0: 네.
1: 이런 식으로 Sometimes you want to show something. You want to tell people I have something. And you're kind of showing off.
0: Of course.
1: Check
0: yeah.
1: out.
0: 네, hey, 그렇죠.
1: Check out my new shoes.
0: 네.
1: Right?
0: 자, 어떤지 한번 좀 봐줘. 이런 말이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자, check out. 자, 그랬더니 이 펄은 그래, 정말? 너 거기 그 새로 생긴 문구점에 갔다 왔다고? 야, 너 진짜 문구류를 아주 좋아하나 보다.
1: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네. 자, really? 라고 한 다음에 너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문구류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라는 말로 You a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1: This is something I would ask you, 보영쌤.
0: 네.
1: Wow,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Actually, I am.
1: You are?
0: 네.
1: I know you are.
0: 그렇죠. 자, 그래서 비동사, 뭐 I am, 뭐 you are, he is 이렇게 말한 다음에 into 뭐뭐를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아주 관심이 많고
1: right.
0: 어떤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1: Sometimes I can ask you, what are you really interested in? Or what are you into?
0: What are you into?
1: 보영쌤,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Oh, I'm into stationary stuff these days.
1: Still.
0: Oh, yes. 뭐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1: So usually like hobbies and interests that you are really into,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0: 맞습니다.
1: Into.
0: 네, 최근에 저는 어떤 책 한 권에 뭐 꽂혔다기보다도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이제 구입해서 혹은 이제 빌려서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ituated이라는 책이 있어요.
1: Situated.
0: 네.
1: Okay.
0: It was a kind of a new book written by

0: Angela Duckworth, I think. And she's known for her famous book, The Grit.
1: Grit. I kind of read that book.
0: Yeah, Grit.
1: Also, the famous talk she had.
0: 맞습니다.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Grit라는 책을 쓴 저자가 최근에 쓴 작품을 좀 얼마 되긴 했는데 Situated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장소에 놓이는지 어느 환경에 놓이는지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1: situated, okay.
0: 그래서 그렇게 말할 적에는 These days I'm into this book titled Situated.
1: Yeah.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1: Or generally, if you want to be specific like that, that's fine. But generally, you're into reading, right? Oh, what are you into these? Oh, I'm into books. I'm into like motivational books. I'm into sports books. What have you, right?
0: If you want to be like, if you want to sound a little more general idea를 right? 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 텐데,
1: sure. yeah.
0: if you want to talk about a specific book, 그러면은 right. I am into 무슨 무슨 book these days 해도 되긴 하는 거죠.
1: Right. If you really love that book and you want to talk more about that book, yeah, you can absolutely say I'm really into Angela Duckworth's book Situated. Have you read it?
0: Oh, that's right. great. Oh, 좋다. 정말 멋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she's really into learning how to play drums.
1: Drums?
0: 네.
1: Oh, that sounds fun.
0: 네. She's into drums. 해도 돼요?
1: Yeah, she's really into drums. That's right.
0: 근데 정말 아주 잘해요. 둥딱 둥딱 그렇게 잘해요. 아주.
1: She's got a good rhythm, I'm
0: 네,
1: sure.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you are into stationery 하면은 너는 문구류에 빠져 있구나. 문구류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you're really into stationery라고 한다면 뒤에 내 말이 맞지? 너 그렇지? 라는 뜻으로 aren't you를 붙이게 됩니다.
1: 그렇지.
0: 네.
1: Aren't you?
0: Aren't you?
1: Right.
0: 그러니 aren't you? 그렇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Mm-hmm.
0: 그랬더니 맞아. Yeah, you're right.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 right.
0: 자기만의 말을 또 덧붙입니다.
1: Mm-hmm.
0: 난 말이야 그런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
1: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네, 이건 하나의 표현처럼 정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1: Mm.
0: 나는 어느 정도로 stationery를 좋아하냐 하면 I could 뭐뭐뭐 and never get bored.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1: Right.
0: 교재 40쪽을 보시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I could spend hours there 그리고 동시에 절대 지루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And never get bored.
1: Sometimes, 네. like, I used to love comic books.
0: Mm-hmm.
1: I could spend not just hours,
0: uh-huh.
1: I could spend all day
0: 아.
1: at a comic book store.
0: Oh, and never get bored.
1: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죠. 그래서 I could 뭐뭐뭐 and never get bored.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에 대해서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 영화에 대해서라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 Yeah, I could talk about movies for hours and never get bored.
0: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래 머물 하더라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3: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네. I could spend hours there. There는 stationery store를 말합니다.
1: That's
0: 거기에서
1: right.
0: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and never get bored. 절대 지루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1: Mm-hmm.
0: 예를 들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1: right.
0: 바다를 아무리 오랫동안 보더라도 나는 지루해지는 법이 없더라. 라고 할 때 지금 42쪽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예문이
1: right.
0: I could watch the ocean For hours,
1: for
0: days, and never get bored.
1: That's like me.
0: 네.
1: I could just, you know, sit at the beach and watch the ocean,
0: right.
1: watch the waves for hours,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 Right.
0: I could watch the ocean and never get bored. 라고도 할 수 있나요?
1: Yeah, I could watch the... Yeah, that's fine. But if you want to be more detailed... spend hours, spend all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Yeah, I could just... sit in front of the ocean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sure.
0: 예를 들어서 난 서점을 구경을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요. I could browse bookstores and never get bored.
1: That's perfect.
0: 네, 여러 서점들을 다녀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는 지금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라고 했더니

0: 야, 나도 그 마음 안다.
1: I know the feeling.
0: 너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아. I know the feeling.
1: Or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1: I know the feeling.
0: 그렇지. I know the feeling. I know what you mean. 이나 I know the feeling 이나 비슷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자기는 서점에 갔을 때 늘 신이 난다고 합니다.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네.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물론 이 사람도 I could spend hours at a bookstore and never get bored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sure.
0: 똑같은 표현을 바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자신만의 말로 바꿔서 나는 서점들이 항상 나를 신나게 만들어.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1: That's true.
0: 그렇군요.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맞아요. Even when the bookstores are full of books in their language th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1: Yeah, I think the bookstores generally get people excited.
0: Yeah.
1: Because you're surrounded by
0: that smell.
1: You know, smell, knowledge, stationery.
0: Yeah, that's right.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그 모든 책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든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get me excited. 나로 하여금 아주 신나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자, 그랬더니 야,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원하는 혹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
1: We all have our thing.
0: We all have our thing.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1: Our thing.
0: 네.
1: So, 보양쌤, going to a stationery store, it's your thing.
0: Right.
1: Yeah, it's my thing also.
0: Oh.
1: My thing is going to a cafe and just... You know, reading books.
0: Oh, how nice.
1: And, you know, watching video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Everyone has something they enjoy.
1: Right.
0: 라는 뜻으로 have our thing. 이제 thing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관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We all have our thing.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3: We all have our thing.
0: 네. S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빠져 계십니까?
1: Mm-hmm.
0: 자,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대화 듣죠.
3: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2: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3: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2: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3: We all have our th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 보세요.
1: Let's go.
0: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다녀왔다.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1: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0: 정말 재밌더라. It was so much fun.
1: It was so much fun.
0: 그래? 너 문구류 정말 좋아하는구나.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1: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난 그런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1: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아, 그 마음 나도 알지. I know the feeling.
1: I know the feeling.
0: 난 서점에 가면 항상 신이 나거든.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누구나 끌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 We all have our thing.
1: We all have our thing.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Ooh,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자,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해 겐잡으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obscure, 뜻은 가리다, 보이지 않게 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Nationwide rain, thick clouds and dense fog are expected across the na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likely obscuring the traditional full moon while causing high waves at sea and noticeable daily temperature swings. 여기서 obscure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Heavy smoke obscured the view of the city. 짙은 연기가 도시의 전경을 가렸습니다. 뉴스에서 obscure the facts,

0: obscure the view.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Obscure. 꼭 기억하세요.
1: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0: 물론 좋아요.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플랜트에 우리가 의존해서 공기가 깨끗해지겠지 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요즘에 약간 쌀쌀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할수 있을 때 환기시키고 그럼 좋죠. 여름에는 힘들잖아요. 너무 더워서.
1: We
0: 요즘도
1: rely on our
0: 좋습니다.
1: air conditioners, of
0: 네,
1: course, yeah.
0: 맞습니다. Alright,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 드릴게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네요. 턱도 없네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 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도 되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아무래도 이제 식물 뭐 한두 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한 정글 정도는 있어야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1: Right. And you can't say no chin. There's no chin. 턱.
0: 턱도 없다?
1: No.
0: 네, 그건 안 되겠죠.
1: Okay.
0: 자,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턱도 없다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린 썸이 있으신지 식물 키우는 거좀 좋아하시나요? 그 외에도 뭐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은 네, 환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 날씨가 정말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는데 선선해서 좋았다가 요즘에는 살짝 추워지는 것 같은
1: Yeah.
0: 느낌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1: No, I love this
0: You
1: weather.
0: love
1: This is
0: it.
1: the best time here in Korea. It's that short window where, before winter and after summer.
0: 그렇긴 해요. 네, 너무 춥지는 않고 뭐 당연히 덥지도 않고 날씨도 알려주세요. Alright, well, in the meantime, let's get right to the headlines. 오늘의 morning headlines 시작합니다.
1: 'Elementary school class sizes in Korea have declined markedly since 2000, with nearly half of all classes now comprising 20 students or fewer.
0: 국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0년 이후 현저히 감소해 현재 전체 학급의 거의 절반이 2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말을 소재로 한 도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늘었습니다. 더불어 문해력 관련 도서에 대한 큰 폭의 장기적인 수요 증가 추세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1: Saudi Aramco CEO Amin Nasser has warned that rebuilding depleted global oil inventories could take up to 2 years as the global energy supply squeeze intensifies until the Strait of Hormuz fully reopens.
0: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될 때까지 전 세계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갈된 석유 재고를 비축하는데 앞으로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A traditional Spanish powerhouse team has made history by constructing the world's first nine-story human tower with nine people on each layer during Catalonia's biennial competition.
0: 인간 탑쌓기라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카스텔 대회에서 스페인 정통의 강호팀이 세계 최초로 한 층에 9명을 배치하고 이를 9층까지 올리는 데 성공해 카스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1: And Avengers Endgame has officially reclaimed its title as the highest grossing film in cinema history, dethroning Avatar once again after a theatrical re-release pushed its global box office total to $2.9 billion.
0: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최근 극장 재개봉을 통해 전 세계 박스오피스 누적 수익 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세계 영화 매출 1위 자리를 공식적으로 되찾았습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classroom sizes. This is headline number one.
1: Elementary school class sizes in Korea have declined markedly since 2000, with nearly half of all classes

0: year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alongside a massive long-term surge in demand for reading comprehension guides.
1: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말을 소재로 한 도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늘었습니다. 더불어 문해력 관련 도서에 대한 큰 폭의 장기적인 수요 증가 추세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0: Yeah.
2: Okay, so I guess people are more into learning Korean.
0: Yeah, quite fitting news with Hangul Day just upon us on Friday, right? According to this latest data, sales of books

0: tight, I should say, and there's increasing pressure or difficulty in the situation. And here we're talking about global energy, right? Namely oil.
1: Squeeze 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쭉 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케첩 같은 거를 먹는데 그 케첩병에 얼마 안 남았으면은 정말 스퀴즈 해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오게 해야 되겠죠.
0: Yeah. Or toothpaste too.
1: 아 그게 더 좋네요. 갑자기 왜 케첩이 먼저 떠올랐지? 치약 좋습니다. 그래서 치약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치약통을 스퀴징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일단 스퀴징인데 우리가 언제 스퀴징을 쓰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래서 squeeze라는 명사는 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lobal energy supply squeeze.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Saudi Aramco CEO Amin Nasser has warned that rebuilding depleted global oil inventories could take up to 2 years as the global energy supply squeeze intensifies until the Strait of Hormuz fully reopens.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A traditional Spanish powerhouse team has made history by constructing the world's first 9-story human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ayer during Catalonia's biennial competition.
1: 인간 탑쌓기라 불리며 2년마다 열리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카스텔 대회에서 스페인 전통의 강호팀이 세계 최초로 한층에 9명을 배치하고 이를 9층까지 올리는 데 성공해 카스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0: Yeah, I'm sure you've seen video of this before. It truly is remarkable.
1: I went down a rabbit hole yesterday watching this. Yes.
0: Yeah, no, first of all, it looks very risky and dangerous, right?
1: Yeah, yeah.
0: But it's actually, this act i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as marked in 2010. This is a long centuries-old tradition here in Catalonia, but apparently each team, they are grouped in teams here, and there's one that dominates here, this team, the Castel de Villafranco. I think
1: is that
0: that's
1: how you pronounce it?
0: I don't know. Villafranco? Maybe Paul can help us. But this record was shattered recently during the 30th Concours de Castel in Catalonia. It's a massive competition that's held every 2 years, drawing thousands of spectators. And the top 12 teams compete in this. And just to show you how dominant this team is, it's their 14th overall title. And they've won 13 of the last 15 competitions. So you can say they're like the Michael Jordan of tower building, or like the Korean archery team of tower building.
1: 그래요. 이번에 우승한 팀이 원래도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Castella de Villafranca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팀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인간 탑쌓기에 또 새로운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 헤드라인에서도 나왔지만 한 층에 9명을 배치해서 9층까지 올렸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베이스에는 수백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Yeah.
1: 베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탄탄한 넓은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9명씩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는 또 그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가벼우니까 한 3명 정도더라고요. 제가 영상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0: Kind of like a pyramid, right?
1: 그렇죠. Yeah. 왜냐하면 모든 층을 다 9명씩 쌓아 올리면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올라가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층에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이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0: Yeah.
1: 그걸 다 이제 클라이밍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제 탑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또 무사히 내려와야 돼요. 그것까지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0: No.
1: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This team is a powerhouse team.
0: Yeah, so if you describe a team as a powerhouse, they're extremely strong, they're successful, they're talented, and they dominate the competition usually.
1: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A powerhouse team. And what about the word biennial?
0: Yeah, biennial, meaning it's held, something happens every 2 years.
1: Yes.
0: So you could say every 2 years, 20, even the even number years, it's a biennial event. Contrast that with biannual, which means something that happens twice every year.
1: Exactly.
0: Yeah.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